0: 현재 현금이 JTBC나 중앙그룹으로 유입되려면 배당 투자금 회수 지분, 매각 대여금 상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입 손실이 JTBC로 간다거나 위입 이익이 JTBC로 바로 들어온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중앙그룹 회생 신청은 TV 광고 시장 위축,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 콘텐츠 투자 부담, 스포츠 중계권 비용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JTBC 측은 보도와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단 협의 자산 매각 또는 투자 유치 가능성에 따라 중앙그룹의 국내외 콘텐츠 사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LA에 기반을 둔 위입의 지분 구조와 향후 제작 사업 방향은 한인미디어 업계에서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1: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중적 투기 대회를 겨냥한 테러 음모가 용의자의 어머니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행사 나흘 전인 지난 10일 이미 테러 계획을 파악했으며 19살 타이센 프로퍼의 어머니가 신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로퍼의 어머니는 아들이 극단적 종교 성향과 반정부 정서를 가진 온라인 단체와 소통하며 무기를 구매하고 워싱턴 인근 지역 지도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당국은 11일 오하이오에 있는 프로퍼의 집을 수색해 다량의 탄약 상자와 전술복을 발견했고, 프로퍼는 조직적 공격 계획을 시인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백악관 상공에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띄운 뒤 대피하는 관중들에게 총격을 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니엘 에스크리지의 자택에서는 총기와 탄약이 발견됐으며, 그는 스스로를 단체의 모집 담당자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공범들의 자택과 차량에서도 총기가 발견됐고, 일부는 테러 계획 가담을 시인했지만 한 명은 관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했고, 지난 4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도 테러 위협에 노출되는 등 반복적으로 신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증 법안과 외국인 감청법 연장을 연기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권자 신분증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외정보감시법 702 조위원장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신분증 법안은 투표 때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군복무나 질병 등을 제외한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고 청소년 성전환 수술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 법안을 예산 조정 패키지에 포함시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려 했지만 상원 의사규칙관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정보당국이 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이메일과 통화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기 연장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후보자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톰 코튼 상원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석이 되는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대행으로 앉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하루 이틀 사이 합의문 전문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체 협상 과정 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합의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문 전문 열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중대한 성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측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미국의 양해각서 서명 후에도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문서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양해각서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남가주의 한국 부동산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 인근 과천 지역 아파트 분양 프로젝트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LA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홍보관은 윌셔 플레이스 680번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는 실제 모형과 평면도가 준비되어 있어 각 타입별 구조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과의 연결 입지도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분양 조건과 한국부동산 구입 절차 세금 송금 계약 과정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로 달러 자산을 활용한 한국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드홈이나 역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지 방문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된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조항의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 영구 종료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전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며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재건 자금 조달을 보장합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도 협상 진전에 따라 해제되는데 이란은 최소 1천억 달러가 묶여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제거해 상선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같은 핵심 쟁점은 향후 60일 이내 본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양해각서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자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이라는 인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벨라루스 어린이 축구팀 버스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브랜스크주 예고르 코발추크 주지사 대행은 17일 벨라루스 고멜 지역 청소년 체육학교 축구단 버스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학생 선수 28명을 포함해 총 44명이 타고 있었으며 휴가를 위해 러시아 남부 겔렌지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 공격으로 동승자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 2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기간 브랜스크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브랜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의 공방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3: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0: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남가주의 한국 부동산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 인근 과천 지역 아파트 분양 프로젝트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LA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홍보관은 윌셔 플레이스 680번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는 실제 모형과 평면도가 준비되어 있어 각 타입별 구조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 정보타운역과의 연결 입지도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분양 조건과 한국 부동산 구입 절차 세금 송금 계약 과정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로 달러 자산을 활용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드홈이나 역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지 방문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된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조항의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 영구 종료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전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며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재건 자금 조달을 보장합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도 협상 진전에 따라 해제되는데 이란은 최소 1천억 달러가 묶여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제거해 상선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같은 핵심 쟁점은 향후 60일 이내 본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양해각서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자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이라는 인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강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벨라루스 어린이 축구팀 버스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브랜스크주 예고르 코발추크 주지사 대행은 17일 벨라루스 고멜 지역 청소년 체육학교 축구단 버스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학생 선수 28명을 포함해 총 44명이 타고 있었으며 휴가를 위해 러시아 남부 겔렌디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 공격으로 동승자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 2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기간 브랜스크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브랜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의 공방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3: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 미국 대형은행들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약정한 대출 금액이 은행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기본자본의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대형은행의 AI 관련 기업 대출 약정액은 4,50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80% 급증했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은 1,500억 달러로 총자산의 0.8%에 불과하지만 약정액 기준으로는 금융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용등급 B 이하 고위험 차주에 대한 약정액만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연준은 AI 버블이 꺼질 경우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며 고금리가 지속되면 상환 불능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AI 장비 핵심 공급처인 동남아시아의 납기 지연 가능성도 리스크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 2.51% 중 AI 투자가 0.97%포인트를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 투자 기여도 28%보다 높은 39%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 정부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고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불길이 산악지대는 물론 주거지역 인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험한 지형과 짙은 연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며 전력시설 보호를 위한 예방적 단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과 경보 문자에 즉시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고온과 짙은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여름과 가을 산불 시즌을 겪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17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 가까이 내린 51,493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2%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종목이 3%에서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했고 9명의 위원이 한 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자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1%로 급등했고 10년 만기 금리도 4.5%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이상 올릴 확률을 86%로 반영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했고 금시세는 하락했으며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공급 충격으로 물가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점도표에서 위원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반면 나머지 9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소식에 일제히 하락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1.98% 내렸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도 각 1.21%와 1.34% 떨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다만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 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E 물가 상승률은 2.3%, 근원 PCE는 2.5%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 안내는 사라졌습니다. FOMC 대비 무대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와 AI, 소통, 양적 긴축 완화, 경제 지표 등 5대 분야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6: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7: 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5: 뉴욕 증시는 FOMC가 점도표에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뉴욕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며 점도표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8: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what I would think is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I think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5: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거만과.
6: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이번 주 초 남가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B-52 폭격기 추락 사고로 숨진 승무원 8명의 신원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쯤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한 정기시험 비행 중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사망자는 그레고리 왓슨 대령 진급 대상자를 비롯해 가브리엘 에스트레아 중령과 마일스 미들턴 퇴역 중령, 그리고 알렉산더 데이비스 소령과 로버트 D 소령, 브래드 호비 소령 등 조종사 6명과 비행시험 엔지니어 제로미 스미스와 크리스토퍼 리샤르 등 총 8명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엔지니어 제로미 스미스의 부인 로렌 스미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기가 이륙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편이 사고 전주 금요일 비행 예정이었으나 기체 이상으로 비행이 계속 연기됐으며 당일에도 아침에서 정오로 다시 오후 2시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초기 결론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 활주로는 최소 목요일까지 폐쇄되며 시험 비행 작전은 다음 주 초 재개될 예정입니다.
12: 라디오 서울이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가수 서른도의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서른도는 데뷔 40여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다 함께, 차차차 삼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번 공연은 6월 아버지 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기획됐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동창회나 친목단체 관람에도 적합합니다. 공연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티켓 가격은 VIP석 200불, S석 150불, A석 100불입니다. 티켓은 LA8가 세라노 코너와 부에나팍에 있는 홈쇼핑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와 플러톤에서 출발하는 아주관광 VVIP 버스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6-9-221-70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과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거주자들이 평소 사용하던 상비약과 식품을 가져갔다가 공항에서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흔히 쓰는 종합감기약 데이퀼과 나이퀼입니다. 이들 제품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 한국 식약처가 반입 제한 약물로 지정했습니다. 대용량 타이레놀도 통관 제한 대상이며 육포나 치즈 같은 식품은 검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 역시 압수 품목에 포함됩니다. 한국 관세청은 여행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휴대하더라도 성분에 따라 반입을 보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한국 법규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전 관세청 누리집에서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공지능이 찾아낸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보완하는 도구를 내놨습니다. AWS는 17일 소프트웨어 코드의 보안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 컨티뉴엄을 공개했습니다. 컨티뉴엄은 코드를 검토해 발견한 취약점들을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실제 악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이를 보완하는 패치를 만드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검증 단계에서는 격리된 환경에서 실제 공격 예시를 만들어 취약점이 실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사람이 검토하는 학습 모드와 자동으로 보완하는 시행 모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학습 모드로 시작해 신뢰가 쌓이면 시행 모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티뉴엄은 엔트로피 클로드나 오픈 AI GPT 등 최상의 AI 모델이 인간이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탐지해 보안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출시됐습니다. 앞서 AWS의 모회사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우회로가 발견됐다고 미국 정부에 제보해 최근 이들 모델의 서비스 중단을 촉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I가 보안 허점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막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1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 정부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고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불길이 산악지대는 물론 주거지역 인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수천 명이 투입됐지만 험한 지형과 짙은 연기 때문에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 전력시설 보호를 위한 예방적 단전도 시행 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명령과 경보 문자에 즉시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고온과 짙은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급증하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쉼터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 이번 정책은 유휴 공건물과 일부 모텔을 리모델링해 단기 거주시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정신건강치료와 약물 중독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모델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치안과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시설 주변에 상시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 없이는 다른 사회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인 영구 지원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정책이 캘리포니아 전역 노숙인 대책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사크라멘토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정 적자 속에서도 핵심 복지와 교육 무습자 지원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지출 구조정과 예비 활용을 강조하며 장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지원과 지역별 무습자 대책 교정 시설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교육구와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증액폭은 줄겠지만 교육과 무습자 대응은 여전히 우선순위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주지사 측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어제 도심 마약과 노숙위기 대응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중독치료시설 확충과 거리상담 인력 증원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노숙인 임시 주거 공간 확대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시 재정이 여전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일부 시 의원들은 경찰 인력 확대보다 예방과 치료 중심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치안 악화가 심각하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의회는 공청회를 거쳐 예산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0: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자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대해 최종적이지 않고 단지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9불 55센트로 전날보다 0.7%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6불 79센트로 1%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친 뒤 즉각 보복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종전 합의가 유지될 경우 걸프 지역의 석유 생산이 점차 회복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공급망 정상화에 시간이 걸려 완전한 시장 회복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타스 뉴스는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 소식통은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하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는 이란이 철수가 종전 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철수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6: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유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대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

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지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오늘 준비한 미니코너입니다. 짤막하게 증시톡 시간 마련했는데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윤원태입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부서장님. 자, 아무래도 오늘 연락을 드린 거는 역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FOMC 회의가 개막을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기준금리가 1%대가 됐는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는데 별로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4: 네, 우선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올렸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금리차를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는 여전히 큰 폭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차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촉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네.
4: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건 24년 8월이었었는데요.
3: 그렇죠. 예.
4: 네. 그때 일본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던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3: 그때 니케이가 10% 넘게 빠졌죠.
4: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엔화에 대한 그 시장 사람들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여전히 엔저가 심화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순 매도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3: 네.
4: 그 상황에서 갑자기 깜짝 인상을 해버리니까 순매도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엔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엔화에 대한 순 매도 포지션이 그때 수준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네네.
4: 혹시라도 BOJ가 깜짝 인상을 해버린다라면 24년 8월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OJ는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인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 최근에 제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OJ가 시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저번에 일본 은행도 많이 놀랐었나 봐요. 아무튼간에 더 관심을 가는 건 역시 FOMC일 것 같은데 FOMC 결과 내일 새벽에 나오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는 모두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회의고요. 케빈 워시 의장이 과연 어떤 색채를 드러낼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의견을 받아서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3: 네.
4: 또 반대로 일부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매크로 환경은 물가도 오르고 있고 고용시장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데이터만 본다라면 매파적인 색깔을 들 것이다 라는 양쪽의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케빈 워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등장할지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크로 상황만 본다라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네.
4: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은 올 12월까지에서 연내 1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지금 매크로 상황만 본다면 매파적인 FOMC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참 이번이 처음이라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행 올렸고 유럽중앙은행도 올렸고 페드도 올릴 것 같고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증시보다는 채권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선은 뭐 한국인이라면 첫 번째는 한국 국고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미국 국고채도 최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인하를 하다가 동결 기조를 보였다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이제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국고채 투자를 한다라면 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다만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분류되는 이유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번에 산 채권의 금리를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는 확정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한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
1: 그렇죠. 네네.
0: 회사채를 사게 된다라면 한 4에서 5% 또는 그보다 신용등급이 낮다라면은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랐던 거지 과거에 2%대 예금 금리를 생각해 본다라면 4에서 6%짜리 금리를 산다라는 부분은 장기간으로 보유하게
1: 괜찮죠.
0: 될 경우에 매력적인 금리는 예. 맞습니다.
1: 네네.
0: 다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손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채권 가격 변동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으신 분들이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침 저녁마다 씻고 나오면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는 탈모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모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보험의 테두리로 끌어안아야 하냐,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수토론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의 공구사로 문자 주시면은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리의원 원장인 이상욱 대한탈모학회장,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좀 송구하지만 저는 탈모 쪽이랑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3: 네, 되게 풍부하시네요. 네.
1: 별로
3: 네.
1: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탈모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탈모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입니까?
3: 네, 말 그대로 이제 말만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탈락한다 뭐 이런 예. 뜻인데 우리가 정상 그 나이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연모화, 그러니까 가늘어지고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고 개수로 따지면 뭐 하루에 100개 이상
1: 네네.
3: 풀테스트라고 해서 표현 애매하긴 좀 합니다만 중간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우리가 집어서 당겼을 때 한 3개 이상 빠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20, 30대 이러면 생각하는 머리에 굵기랑 숱이 있잖아요.
1: 이거. 아무래도 뭐
3: 거기서 많이 떨어지면 네. 이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1: 회장님께서도 탈모랑 거리가 멋인 것 같은데 어쩌다 네. 탈모 학회장을 하시게 된 겁니까?
3: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네. 이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어느 날 탈모 환자가 전체 환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래서 그렇게 탈모로 하게 됐습니다.
1: 실제로 탈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조 교수님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신데 거기서 어떤 거 연구하시는 겁니까?
2: 여기는 의학과 예. 공학 그리고 네. 미디어 정책 이것을 연구하는 과입니다.
1: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네. 드네요.
2: 네. 네, 새로 생겨서 지금 막 가시밭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원장님께서는 이 탈모의 건보 재정 포함을 찬성하실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우리 방향성이 있거든요.
1: 예.
2: 그리고 요즘에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방향도 필수 의료죠. 필수 의료라는 말이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중증, 응급, 소화, 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런데 탈모는 물론 개인적인 아픔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필수 의료,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의 결이 같은 영역은 아니고요.
1: 네네.
2: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미용을 생존 문제로 봐야 된다. 탈모를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봤어요. 만약 생존 문제라면 분명히 명분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그 생존의 디테일을 찾아보면
1: 예.
2: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 연애가 어려울 것 같고 대인관계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명분을 내섰는데 예를 들면 탈모로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외모 때문에 네네. 취업이 안 된다면 그런 기업이 있다면 불매운동 일어나고 인권이 제소되겠죠.
1: 네.
2: 그러니까 그 명분은 사실 얘기가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대인관계와 연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쌍꺼풀이 없는데
1: 네.
2: 쌍꺼풀이 없는 제가 전 쌍꺼풀이 없어서 연애도 네. 어렵고 대인관계 어려워요 그러면 저의 쌍꺼풀도 보험을 적용하는 논리가 되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 안 맞는 거 뭐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생존 문제라고 우리가 내놓은 그 명분에 대한 디테일이 사실은 정량화가 돼 있지 않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닌데 이게 생존 문제라고 하기에는 정성적인 평가만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앞서서 찬성 의견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은 저는 제 환자들이나 제 지인들이 환자 많아져서 좋겠다고 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1: 예.
3: 사실은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의견입니다.
1: 아,
3: 사실은
1: 예. 섭외가 잘못됐다.
3: 그런데 예. 오늘도 제가 올 때 우리 작가님에게 제가 찬성 반대 중에 포지션을 하나 취해야 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서 소신껏 얘기하시면
1: 예, 예.
3: 된다고 해서 제가 함께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탈모 환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3: 제가 탈모 환자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일반 탈모, 남성, 여성 탈모도 있고 원형 탈모도 있고 뭐 두피염도 있고 한데 이쪽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는데도 탈모 얘기만 나오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20대 뭐 네, 초중반에 우리 대학생들 보면 쉽게 하는 말이 뭐 죽고 싶다 이런 말도 좀 쉽게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런데 탈모 얘기만 나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심한 건 사실인데
1: 네.
3: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 제가 힘든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탈모를 근본으로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솔직히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확대한 정책적으로 이유를 보면 사회 경제적 뭐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데
1: 네.
3: 사회적인 이유로 따지면 원형 탈모나 이런 거 어차피 지금도 보험이 되지만 일반 남성형 여성 탈모, M자 탈모, 정수리 탈모가 나이에 비해서 심하면 이제 대인관계도 좀 회피하게 되고 대인기피증, 자신감 뭐 상실, 뭐 취업, 연애, 결혼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눈이 작다,
1: 네.
3: 코가 작다, 가슴이 작다.
1: 네.
3: 나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난 이것 때문에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나도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겠다 이러면 그게 사실은 같은 입장이거든요.
1: 그럼 비만치료제도 해줘야죠.
3: 그렇죠.
1: 네.
3: 예, 그런 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군요.
3: 예,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근데 탈모치료 이거는 건보증이 일부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게 이제 질병으로 따지는
1: 예.
2: 원형탈모나
1: 예.
2: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그런 것들은 그 일시적이고
1: 예.
2: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질병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도 건보 적용이 되고 있는데
1: 원형 탈모는 그럼 질병입니까?
2: 원형 탈모 질병이죠. 질병으로.
1: 네, 네.
2: 그리고 그건 금방 나을 수 있고요.
1: 예.
2: 그리고 그건 만성 질병은 아니거든요. 원형 탈모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M자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는 사실상 만성 질환이거든요.
1: 아, 이건 노화성 탈모.
2: 네.
1: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 네, 일종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1: 네.
2: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냥 미용으로 봐왔어요 지금.
1: 네네네.
2: 근데 이 미용으로 보지 말자는 개념인데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핀포인트로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뭐 심각한 상황까지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또 탈모의 중증도를 좀 나눠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제시했다면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디테일 없이 그런 거 없이 모든 탈모 환자 그리고 2034잖아요.
4: 네네.
2: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프로페시아 그리고 아보다트 한 달 약값이 6만 원에서 뭐 5만 원 정도라고요.
4: 5만 원. 네.
2: 그러면 2034에게 한 달에 5-6만 원이라는 값이 진짜로 부담스러운 가격일까? 그거 좋은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가 부담을 50에서 80%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만 원에서 15,000 원을 건보 적용해 주겠다는 건데 네. 그게 진짜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리가 탈모 적용을 무슨 국가 정책으로 이슈몰이하듯이 할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취재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났지만 우리 선천성 난청인 소아 아이들이 인공와우를 수술받거든요. 근데 인공와우가 5년에서 7년마다 갈아 껴야 돼요.
4: 예.
2: 우리나라는 딱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4: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그거 네. 5년에서 7년마다 1,000만 원 개인 보험이에요. 영국, 미국 다 보험 적용되는데요. 네네네. 우리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한 달에 5-6만 원의 이 2034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실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뭐 선거와 정치 논리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암 환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3: 예,
4: 그런데 또 한 살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2034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34살의 탈모는 비극이고 36살의 탈모는 자연의 섭리냐 이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였어요?
3: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생기는 탈모는 섭리고 작아서 생기는 탈모는 이제 네. 집중적으로 해준다. 아마 근본 재정을 생각해서
4: 네네.
3: 뭐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 이쪽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M자 탈모 이번에 만약에 근보 재정이 하면 정말 핀포인트로 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이게 잠재적인 수요까지 폭발을 해서 지금 평상시에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탈모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M자 탈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선천적으로 M자가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았는데 진행을 해서 헤어라인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선천적으로 높은 사람은 사실은 탈모약을 먹거나 해도 그 자리에 원래 머리카락 모낭세포가 없었기 때문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그래 자세히 보면 잔털이 있으니까 탈모약을 좀 먹어볼까?
4: 해보면 될 것 같아.
3: 이제 예. 그것도 추진할 수도 있죠. 그 네. 사람도.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서 꼭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 온 게 탈모약을 복용하면 저기 헌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4: 네네. 네,
3: 자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과잉이에요. 왜냐하면 탈모약을 먹어서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남자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임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여자분이 먹거나 이러면 남자 태아의 성기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그렇기 네. 때문에
4: 네.
3: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론이지. 해외 케이스 리포트가 두 건 있는데 와이프가 남자의 남편의 탈모약을 영양제로 알고 임신 기간 내내 네. 먹었는데도 멀쩡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두 건 있는데
4: 케이스가 두 건이요.
3: 예. 근데
4: 너무
3: 사람을 대상으로 예.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4: 그렇죠.
3: 예.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거를 탈모약을 먹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4: 네.
3: 어떤 분은 엊그저께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대학로에서 이제 맥주 먹는다고 해서 여섯 명이 만났는데 얘기하다 탈모 얘기 나오는데 요새 보면 다 탈모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되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네. 탈모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혈을 막아놨단 말이죠. 너무 과다하게. 그러면 최소한 남 탈모약을 먹는 사람은 헌혈팩에 탈모약을 먹는다고 체크하고 남자들한테는 그대로 수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응급일 때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4: 중요해요.
3: 저는 급하면 여자분들에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까지 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왜 문의했냐면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혈 있죠. 헌혈.
4: 네.
3: 헌혈에 워낙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헌혈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보다 몇 살 더 올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기사를 보고 그게 아니라 지금 탈모약 때문에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헌혈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가 했는데
4: 네.
3: 답변은 정말로 좀 무성의하게 그냥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만 나와서 좀 그랬는데
4: 예.
3: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동찬님의 그 교수님의 말을 조금 수정하자면 탈모약은 이제 오리지널 약이 5만 원, 6만 원이고
4: 예.
3: 카피약이 되게 많아서 한 만 원 한
4: 예.
3: 초중반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효능과 부작용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런 게 좀 약값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형 탈모는 사실은 제가 원형 탈모를 많이 보는데 특히 난치성 원형 탈모 많아서 원형 탈모는 일시적이고 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뭐 태어나서 처음 생겼고 재발이 아니고 크기도 한 3cm가 안 되고 개수도 한두 개다. 이러면 이제 짧게 끝납니다. 스테로이드 한두 방만으로도
4: 네.
3: 심지어 잠만 잘 자도 좋아지는데 오래됐고 크기가 크고 뭐 개수가 많고 위치가 안 좋고 이러면 잘못하면 평생 가는 사람들 많아서 대학병원 진료를 심지어 저희 병원 올 때 5년 10년 치료하고 오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리멘트라는 약이 또 되게 비싼 약이에요.
4: 네, 네.
3: 한 달에 60-70만 원짜리 약을 1년, 2년, 3년을 먹고 약 끊으면 두 달 안에 또 재발하고 이런 약인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급여화가 될 예정입니다.
4: 그러니까
3: 이것도 사실은 뭐 저는 그거는 찬성인데 약이 워낙 비싸니까 그분은 진짜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거는 그런 질병의 탈모가 아니라 미용목적의 탈모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자는 개념인데 비싼 약이 한 달에 5-6만 원이고 싼
4: 예.
3: 약은 만 원, 2만 원인데 정말 이거를 그 국가에서 국가 전체로 보면 또 몇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연간
4: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 한 2034로 했을 때 한 1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3: 예.
4: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 예.
4: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급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나눈다면은 위급한 거는 이미 다 보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그렇죠. 일단은 예. 질병으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습니다.
4: 네.
2: 그런데 이제 2034가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적용을 받는 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 요거는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4: 네네.
2: 그런데 정말로 2034가 그 적용을 탈모약에 받고 싶은 건지를 우리 정말로 물어봤는지 이러면 건보공단 심사평가관이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봐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장관이.
4: 네네.
2: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얼마나 반겼는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그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단 연령은 좀 확대할 수 있다고 봐요.
4: 네.
2: 34세까지 하고 반응이 좋으면 더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는 지금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 비율, 재난적 의료비라는 건 병원비로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는 걸 그러는데 우리 OECD 수준보다 높습니다. 평균보다.
4: 네.
2: 우리는 7.5%나 되는데 아일랜드나 뭐 이런 영국 이런 데는 2%대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 항암제 있잖아요. 3억 원짜리. 이거 보험 안 돼서 애들이 그거 걸리면 부모님들이 뭐 하겠어요? 치팔죠.
4: 아, 그렇죠.
2: 그리고
4: 예, 예.
2: 우리 척수성 근위측증 이거
4: 예.
2: 좋은 약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20억, 30억 예. 합니다.
4: 그게 루게릭병인가요?
2: 아, 루게릭병은 아니고요.
4: 아니고요.
2: 네,
4: 아, 예.
2: 좀 다르고요.
4: 네네.
2: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들 밥하고 비내서
4: 뭐,
2: 합니다.
4: 예.
2: 그런 것들이
4: 봐야지.
2: 너무 쌓여서 예. 우리는 재난적 그러니까 의료비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급한 게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1,500억 원으로 시작하겠지만 정부는 해마다 1조 원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원이면 그런 환자 1년에 330명 넘게 살릴 수 있거든요.
4: 그렇죠.
2: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곰곰하게 따져보고 2034 청년들에게도 우리의 건보 재정의 현 실태를 그분들에게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준 네. 다음에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아암 특히 희귀암 쪽으로 오면 진짜 끔찍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만 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84%는 탈모약 건보 적용을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대통령이 발언한 직후에 일주일 동안 신규 가입자가 20% 폭증했다고 해요. 관심이 많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모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예. 우리가 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건보 재정에서 잡히는 탈모 환자를 보면 한 23만 명, 24만 명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일반 탈모가 아니라 보통 이제 원인 탈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하든지 탈모약을 먹든지 탈모 제품을 쓰든지 뭐 탈모 영양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천만 명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수요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탈모약도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없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50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조가 넘어갈 가능성도 네네.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보면 한 달에 작게는 많은 비싼 약을 먹으면 5만 원인데 이거를 과연 투입을 하는 게 낫나 그 1조 갖고 할 수 있는 우리 건강보험 정말로 몸에 문제가 있는 분 하는 게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긴 합니다.
4: 솔직히 요즘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마시면 5-6만 원 그냥 나오는지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에 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재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탈모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탈모에 대한 팁도 한번 받아보는 알겠습니다.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상욱 전문의, 대한탈모학회장이신 의사님하고요.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거의 뭐 맹폭을 전하고 있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두 선생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해가 잘 됩니다 해주셨는데 5780번 쓰시는 분, 탈모 건보에 찬성이에요. 머리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좀 젊은 층은 더 간절합니다. 원장님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3: 네, 제가 여기 대한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탈모가 심각한 문제인 게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탈모를 그 20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탈모 환자 왔을 때 보면 일반적인 탈모 아닌 사람 봤을 때는 너 탈모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막상 그 당사자랑 얘기하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생각보다 쉽게 해요. 그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탈모인이 탈모가 아닌 사람이랑 우리가 느끼는 그 심각한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심각성이 예, 예. 엄청 심해요. 사실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과연 우리가 건보 재정을 투입할까 이런 문제가 네네네. 있는데 정말로 포커싱을 해서 정말로 이제 핀포인트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
4: 네.
3: 근데 또 그것도 이런 게 있어요. 탈모는 탈모 초기인데 약간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초기라서 뭐 이 정도면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4: 남들이 보기 너 아직 괜찮아. 그런데도.
3: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을 할 때 과연 이 사람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탈모약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처방해주면 되는데
4: 네네.
3: 또 앞으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 머리에 연마가 얼마가 진행되고 탈모가 이제 개수당 몇 개 이하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적용해준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또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럼 이거 의사한테 맡길 것이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탈모가 심한데도 되게 기분 좋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오히려 그 남성형을 더 자극하는 어필할 수 있는 나는 예. 그런 난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진행돼가지고 살짝 두피가 보이는 수준이고 약간 임자가 좀 진행됐는데 막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4: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3: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탈모의 정도는 비슷한데 그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틀리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탈모를 처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은 일단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의사가 처방하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에서
4: 네네.
3: 또 이 사람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보험이.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로 해야 될지 난제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4: 갑자기 생각나는 옛날 배우가 있는데 율 브리너라고 이분은 네. 머리가 없는 게 더 훨씬 더 멋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좀 전에 문자도 하나 있었는데 대체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2765번 쓰시는 분 탈모 환자의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공감을 받고 싶어요. 전 연령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다 문제인 돈이란 말이죠. 우리 건보 재정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2: 네, 그러니까 우리 건보 재정이 지금 고령화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데요. 네.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65세 네.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보료를 3배 이상 씁니다. 근데 그리고 건보료를 내는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만 건보 적용을 유지해도 우리 2034가 제 나이가 되면 월급의 절반을 건보료가 내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예, 예. 바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예. 지금 조금 나아졌다는 건 이 건보 요즘에 주식이 조금 올랐잖아요.
4: 네네.
2: 그것 때문에 한 몇천억 1, 2조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쓰는 돈이 100조예요.
4: 네.
2: 그래서 1, 2조 정도 더 그 불어난 거 얼마 안 갑니다.
4: 아, 정말 조족지열이네요.
2: 예. 예. 우리 지금 잉여금 제로가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이죠. 올해 말에 제로 혹은 내년에 제로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냐면 우리가 건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돈을 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건보 재정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인 건 알고 계시죠?
4: 네네네.
2: 그런데 자살 시도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병원을 찾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희가 일선에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병원들 점점 폐쇄병동 줄입니다. 왜? 그거 정신과 폐쇄병동 유지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병의 심각성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4: 네.
2: 조현병의 좋은 그 약이 있거든요. 주사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면 그냥 되는 거 올해 학회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효과 너무 좋다.
4: 네네.
2: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그거 지금 건보 적용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4: 이것도 안 돼요?
2: 예, 아니 되긴 되는데 네.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서 네. 이걸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탈모인 분들에게는 탈모가 이게 가벼운 질환, 뭐 탈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뭐 탈모가 아직 아니더라도 전 언젠가는 탈모가 되겠죠. 그 부분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4: 네.
2: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욕을 먹는 환자단체가 있는데 제가 치매 환자단체한테 크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4: 네.
2: 우리 기적의 치매약이라고 하는 레켄비의 건보 적용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효과는 27%를 덜 나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약간 덜 급격하게 나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4: 지금 치매약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2: 네. 그러니까
4: 정도.
2: 이걸 건보 적용하기에는 예. 너무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 그 단체분들은 저를 되게 많이 공격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탈모인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전문가를 보셨으니까 끝으로 팁 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여러 가지 팁들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 탈모 샴푸를 써라, 뭐 다시마나 검은콩을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효과가 진짜 있는 것들입니까?
3: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예. 뭐 그 콩에는 미소폴라본이라든가 뭐 다시마에 뭐 철분 아연도 많고요.
4: 네.
3: 뭐 근데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탈모든 원인 탈모든 두피염이든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해 보라고 하면 저는 수면을 꼽습니다.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4: 예.
3: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이 드는 시간이 중요한데
4: 네.
3: 이론적으로는 한 9시 반에 자야 된다. 9시 반에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제 환자들한테는 웬만하면 11시 전으로 자고 늦어도 12시에는 넘지 마라. 근데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그날따라 그러면 가끔 늦게 잘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수면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탈모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주로. 그래서 급하면 좀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빨리 아침에 이른 아침에 뭘 좀 해라.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4: 이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3: 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자는 몇 시간 자는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에게 잠이 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아연 있죠. 영어로 징크라고 그러는데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탈모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남성 호르몬 자체는 많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도 좋게 해줍니다.
4: 아, 굴에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그거.
3: 예,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굴에는 아연이 한 6에서 8g 정도가 들어있는데 아연을 보통 한 30g에서 보통 최소 20g 이상 먹는 게 좋은데 매일 굴을 5개, 6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연 제제를 조합 영양제 안에 있는 아연은 3mg, 5mg밖에 안 되니까
4: 좀 더.
3: 기본적으로 조합 영양제를 먹더라도 아연 단독 제제는 하나 정도 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수면의 주연성 그리고 아연의 중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7월 4일에 관련된 토론도 개최할 수 있고요.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19일까지 행안부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욱 머리의 원 대표 원장, 대한 탈모 학회장 그리고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 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공식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14개 항의 전문을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7: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만 이란의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어서 이번 종전합의에서 소외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기름값은 떨어질 거라며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란은 해협 내 통항이 전쟁 전 규모로 재개되도록 30일 안에 조치하면 됩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립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은 선언적인 데 비해 제재 해제나 전쟁 배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라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을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해서 종전 합의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9: I'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Bibi, but now Bibi has to be more responsible with respect to Lebanon.
8: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는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이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전문이라고 공개한 문건은 부정확하고 여러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누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7: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식 장소가 이곳으로 최종 확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대표인 J.D.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갔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이라며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은 최소한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에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기뢰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7: 무사히 선박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1: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000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의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12: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11: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연안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3: On est prêt à agir très vite. Bah pour faire quoi? Envoyer des avions, envoyer une frégate, envoyer des démineurs. Et nous, nous avons aussi notre porte-avions, le Charles de Gaulle, avec tout ce qui l'entoure. Et qui reste dans la zone et qui peut être déployé dans les 2-3 jours qui suivront la confirmation.
11: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회라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14: As I said, a return to normal trading condition any time in the near term, even if we do see an end to the conflict, because ultimately merchant shipping is very risk averse.
11: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7: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합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5: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6: 야 쓰레기들! 야
15: 쓰레기들!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17: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15: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18: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 대표께 일단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분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6: 경찰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았던 시위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청소기를 치마처럼 들은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인 채 한 시간 넘도록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을 시도하지만 요지부동. 결국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등 체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는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고 연신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곳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의 불편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임금 지급과 세금 처리, 대회 준비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서 강제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데다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관 모욕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을 향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당초에 알려진 대로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7: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고 제7투표소에선 17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0: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 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세 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내일 오전 홍명보호가 홈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 승부로 가를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에도 능합니다. 두 팀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체코전에서 쉬크와 슐츠의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지대 환경에 익숙한 멕시코는 과감한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결국 탈압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벗겨내면 상대 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스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격 시 대6명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3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후반 막판 역습을 내줬고 결국 퇴장까지 받았습니다. 때문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 전진 패스가 뛰어난 황인범, 그리고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코전에서 초우파를 막기 위해 기용된 이태석 대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투입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저희의 장점들을 잘 보여드리면서 또 상대의 장점들은 잘 상쇄시키는 그런 경기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2: 스피드로 체코를 넘은 홍명보.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발문골의 홈팀 멕시코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비공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 바이의 훈련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 때 불법 드론이 출현해 FIFA 현장 요원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이 드론을 처음 발견한 뒤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해당 드론을 추락시켰지만 남성 두 명은 드론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6: 여러분을 LA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라운딩이 함께하는 샌드캐년 컨츄리클럽 한인 교포 모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중에는 정가 $80를 $60에 런치박스도 제공해드리며 주말에는 정가 $120를 $90에 역시 런치박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12명 이상 교회 단체도 환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드 샌드캐년 컨츄리클럽에서 만나보세요.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주세요. 주세요.
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끝내 불발된 개표소 진입입니다.
3: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의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 진입이 결국 무산됐네요. 네. 분위기는 합의된 것 같은데 왜 안 된 겁니까?
4: 당시 현장만 좀 보면 네. 합의 직전까지는 갔습니다.
3: 아, 그래요?
4: 네,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짐만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좀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재에 나서서 단체별로 두 명씩만 들어가고 이 과정 방송 카메라로 모두 공개하자 이런 네. 절충안 내놨습니다. 필요한 짐 아무래도 좀 챙겨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혹시 다른 물건까지 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방송 카메라 까지 함께 들어가고 밖으로 나온 물품들도 시위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갈 사람도 감시를 하고 또 가져오는 물건도 확인하는 좀 이중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장 대표가 이 안을 설명하니까 현장에서는 대체로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반응 나왔고요. 일부 반대 의견은 좀 있었지만 전체 분위기는 합의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3: 근데 왜 무산됐어요?
4: 시위 참가자 이 한 명의 반대로 좀 무산이 됐습니다. 직원들이랑 취재진까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준비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문을 잡고 좀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4: 김미애 의원이 좀 만류를 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좀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3: 네.
4: 이런 상태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진입 어렵다 이렇게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진입이 무산된 뒤에 현장 분위기 좀 더 험악해졌는데요.
3: 네.
4: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가자들끼리 고성과 욕설 오갔고요. 한 40대 남성은 돌을 들고 다른 참가자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진입 무산을 좀 반긴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장 대표가 철수를 선언하니까 일부는 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아예 청테이프랑 끈으로 출입문을 돌돌 막아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다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3: 장동혁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럴 권한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네. 가운데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제 이번 사태를 국회가 직접 들여다보겠다 이런 데 뜻을 모은 건데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이걸 좀 따져보는 국정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사 기간 우선 45일입니다. 대상은 이제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이고요. 왜 이런 사태 벌어졌는지 또 선거관리 어떤 문제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랑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좀 지역 관계자들까지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특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3: 네.
4: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또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동수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3: 국정조사가 법률안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조사 수사 권한이 없어요.
4: 네.
3: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단체에게 자료 좀 내주세요. 했을 때 못 내놔요. 그러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4: 네.
3: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3: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4: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 공개 저격한 오세훈입니다.
3: 국민의힘이 선거 소총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4: 네.
3: 정작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4: 네.
3: 두 사람 사이의 인식차가 꽤 큰 것 같네요.

0: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명대로라면 오 시장 측과 아무런 교감 없이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지도부 핵심 관계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관계자가 오 시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최고위원이 있었고 그 의견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 시장 측 생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랑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개 직격한 건데요. 아무래도 사전교감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1: 오 시장 측 관계자 누구랑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재선거를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비유를 좀 해드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수술 전에 우리가 정밀검사부터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1: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장동혁 대표는 바로 재수술 해주세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좀 줬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재선거를 전제로 한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1: 그러네요.
0: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선거 소청도 결국 재선거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페이스북에도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1: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면서요?
0: 네,
1: 분위기는
0: 그렇습니다.
1: 어때요?
0: 제가 오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 직접 가볼
1: 가요?
0: 예정인데 네.
1: 오.
0: 사실 이 의원총회가 원래 목요일에 열릴
1: 그것도
0: 예정이었거든요.
1: 10시, 오전 10시.
0: 그렇죠. 이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여는 게 이제 관례니까 그렇게 열기로 했는데 하루를 좀 앞당겨서 시간 제약이 없는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이걸 듣고 또 당내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국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의원들 전부를 모아서 의원총회를 연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오늘 같은 시간 제약이 없을 때연거 아니냐. 투톱끼리 경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당초 의원총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본회의 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건 이제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 요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합리적으로 뭐 결정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원 58조 60조를 보면은
0: 네.
1: 기본적으로 의사 최고 결정 기구는
0: 의원총회죠.
1: 의원총회예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0: 네.
1: 그뭐 6개, 7개, 9개 이 재선거 실시 지역, 요구 지역 이것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잘 취재해 주시고 알려 주세요.
0: 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1인 1표제 다시 강조한 정청래입니다.
1: 왜 그랬대요?
0: 핵심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는 민주당의 원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은 건데 최근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정 대표가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라 오히려 드라이브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투표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얻어진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주의 역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아니, 당의 주인이 어떻게 당원이에요?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안 그래요?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이러면은요, 국고보조금 다 반납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하여튼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연임 도전 의지를 계속
0: 네.
1: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연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우세한데요. 정청래 대표 물론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발언들을 보면 아무래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 그래요?
0: 특히 지난 10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안팎에서 나오는 불출마 압박에 사실상 응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점도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공식 선언 시점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0: 네.
1: 그 공항에 나갈 수가 있을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
0: 네.
1: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민주당은 거의 진짜 난장판 수준의 전당대회가 벌어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0: 그렇습니다.
1: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장원영만 예외입니다.
1: 네, 특혜 논란이 있던데 뭐예요?
0: 논란은요, 지난달 말 김포공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장원영 씨가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자를 들어 올리고 마스크도 일부 내린 채 신원 확인을 받았는데요. 저 이제 출국할 때그 직원이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선글라스 한번 벗어주세요.
1: 맞아요. 모자
0: 보조스
1: 벗어.
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과정에서 장원영 씨도 마스크를 살짝 내렸는데
1: 봤어요.
0: 이
1: 네, 영상.
0: 장면이 영상으로 좀 퍼졌습니다.
1: 봤어요, 저도. 오늘
0: 보셨어요?
1: 아침에.
0: 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요.
1: 네.
0: 일반 승객이었으면 마스크 완전히 벗으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1: 당연하죠. 그냥 살짝 내린 거고 안 돼요. 다 벗으라고 그래요. 인상 쓰면서.
0: 그래서 이제 한 시민이요,
1: 네.
0: 공항공사에 공식 민원까지 넣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공항공사도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1: 뭐라고 해요?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준 국민들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항공사 설명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설명을 좀더 들어보면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처럼 얼굴을 좀 가리는 물건 벗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다만 신분증 사진이랑 실제 얼굴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얼굴 식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마스크 완전히 벗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근데 공항공사 입장이 장원영 씨에게 특별 대우한 게 아니라 얼굴이 확인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0: 네.
1: 장원영 씨 말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모자 쓰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해서 신분 검사한 사례가 있으면 내놔 보라고 하세요. 이게
0: 그런데
1: 과연
0: 좀
1: 말이 돼요, 이게?
0: 흥미로웠던 게
1: 네.
0: 이제 모자를 어디까지 벗어야 되냐, 마스크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이런 게 세부 내용이 좀 법에 적혀 있진 않다고
1: 아니 그걸 뭘
0: 합니다.
1: 법으로 정해요? 그거는 그냥 모자 벗으라면 벗고 마스크 내리면 내리는 거지.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이 또 화가 나네 또. 이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공정한 거.
0: 공정, 그렇죠.
1: 이거 완전히 정말 상당히 이번 참정권 시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인데. 아이 참나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0: 네,
1: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이상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요. 보수의 여전사에서 국회의 여전사로 거듭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의원님. 저번에 이제 당선 딱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2: 네.
1: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네.
2: 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1: 진짜요? 그
2: 예,
1: 제가
2: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아이고
2: 예.
1: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사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2: 네.
1: 호칭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왜 자꾸 그래?
2: 마음에 썩 들지는 않죠. 일단은 뭐 요즘은 온갖 성을 다 없애버리는 게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쪽 트렌드이지만, 여전사, 뭐 남전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1: 그러네요.
2: 일단 뭐 그거부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1: 국회 본회의장 가셨었죠?
2: 네.
1: 뭐 이렇게 뭐 위원장으로 가셨을 때랑 의원으로 가셨을 때랑 좀 감회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예, 그렇잖아도 그첫 번째 본회의에 제가 갔을 때 인사말을 했습니다마는
1: 네.
2: 보면 그 국무위원석하고 그 의원석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기관장
1: 네.
2: 앉아
1: 여보세요?
2: 있었을 때
1: 네.
2: 여보세요?
1: 전화 연결이 잠깐 좀 끊겼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2: 네. 기관장으로 앉아 있었을 때와 의원으로 참석했을 때가 상당히 좀 기분이
1: 네.
2: 묘하게 달랐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임 위원회의에 참석했을 때
1: 예.
2: 마치 제가 비유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조조 웰의 1984도 있고 동물농장도 있습니다만 동물농장의
1: 네.
2: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1: 네.
2: 아,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마치 국회의원들이
1: 네.
2: 자신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사실상은 이제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1: 네.
2: 그런 것처럼 마구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기관장들에게 퍼붓고
1: 네.
2: 장인애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 기관장들을 하대하는 그런 일들을 네. 제가 목격하고 또, 또 실제로 당했을
1: 직접.
2: 때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주마등처럼
1: 아.
2: 스쳐가면서
1: 네.
2: 과연 이런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가 그런 자리여야 하나
1: 네.
2: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그 의원님 상임위는 정하셨어요?
2: 제가 뭐 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지금 어디 이제 신청하셨어요? 그럼?
2: 제가 몇 군데 세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1: 네.
2: 확정되면 제가 우리 소장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서 1순위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과방위?
2: 예, 네, 아니 뭐 굳이 과방위를 제가 피할 이유는 없죠.
1: 예. 그 민주당 김현 의원이요.
2: 네.
1: 과방위에 이진숙 의원과도 정쟁은 안 한다. 이라는 과방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2: 그럼 뭐 이전에는 뭐 정쟁을 했다는 얘기네요.
1: 아, 그러네요. 예. 아유, 저희가 봐도
2: 않습니다.
1: 아, 예. 많이 싸우셨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2: 근데 저보고 이제 그 싸움꾼이니 네. 뭐 투사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2: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싸움을 건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방어하는 쪽에 있었고
1: 아니, 기관장이 네, 국회 네. 상임위 가서 먼저 싸움 걸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2: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싸움을 건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 싸움꾼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1: 네. 뭐 좀 이런 감도 있지만 좀 1호 법안 뭐 준비 중인 거 있으세요? 생각하신 거?
2: 제가 그 그렇잖아도 TV 토론 때
1: 네.
2: 선거운동 과정에서 TV 토론 때 어떤 법안을 준비하느냐 하고 싶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답변은 노랑봉 특법 폐기 법안 그리고 선거법 관련 개정법 개정안을 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1: 네.
2: 노랑봉 특법 폐기 법안은 뭐 새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1: 네.
2: 선거법 관련은 지금 보면 선거법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 위주로 돼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히 이제 본 선거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설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어쨌거나 뭐 500명 군중이 있다고 치면 그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데 이제 저같이 신인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렇게 그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 바꿔야 된다.
1: 오.
2: 예, 그런 그 법을 제가 개정안을 내고 싶다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아,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이제 기득권
2: 네.
1: 되신 거 아니에요? 일단
2: 그렇죠 말이에요.
1: 신인들이
2: 예.
1: 마이크
2: 네.
1: 못 잡게 하는 게 의원들의
2: 예.
1: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다
2: 뭐
1: 의원님들이
2: 도움은...
1: 많이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2: 네, 도움은 되겠지만
1: 네.
2: 개혁은 자기가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1: 오.
2: 생각합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그
2: 네.
1: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는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끝났어요?
2: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1: 네.
2: 적어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지역구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수백 명대 단위의 모임
1: 네.
2: 행사에는 가서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1: 네.
2: 예.
1: 계속 왔다 갔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당선 인사 서운하게 하시면은 다음번에 상당히 욕 먹습니다. 잘하시고
2: 저도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1: 의원님. 그럼 현안 문제로 좀 여쭤가 볼게요.
2: 네.
1: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전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왜요?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그럼 사퇴해야죠.
2: 아니, 그 패배라고 뭐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사심제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1: 네.
2: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선거 국민의힘에서 패배했다고 더 확정 판결 내렸습니까?
1: 그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2: 바로 그거죠.
1: 네.
2: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집권 1년 차 굉장히 현재 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정말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1: 네.
2: 누구보다도 제가 그 장동혁 대표한테 서운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공천 관련해서 저는 아예 경쟁도 못하게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1: 네.
2: 서운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저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잠깐만요.
2: 네.
1: 지금 달성이라는 좋은 지역구 받으셨잖아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한테.
2: 아니 그 당 소장님도 저를 다른 프로그램에 초대를 하셔서
1: 네.
2: 무슨 뭐 차이가 경쟁 후보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느니
1: 네.
2: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2: 달성 후의 선거도 결코
1: 쉽지 않았다.
2: 뭐 누워서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네. 만만치는 않은 선거였습니다.
1: 아니, 네,
2: 저도 최선을 다했고
1: 수도권에서 네. 출마하시고 선거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2: 네. 아니 뭐 물론 제가 그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에서 출마를 해서
1: 네.
2: 선거운동 하신 분들한테 쉬운 선거였다. 당신네들 쉬운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2: 또 서울도 지켰고
1: 네.
2: 오세훈 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2: 또 대구 아시는 대로 참 초박빙이라고 할 만큼 힘든 선거였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 두 번이나 나와주셔서
1: 네.
2: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어떻든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1: 네.
2: 저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사실상 패배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까 소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셨지만
1: 네.
2: 우리가 스스로 이걸 패배 또는 참패라고 선언한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 의원님. 그 네.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2: 예.
1: 오세훈 서울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했으면 과연 당선이 됐을까?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그 지역을 가서 선거 유세를 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2: 그런 평가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1: 네.
2: 뭐 특히 저는 이제 뭐 했으면 어떨까라는 가정적인 상황은
1: 네.
2: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뭐 음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1: 네.
2: 우리가 통상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1: 네.
2: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도자,
1: 예.
2: 기관장, 조직의 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네.
2: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그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 네.
2: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그 간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앞지르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한 그 공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장동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1: 네.
2: 그 총선에 대한 평가는 우리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패배라고 자인하면서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은 장동혁이 져야 된다. 전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장동혁, 저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이 누가 가져 지지율에 대한 평가는 누가 가져가야 되나 도무지 제가 그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유희동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장동혁
2: 네.
1: 대표가 거기 가서 지원 유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빙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가 있어요.
2: 아니, 그건 이제 그
1: 네.
2: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1: 음해예요?
2: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6.3 지방선거가
1: 네.
2: 16군데에서 광역으로
1: 네.
2: 치면 16군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러면 그 16군데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장동혁이 가서 이겼다 또는 가지 않아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달성군에 장동혁 대표가 개소식때는 왔지만 그 이후에 지원 유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오지 않아서 이겼겠네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 아니 그
2: 그게
1: 지역 말고 박빙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2: 총체적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를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기립박수할 만큼 승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1: 네.
2: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는 하지 않았다. 선방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고.
2: 네.
1: 의원님께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방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없었으면 더 선방할 수 있었다. 전 그렇게 보는 관점이니까. 그래도
2: 네.
1: 의원님 과거에 보면 여야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에서 지면 패배하면 한 석이라도 지면 선거 패배를 인정을 하고 본인들 물러나고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례이고 정무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거는 패배한 거잖아요. 부산시장도 뭐
2: 저는
1: 뺏긴 것이고.
2: 패배했다고 인정을 첫째로
1: 안 해요?
2: 하지를 않는 것이고,
1: 오, 그래요?
2: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아까 그 과거 관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2: 지금 그 이재명 제가 치하라는 쓰면 안 되지만 지금 무슨 왕정도 아니고
1: 네.
2: 지금이 그 관례가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1: 여보세요? 네.
2: 있으면은 그 여당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관례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 아니 저희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2: 아니,
1: 왜
2: 그러니까
1: 민주당
2: 말입니다. 아니,
1: 당신들도 딴 말을 해야.
2: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비상식적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뉴노멀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일단 그 전제가 전 패했다고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지만 법 왜곡죄느니 대법관 증언죄, 재판소원제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자기의 죄를 그 재판하고 있는 것을 싹쓸이 지워버리겠다, 라는 이런,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글쎄요, 뭐, 6.3 지방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장동영 물러나라 이렇게 비판을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그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오히려 이런 그 뉴노멀 시대를 부르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에 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왜 도대체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자꾸만 내부에서 장동영 물러나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재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4일
2: 네.
1: 날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셨죠?
2: 뭐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기보다 저는 그 시민들과
1: 함께 하셨죠?
2: 함께하고
1: 네.
2: 싶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1: 그게 이제 뭐 부정선거 아니면은 뭐 참정권을 침해당한 거, 뭐 어떠한 측면에서 거기 가신 거예요?
2: 참정권이 침탈이 됐죠. 저는 민주주의 침탈 사건,
1: 네.
2: 참정권 침탈 사건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2: 아니, 그 부정선거라고 보는 국민들도 다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1: 그런 주장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2: 네. 예.
1: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참정권, 기본권.
2: 예, 질문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런데
1: 예.
2: 이번 사태를 보면
1: 예.
2: 잘못 입력한 사태. 결국은 이게 보면은 뭐 참 인재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태희, 안민석의 경우도 그렇고
1: 네.
2: 잘못 입력된 그런 사건을 볼 때 수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뭐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1: 네.
2: 주장이 사실이었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한두 군데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2: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다. 2026년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2: 이전에 이미 소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런 참 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발언이 나왔을 때
1: 네.
2: 이걸 뜯어 고쳐야 했었는데 해체를 시켜야 했었는데 그걸 그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었죠.
1: 네.
2: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판결했을 때 이미 이런 사태가 사실상 예견되지
1: 네.
2: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의원님,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뜯어 고쳤어야죠.
1: 네. 뭐 헌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고 이제 국조가 열리게 되면 또 문제점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2: 네.
1: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소모적이다. 당권 그리고 당대표 자리 보전용 구호다. 멈춰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동의하세요?
2: 당연히 동의 안 하죠. 뭐
1: 동의하네요?
2: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려운 선거를 하고 나오셨으니까 당선되셨으니까
1: 네.
2: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1: 네.
2: 생각은 하지만
1: 네.
2: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당대표로서는 오히려
1: 네.
2: 이 문제 민주주의 침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분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7개 지역, 6개 지역, 9개 지역 뭐 재선거, 뭐 선거 소청 내겠다. 이러한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거든요.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정정식 원내대표랑 불화 있는 거 아니야?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보도도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그래요 분위기가?
2: 제가 그 두 분 간의 그 분위기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1: 네.
2: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두 분 간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칠 만한 불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의원님, 그럼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선거 특검 모두 진행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1: 네.
2: 저는 참정권 침탈 사건,
1: 네.
2: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이제 아까 뭐 지역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비유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1: 네.
2: 제가 그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그 어느 한쪽에서 피자도 요즘 뭐 8쪽, 6쪽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1: 네.
2: 어느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 피자집 그 주인이 한쪽에서 벌레가 났으니까 한 조각만 교체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안 먹죠, 저는.
2: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1: 환불.
2: 물론 참 환불이 환불도 뭐 몇 배로 환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한쪽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둥그런 전체 피자 모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2: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자 가게 자체가 그 피자 가게에서 적어도 그날 구워낸 피자는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도우 밀가루 네. 반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2: 그런 판에 네. 우리가 뭐 특정 지역만 어떻게 한다라는 글쎄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네.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의원님.
2: 네.
1: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2: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이진숙 예. 의원이셨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핵무기 금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안이 아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5: 관심을 모았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선택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네 차례 연속인데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나설 거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증시는 삐끗했고요.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에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이란 측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5: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지 23일 만입니다.
5: 영남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4: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6: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MOU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끝내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한 조처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서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통행료 없는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관리와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는 MOU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재건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6: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7: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6: 걸프국 등의 기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그 국가들이 투자한다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진 않겠지만 제3국과 민간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99%의 확률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거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i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란 언론은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5: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8: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 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유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대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 하지만 매파적인 신호에 관심이 쏠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동결은 결정했는데 일단 금리 방향성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명의 위원 전원이 제출한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은 4.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2027년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E 물가는 2027년에 2.3%, 근원 PCE는 2.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FOMC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는 사라졌습니다. FOMC 대비 무대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와 AI, 소통, 양적 기축 완화, 경제 지표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4: 네,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9: 뉴욕 증시는 FOMC 위원들의 절반이 연내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뉴욕 투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점도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11: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what I would think is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I think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9: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부는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욱 진상규명위원장은 6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규명위는 또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가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이 사태에 항의하는 봉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5: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에는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4: 야 쓰레기들! 쓰레기들아!
13: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15: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13: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16: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또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7: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은.
1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 정중앙에서 느끼는 복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주로 복막의 염증으로 생기는 통증인데 이 통증은 지속적으로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복막에 분포되어 있는 소매릭 신경에 의해 통증이 전달되므로 비교적 정확한 염증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심한 복부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료 후 바로 응급실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심한 복부 통증은 급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한의원에서 침을 넣으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저산소증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양방에서 혈청 생화검사, 방사선 검사 또 복부 CT 촬영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급성 췌장염의 경우 혈액검사 중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가 높고 또 염증으로 백혈구 수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혈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당뇨 환자가 급성 췌장염이 올 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을 설명드리고 양방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한의사지만 병리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낭비 없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가장 흔한 원인은 담석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특히 경상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췌장이 분비 기능이 장애를 받으므로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오면 대부분 환자는 음식을 드시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저는 단식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중증도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아편성 진통제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의 강도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성 췌장염 환자분이 말씀대로 너무 아파서 지역과 천당을 오고 간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8일부터 12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선거 결과 평가 이견이 있고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찬반론, 급락한 당 지지율까지 여러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관통하는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은 마치 찌릿찌릿 스파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당내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의원님,
1: 예.
0: 당내 상황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1: 정당이 원래요.
0: 네.
1: 지금 원래 뭐라고 할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승세도 있고 뭐 하락세도 있고 다시 또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항상 정당이 그 책임론과 더불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부의 논쟁, 특히 뭐 정치 용어로 쓴다고 하면은 당내 노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늘 어떤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표출할 때몇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좋겠다, 이 인물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지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저는 좀 안정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겠지만 전당대회 때까지
1: 예.
0: 사생결단식에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영 자체가 상당히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1: 그런
0: 있으시더라고요.
1: 걱정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 자체가 내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끝나고 나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우리가 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총의를 모아서 하나 된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훼손이 있으면 내상이 깊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전당대 이후에도 좀 치유의 시간이 좀 길지 않겠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0: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김민석 총리를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신호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불출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축이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지면은요, 만약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총리가 졌어요. 그럼 대통령 레임덕 아니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졌어요. 그럼 정청래 대표와 그를 따르는 분들은 정치생명 끝 아니야? 2028년 총선 때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이 사생결단식으로 이거는 대단히 유혈이 낭자한 그런 싸움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상처 치유가 쉽겠습니까?
1: 전당대회 과거에 보면은 좀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은 또그 치유를 상처를 아물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리더십은 뭐냐면 민주당의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각축전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면.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까지의 시각, 특히 이제 언론에서 사생결단이라든가 뭐 민당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좀 보는데, 또 민당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이후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논쟁과 치열한 싸움이 전개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은 더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많거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일로 저는 바로 전환시켜서 모두 전환시켜서 민당이 국민에게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죠.
0: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는 용장이다, 지금은 이제 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장이 누구예요?
1: 아니 제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정당을 쭉 보면은 집권한 이후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대부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끌어가고 정당이 좀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기 정도 되면은 당과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가야만 이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당의 역할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저는 이제

0: 이명 정부의 초기에 당대표는 내란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장의 모습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성과와 업적을 만들려면은 전 지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지략가가 필요한 지장이 그 역할을 더 잘하지 않겠냐. 그 리더십이 교체 시기가 이번에 전당대회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꼭 누구를 특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그러니까 용장 이후에 지장이 나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용장이 계속 용장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그럼 어쨌든 정청래 대표 당신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저희는
0: 아니
1: 읽혀져요.
0: 정청대 대표도 이제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나이스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정의 문제라든가 당정청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용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당이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지금의
1: 그러면
0: 리더십 가지고는 저는 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1: 그럼 지장이 될 수도 있다?
0: 지장이 돼야 되겠죠.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개투가 필요하다고
0: 그렇죠.
1: 말씀하셨잖아요. 선발 투수가 개투 요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선발 투수니까 개투 요원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개투 요원으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0: 꼭 그렇게 뭐 질의하기보다는 제가 그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마 당심과 민심이 저는 그렇게 원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전당대회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1: 흐름을 좀 프레임을 좀
0: 그렇죠.
1: 의원님께서
0: 왜
1: 잡아주시고.
0: 그러냐면 리더십의 교체 시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잘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과거에 대한 업적과 더불어서 그러면 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당대표였기 때문에 잘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잘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건데 저는 용장으로서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지장의 역할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민심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당을 나이스하고 원활하게 이끌어 왔다라고 평가는 안 하세요?
0: 아니 꼭 그렇게 꼭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이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좋은 업적을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볼때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정당은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지도부는. 그러면 잘했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쭉 지켜봐 왔고 또 정당이 어떤 지도부가 어떻게 봤는지를 좀볼때좀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좀더 당을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을 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선거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히 우위의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교체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냐는 문제를 가지고 가겠죠. 항상 정치의 선거는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잘을 했나라고 하는 시각과 더불어서 누가 더 잘하지? 지금 민당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당대표가 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더 이제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기준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시고 가까우시잖아요. 의정을 잘 읽으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중에 이렇게 길게 SNS 상에서 여러 말씀도 하시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 당신은 전당대회 나오지 마 이런 신호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0: 저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럴 뿐도 아니고요. 당내 상황을 볼 때,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거 걱정을 누가 하죠? 당원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그리고 국민들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라볼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 세력은 당이란 말이에요.
1: 네.
0: 우리가 정당에서 그 역할,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하고 정당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정당이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야당의 주의 주장과 정치 선언만이 아니라
1: 네.
0: 책임과 실적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당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전문 용어로 책임윤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언어, 정치 언어라고 보는 거죠. 책임의 정치 언어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당대회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 측면도 있고,
0: 예, 예.
1: 정청래 대표를 향한 어떤 본인의 심증, 의중도 내비친 거다, 그렇게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0: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 네.
0: 그렇게 해오지도 않아서, 제가 그때 전당에 당대표로 모실 때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늘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당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집권 세력 간의 진영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 혼란, 난장판 전당대회가 될 거야, 이러한 걱정들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저는 정당은
1: 네.
0: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특히 당대표급이라든가 대선급장 되는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과 추진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정청래 대표도 저는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연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 아, 근데 드라이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0: 예, 예.
1: 정청래 대표랑 만약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총리랑 맞부딪히게 되면 진짜 대단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경선은 없잖아요. 그 진영 자체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 불출마하는 것이, 백의종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진영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저는 그 해서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1: 네.
0: 또 정치는 정청래 대표의 선택도 있다고 봐요.
1: 네.
0: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선거 과정에서 그것이 여과, 저는 선거가 여과작용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 여과작용으로 가면서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있고 결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0: 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저는 상수라고 봐요.
1: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네. 김민석 총리를 대단히 좀 칭찬도 하시고
0: 네네.
1: 배웅받을 때 참여도 시키시고 막 이런 모습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전당대회 때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미는 거 아니야? 저 같은 이제 평론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0: 우리 당도 당원이 한 115만 20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러 볼 때 그 당대표가 오롯이 자기가의 결정과
1: 네.
0: 돌파로
1: 네.
0: 이걸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역대 당대표들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주당은 더 그렇거든요.
1: 네.
0: 국민의힘과 달라요. 우리 당은 집단지성이 있고 그 당원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대 위에 올려지지 않겠어요?
1: 네.
0: 또 정청래 대표도 무대 위에 올려지는 거고
1: 네.
0: 또 지금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1: 네.
0: 김용민 의원도 나올 가능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 4명의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온몸을 던져서 이 당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인을 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0: 아니,
1: 맞냐
0: 아니, 민다고 해서
1: 네.
0: 미는 모습으로 지금 자꾸 해석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당원들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네. 당원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 당대표가 오롯이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거는 질문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1: 대통령께서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배웅 받으실 때 총리가 그렇게 나간 것도 처음이고 당대표가 또 안 당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 신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0: 그거는 이제 평론가의 해석이고 지금 네. 제 얘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후보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1: 맞는데요.
0: 자꾸 공격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무대에 올려지면 그 무대는 오롯이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 받아야 되죠.
1: 그런데 네. 뭐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럼 김민석 총리 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
0: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콘텐츠, 민당에 대한 그 애정,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제시, 이거를 당원들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가서는 안 된다.
1: 대통령이 이런 신호 주는 게 영향이 없을 거다?
0: 신호를 꼭 줬다고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책임 윤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의 역할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해외 가실 때 그 배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네. 이 여러저러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당시에. 우리 민당의 그 성과라고 할까요? 지방선거 성과할 때 좀 네.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배웅할 때 꼭 누구를 뭐 선택하고 배제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1: 저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0: 그럼 됐죠 뭐.
1: 아니 의원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 대통령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0: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걸 뭐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니 왜요? 그래도 또 안 나가면은 못 나가면 또 저희 같은 평론가나 언론들은 봐라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가 아니고 김민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0: 아니 그런 일정 부분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 판에는 네. 정치 전체 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청 흔들어요. 당원들이 흔들면서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1: 그래도 공항의 모습을 네. 안 보이면 정청래 대표에게는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0: 긍정적 시그널 아니죠.
1: 그렇죠. 네.
0: 아니 긍정적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평론가들도 네. 그런데. 네.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 전체 판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재선거 요구를 뭐 6군데, 7군데, 9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더 잘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정당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번 선관위의 문제는 부실 무능이잖아요. 그런데 네. 부정선거와 재선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들 세력의 하나의 카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쓰는 모습이란 말이죠.
1: 당권 수호.
0: 저는 당권 수호라고 네.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지가 않잖아요.
1: 네.
0: 재선거와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장동혁 대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을 원천적 차단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제도개혁을 가고자 하는 속도전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만들어서 그 분쟁 속에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장동혁 체제의 모습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국조특위를 통해서 네네. 선관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기로 어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0: 네네.
1: 근데 뭐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고 위원장도 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어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니까 살짝 뭐 발을 빼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아니죠. 분석도 있습니다.
0: 오히려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적극적이니까 국조 일정을 신속하게 하고 네. 그 가운데 원구성도 원구성이지만 이 국조를 통해서 진상 규정 규명을 하고 그거야 해야 바로 책임자 처벌이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제도 개혁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위원장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민당이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저는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 네.
1: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들 현장 가서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보신
0: 저는 지금 그렇게 갔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혼란하고
1: 그래도 현장에 좀 주장을
0: 그 목소리는 충분히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전달은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 1차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국정조사 아니에요? 빨리 네. 국정조사 해야죠.
1: 네. 그걸 통해서 그럼요. 특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0: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네. 보면 나오겠죠. 네. 네.
1: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서 오세훈 심판본부
0: 심판본부는 아니고 아니요. 저는 전략 메시지 본부를 했습니다. 네. 네.
1: 서울시장 선거 왜 졌어요? 정원 후보 의원님이 판단하시기
0: 제가 이제 처음에 전략 메시지 본부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전략 회의 하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번 선거는 공성전이다 우리가
1: 공성전.
0: 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정원 후보가 지지율 상당히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가지 않는다. 네. 선거의 기본은 뭐냐면 오세훈 현직 시장에 대한 우리가 공성전을 통해서 탈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과 공격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에 대한 실장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네. 봤고 네. 그 가운데 정원호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후보가 됐지만 체급을 높일 수 있는 메가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에 대한 실정도 명확하게 하면서 정치적 전선이 형성이 돼야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네거티브는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지만 오세훈 실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들을 사실 선거는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열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조금 저는 선거 캠프가 차분했다.
1: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이기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0: 그것이 좀 저는 약간의 좀 네. 실수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부동산 이슈가 매우 커요. 그 부분도 그렇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네. 역대 서울 선거의 가장 어려움은 한강 벨트의 형성이고 한강 이남인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강동까지 가는 거고 네. 그 위에 보면은 동작구라든가 양천구까지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마포, 용산, 성동뿐만 아니라 광진구 제가 있는 이 중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호 후보가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선점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미흡하면서 막판 선거가 흔들렸고 네. 제가 투표율을 딱 보면서 네.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려요. 네.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지지하는 분인 것처럼 네. 읽혀지기 때문에 투표율 딱 보자마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 딱 보자마자 서울시장 선거가
1: 쉽지 않겠다 생각하죠.
0: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됐네요. 뒤집어지고 나서 네. 밤에는 계속 앞섰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7시 13분에
0: 그런데 네. 그때 아침에 7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우리 박 의원 예측대로 됐다고.
1: 민심을 잘 읽으시는.
0: 아니 잘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서울 중구의 접점 지역이잖아요. 네. 최고의 접점 지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1: 알겠습니다.
0: 아쉬움이 의원님. 많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0: 불편한 답변, 질문이 많았어요.
1: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0: 예,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예.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0: 리얼하게 하니까 더 좋네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상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셨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유니온 오피니언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오,
0: 흰색 자켓 멋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어제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입하려는 체육회와 막아서는 시위대, 그 사이에 경찰의 대치 있었고요. 결국에는 진입에 실패했고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재선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첫 번째는요, 재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윤희웅 대표님, 한국갤럽이 네. 재선거 네.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네. 그 결과만 보더라도 2030 세대와 40대 이상 차이가 좀 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1,002명 대상으로 사람 면접원의 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0: 네.
1: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선거조사는 아니지만. 네, 이 조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0: 네.
1: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나와서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4%포인트 네. 차입니다.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통계적으로 뭐 어디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양 의견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현상인데 이 세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뚜렷이 나는데요.
0: 네.
1: 예. 지금 뭐 이제 20대 30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아요.
0: 네.
1: 예. 뭐 40대에서는 56%가 반대하고 심지어 70세 이상에서도 54%. 이렇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데
0: 네.
1: 이 사안에서는 40대 이상, 70세 이상 모든 그 연령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높게.
0: 네.
1: 그런데 20대와 30대에서는 2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 30대에서는 62%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여서 반대한다는 응답 각 26, 33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3배 가량 이렇게 높게 나타나서 2030 세대와 그 윗세대와의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이제 의견 차가 나타나는 지금 이슈입니다. 지금
0: 왜 그래요, 근데
1: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정답은 있잖아요. 뭐 젊은층이 그런 이제 결과 어르신들은 아 못한 사람들 하게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결과의 공정성이에요. 젊은층들은 아 그 결과는 모르겠고 이 과정과 절차에서 어쨌든 그 공정성이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큰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공정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긴 한데 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불공정한 이슈가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4050 세대는 또 심장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을 보고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다 이 사안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2: 일단 저는 이 질문 이전에 네. 다른 질문도 하나 있었거든요.
0: 뭡니까?
2: 그 질문은 이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0: 규정.
2: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0: 네.
2: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67%는 이제 부실선거다. 라고 한 반면에 이제 부정선거 시도 증거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25%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여론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25%나 된다는 게 전 좀 참으로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될 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 여론을 키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선관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0: 네.
2: 이번 국회에서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0: 네.
2: 20대는요. 다만 그 이번 투표용지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28%가 부정선거라고 했고요. 64%는 부실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동시에 재선거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0: 그러니까
2: 해석을 해보면은 참정권 침해라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는 선을 거리를 두면서. 네.
1: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럼 재선거가 20, 30대가 요구한다 하면은 아, 20, 30대들은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다 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론을 보게 되면 2030 세대에서도 의미 있게 높기는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응답이 의미 있게 높기는 하지만 그 응답보다는 참정권 침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요 공정 사안을 특이하게 보는 현상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0: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3: 일단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구에 선거를 못하신 분들만 선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는 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전면 재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투표를 한 사람 또 하란 말이냐? 그게 또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이런 생각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건 저는 삶의 네. 경험이라고 봐요.
0: 경험이에요?
3: 40대 이상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느낀 여러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계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겪어보니까 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빠지더라. 네. 이를테면 우리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는 좀 점점 세상이 나빠진다 이런 측면이 없진 않았는데 근데 정치에서 봤을 때는 뭐 정권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중대 사태들 경험을 해봤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는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복원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문제가 크지만 그러나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40대 이상에서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20, 30대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재선거라든지 또 부실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류가 지난번에 그 12.3 사태 때 광장으로 2030 세대 많이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근본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더 강한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더 많은데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로 잘못된 선거였느냐에 대해서 어떤 50대하고 어떤 20대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걸 언어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50대는 뭐 이 정도면 부정까지는 아니고 부실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20대는 이렇게 되면 오염이 심각한 것이고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부정이냐 부실이냐에 대한 이 그 언어적인 평가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양쪽에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아주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도 가고 재선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득이 될까요? 이러한 분위기에 네. 편승하고 휩싸이고 주도하고 선동해 나가는 게 도움이 돼요?
3: 장동혁 대표가 대변을 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이번 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 네. 잠실 개표소를 대변을 하고 있고 그 잠실 개표소도 시위 초창기에 비해서도 점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쪽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번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네. 한쪽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것 봐라 이번에도 부정선거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다.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대다수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그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여론을 대변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번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시위는 소수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변해왔던 사람들을 또 대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있냐 이거 양자를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2030은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장동혁 대표만큼 재선거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한 것은 맞는 것인데 과연 근데 2030의 이런 분노가 어떻게 구차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해서 응답 여론조사에 이거 재선거 해야 돼라고 응답하는 것과 어떤 책임 있는 야당 대표 정치인이 재선거를 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2030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은 또 정치 과잉이나 이런 거 음모론이나 이런 건 더 싫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냐라는 면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거취에 대해서 공세를 받고 있는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방패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방패가. 이제 이런 지표들. 여론에도 내 의견하고 동일하잖아. 대통령 평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 정당 지지 올라가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방어막들이 막 생기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옳다는 평가는 이제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최근에 좀 막 생긴 느낌입니다.
3: 저는 조만간에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는 게
0: 어떤 판가름이요?
3: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이 조사는 실시를 해볼 것 같아요. 어떤? 지금까지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들 여론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0: 네.
3: 앞으로는 또 추가될 수 있는 이슈가 네. 그러면 저렇게 잠실 개표소에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처벌해야 될 업무 방해냐.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할 시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판가름이 날 수 있다.
0: 시위는 괜찮은데 네, 네. 그 체육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
3: 저는 2030 네. 세대가 거기에도 민감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펜싱 국가대표들이 네. 칼을 못 가져가서 남의 칼을 빌려서
0: 그러니까요.
3: 그렇게 투표소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
0: 맞습니다.
3: 저는 뭐 이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2030 세대 다수가 네. 그 잘못된 일이다. 그렇죠. 남의 기회를 뺏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0: 김수민 평론가님에게 이거 간단히 여쭤보고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게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의 62%가 재선거 찬성.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65%가 반대예요. 이게 정치 성향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3: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
0: 예측했어요?
3: 네, 원래 생각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2030 여론도 2030 세대가 새로 뭐 세상 각성을 했다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다고 보고 네. 그 마찬가지로
0: 왜 정치 성향별로 다르냐고요. 네.
3: 원래 생각하던 원래 생각했던 것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고.
0: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거는 네. 부정선거, 부실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재선거해야 돼. 민주당 지지 성향들은 아니야. 뭐 이걸 재선거에.
3: 그게 60몇 퍼센트 정도면 아주 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0: 3분의
3: 봐요.
0: 2잖아요. 그래도.
3: 80%, 90%가 아닌 게 어딥니까?
0: 알겠습니다.
3: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당이 어디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더 책임론이 더 가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독립기구로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고
0: 방어적으로.
3: 야당 지지자는 좀 공세적으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0: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왔네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와 관련해서 지지 후보를 물었는데요. 뭐 이런 조사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네. 중요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타이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 김용민 4.7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 어떻게 분석하세요?
1: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보다 김민석 총리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양자 대결에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0: 네.
1: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양자 대결 김민석 정청래 김민석 58.7 정청래 26.4
0: 네.
1: 예, 거의 뭐 두 배 넘는 차이가 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53.2 정청래 23.4 그래서 격차가 큰 상황인데
0: 두 배 정도 난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1: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 지지층이 당원들과 가까울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유사성이 굉장히 사실은 컸는데 최근에는 괴리가 사실은 큰 부분이 있어요. 당원들의 어떤 밀도, 집중도 아니면 차별성 차이가 워낙 이제 큰 상황이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구분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조사가 원활하게 될 수 없거든요. 당원 명부가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0: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윤희영 대표님.
1: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0: 이런 흐름일까요?
1: 이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른바 정청래 대표 당권파라고 부르는데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이제 배경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김어준 씨도 있고 뭐 유시민 작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끈끈하게 이것이 다져져 온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당원들이. 네. 그래서 그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친청이냐 친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디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쪽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버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세력 대 세력으로 한다면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친명계 쪽에서 전당대회는 어느 쪽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원하는 어떤 본부를 만드는 거야 전당대회는 라는 프레임을 당원들에게 설득을 시켜내면은 저는 이제 친명계 쪽 김민석 총리 쪽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런 프레임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제 친석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쪽에서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대부분 알지만 그것을 어쨌든 끊어내는 것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이제 싸우면 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프레임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2: 네.
0: 기자님하고는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 어떤 거요?
0: 김민석 34, 정청래 20이잖아요. 네. 오원식 14 나왔어요. 네. 오원식 후보 출마 안 해요. 네. 그럼 이 표는 어디로 많이 갈까요?
2: 이 표요? 김민석이요.
0: 김민석. 송영길 네. 13 나왔어요. 네. 출마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2: 김민석으로 가죠.
0: 김민석. 김용민 의원 4.7이니까 뭐 이분
2: 이거 정청래로 갑니다.
0: 정청래로 가면.
2: 그럼 이게 양자대결 구도랑 거의 비슷해요.
0: 그러네요.
2: 그쵸? 네. 근데 오원식 전 의장은 안 나올 것 같고.
0: 안 나와요?
2: 그리고 송영길 네. 전 대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요? 느낌이.
0: 김용민 네. 의원도 나올 거.
2: 예, 네, 나올 것 같아요.
0: 그러면 정청래 대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2: 나가죠.
0: 나가요?
2: 예.
0: 네.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다고? 대통령이 이거 나가지만 막 네.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간다고요?
2: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네. 연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보안사건 폐지를 올린다든지
0: 갈등을 극단적으로 다 끌어올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백의종군 할게요. 나 진영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확 그냥 톤다운 시키려고 그런 거 극적인 효과를
2: 그러기에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를 정청래 대표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다 하는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당원들의 분노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네.
0: 김수인 평론가님 네. 나가서 정청래 대표가 이겨도 이거는 참 집권 세력 안에서 큰일일 거고 또 김민석 총리가 이겨도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그쪽 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고 어찌됐든 나가면은 큰 난장판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일단 내부는 상당히 심각할 거고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든 간에 여권 내부에는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청래 대표가 이기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에서부터 타격을
0: 그럼 받고 레임덕 아니에요?
3: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 네. 되는 거죠. 물론 정청래 대표는 제가 예상컨대 정청래 네. 대표가 연임이 되면 네. 괜찮아요. 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0: 그럴까요, 근데?
3: 근데 이미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이 크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카드 카드까지 던졌는데도 지게 된다? 이러면 이 대통령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근데 거꾸로 정청래 대표 쪽이 진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주류야라고 생각하는 네. 그 소위 최근에 문조 어뢰유로 표현되고 있는 이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또 어차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잖아요. 언제나 이 대통령의 권력은 중반기가 지날수록 여당 내에서도 퇴조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면 차기는 우리 거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된 주자를 우리가 내세워가지고 네.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또 그 칼날을 벼르게 되겠죠. 그 점에서는 뭐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내에서 항상 그 사생결단식의 갈등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부할 때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큰 갈등이 있었고, 이런 식의 갈등 혹은 그 이상의 갈등이 여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0: 여러분들은 직접 이 정치권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이런 전당대 출마 안 하고 막 이런 권력 구도 이건 밖에서 이제 관찰하셨는데, 저는 안에서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당해보기도 했잖아요.
1: 그 서늘함을 네. 아시는 거죠.
0: 네.
3: 체크내셨잖아요.
0: 그래서 저는 네. 출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근데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기자분들은 계속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잘못 읽는 건가.
1: 제가 봤을 때 그 정청래 대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주변 분들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대통령 월드클래스라고 한 표현도 뭐 그것이 대통령 기분 나쁘지 않겠냐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본 마음일 수도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고 본인이 정말 좋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주변 분들이 워낙 지금 다리를 막 잘라버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정치인에 있는 정청래 대표를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0: 네.
1: 그래서 이게 아직 제가 봤을 때 제 그 출마 연임 도전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완전히 닫혀 있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포기를.
0: 윤희웅 대표님은 지방선거 전에도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다리 네. 양다리 걸치시는 네. 것 같아요.
2: 아마 소장님은 네. 정청래 대표와는 네. 다른 정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정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0: 그래요?
2: 합니다.
0: 아 그래도 정청래 대표 요즘에는 막 대통령 칭찬도 하고 시계도 찬 모습 보여주고
2: 네.
0: 그럼 대통령 때 아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2: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들은 다 박찬대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저 의원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나는 개혁파고 이 구도로 갈랐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오히려 이용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김민석이다, 주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김민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자기는 역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김재현 기자님,
2: 네.
0: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대통령이 미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민석을 선택하지 않고 정청래를 네. 선택을 했을 때
2: 네.
0: 대통령의 국정 운영 주도권은 상실되고 레임덕이 네. 올 수도 있다.
2: 네.
0: 대단히 집권 세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민다?
2: 대부분의 당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정청래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0: 네.
2: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럼 딴지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또 우리 기자나 평론가 분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2: 네.
0: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자,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2: 예.
0: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이깁니까?
2: 아니요.
0: 아니요. 윤희용 대표님 출마합니까?
1: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0: 이깁니까?
1: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이 뭐야?
1: 아이 정말로 네.
0: 아 그 정도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만만치
1: 않다는 얘기네요. 저는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는요 한 30% 보겠습니다. 30%대.
0: 그런데도 나간다고요? 질 거 알면서 나간다고?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2: 저는 이렇게 보지만 정청래 대표는 50 이상으로 보시겠죠.
0: 정치인들이 지는 게임에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네. 나갑니까?
3: 나갑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저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왜요?
3: 살짝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기를 위해서.
0: 차기를 위해서?
3: 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점이 위협적.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은 아니라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장 특파원,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6: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MOU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끝내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해각서에서 빠졌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거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60일 이후에는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가 통행료는 없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라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거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는 MOU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양해각서는 합의 최종안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에 또 압박을 했다고요.
6: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기금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7: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6: 동결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만약 그들이 핵포기 등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란 언론은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5: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8: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 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대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5: 다만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 물가 상승률은 2.3%, 근원 PCE는 2.5%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 안내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 MOU에 공식적으로 서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자서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서명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실질적인 서명을 내일 모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뷸겐스택이라는 휴양지에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전쟁을 끝내는 서명식을 스위스 휴양지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외교적, 경호적, 그리고 상징적인 이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세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벽한 통제와 철통 경호가 가능한 지형이다라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정은 전 세계에 이목이 다 쏠리는 만큼 테러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이 스위스의 알프스산 꼭대기에 있는 뷸겐스탁이라는 이 리조트는요, 커다란 이 초대형 호수 옆에 해발 900m의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멋있는 절경, 정말 멋있는 휴양지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진입로가 매우 제한적이고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통제하기가 쉽다. 그래서 경호가 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양측 모두 거부감 없는 스위스의 어떤 그 중립국이라는 그런 중립성의 상징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랜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상을 주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재국인 스위스는 딱입니다. 자, 세 번째,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와 어떤 냉정 이런 상징성입니다. 전쟁과 또 경제 제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등으로 극도로 고조됐던 이 중동의 긴장감을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노렸을 것입니다. 일단 시각적으로만 봐도 딱 봐도 평화스러운 그런 곳에서 서명식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거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극적으로 도출된 평화협정인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알프스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서명식을 진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확실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좀 시각적으로라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뷸겐스탁이라는 휴양지는 과거 2004년 수단 정부와 그 반군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되었던 곳입니다. 또 최근까지도 굵직굵직한 이 국제 평화 서밋이 열린 어찌 보면 외교적인 성공, 평화의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추억이 깃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스위스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뷸겐스탁이라는 휴양지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는 천혜의 요새이면서도 정치적인 잡음이 없는 중립지대이자 또 갈등의 종식을 시각적으로 평화스럽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양국이 굳이 이곳을 선택해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뷸겐스탁. 이곳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장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 현지 특파원입니다.
1: 현장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2: 네, 스위스 뷸겐슈토크에 와 있습니다.
3: 네,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현지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곳은 스위스 알프스산에 있는 휴양지 뷸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근처 7km 떨어진 지점에 와 있는데요.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루체른을 비롯한 인근 지역 호텔들은 거의 만실이 될 정도로 서명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YTN 취재진도 숙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 대표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어 양해각서에는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브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자, 동네 깡패 두드려 패고 게임값 물어주게 된 미국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에 민간 기업 중심으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란에 직접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민간 투자기금 형태를 통해서 사실상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란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란에게 돈을 주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을 동원해서 이란에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는요, 이를 전쟁 피해에 대한 일종의 배상 성격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 나와서 재건 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의무를 잘 이행하면 재건 기금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이 종전 협의를 약속을 잘 지키면 재건 기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재건 기금은 양국 간 MOU에 명시된 최종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만 조성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바꿔 말하면요, MOU에 명시된 최종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돈을 모아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이란은 MOU에 명시된 합의를 잘 이행만 하면 얻어맞은 값, 아이들 말로 소위 게임값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우선 MOU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에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포함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핵 협상 타결을 거쳐서 종전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이란 재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종전 협의를 하고 이란이 그 종전 협의만 잘 이행하면 3천억 달러를 만들어서 이란에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이 잘못해서 미국에게 얻어맞았는데 이란의 재건 기금을 위한 그 돈을 왜 미국이 마련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란 재건 기금은 연방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특히 이란 에너지 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그런 민간 기업들이 주요 참여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일본,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자금이 모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종전을 조건으로 이란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는 협상 과정 내내 논란거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후에도 앞으로 더큰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면서 맨날 했던 말이 현금을 지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보같이 이란에게 돈을 주면서 협상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돈을 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주체로 돈을 모아서 준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의 핵 합의 그때 주었던 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이번에 이란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큰 논란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하면서 오바마 시절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란에 대한 직접 보상 논란을 계속 차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이 재정적인 인센티브 규모가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합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동네 깡패 두드려 패고 이제 미국은 게임값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 한국과 멕시코 간의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질 집단 말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내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 간의 경기에서 깜짝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화제를 모으는 이 행사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양국 팬들이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말춤 플래시몹입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현지 주민들이 내일 전반전이 끝나고 이어지는 중간 휴식 때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단체로 말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달라하라 스테디움 내부뿐만이 아니라 공식 응원 구역인 FIFA 팬페스트 구역 그리고 인근 바와 광장 등등에서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 관중들이 함께 모여서 동시에 강남 스타일 말춤을 함께 출 예정입니다. 최초의 이 이벤트 계획은 SN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찌 보면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멕시코의 한 주민이 SNS를 통해서 비록 한국과 멕시코가 내일 축구 경기를 벌이지만 우리는 형제국이다. 각자 자신의 조국을 응원하더라도 휴식 시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싸이의 말춤을 같이 추는 건 어떨까? 라고 제의를 했는데 이 제의가 순식간에 SNS에 퍼져나가면서 호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언론 인포바는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안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 강남 스타일 말춤은 이제 과달라에서 두 나라의 우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이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나고 15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에 두 나라 축구 팬들이 곳곳에서 3, 3, 5 모여 함께 추게 될 강남 스타일 말춤 기대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 윤모 씨를 한국과 멕시코전에 공식 초청해 반차별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윤 씨가 오는 목요일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초청을 수락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 당일은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이 될 것이라며 윤 씨와 함께 존중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윤모 씨는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현지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 씨가 SNS에 공개한 영상에 한 멕시코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길게 찢는 눈찢기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FIFA는 성명에서 당일 발생한 차별 행위의 당사자는 신원이 확인됐으며 그의 입장권 개정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물의 사과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던 할리스코주 토목지형기학 엔지니어협회 회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시의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한인타운 단독지역구 신설 가능성도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LA 시의회 핵심 위원회는 시의원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오는 11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의회 선거관계위원회는 시의원 수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외 권고를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며 선호 투표제 도입안과 시 검사장 직책 분리안도 함께 제외했습니다. 반면에 비시민권자에게 LA시 선거와 LA통합교육국 교육위원회 이 선거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은 주민투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LA 경찰국 감독권 강화, 또 공공사업국장 신설, 또 2년 예산제 도입 등의 개혁안은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LA시가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 주변에 높이 8피트 규모의 금속 펜스를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LA시는 올 가을부터 메가더 공원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 설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에도 공원은 계속 개방되며 시 당국은 이번 울타리가 영구시설이 아닌 한시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는 공원 내 공공장소 마약 사용, 노숙자 문제, 또 범죄 증가에 대응하고 공원 유지 관리하는 문제, 또 각종 야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면 공원은 야간에는 폐쇄되고 매일 아침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펜스 공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올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진행되며 공원 외곽 전체에 녹색 금속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이어서 라파에트 공원과 LA 미술관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7년 즉 내년 겨울부터 다음 해 봄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예술적 그리고 장식적 요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LA시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 요인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의대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적 인종차별 혐의와 관련해서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돌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대학들의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예일대 의대와 UCLA 의대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나 역량보다 인종을 우선시해서 연방법을 위반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으로 조사 대상을 15개 의대로 대폭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의과대학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협회 측은 시험 점수는 입학 사정의 일부분일 뿐이며 의대 입학 전형은 성적은 물론이지만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야말로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라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점수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각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선발 방식을 이용해서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스티븐슨 렌치를 포함해서 LA 카운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대피령과 경보 등이 내려졌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벨리 스티븐슨 렌치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면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맥스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피코 캐년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시작돼서 약 50여 에이커를 태운 뒤에 전진 확산은 중단됐지만 현재까지 진화율은 40% 수준입니다. 같은 날 엔텔로프 밸리에서는 록 산불이 발생해서 약 95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 80%를 기록했으며 또 인근의 헤이즐 산불은 66에이커를 태운 뒤 100% 진화됐습니다. 한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쇼어 산불이 무려 2,600에이커까지 확산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의 대피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인타운 내 자선단체인 만희복지재단이 어제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사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단 설립자인 박형만 이사장은 어제 장애인, 독거노인, 조년소녀 가장 그리고 미혼모 등 LA 지역 소외계층 50명에게 1인당 $1,000씩 총 5만 달러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L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US 메트로뱅크는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입 단계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높은 진입 장벽과 복잡한 계좌 개설 절차, 또 제한적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협약은 이런 구조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정착을 가속화시키고 돕기 위해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US 메트로뱅크 측은 설명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지난 11일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수정 아파트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센터 메디컬 그룹 가든 그로브 직영점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 이현주 주치의가 진행했습니다. 혈당관리 및 당뇨병 예방 생활 수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효율적인 혈당관리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각종 생필품이 담긴 구디백도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부강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6: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5: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6: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피자 브랜드인 피자헛이 매각됩니다. CNBC 방송은 글로벌 외식 기업 얌 브랜드가 피자헛을 3호 펀드인 롱 레인지 캐피털에 15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피자헛 사업 부진에 따른 결과입니다. 피자헛은 경쟁 브랜드였던 도미노스 피자에 밀렸고, 또 도어대시 등 배달 앱의 등장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피자헛은 108개국에서 2만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을 보유한 얌 브랜드는 KFC와 타코벨 등도 보유하고 있는데, 얌 브랜드는 이 중에 피자헛만 따로 떼어내서 15억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인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비용이 급증했으며, 여기에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세금이, 즉 나라 돈이 절반 넘게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회장 시공사와 백악관이 지난해부터 주고받은 견적서 그리고 이메일 등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나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즉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회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해 7월 31일이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적인 기부자들이 2억 달러의 비용을 모두 충당할 것이다,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공사는 예상 비용이 6억 달러로 늘었다라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갑자기 건설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그러면서 2억 달러는 기부금, 그리고 나머지 4억 달러 이상은 정부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격투기 대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을 무대로 하는 이종격투기 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가운데 한국의 종합격투기 MMA 단체인 로드FC의 정문홍 회장은 우리도 청와대 앞마당에서 격투기 경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경비는 자비로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합격투기는 올해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상태입니다. 이를 계기로 종합격투기인 이 MMA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경찰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한국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의 실전 제압 능력 강화를 위한 이 MMA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MMA 리그인 로드FC의 정문홍 회장은 격투기 불모지인 한국에 지난 2010년 로드FC를 세워서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로 키웠고 또 대한 MMA 총협 회장을 맡으면서 이 MMA의 스포츠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백악관에서 벌어진 격투기 대회를 UFC 경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UFC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한국의 MMA와의 차이점을 이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MMA는 Mixed Martial Arts라고 해서 격투기 종목을 말합니다. 반면에 UFC는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이라고 해서 격투기 종목의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리그 또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스포츠가 축구이죠. 축구입니다. 그가 뛰는 종목은 축구입니다. 그리고 그가 뛰는 리그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입니다. 그렇듯이 선수들이 하는 경기 종목이 믹스드 마셜 아츠, 즉 MMA이고 그들이 뛰는 미국 내 리그가 UFC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리그는 UFC인데 반해서 한국의 리그는 로드F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백악관에서도 경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청와대 앞마당에서 경기를 합시다. 라는 로드FC 정문홍 회장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일은 12월 8일입니다.

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MOU에 이미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달라라고 미국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데다가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심한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해주기로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MOU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뒤에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는 물론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미국은 종전 합의를 위해서 이란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미국이 또 제재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BTS 드디어 그래미상 받을 절호의 기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이 K-POP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도 시상식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을 비롯해서 베스트 라틴 송,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베스트 R&B 그룹, 그리고 베스트 트래디셔널 포크 앨범 등 5개 부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스트 에이션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K-POP을 비롯해 일본 팝 음악인 J-POP, 또 중국의 C-POP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아시안 팝 음악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이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BTS와 블랙핑크의 로제 등 이 K-POP 가수들이 그래미 본상 수상의 후보에 올라서 도전을 한 적은 있었지만 번번이 수상은 하지는 못하고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디몬 헌터스의 골든이 이 K-POP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션 팝을 겨냥한 수상 부문이 새로 생기면서 BTS 등 K-POP 가수들 수상도 한층 가까워졌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사 안 되는 반사 연못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를 마친 워싱턴 DC의 반사 연못 이 리플렉팅 풀이 공사 직후 다시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파란색 연못을 만들겠다라는 계획과 달리 초록빛의 녹조로 뒤덮이면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반사 연못, 즉 리플렉팅 풀은 워싱턴 중심부의 워싱턴 기념관과 링컨 기념관 그 사이에 있는 인공 연못입니다. 길이 약 610m, 폭 약 49m 규모로 1963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연설을 한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화에서 매번 보던 바로 그 연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이 연못에 대대적인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전임 행정부들이 시설을 방치해서 누수와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주장하며 이물이 성조기에 파란색처럼 보이게 만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연못에는 파란색 방수 페인트가 억지로 칠해졌습니다. 1420만 달러의 예산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새 단장을 마친 반사 연못을 연일 홍보하면서 독립기념일 행사의 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연일 90도를 넘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조류가 급속히 번식해서 연못은 또다시 초록색 녹조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녹조는 이 반사 연못의 사실상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3,400만 달러를 들여서 보수 공사를 했지만 강한 햇볕과 높은 수온 탓에 녹조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한편 1920년부터 1923년 사이에 조성된 이 반사 연못 리플렉팅 풀은 수도 워싱턴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새 단장을 마쳤지만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또다시 녹조로 뒤덮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 오바마 대통령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녹조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조가 심해지면서 반사 연못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혀 반사되지 않는 연못이 돼버렸는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반사는 연못 앞에 있는 물체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전임자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전임자가 그대로 그 말을 돌려주면서 외치는 말 반사 연못이 된 셈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벤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 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이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모인 격투기 대회를 공격하려던 음모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에서 지난 14일 열렸던 이종격투기 UFC 대회를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라고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어제 FBI와 연방검찰들은 UFC 대회에 대한 이 잠재적인 위협을 지난 10일 미리 파악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FBI는 이후 여러 지역에 걸친 신속한 대응작전 덕분에 다수의 인물을 체포할 수 있었으며 계획됐던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현재 모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팍스뉴스는 적발된 음모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서 행사장 인근을 공격하고 대규모 대피를 유도해서 미리 배치된 저격수팀 쪽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이었다라며 이후 백악관 출입문을 공격하는 2차 공격도 계획됐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해당 위협을 처음 파악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용의자 한 명을 구금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해당 음모와 관련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를 논의한 용의자를 최소 23명 확인했습니다.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5명이다라고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해당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12일 또는 13일에 워싱턴 DC 서남쪽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로 이동할 계획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JD 벤스 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 해당 공격 음모와 관련해 23명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없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테러를 저지르겠다라고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몇몇 미친놈들의 짓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 음모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조직적인 상황이다, 조직적인 테러 음모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에 합의한 뒤에 JD 벤스 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던 15일 ABC와 NBC, CNN 등 온갖 매체에 출연해서 MOU 내용을 소개하고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발표 이틀째였던 어제도 아침부터 Fox 뉴스에 나와서 MOU에 대한 민주당 및 공화당 내 강경파의 비판 방어에 진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대이란 미국 협상팀의 수석 대표입니다. 오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서명식에도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그 이후 60일간 이어질 핵 협상도 지휘하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2인자로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언론 노출을 크게 늘린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회고록 성찬식이라는 책이 어제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무신론을 거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종교적인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기를 마친 뒤에 회고록을 내는데 재임 중에 회고록 출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고록 책을 내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이번 회고록 출간은 결국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6: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몰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몰드.
7: 홈쇼핑몰 들어가세요.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7: 너무너무 좋습니다.
1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 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23: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24: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정말 간만에 들어봅니다. 내일 이 음악에 맞춰서 멕시코에서는 한국인과 멕시코인들이 다 같이 말춤을 출 모습이 기대됩니다. 경기 때는 각자의 조국을 당연히 응원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중반 휴식 시간에는 또 함께 말춤을 추는 그런 멋진 모습. 아마도 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상대팀 응원단과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자,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활기찬 에너지를 배달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혹시 영국의 사이클팀 얘기 들어보셨나요? 매년 새

딱 1%만 나아지자는 거였대요. 자전거 타이어에 알코올을 발라 먼지를 닦아대고 선수들에게 외과 의사를 붙여서 감기 안 걻는 완벽한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맞춤형 베개를 매 경기 호텔마다 직접 싸들고 다녔다고 해요. 남들이 보면 에이 그런 사소한 걸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비웃을 만한 1%의 노력들. 그런데 이 사소한 습관들이요 수백 개가 모이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계 최강의 팀이 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소중한 사람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작은 1%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분 좋은 1%의 변화, 굿모닝 차차차가 응원하면서 내일 그 오빤 강남스타일 과달라에서 모두가 함께 떼창을 하면서 이 춤을 춘다 그러죠. 저도 이 음악에 맞춰서 말춤 추던 응? 에베레스트 그 옆에 안나푸르나 거기서요 이 음악에 맞춰 온 세계인이 모여서요 춤을 췄잖아요.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 스타일. 내일 말춤 출 준비 되셨나요?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때론 한 나라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행자 뮤직 극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0살의 베테랑 골키퍼 보지니아. 인구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세계적인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의 이름입니다.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 보지냐. 포르투갈어로 할머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지냐.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을 기억하며 평생 그 이름을 등에 새기고 살아온 것이죠. 할머니란 이름을 등에 새기고 골문을 지켜온 남자. 어쩌면 그는 축구공보다 더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도 위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서아프리카 대서양에 흩어진 10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카보베르데. 과거 노예 무역의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강인한 나라라고 합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미소와 음악을 잃지 않은 사람들.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요, 월드컵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기적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와 함께 떠나봐요. 카보베르데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곡 맨발의 디바 세사리아 에보라. 그녀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요, 평생 무대 위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녀가 부르는 카보베르데의 대표 음악 장르 모르나, 이 노래 모르나?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소다드라는 이 단어. 사무치는 그리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애틋한 삶의 애환이 모두 들어가 있죠.

이 노래 속에서는 쌍투메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쌍투메는요, 까보베르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섬인데요. 과거 까보베르데에 심각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쌍투메 농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가족들. 가사에 보면요, 당신이 나를 잊으면 나도 당신을 잊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잊겠다는 뜻이 아니겠죠. 차마 붙잡지 못하는 사람의 눈물 어린 사랑. 어쩌면 월드컵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보지냐 골키퍼의 눈물 속에서 이런 까보베르데 사람들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곡은 그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는 미소 같은 노래. 까보베르데의 영원한 어머니 세사리아 에보라와 그녀가 아꼈던 후배 가수 룰라가 함께 부른 모다

바로 당신처럼 이라는 뜻이래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마치 딸과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당신처럼 노래하래요. 그러자 세사리아 에보라 이 선배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렴. 넌 너만의 목소리를 내고 너만의 길을 걸어가렴.

참 따뜻한 말이죠. 너의 길을 가렴. 너는 더 나보다 나을 수 있어.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만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등을 투닥거려주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라면서 자 이제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까로 베르데의 그리움과 위로를 만나셨다면 이번에는 대서양의 뜨거운 태양과 축제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실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세사리아 에보라가 자신의 고향 산비센테 섬의 카니발을 노래한 카니발 두 사우 빈센테

세사리아 에브라. 제가 예전에요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에 요즘은 다 없어졌죠? 이 타워 레코드 방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아니 목소리가 남자야 여자야? 나중에 보니까 여자분이더라고요. 바로 이 가수가 어? 스페인 강호와 0대0으로 초원을 보여줬던 카보베르데의 우리 선수, 바로 그 나라 카보베르데의 출신입니다. 세사리아 에브라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흘 동안만은 걱정도 있고 전쟁도 있고 우리 함께 누구나 춤추자. 어쩌면 이번 월드컵에서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보여준 당당함과 낙천성은 바로 이런 음악에서 비롯됐는지 모릅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용기, 그리고 함께 웃을 줄 아는 힘.

오늘 탱자한 뮤직 극장에서는요 월드컵이 선물해준 작은 기적의 나라 까보베르데를 만나봤습니다. 세상은 늘 큰 나라와 강한 사람들의 얘기만 기억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까보베르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작은 섬나라의 노래 한 곡이 때로는 거대한 함성보다 더 멀리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다. 보지냐 골키퍼의 눈물, 세사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그리고 까보베르데 사람들의 미소를 담으면서 오늘 탱자 뮤직극장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얘기와 추억이 주인공이 되는 곳,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한 탱자 뮤직극장,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내일은 어떤 경기, 운명이 우리를 찾아올지. 어제요, 사우나 갔더니 저 말고도 내일 멕시코 아미고 친구들과 한판 내기를 하신 분이, 저는 20불밖에 안 걸었어요. 걸어갔는데 처음 보는 멕시칸 분이, 여기 어디야? 별곱창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유 내기 유 뱃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20불을 걸었지 뭐예요. 근데 어제 사우나에서 만난 언니는 100불을 거셨다라고요? 같은 일하는 그 아미고 친구가 100불을 내기를 하자 그래서 노 머니 50불만 하자 그랬더니 노 이러면서 100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비길 수도 있다, 그 문어에게 그 시키잖아요. 이 도박사들이 문어야 문어야 몇 대 몇일까 이러면서 세상에 문어를 시키는데 문어가 그랬대요. 내일 멕시코와 한국은 비긴다. 비기면 진짜 돈 굳는데. 아니다, 대한민국 이긴다. 하지만 그 승패를 넘어서요, 그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느 한국 젊은이가 타코집에 들어가서 대단한 그런 그 스페니쉬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능청스럽게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예요. 말춤,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서 말춤 추면서 온 관객을 웃기면서 나중에는 통 들고 돈까지 걷고 그 안에는 진짜 그 웃음과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그런 멋진 축제가 특히 우리 멕시칸 친구분들이 많이 사는 한인 타운에서 멋진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경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1338-3889 세종 바이오텍.
1: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4: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4: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4: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3: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6: 과천 해링턴 플레이스. 요즘 너무 핫합니다. 아우, 진짜 한국에 가서 살까 하면서 한국의 보금자리 둥지를 찾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K홈스 리얼티의 우리 클레이 초이 대표님을 모시고요. 과천 해링턴 플레이스 지난번 모셨긴 했지만 못다 나눈 얘기가 있어서 얼른 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9: 네,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9: 네, 반갑습니다.
6: 아우,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9: 그래요? 허,
6: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근육을 만드세요?
9: 네. 아니, 네. 그냥 집에서 팔굽혀 펴기?
6: 네.
9: 네,
6: 아, 턱걸이. 몇 개 하세요?
9: 팔굽혀 펴기는 네. 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걸로 좀 많이 하는데
6: 네.
9: 한, 그냥 하루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100개씩만 네. 해요.
6: 야, 그 사소한 습관이
9: 네.
6: 대단한 변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K 홈스 리얼티의 과천 해링턴 플레이스의 클레이 초이 대표님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요,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 그리고 6월 29일 5시 소스몰에 있죠, 더블 트리 호텔에서 바로 과천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 설명회를 합니다.
9: 네, 맞습니다.
6: 네, 대표님 진짜 그날 피지컬 좀 보여주세요. 건강한 습관.
9: 네.
6: 이 집도 건강하게 건강한 주거생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9: 네.
6: 네. 먼저 한국은 미국처럼 에스크로 제도가 있나요?
9: 한국과 똑같은
6: 네. 아니,
9: 미국과 똑같은 그 에스크로 네. 제도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보증 제도가 있는데
6: 네.
9: 그걸 우리는 분양 보증 제도라고 얘기를
6: 네.
9: 해요.
6: 네.
9: 예, 그래서 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요. 그 정부의 공기업이죠. 그 주택 도시 보증 공사라는 곳에서
6: 네.
9: 그 분양 보증을 하게 됩니다.
6: 네.
9: 네. 그리고 또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 많이 들어봤잖아요.
6: 네.
9: 이쪽에서 자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6: 네.
9: 그래서 지정된 공식 신탁 계좌로 입금된 이 계약금과 뭐 중도금들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6: 네.
9: 그리고 이거를 시행사가 네. 마음대로 계약금을 네. 임의로 가져가거나 뭐 어떻게 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에스크로도 마찬가지로 셀러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6: 네.
9: 모든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6: 네.
9: 에스크로가 끝날 때 네. 셀러한테 돈이 가고 만약에 캔슬된다 하더라도
6: 네.
9: 바이어가 또 맘대로 가져가고 셀러가 맘대로 그거를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6: 네.
9: 양쪽에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것처럼
6: 네.
9: 한국도 마찬가지로 네. 토지 신탁 계좌에 돈이 묶여 있는 곳이고요.
6: 네.
9: 모든 절차가 다 끝날 때
6: 네. 네,
9: 그때 돈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6: 과천 해링턴 플레이스가 얼마나 좋은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9: 네.
6: 좀 우리가 안전하게 이 과정을 잘 끝낼 수 없는가라는 데 중심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9: 네.
6: 그렇다면 계약금이 없어질 위험은 없나요?
9: 처음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6: 네.
9: 청약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정된 그 동호수를 찜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6: 네.
9: 저희가 청약금은 500만 원을 청약으로 하고
6: 네.
9: 컨틴전시 기간이라고 30일 동안의 기간 한국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네. 보실 수도 있고 공사 현장에 가서 현장을 다 탐방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시행사, 신탁사, 뭐 시공사 관계자분들 다 미팅도 다 가능하고요.
6: 네.
9: 또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공항에서 내가 네. 여기 과천까지 가야 되는데
6: 네.
9: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시던 분들은 잘 못 가시잖아요.
6: 어리버리 뭐 힘이죠.
9: 예. 대중교통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만은
6: 네.
9: 처음에 타기가 굉장히 또 어려우실 거예요.
6: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9: 네, 그래서 2134379 하나하나 전화 주시면요.
6: 네.
9: 저희가 공항에서
6: 네.
9: 차를 대기하고 과천까지 모셔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6: 아, 213
9: 네.
6: 437
9: 9911 미국 번호인데
6: 네.
9: 연락을 주셔서
6: 네.
9: 내가 공항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 얘기하면
6: 네.
9: 준비를 해놓고
6: 네.
9: 저희가 과천에 모셔드릴 수가 있고요.
6: 아, 네.
9: 아니면 이미 한국에 도착을 하셨는데
6: 네.
9: 그 호텔에서 또는 네. 뭐 거주지에서 내가 지금 과천을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저희가
6: 네.
9: 그 라이딩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 너무 좋네요.
9: 네.
6: 근데 이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9: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이 네. 계약금이 없어질 위험이 있지 않나
6: 네.
9: 했을 때 저희가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6: 네.
9: 30일 후에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6: 네.
9: 그러면 계약금은 10% 계약금이 넣는 곳인데 계약금이 없어질 위험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토지 거의 신탁 그쪽에서 보증
6: 토지신탁.
9: 예. 보험을 들기 때문에 가능한
6: 네.
9: 것이고요. 근데 계약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단순 변심을 할 경우에는 그 자금이 다시 돌려주진 않아요.
6: 아,
9: 그렇기
6: 네.
9: 때문에 청약을 하고 난 상황에서
6: 네.
9: 30일 동안에 충분한 공부와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6: 네.
9: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아, 그렇군요.
9: 네.
6: 뭐 지금 시행사나
9: 네.
6: 뭐 공사하시는 분이나 워낙 그때 그 대기업이셨잖아요.
9: 네, 맞아요.
6: 들을게만 해도 아는
9: 네, 효성중공업.
6: 아.
9: 네. 그리고 시행사도 대상산업.
6: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9: 네.
6: 리는 없겠지만
9: 네.
6: 이거는 비단 이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9: 네.
6: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9: 그래서 한국에는 건축물 그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증 제도가 있어요.
6: 네.
9: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
6: 네.
9: HUG라고 하는데 이쪽이 개입이 돼가지고 끝까지 다른 시공사를 그러면 선정을 해요. 만약에
6: 네.
9: 이 시공사가 못한다 그러면 이 보증공사에서 있고
6: 네.
9: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6: 네.
9: 그거를 믿고 대출기관에서는 돈을 이 집값의 60%까지를
6: 네.
9: 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6: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모기지를 내지만
9: 네.
6: 한국은 이렇게 중도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9: 네.
6: 그렇다면 대출 이자율은 얼마고 또
9: 네.
6: 언제 어떻게 내는지.
9: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지금 이자율이 비싼데 이거 너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6: 네.
9: 물론 그 변동금리로 가게 되겠지만
6: 네.
9: 보통 지금 한국에서는 연 4%에서 6% 사이
6: 네.
9: 지금 미국은 6% 다 넘어가고 있어요.
6: 네.
9: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것도 재 그 리파이낸스
6: 네.
9: 재융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6: 네.
9: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 네, 4%에서 6%면 뭐 네. 옛날에 한참 미국에서도 십몇 프로까지 갔죠?
9: 그렇죠. 그럴 때도 있었고.
6: 서브프라임 전에.
9: 아니 근데 뭐 지금 최근 전까지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저희 7%, 8%의 집들 사신 분들 많이 네. 계세요.
6: 아, 지금 이자율도 네. 좋네요.
9: 네.
6: 그러면 중도금 대출 60% 해서
9: 네.
6: 이게 그리고 어떤 스케줄이 있나요? 어떻게 네. 납부를 해야 되나요?
9: 그렇죠.

0: 중도금 대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가격의 60%인데요. 그 중에 중도금 60% 중에 반. 그러니까 전체 가격 중에선 30%이죠. 그래서 중도금 60%의 반은 무이자로 내실 것이고 빌리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후불제로 이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1차로 중도금을 한 8월 정도에 무이자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한 8개월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10%씩 계속 그 대출이 진행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사 진척도는 저희 웹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위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구나 해서 계속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한국은 중도금을 그렇게
0: 그렇죠. 네.
1: 순차적으로
0: 맞아요.
1: 내는 이게 원래 관행인 거죠?
0: 그렇죠. 지금 계약금을 내시고 10%의 계약금을 내고 3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3년 후에 입주하시는 건데, 내가 낸 계약금은 3년 동안 또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1: 따라서
0: 중도금이
1: 중도금을
0: 계속 나가게
1: 내면서.
0: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안전한가요?
0: 아주 강력하게 완전합니다. 네, 소유권 등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코딩을 해야 비로소 그때
1: 카운티 가서.
0: 내그 이제 명의가 됐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준공과 완공의 한번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완공 됐습니다, 뭐 준공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물 자체가 다 지어졌어.
1: 그럼 완공.
0: 그건 완공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느냐? 이게 정말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 허가 그 내준 대로 잘
1: 심사.
0: 되었는지 심사를 해요. 다 지어진 상황에서 심사 내서 그래, 제대로 잘 지어졌구나, 이제 사람이 들어와도 살아도 괜찮아 하는 게 준공.
1: 아, 그게
0: 그게
1: 준공이에요?
0: 준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완공됐습니다 얘기한 거는 건물은 다 지어진 거 맞아요. 근데 준공됐습니다 얘기한 거는
1: 준비됐습니다.
0: 이제는 들어오셔서 사세요
1: 준공이.
0: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1: 저는
0: 거예요.
1: 준공이 사파가지고 이제 삽질하면서 열심히 짓겠습니다. 이건 줄
0: 그런
1: 알았어.
0: 착공.
1: 그건 착공이구나.
0: 네, 착공. 착공은 이미 됐어요.
1: 착공 됐죠,
0: 네,
1: 지금?
0: 그럼요.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잔금까지를 모두 납부하면 그때 정부의 법원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 등기부 등본을 뗄수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도 뗄수 있고요. 그때 우리 계약자 이름이 올라간 단독 소유자로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여기서도 볼수 있나?
0: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그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요, 전 세계 최고예요. 가장 투명하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1: K 디지털이에요.
0: 최고입니다, 진짜. 네, 여기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1: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0: 네.
1: 코리안들이 그냥 K를 다 가져갔다고. K를
0: K 관련된
1: 독점했다고.
0: 거. 네,
1: K,
0: 맞아요.
1: K 부동산이네요, 정작.
0: 네.
1: 그러고 보니
0: 저희도
1: 대표님의
0: K홈즈잖아요.
1: K홈스네요.
0: 네.
1: K를 다 가져갔어.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원격으로 계약도 혹시 가능한가요?
0: 네, 가능합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국 현지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미국 분양 홍보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홍보관도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일련 번호가 있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뭐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합니다, 그거는 다 아니고요. 한국에서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계약서가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요 미국 내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등기로 또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1: 그 철저하죠. 뭐 공증하고 또 아포스티유
0: 맞아요.
1: 인증받고.
0: 그래서 미국 현지 공증인의 그 공증, 뭐 아포스티유 다 받은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 계약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무조건 본인 명의로 돈이 한국에 지정된 그 신탁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내가 한국에 이렇게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하면은 저희가 그 관련 서류를 다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은행에 가셔서 그 계약금 전액을 다 합법적으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개업할 때 한국에 직접 안 가도 되겠네요.
0: 네, 안 가셔도 되고요.
1: 오, 좋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 시 한국 방문 필요한가요?
0: 중도금 대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한국의 금융 당국의 보안 또 네. 자금 세탁 방지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예요.
1: 아. 예. K자금 세탁 방지네요.
0: 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저희가 뭐 난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권이야. 그러면 외국인 대출만큼은 우리 은행 직원이 직접 네. 우리 고객님의 얼굴을 보고 자필 서명을 받도록 네.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아까 나 그러면 한국에 가야 되는 거야? 했는데 네. 계약은 미국에서 편하게 원격으로 진행하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몇 달 뒤에 그래도 한번 보시서 내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또 모델하우스도 있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은행 대출 서류 작성 기간이 잡히면 그때 현장 방문 겸 한국에 이제 오셔서 네.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자, 과천 해링턴 타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다고 그러죠.
0: 네, 맞아요.
1: 한국이 얼바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0: 네.
1: 정말 GTX 또 지하철 역에서 내리면 비 안 맞고 그냥 그 통로가 직접 연결된 그런 와 이런 요지가 어디 있을까요?
0: 맞아요.
1: 진짜 천혜의 요지입니다. 공기가 또 그렇게 좋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시의 80%가 높지요?
0: 85%.
1: 네. 85%가 진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어떤가요? 바닥인가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0: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양극화라고 하죠.
1: 네.
0: 그 잘 되는 곳은 다 잘 되는 곳으로 모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몰리지 않는 곳은 계속 네. 몰리지 않는 거.
1: 네.
0: 그러면 한국에는 강남 불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네.
0: 강남 생활권은 네. 한국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요.
1: 네.
0: 강남 생활권은 요지부동이에요.
1: 아니 강남을 뭐 15분? 10분
0: 네.
1: 만에 지하철로 가니까.
0: 맞아요.
1: 야.
0: 강남의 생활권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강남의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과천에서 거주지로 삼고 강남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1: 와.
0: 과천은 아까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말씀하신
1: 네.
0: 이유 중에 하나가 얼바인 하면 떠오르는 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1: 네.
0: 부자 도시 이런 게 많고,
1: 많고
0: 예. 괜찮고 또
1: 네.
0: 쾌적하고
1: 네.
0: 좋잖아요.
1: 네.
0: 과천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1: 네.
0: 매년마다 실시하는 그 서베이
1: 네.
0: 설문조사에
1: 네.
0: 내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어디입니까? 할 때
1: 네.
0: 과천이 1등으로 계속 나오고
1: 와,
0: 있어요.
1: 그런 곳이에요.
0: 네.
1: 근데 향후 3년 후에 가격이 엄청 오를 거라고 누가 또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0: 왜냐하면 여기에 그 지식 정보 타운이라고
1: 네.
0: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1: 네.
0: 이 단지는 첨단 기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1: 네.
0: 그리고 IT 산업, 뭐 바이오 산업,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 뭐 넷마블이나 그 IT 관련된 모든 그 젊은층의
1: 네.
0: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1: 네.
0: 그리고 과천이 원래 그 옛날부터
1: 네.
0: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과천을 통해서 서울로 한성으로
1: 과거,
0: 들어가는
1: 과거 보러
0: 거.
1: 가면서
0: 맞아 과천을 꼭 들리는 거예요.
1: 주막집에서 떨리는 심장
0: 네
1: 이러면서 기도하는
0: 네.
1: 곳이
0: 그래서 지금 여기 과천으로
1: 네.
0: 이미 공사 거의 완공 시점에 있는 내년에 개통되는 4호선
1: 네.
0: 과천 정보타운 여기
1: 와.
0: 들어오고
1: 네.
0: 그리고 또 GTX라고 예. GTX가 29년도에
1: 네.
0: 저희 준공에 맞춰서 개통이 됩니다.
1: 야, GTX.
0: 네, GTX가 뭐냐면요. 혹시
1: 네.
0: 들어보셨어요? GTX?
1: 전 들어봤는데 모르시는
0: 네.
1: 분이 지난번에
0: 그쵸?
1: 오셨을 때 어떤
0: 네.
1: 분이 질문하셨어요.
0: 그렇죠. GTX는 네. 뭐냐면 서울을 이렇게 동그랗게 서울을 만들면요.
1: 네.
0: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 네.
0: 관통하는
1: 네.
0: 중간에 그 정체하는 역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1: 네.
0: 서울의 지하철 지도를 보시면
1: 네.
0: 막 그물망처럼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주로 2호선은 서울을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1: 네.
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1: 네.
0: 지그재그로
1: 네.
0: 많이 있는데 GTX는
1: 네.
0: 보통 뭐 GTX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렇게 뭐 D가
1: 네.
0: 있고 그렇게 계속 만들고
1: 네.
0: 있어요.
1: 네.
0: 뭐 서울의 수원에서 저쪽 뭐 양주 끝까지.
1: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동맥이네.
0: 그쵸?
1: 가장
0: 그렇죠.
1: 빠른.
0: 그러니까 서울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1: 네.
0: 끝에서 끝까지를 관통하는
1: 아, 고속철도죠?
0: 관통하는 고속철도죠.
1: 와.
0: 네. 그래서 그게 개통되잖아요.
1: 네.
0: 그럼 과천에서
1: 네.
0: 강남 7분이면 갑니다.
1: 허! 삼성역까지?
0: 네, 삼성역까지.
1: 단 두 정거장 7분 만에 도착하는. 네. 와, 획기적인, 정말 대단하네요. 와, 야, 이건 진짜 너무 좋다.
0: 네, 그래서 이 GTX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과천으로 통과하게 되는 게 네. 굉장히 과천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1: 아, 근데 네. 이거를 내가 가서 살 게 아니고 당분간은 일단 사놓고 나중에 가야지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세를 놓게 되는데 네. 월세, 전세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 궁금해요.
0: 네, 많은 분들이 나는 네. 지금 사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에 가서 좀 살기에는 아직은 내가 미국 생활이 좀 더
1: 해야 되고
0: 괜찮을 것 같아. 네. 네. 근데 지금 뭐 괜찮으니까 나가 꼭 네. 사놓고 싶어. 그럼 그때까지 네.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해요. 한국은요.
1: 네.
0: 미국에 없는 제도가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1: 그쵸.
0: 전세 제도는 네. 내가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월세도 네. 조절할 수가 있는 게 보증금의 정도에 따라서 월세가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1: 네.
0: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는 내려가고 보증금이 적으면은 전세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짓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네. 아파트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많은 가족들 네. 그 보통 아이 둘이나 뭐 다섯 명이든
1: 네.
0: 가장 많은 그 이렇게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평형대가 네. 30평형대예요.
1: 아, 네.
0: 방 3개, 화장실 2개.
1: 네.
0: 네.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전세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가시 네. 금액이고요.
1: 네.
0: 전세가가 우리 매매가의 한 대략 70% 정도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현재 그러면 내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은 네. 월세는 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1: 아. 좋네요.
0: 네.
1: 여기는 워낙
0: 네.
1: 그 위치가 그래서 공실 위험도 없을 것 같고
0: 네.
1: 관리비는 어느 수준?
0: 일단 공실 위험은요.
1: 네.
0: 이 지식 정보 타운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0: 대기업들이 들어오고요. 대기업들의 뭐 임직원도 있고요.
1: 네.
0: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 과천을 굉장히 1호로 선호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과천 내 학군이 좋아요.
1: 네.
0: 이 학군 좋다는 건 대학교 학군은 관악산만 넘어가면 서울대학교이지만
1: 네.
0: 여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 아이들 키우기가 좋군요.
0: 네,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은 것이고 혹시 기억나세요?
1: 네.
0: 여기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1: 맞아요.
0: 거.
1: 네. 네.
0: 그래서 교육 도시로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고요.
1: 네.
0: 관리비는요.
1: 네.
0: 미국에는 관리비가 비싸가지고 콘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1: 네.
0: 3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많아야 300불.
1: 어머, 네. 그러면
0: 한 200불에서 300불 사이예요.
1: 네.
0: 한 30만 원 정도이니까 그때 네.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금 환율로 보시면 2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아,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많습니다. 세후의 네. 실제 수익률,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한지,
0: 네.
1: 그리고 이게 진짜 오피스텔의 특혜를 누리면서 아파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온돌에다가 각 방마다 발코니 있고
0: 네.
1: 또 가구도 다 들어와 있고
0: 네네.
1: 그렇습니다. 그 세금도 궁금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대표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 물론 분양 설명회가
0: 네,
1: 오는
0: 있어요.
1: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이고요.
0: 네.
1: 6월 29일 5시 소스몰에 있는 더블트리에서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0: 네. 그날 저희
1: 네.
0: 오시는 분들 추첨해서요.
1: 네.
0: 한국 항공권도 드리고요.
1: 저녁도 네. 물론 주시고.
0: 저녁도 당연히 드리고요.
1: 네. 미리 네. 예약하셔야 돼요.
0: 네. 꼭 예약을 하셔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13-437-9911 213-437-9911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쏙 빨려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0: 그래요. 오늘 네. 저희 준비한 게 많은데
1: 네.
0: 또 궁금사항들은 분양설명회 꼭 오셔서
1: 네.
0: 질문하시면요.
1: 네.
0: 그때는 한국 관계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1: 직접,
0: 예, 직접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실 거예요.
1: 네. 213-437-9911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 6월 29일 5시 소스몰에 있는 부엔나팍이죠. 더블트리 호텔에서 있습니다. K홈스 리얼티예요. 우리 클레이 초이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대표님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나오셔서 부동산에 관한 그런 지식 같은 것도 좀 함께 나누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가시기 전에 끝인사 좀 주고 가세요.
0: 네. 이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저희가 한국에 부동산을 야심차게 잘 준비한 것이니까
1: 네.
0: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에 관련해서
1: 네.
0: 궁금하시거나 뭐 좀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1: 네.
0: 저희가 달려가서 바로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1: 네.
0: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13-437-9911 213-437-9911입니다 나도 진짜 여기 꼭 가고 싶네요. 복권 사놓은 게 있으니까 기대해보면서 저도 분양 설명해서 뵐게요.
0: 네, 꼭 오십시오.
1: 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지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7: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6: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7: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6: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3: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2: 엄마 집밥이 최고지.
2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1: 밥 한 그릇 더요.
2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1: 웨스턴 도마 칼국수.
2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4: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29: 화로로 간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0: 213-388-7979 213-388-7979
29: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우미노 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만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호날두를 닮은 호두 같은
8: 호두 같은
7: 호야 장군 같은 호니호니 탱자우니
8: 라디오 소리 빵빵한 남자
7: 네
8: 빵돌이
7: 어제 우리 빵 네 만미당 얘기했잖아요.
8: 만미당 얘기했죠.
7: 와 우리 김씨 아저씨가 전화 주셔서
8: 그러니까요.
7: 그게 만나제가가 아니라 우리 당장 만나제가가 아니고 만미당이라고. 그
8: 댓글 써주신 분도 정정해 네. 주셨어요. 아 본인 네. 착각하셨다고.
7: 만미당.
8: 네 만미당. 네 만나제가도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지금은 휴무인 네. 걸로. 네.
7: 우리가 왜 이렇게 업소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한인타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8: 그렇죠.
7: 앞으로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전화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업소 얘기도 선전도 좀 해드리고.
8: 그럼요. 우리 로컬 경제 네. 살려야죠. 그리고 만미당은 네.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7: 왜요? 왜?
8: 뭐 잠깐 얘기하자면 네. 지금의 와이프,
7: 네.
8: 구 여자친구 현 와이프 가 네, 네. 어릴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7: 두 분 다?
8: 저 말고 와이프가.
7: 그러니까 두 분 다 현 구나 그 여자친구랑 현 와이프가 아니죠, 같은
8: 현,
7: 인물이야?
8: 같은 인물이죠.
7: 아 나는 네. 또 다른 여자친구.
8: 그 큰일 날 소리예요.
7: 아, 나는 너무 극적으로 생각해.
8: 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아, 한 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된 거죠.
7: 네네네.
8: 그분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7: 어 진짜요?
8: 진짜로 근데

0: 이렇게 써서 조그만 쪽지 써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근데 이런 그게 와이프 차가 아니었던 거야.
1: 어머!
0: 와이프 차랑 똑같은 차가 그때 사모님 차였나 매니저님 차였나 하여튼
1: 사모님이 이제
0: 아니, 그러니까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1: 누구야 이거 누가 나를 짝사랑하는 겨?
0: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들고 와서 이 사람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어머 누가 날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1: 어머머.
0: 근데 계속 듣고 있다 사람들이 좋겠다 좋겠다 아마 매니저님이었겠다. 네, 네. 근데 막 좋겠다 막 그러다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 와이프는 네. 듣다 보니 이게 이놈 같은데 하는 소리가 긴가민가 하잖아.
1: 네.
0: 저한테 살짝 물어본 거예요. 한참 네. 지난 다음에
1: 저는 그 차 아니었어?
0: 저는 받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길래
1: 아니 여자친구 차를 잘 모르는 거였어?
0: 아니 똑같은 차예요.
1: 똑같은
0: 차인데 색깔 똑같고 플레이 넘버를 몰랐죠 제가. 그 사귄 지 얼마 안 된,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장난쳐주려다가 놀래켜주려다가 엉뚱한 사람 행복해서 아니란 네. 말을 못했어요.
1: 아니란 말.
0: 그러니까 와이프 저한테 물어봤죠 그때. 혹시 이거 맞아 그때 막 웃으면 자기 차 아니라고.
1: 어머나.
0: 근데 그분은 이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1: 그 얘기했어요?
0: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분 행복하게 사시라고.
1: 뭐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설렜을 거 아니야.
0: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1: 왜 장미가 안 오지? 누가 날 지켜봤는지.
0: 그러니까요.
1: 제가 어제 만미당에 갔잖아.
0: 어제 가셨어요?
1: 쫙 끌고.
0: 잘하셨다.
1: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은 떨어져가지고 바다빵 같은 거.
0: 바다빵 맛있어요.
1: 저는 그래. 하얀 크림 좋아하는데
0: 약간 노란 거.
1: 땅콩버러 크림이었는데 거기다가 어제 그 김씨 아저씨가 빙수 얘기하셨잖아요.
0: 아,
1: 빙수.
0: 팥빙수.
1: 진짜 한국식 빙수.
0: 아 그래요?
1: 꾸밈 없는. 시원하고 정말, 깔끔해서 제 스타일.
0: 정말 깔끔한 거.
1: 네, 원래의 빙수.
0: 야.
1: 그거 먹으면서.
0: 실제로 미옥 씨가 거기... 보면은 실행력이 정말 좋아요. 그냥 하면 그냥 해버리시는 스타일이야.
1: 네. 그 저기 밖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고.
0: 그 어저께 좀 좋아하셨나요?
1: 뭐요?
0: 요새 말로 돈줄 낸다고 하자거든요. 그거? 네. 그거 아세요 표현을? 혼줄 낸다는 표현이랑
1: 네.
0: 돈을 쓴다는 표현을 합쳐서 합성어예요. 젊은 친구들이 돈줄 내러 간다고 표현을 해요.
1: 아 돈으로 한번
0: 그러니까 어떤 좋은 업소 살려야 되는 업소 막 네. 친절한 업소 멋있는 업소 이런 업소는
1: 네.
0: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돈줄 내러 갑시다 하고 온라인에 네. 올려요.
1: 네.
0: 그러면은 거기 돈줄 내러 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장사를 막 도와주러.
1: 저는 어제 그 말을 우리 네. 훈인 씨한테 하나 배웠잖아요.
0: 뭐요?
1: 젖잘싸.
0: 아 젖지만 잘 싸웠다.
1: 그게 젖잘싸.
0: 젖잘싸. 지금은 돈줄 내려간다.
1: 우리는 젖잘싸 말고 내일 뭐 해야 돼?
0: 내일?
1: 이겼지만
0: 내일은
1: 이겼고
0: 내일은
1: 잘싸 이 잘싸를 해야 되겠네.
0: 우습게 이겼다. 우이냐?
1: 아 그렇군요. 네.
0: 가지고 놀았다. 가놀.
1: 네. 네. 거기 만미당의 뒤쪽에 가면요.
0: 네.
1: 화연이라고 있죠.
0: 아 고깃집.
1: 응.
0: 고기도 맛있죠.
1: 거기에서 저는 지난번에 응원을 했어요.
0: 월드컵 1차전?
1: 저기
0: 거기 불이 어땠어요?
1: 우리 잔디광장에서 있다가
0: 네.
1: 저기
0: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1: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어.
0: 아 식사하시러 간 거지.
1: 갔는데 네. 아 너무 분위기 좋았어. 젊은 친구들이 자기네가 조직해서 응원전도 하고. 야.
0: 혹시 골 넣었을 때 뭐 좀 서비스 나왔던 거예요?
1: 서비스는 원래 주죠 거기.
0: 원래 잘 주시지 거기.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처음 가도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
1: 사방팔방
0: 맛있어.
1: 그 화면이 있고. 너무
0: 그 생일날 저 막 샴페인 주시대요.
1: 샴페인 주고.
0: 너무 재밌던데요? 나 요즘, 클럽인 줄 알았어요.
1: 요즘 라디오 서울에 네. 광고한다고 그러고 있어서.
0: 아 그래요?
1: 네 이렇게 한번 또, 띄워드리면서
0: 한번 더 이름 한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1: 네 화연.
0: 화연 여러분 그
1: 네.
0: 갤러리아 올림픽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1: 네, 불빛,
0: 로데오 갤러리에
1: 불빛 아래 인연이래요.
0: 옛날 팔색 삼겹살 자리입니다.
1: 맞아요.
0: 네, 그 자리인데 아주 네. 깨끗하고요. 재밌고요. 신나고요. 약간 선술집과 고깃집의 만남 이런 느낌이에요.
1: 밤에 손님인지 없으시고 이렇게 마음 맞는 이렇게 관객들
0: 관객이야.
1: 왜냐면 있으면 네. 거기 또 음향이 빵빵해요.
0: 그래요.
1: 그러면 이제 진짜 노래방 모르는 사람과 서로도
0: 노래도 해요 거기?
1: 노래도 해요.
0: 네. 진짜로?
1: 음향 너무 좋아. 저 몇 곡 불렀어요.
0: 언제요? 그 월드컵 날?
1: 옛날에.
0: 아 옛날에? 연주 얼마 안 됐는데 화연?
1: 그래도
0: 오픈 때부터 가셨구만.
1: 오늘 화연은 이제 라디오 서울에 차차차 광고를 하실 거고요.
0: 광고 하실
1: 네.
0: 거죠.
1: 네. 그리고 우리 업소
0: 네.
1: 그리고 내가 가는 자랑. 단골집 소개하고 싶다 이러는 분은
0: 좋죠.
1: 항상 저희가 폰을 열어놓으니까 213-531-2291
0: 네.
1: 213-531-2291로 전화를 주시면요.
0: 또는 유튜브나 카톡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1: 그럼요.
0: 네, 편하게 전화하기 좀 힘들다
1: 진짜.
0: 그러면
1: 우리 경제 좀 살려보자고요.
0: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네. 로컬 경제 살려야지.
1: 자 그러면 훈이 오늘
0: 네. 잠깐만요. 홈쇼핑 월드님께서
1: 네.
0: 굳이 빵으로 표현하자면
1: 네.
0: 우리 탱자 미용님은
1: 네.
0: 하얀 크림빵 흰 옷 입으셔서 그리고 한우는
1: 네.
0: 검은 앙금 있는 단팥빵. 왜 나는 단팥이야? 저는 사라다빵

0: 설레요.
1: 사려다빵.
0: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몸에도 짬뽕 좋고. 좋아하죠. 짜장 말고.
0: 네.
1: 아 그렇구나. 물냉 뭐, 좋아하지.
0: 네.
1: 아.
0: 그 지난번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새로운 걸 맞춰주세요.
1: 저는 물냉하고.
0: 자 생갈비를 좋아할까요? 양념갈비를 좋아할까요? 제가.
1: 생갈비.
0: 어 정답.
1: 응 저도.
0: 어 그래요?
1: 어 우리가 맞아가는데. 아.
0: 근데 생갈비는 진리죠.
1: 자, 양념갈비가 진리죠.
0: 어 진짜요? 아 질린다는 게 아니라 진리. 네.
1: 진리.
0: 진리다.
1: 한국말이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0: 질리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나한테 진리야라고 했는데 오빠 나 질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널 질리는 아니구나. 게 아니고 너는 진리. 네. 진리야.
1: 진리야.
0: 어, 진리야. 아,
1: 정말 질리지 않는 굿모닝 차차차가 되고 싶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우리 훈이 씨가 준비한 사자성어 하나 가르쳐 주세요.
0: 그 우리 이제 탱자 가라사대.
1: 응.
0: 어, 탱자 가라사대.
1: 가라사대. 네. 오늘은 바로 순망치한.
0: 모르시죠?
1: 이게 처음 듣는.
0: 처음 들어봤죠.
1: 응, 순망치한이 뭐예요?
0: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1: 응.
0: 자, 순만 망치한.
1: 네.
0: 단자 트립 풀이에 들어갈게요. 입술 네. 순입니다.
1: 아, 입술 순이구나.
0: 그럼 우리 순이가 입술인가 이름이?
1: 그런가 봐요.
0: 철수와 순이 할 때 순, 어, 영이 순이 입술.
1: 그거는 너무 입술, 이 단어가 이뻐. 입술.
0: 입술. 입술은 다 이뻐요. 망할 망자. 그다음에 이빨 이치자 건치할 때 이빨 치자 그다음에 출 한자 찰 한자 해서 숨망치한 원어로 숨맹치훈
1: 아니 입술이 없어지고 이빨이 추워요?
0: 그렇죠.
1: 뭐예요?
0: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위험해지는 그런 관계를 숨망치한이다.
1: 숨망치한.
0: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1: 네.
0: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해요. 근데
1: 괭나라가
0: 있어. 조그만 나라. 아... 근데 그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지나가야 돼.
1: 어.
0: 길목에 우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우나라한테 갑니다.
1: 어.
0: 우나라에게 왕의 성물을 주면서 야 우리는 네 옆에 있는 괭나라 치러 가는 거니까 니네 우리 지나가기 길 열어줘.
1: 어.
0: 우리 방해하지 말고
1: 어.
0: 쫙 한번 해줘.
1: 어.
0: 이 선물 가져.
1: 통행세.
0: 통행세. 어. 그러니까 선물을 준 거예요. 통행세로. 네. 그래서 우나라 왕에서는 뭐 그래? 뭐 선물도 받았으니까 그럴까 했는데 충신이 딱 나서 전하 안 됩니다. 그 왕이 왜 안 돼 임마 선물 받았잖아. 그때 신하가 전하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어떻겠습니까.
1: 아...
0: 실이죠. 바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1: 입술이 없으면 네. 그치 이내놓고 다니는
0: 실이지.
1: 거야.
0: 그러니까 괭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차례가 될 겁니다.
1: 아...
0: 절대로 길 내주면 안 됩니다 전하.
1: 네.
0: 그 왕이 꺼져라 이놈의 목을 쳐라 그리고 그리고는
1: 선물에
0: 마음이 흔들려서 길을 내줬어요. 그때 진나라가 땡큐 그리고 넘어가서
1: 네.
0: 괭나라를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1: 오는 길에
0: 너무 쉽게 괭나라를 이긴 거예요. 생각보다 뭐 1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뭐 거의 상처 안 나 이겨버렸어.
1: 네.
0: 올 때 어떻게 그냥 오면 아쉽잖아요. 어, 우나라가 문 열어주네.
1: 우나라도
0: 쳐버린 거예요 그냥.
1: 이런
0: 약속을 깨버리고 우나라를 공격해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나라까지 망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 그 충신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입술이 사라지니까 이빨이 추위를 느끼는구나.
1: 아 길을 내줄 게 아니라
0: 네.
1: 야 괭나라 어? 저기 진나라가
0: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냐.
1: 그러다 우리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0: 너랑 나랑 어, 뭐 해보자.
1: 우리 연합하자.
0: 그렇지 그렇게 갔었어야지. 아니면 아니야 우린 못 열어줘 가려면 돌아서 가 이런 식으로 그냥 중립을 하던가.
1: 아 중립을
0: 그쵸?
1: 하던가
0: 뭔가를. 근데 이거는
1: 지나가면서 너무나... 보니까 어라 여기 괜찮네 여기도 먹을까 이렇게 된
0: 그렇게
1: 거죠.
0: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일 많거든요.
1: 맞아.
0: 주변에서 야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너 살짝 이렇게 해서 넌 커미션 이만큼 먹고 가. 어 그래? 그럼 나는 괜찮네. 오케이 해. 했는데 날 싹 빼고 이제 잘 길이 끝나는 경우도 많죠.
1: 그렇구나.
0: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1: 네.
0: 가족, 친구, 회사, 국가 모든 경우가 서로 연결이 요새는 특히나
1: 맞아요.
0: 굉장히 끈끈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어 내가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라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 나에게 영향이 와
0: 나비 효과처럼
1: 나비 효과
0: 그렇죠. Butterfly effect처럼
1: 예.
0: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망치한 여러분
1: 순망치한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아 그치한이하고 이 그치한
0: 그치한하고 다르죠. 어머 이치한이 아니라 네 순망치한 이빨이 하나다. 치한
1: 우리는 다 거미줄로 연결돼 있다.
0: 그렇죠.
1: 순망치한
0: 요거는 여러분 네. 조금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1: 보도 듣도 못합니다.
0: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거를 기억하시면
1: 네 기억할게요.
0: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월드컵 하잖아요 여러분.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포르투갈이 콩고랑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 10시에 하고 있으니까.
1: 콩고.
0: 콩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1-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 누가? 포르투갈이?
0: 포르투갈이. 아.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야, 그럼 뭐 포르투갈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내일인데. 야, 숨망치 아니야. 너 포르투갈이 이번에 지잖아. 콩고가 올라가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조선 조 예선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어디랑 붙을지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지.
1: 아,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0: 숨망치 한.
1: 아무튼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내일. 그렇죠. 대한민국 한번 해요 우리. 대한민국.
0: 어, 연어다.
1: 연어가요. 네. 진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맛있어. 너덜너덜해지잖아.
0: 맛있어.
1: 진짜 처절해. 맛있어.
0: 맛있어.
1: 우리 티키알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산에.
0: 제목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꾸로 네. 흘러가는 저 연어처럼인가? 맞습니까?
1: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0: 아 힘찬 연어처럼.

0: 제가 어제 마침 연어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그 태평양으로 탁 갔다가 네.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과정에 곰들이 지키고 있고 몸은 막 뜯기고 너덜너덜해지면서 거기서 진짜 그 후손을 위해서 알을 낳고 그냥 낳나요? 암컷들이 아무나 안 해요. 거기에서 수컷을 봐서 괜찮은? 응?
1: 아 진짜요?
0: 어, 진짜요. 놀라워요. 가려요.
1: 심지어 연어도 가려요?
0: 어, 연어도 아,
1: 정말,
0: 가려.
1: 정말 내가 불공평한 세상.
0: 근데 네? 막 다시 태어나야지. 그 수컷이요. 어. 너덜너덜해져 막. 그런데도 하는데 암컷이 상대 안 해주더라고. 진짜.
1: 어필하는 거구나. 야, 근데 그 연어 알 그 맛있어요.
0: 이쿠라. 아, 샐러드
1: 이쿠라. 네, 아. 샐러드 로 맛있죠.
0: 미안해 연어야. 네. 진짜.
1: 너무 좋아.
0: 네, 너무 힘찬 노래 우리 티켈레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 홈쇼핑 월드님께서 거꾸로 저 롱비치 항구를 거슬러 올라가는
0: 아, 그래요?
1: 힘찬 연어들처럼이라고
0: 아, 네, 정말
1: 바꿔주셨어요.
0: 아, 바다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쪽 플로리다에는 엄청난 해초가 몰려와서 악취가 풍겨서 지금 난리래요.
1: 해초는 꺾어서 또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0: 근데 이 해초는 그런 해초가 아니고 아, 바닷 속에서는 물고기의 집이 되지만 무수로 내려오면 이게 썩어서 뭐가
1: 아,
0: 안 좋은 가스가 나오고.
1: 이거야.
0: 그런가 봐요.
1: 아이고.
0: 올해는 조금 이상기후가
1: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그냥 더 하더라고요.
0: 이 지금 LA는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요.
1: 그럼요.
0: 네, 감사하다.
1: 감사한 감사하다. 마음으로. 네.
0: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라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후니 씨.
14: 네.
0: 드디어 이번 주말이 Father's Day.
14: 우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세요.
0: 네. 세상의 모든 오빠들이여 힘을 내라. 아빠, 오빠, 동생까지. 그 남자들을 챙겨주자.
14: 동생도 이제 아빠지. 네.
0: 네. 자, 그래서요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14: 아, 어마어마합니다.
0: 명품의 모든 것.
14: 그렇죠. 여러분 TL이라고 쓰고 명품이라고 읽습니다. 명품의 네. 모든 것 TL. 오늘 Father's Day 스페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0: 네.
14: 우리 카리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 네, 대표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0: 어, 대표님 오늘 헐리우드 셀리브리티
14: 그러니까요.
0: 유명인 같으셔.
14: 이 정도 어디 가다 파파라치가 들러붙을 것 같아요.
0: 네.
14: 아니 모자 쓰셔도 너무 잘 어울리고.
15: 그러니까요. 아 오늘 머리가 너무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라스트 민세 제가 쓰고 나왔습니다.
14: 너무
15: 고맙습니다.
14: 좋아요.
0: 너무 스타일이 좋으세요.
15: 고맙습니다.
0: 그 부티가 그냥 척척 넘치시죠.
14: 저 모자 큰 걸로 될 거 구해주신다고 했어요.
0: 아 진짜요? 어머니 씨가 저런 모자 쓰면 진짜 어울리겠다.
15: 근사할 거예요.
14: 근데 되게 네. 커야 돼요. 저는.
15: 네.
0: 그러니까 소품 몇 개로 네.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면서 멋쟁이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TL에 가면.
14: 그럼요.
15: 정답이시네요. 고맙습니다.
14: 야. 근데 대표님 네. 오늘 Father's Day 스페셜에 또 어마어마하게 시니어 디스카운트 해주신다고요.
15: 네.
0: 아. 진짜요?
14: 무려 10%나
15: 10%.
0: 맞아요. 어, TL 사랑해.
14: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페셜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는데
15: 네.
14: 거기다가 아. 또 시니어 디스카운트 10%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0: 엑스트라로?
14: 엑스트라로.
0: 네. 아, 우리 그냥 시작할 수 없지. 그럼 할까요? 그렇죠. 우리 TL TL
14: 명품의 모든 것 아니다. TL TL 자 해요. 바로 해요.
15: 맞습니다.
0: TL입니다. 네. 아 정말
14: 지금 오시자마자 네. 남성용을 제가 지금 이것저것 만지고 입고 하고 있거든요.
0: 네.
14: 뭐 들으시는 우리... 분들은 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0: 한번 가볼까요?
14: 첫 번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5: 네. 네. 전화번호 먼저 한번 드릴까요?
14: 아, 네.
15: 제가 할까요?
14: 제가 하겠습니다.
15: 네.
14: 명품의 모든 것 TL 전화번호 213-383-7077 213-383-7077번입니다.
0: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요. 383이 굉장히 많아요.
14: 아 그래요?
0: 희한하게 383에다가
14: 번호 좋아요.
0: 383 7077
15: 그 보통 하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네.
0: 옛날에 383이 네. 많았나 봐요.
15: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는 이제 383이 많았으니까 그 번호를 갖고 계신 분은 20년 이상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 꾸준한 네. 믿음과 신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런 역사가 있는 TL에서 Father's Day 스페셜 여러분께 네. 선물해드립니다.
14: 자,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15: 네. 제가 99월 99전부터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 네. 뵙잖아요.
14: 예.
15: 그래서 메이드 인 이태리 넥타이인데
0: 네.
15: 올해는 이제 두 분이 다 아시겠지만 단색이 네. 굉장히 트렌드예요.
14: 네네네.
15: 네. 그래서 단색을 한 24가지 컬러 가지고 있습니다.
14: 와.
15: 그러니까 지금 페스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네. 저기 보시는 그 보랏빛 이쁘시잖아요.
0: 네. 너무 예뻐.
15: 네. 그리고 이제 네이비 블루.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은. 한 번에 정하지를 못하세요. 너무 컬러들이
0: 아니 다 이뻐.
15: 네, 네.
14: 오, 정말로요.
15: 그래서 그 예쁜 타이를 1 플러스 1이면 두 개잖아요.
0: 네.
15: 그래서 두 개를 9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으시고요. 오늘 남자분들 거는 다 이태리 제품들입니다.
14: 아,
0: 와
14: 이게
0: 네. 이게 원 플러스 원이요?
15: 네.
14: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이게 99불 99예요 이게 지금.
0: 네.
14: 이거 넥타이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여러분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집에 넥타이가 몇백 개 있거든요.
15: 그렇죠.
14: 제가 네. 가끔 매는 거 보셨잖아요.
0: 네.
14: 이런 색상은 없어요. 없어요.
15: 진짜 트렌드예요.
14: 너무 이뻐요. 네. 제가 오자마자 대표님 거는 제가 막 목에 대고 있었는데 카메라로 비치. 진짜 이뻐요 컬러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0: 아,
14: 러스티
0: 네.
14: 컬러 너무 이쁘고요.
15: 네.
14: 저
15: 네.
14: 그린 약간 저걸 뭐라고 표현해요?
15: 올리브 그린이라고
14: 올리브 그린. 네. 네. 올리브 그린. 네. 네. 펄플은 진짜 럭셔리 그
15: 그사죠.
14: 자체고
15: 네.
0: 너무 이쁘네요.
14: 은 색깔도 요거 타면 진짜 깔끔하거든요. 어. 야,
15: 그때 서른도시 오신대죠?
0: 네.
15: 보랏빛 엽서 있잖아요.
14: 아. 그러네.
0: 아, 나 이거 어떤 오빠한테 사주고 싶어. 사줄 오빠가 없는데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되겠다.
14: 저기 동생도 있잖아요. 동생도 사줘야 돼요.
0: 이거 시니어 디스카운트는 몇 세부터 됐나요?
15: 보통 맥도날드 네. 가시면 되시고요. 아~ 그런데 이제 또 자녀분들이 거의 다 구입해 주시잖아요. 아~ 어머님, 아버님, 시아버님, 네. 장인어른 무조건 네. 다.
0: 어머, 본인이 안 오셔도 네. 아드님이 오셔도 해주시는 거예요?
15: 며느님이 오셔도 해드리고요.
14: 야, 역시 대표님 센스. 네. 여러분, 이 좋은 메이드 인 이탈리 타이가요. 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으로 99.99에 만날 수 네. 있습니다. 바로
0: 요거 하나는 티엘입니다. 남편 하나는 아버님 드리면 되겠네요.
15: 그렇죠. 네.
14: 왜요? 야, 장문 장인어른 하나 그다음에 네. 시아버님 하나 드려도 되죠.
0: 근데 보라색 너무 예뻐.
15: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근데 요즘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은 네. 다들 단색들 메고 나오세요.
0: 그렇죠.
15: 네.
14: 댓글에 네. 한국 팀이 내일 멕시코전에 보라색을 입고 나온대요.
15: 아 그래요?
14: 저거 보라색 팀 메라고 지금 댓글을 주셨거든요. 너무 이뻐요. 혹시 보이는 분들은 봐주세요. 너무 이뻐요.
0: 아 좋다 진짜.
14: 이거면 BTS 되잖아.
0: 그렇죠.
14: 이야.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거 꼭 물어봐야 네.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15: 그다음에 이제 조지 알마니는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14: 그럼요.
15: 네. 네 그래서 조지 알마니 벨트가 버클이다 새로 보시는 버클들일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는 양면으로 쓰시고요. 블랙 브라운 리버스로 쓰시고 네. 원 사이즈 핏이기 때문에 잘라서 쓰시면 돼요.
14: 네. 저한테 네. 필요한데.
15: 그래서 내린 가격이 149.99불입니다. 네. 거기에서 시니어 디스카운트 10% 또 함께 하시면 되고요.
0: 우와. 조지 알마니 벨트.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14: 그럼요.
0: 딱 보면 벨트밖에 안 보여. 중간에 탁.
14: 딱 옷을 입었을 때
0: 조지 알마니
14: 이 상하를 딱 나눠주면서 시야가 시선이 딱 꽂히거든요. 에, 에, 에.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15: 그러시죠.
0: 네. 근데 우리 TL 사장님은 굉장히 디자인을 너무 잘 뽑으시더라고요.
14: 그리고 또 리버서블이잖아요. 양면이잖아요.
0: 양면으로
14: 네. 이게 149불 99예요 여러분.
15: 네, 거기서 이제 10% 받으시고요.
14: 또 10%
0: 받으시고요. 너무 좋아. 벨트 좋아요. 그다음에
15: 네, 그다음에 이제 지갑 있잖아요. 네. 사실 지갑은 벨트보다 코스가 높아요.
14: 비싸죠.
15: 네. 근데 오늘 같은 프라이스. 네. 14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제가 준비했습니다.
0: 조지 알마니를?
14: 조지 네. 알마니 지갑을요?
15: 네.
14: 조지 알마니 지갑을 149불 99 어떻게 만나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15: 자꾸 가슴 아프게 네. 하지 마시고요.
14: 죄송합니다. 공개 출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진짜... 저희도 놀래서 그래요.
15: 아니요.
0: 그러니까요.
14: 네. 여러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가슴 아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스페셜 세일을 해주고
14: 아버님
0: 계시네요.
14: 진짜 지갑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15: 그렇죠. 네.
14: 최고의 선물입니다.
15: 거기다도 용돈 함께 넣어드리면 금상첨화죠. 네.
0: 네. 철학의 시대 잘하세요. 네. 네. 자. 우리 훈이 씨가 입은 자켓.
14: 이거는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는 분요? 네. 제가 대표님 오시자마자
0: 어디 사이즈가 딱 맞죠?
14: 대표님이 제 사이즈를 아세요.
0: 센스 있으시다.
14: 어쩜 진짜 맞춤같이 이렇게 딱 맞냐. 피트가.
0: 어때요 느낌이?
14: 너무 편하고요. 네. 진짜 편하고요.
0: 통풍이 잘 될 것 같아.
14: 그리고 이 입었을 때 어깨랑 이 제가 좀 두껍고 넓은 편이거든요. 네.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15: 불편하지 않으시죠.
14: 정말 편하고 네. 나풀거린다고 해야 되나 옆에 천이?
0: 이게 뭐랄까요 디자인이 정장도 아니고 캐주얼도 아니고 후뚜루마뚜루라 그러죠. 진짜 다 아니요. 쓰여지는 그런
14: 진짜 이걸 딱 입은 순간요 어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5: 그렇죠.
14: 제가,
15: 네, 네,
14: 제가
15: 네.
14: 카메라에 비치는 이 옷을 제가 안에 파란 셔츠를 입었잖아요. 네. 너무 이뻐요. 이게 색상이 여러분 흰색에
0: 그
14: 검은색,
0: 안에 하얀색 검은색도 너무 어울리겠다.
15: 다 어울리죠. 네 블랙 앤 화이트죠. 네. 근데 이게 100% 서머 울이에요.
14: 야, 네. 썸머 울이구나.
0: 네,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15: 근데 특징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우시죠?
14: 너무 가벼워요.
15: 네. 너무 네.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충분히 많이 입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콤비이기 때문에 뭐 바지는 아무런 바지나 같이 입으셔도 입은 진에다 더 어울려요.
0: 그렇겠네요.
15: 네.
0: 야, 100% 썸머 울은 대단한 거예요.
15: 네.
14: 제가 지금 뒷면을 보여드렸거든요. 어깨 네. 쪽이랑 등 쪽에서 진짜 편하게 네. 라인이.
15: 네.
0: 아, 진짜 부티난다.
15: 그러시네요.
0: 네. 요거 하나면 진짜 이거는 와, 이거 진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켓이에요.
14: 이건 칼라 매치도 너무 쉬워요. 대표님이죠. 네.
15: 진하고도 체크가. 이뻐요.
14: 그리고 진에 네. 청바지 입은
0: 네. 아주 잘잘한 체크가 점장케 있어서 네. 와
14: 이거
0: 좋아요.
14: 좀 많이 고가일 것 같은데요.
15: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네.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14: 패키지를요?
15: 네. 네. 네. 그러니까 토탈 패션 남자분들을 이제 사장님들 토탈 패션을 준비해봤거든요.
14: 네.
15: 그러니까 자켓이 올메이드 니텔입니다.
14: 예.
15: 네. 네. 그리고 신상품이고요. 네. 칼라는 10가지 컬러가 있어요.
14: 10가지 컬러가
15: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 아니죠.
14: 이야,
15: 네. 근데 아주
14: 고민되네.
15: 굉장히 와. 스윗하고 아주 어머나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만큼 그래. 예쁜 컬러들이에요.
0: 네.
15: 그런데 그 컬러를 한 벌을 499벌 99전에 구입하시잖아요.
14: 네. 네.
15: 그러면 아까 좋아하셨던 넥타이 네. 한번 네. 걸쳐보세요.
14: 넥타이? 네. 네. 보라색을 할까? 아, 난 이게 너무
0: 그거
14: 예뻐.
0: 좋아. 그거 좋아.
14: 네. 너무 네.
0: 와. 너무너무 근사하다.
15: 네.
14: 요거 주신다고요?
15: 거기에다가 저희 마르코 발렌티노 네. 이태리 벨트 있어요. 그것도 양면으로 쓰시는 겁니다. 원사이즈
0: 네.
15: 핏을.
0: 네.
15: 세 개를 묶었습니다. 오늘.
0: 네.
15: 그래서 토탈 패션을 네. 아버님 벌스데이, 파더스데이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토탈 세 개를
0: 네.
15: 499불 99전에 준비하시면 엑스트라 10% 오늘 받으시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4: 우와.
0: 대단하다.
14: 여러분 야.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느낌이 전 제 느낌이에요. 오해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0: 네.
14: 영국 신사 느낌?
15: 그럼요. 네.
0: 야, 진짜
14: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사람이 확 달라졌어.
14: 확 달라졌어.
0: 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살아오시면 내가 진짜 해드리고 싶다 진짜.
14: 아니 이거 완벽한 옷이잖아요.
15: 네.
14: 완벽한 울 여름을 자켓 한 벌을 구매하시면 완벽하게 페어가 되는 이태리 최고급 타이어 같이 나가고 거기다가 벨트까지.
15: 네, 그것도 마르코 발렌티노 이태리 사인입니다. 네.
0: 너무 좋아요.
14: 이거 너무 이건 진짜 오늘 최고입니다,
0: 진짜.
14: 여러분.
0: 오늘의
14: 499불 99요. 네.
0: 바로 TL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저희 방송국 건물 바로 옆이죠. 세라노와 윌셔와 유가 사이.
15: 네, 그 세라노 길에.
14: 세라노 길에. 네. 네.
0: 콘체르토 옆에.
14: 키친수다 2층.
15: 맞습니다.
0: 네. 키친수다.
14: 2층이고요.
0: 키친수다 맞죠?
14: 키친수다, 네.
0: 키친수다 2층에 있어요. TL로 가시면 되겠어요.
15: 또 키친수다에서는 네. 내일 이제 월드컵
0: 대한민국
15: 네.
14: 아, 내일 구경.
15: 그래서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0: 어머,
15: 네. 근데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팩이에요.
14: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5: 네.
0: 미리 오셔서 TL도 들러보시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여기서 만들어내시면 되겠어요. 213-383-7077
14: 네.
0: 383-7077 TL입니다.
14: 네. 아, 뭐 이걸로 파더스데이는 끝났습니다.
15: 네.
14: 지금 더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0: 나도 자켓 이쁜 거 입고 싶어요. 여성용으로 가볼까요?
14: 여성용으로 가볼까요?
15: 네. 왜냐하면 네. 또 파더스데이지만 또 오시면 어머니, 와이프 뭐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14: 그렇죠.
15: 또 이번에도 제가 디스카운트, 시니어 디스카운트 드리면서
0: 네.
15: 근사한 프라이스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0: 좋아요.
15: 네. 지금 하고 계시죠?
0: 네.
15: 콘도 디스카프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죠?
14: 실크스카프.
15: 네. 네. 실크에다가 폴리에스터가 네. 들어갔어요. 이유는
0: 네.
15: 손빨래 하시라고요.
14: 아~
15: 네.
0: 그리고 제가 스카프를 잘 못하는 게 더워서 언거든요.
15: 네.
0: 이거는 촉감이 좋고 하나도 안 더워.
15: 그렇죠. 네.
14: 시원해 보여요. 시원해 보여요.
15: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0: 네.
15: 27x27이에요 사이즈가.
0: 아,
15: 정사각형이고
0: 캘리포니아 네. 딱이네요.
15: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14: 네.
15: 큰, 큰 사이즈는 35x35예요 아니요. 그, 다른 색깔.
0: 네. 네.
14: 저 35x35.
0: 이것도 색깔 너무 이쁘다.
15: 예쁘죠.
14: 저걸 어깨 숄더에 딱 매면
15: 그렇죠. 숄더도 쓰시면 숄더로, 돼요.
14: 네. 숄더로.
15: 네.
14: 여름이지만 사실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이 있고 하거든요.
15: 그렇죠.
14: 그럴 때
15: 네.
14: 어깨 남 사람은 어깨를 감싸야 되기 때문에
0: 진짜 색감이 너무 좋네요.
15: 괜찮으시죠? 네.
0: 역시 TL 사장님은 센스 감각이
15: 아이 과장이십니다.
14: 근데 이걸로 어떻게 고르지? 다 이뻐서?
15: 그래서 네.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처음 꾸며본
0: 네.
15: 저거예요.
14: 스페셜?
15: 네. 네. 네. 네. 큰 거
0: 네.
15: 35x35 두 개 하시고요.
14: 예.
0: 네.
15: 그다음에 먼저 하셨던 27x27.
14: 네.
15: 그걸 두 개를 묶으면 네 개죠.
14: 네.
15: 그래서 99불 99전에 10% 오늘 준비했습니다.
14: 이거 네 장을 99불 99전이라고요?
15: 네.
14: 이거 또 한마디 하면 또 대표님 또 가서 사가시겠는데.
0: 야, 설마, 말도 안 돼.
14: 나는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했는데 여러분. 작은 거 27x27 두 장에 큰 거 35x35도 두 장. 총 네
15: 네
14: 장을 선택하셔서 99불 99에 만날 수도 있고 또 시니어 디스카운트 10%까지 가능하십니다.
15: 그렇습니다. 네.
0: 집에 스카프는 많은데 할 게 없거든요. 이상한 그 디자인과
15: 보통 서랍 속으로 하나 까딱이잖아요.
0: 네. 네. 정리를 다 이제 했는데 어머 얘는 진짜 들여오고 싶네요. 집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14: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
0: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14: 딱 지금 그 소매 없는 거 입고 계시는
0: 네.
14: 미옥 씨가
15: 네.
14: 거기다 이거 하나 싹 걸쳐도 그냥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
15: 네. 네.
0: 이거는 네 장 사서 한 개 나 하고 언니들 선물해 주고
14: 너무 좋죠.
15: 네.
0: 너무 좋다.
15: 오늘은 다 매치 있어요. 와이시 헤드까지 다.
14: 네.
0: 네.
15: 네. 네.
0: 세상에 넉 장에 99불 99.
14: 네.
0: 이거 진짜 고급인데?
14: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0: 네. 바로 TL에 가시면 되겠어요.
14: 그 밑에 것도 저는 눈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15: 군도네.
0: 이거. 야,
14: 네. 이건 뭡니까요?
15: 목걸이하고 네. 팔찌를 묶었는데요. 지금 하시는 거는 천연진주예요.
14: 천연진주.
15: 네. 거기 이제 매칭 목걸이가 있죠.
0: 네. 네.
15: 그래서 99불 99전에 목걸이 플러스 팔찌죠.
0: 와.
15: 그래서 엑스트라 10% 받으시고요.
0: 이것도요?
15: 그건 매그네틱이라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0: 어머나 이거 너무 필요해요. 이거 아, 저 어르신들요.
14: 진주 세트가 99불 99요?
15: 네.
0: 이 목걸이 하려고 그럴 때 이게 네. 안 돼가지고 아유 안 해 이러는데 이건 마그네틱이라 네. 우리 어머니들께서 하시기 너무 편하겠네요.
15: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스페인산 마요르카 기억나시죠?
14: 그럼요.
15: 네, 네 마요르카 진주 목걸이에도 또 매칭으로 네. 파, 네. 팔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스톤 가져왔죠. 네. 제이드.
0: 네. 요거?
15: 아니, 그 목걸이. 목걸이. 네.
14: 네.
15: 그럼
14: 요거. 네. 저거는 제이드 목걸이.
15: 네. 펜던트는 제이드고. 네. 그 줄에는 어닉스예요.
14: 어닉스.
0: 네. 어닉스 스톤이 되게 그게
15: 고급스럽죠.
0: 까만 네. 어닉스. 네. 네. 아, 이거 정말 이쁘다.
15: 거기에는 지금 하고 계신 그 팔찌 맨 처음에 네. 오자마자 네네, 끼셨잖아요. 그린 네. 컬러. 네. 거기서 매칭이 되니까 거기서 매칭해서 99불 99전에 엑스트라 네. 10%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0: 어머 이거는 진짜 찜이다. 너무 이쁘다.
14: 저는 그 마요로카 네. 진주 목걸이를 전 장모님 사드린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진짜 편하게 딱. 근데 자석이지만 절대 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15: 힘들어요. 뛰려면
14: 딱 들어가고 네. 매기가 네. 정말 편하시고
15: 굉장히 스트롱해요.
14: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0: 너무 이뻐. 네. 어우, 진짜.
14: 저렇게 지금 진주 천연 진주 목걸이와 팔찌 세트 1 플러스 1으로 네. 오늘 99불 99 대박. 거기다가 시니어 디스카운트 10%까지
15: 네 그렇습니다.
0: 대박 대박.
14: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0: 처음 봐요 이런 거. 와. 빨리 가셔야 되겠다.
14: 지금 뭐
0: 여러분, 금방 나가겠네 이거.
14: 213-383-7077 383-7077 TL입니다. 네. 또 기대됩니다. 다음 건 뭡니까?
15: 아, 그 다음에 이제 149불 99전 제가 굉장히 네. 욕을 많이 먹으면서 네. 우리 직원들한테요.
14: 예.
15: 이건 너무해요. 막 그러셨는데도 제가 한번 강행해봤습니다.
0: 네.
15: 샤넬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든 목걸이 있어요.
0: 네.
14: 오. 네. 오. 그 원앤온리.
0: 지금 하고 계신 보시지는 건가요?
15: 네네. 제가 하나를 끼고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0: 네.
15: 그래서 오늘은 목걸이만 149불 99전에
0: 샤넬 버튼
14: 야,
0: 목걸이.
14: 이거는 젊은 분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정말 캐주얼하게 딱 있고.
0: 너무 특별해요.
15: 네, 그리고
14: 청바지에도.
15: 저 연세 높으신 분들은 무거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0: 네.
15: 그럼 굉장히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네. 터틀넥 같은 거 입으시고 앞에다 하시면은 굉장히 네. 이렇게 또 아이 캐칭이 되죠. 액센트가 네. 되고. 네. 그래서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149불 99전에 네. 엑스트라 10% 받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 네. 오브 카인드예요.
14: 오직 하나밖에.
15: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14: 그러니까 똑같은 디자인은 없다는 거죠.
15: 네.
14: 야.
0: 특별한 나만을 위한.
15: 그렇죠.
0: 네. 샤넬.
15: 네. 어? 오리지널 버튼으로
0: 못 들어도
14: 친구분 다섯 분이 가서 구매를 하셔도 다 다른
15: 다 스타일. 틀려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스타일을 픽업하셔야 돼요.
0: 네. 티일로 네. 가시면 되겠어요.
15: 야. 그래서 149불 99전에 제가 처음으로 샤넬 네.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든 목걸이 준비해봤고요.
14: 네.
15: 그다음에 이제 또 199불 99전에는 여름이니까 선글라스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14: 아, 그렇죠. 네. 근데 199불에 선글라스요?
15: 네. 그러니까 페라가모, 네. 그다음에 버버리, 네. 그다음에 지미추, 그다음에 이사벨 마란 다 아주 신상품이고요.
14: 네.
15: 지금 끼고 계시지만 이 콧대가 있어서 굉장히 착용감이 좋으시잖아요.
0: 네.
15: 선글라스. 저는 다 착용감이 좋은 선글라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5: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많이
14: 네,
15: 드시니까.
14: 네, 네.
15: 근데 절대 안 그러셔도 돼요. 아주 착용감이 있어서 뛰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와. 안정감이 있는 선글라스
0: 네.
15: 디자이너 올 메이드 인 이태리고요. 그래서 199불 99전에 오늘도 또 엑스트라 10% 함께합니다.
0: 세상에 페라가모 지미추 버버리 선글라스를 199불에 어서 만나요.
14: 그러니까요.
0: TL입니다. 빨리 가서 여기 가서 진짜.
14: 이 Father's Day 세일도 대단하지만 어머니들 것도 굉장하신데요.
15: 그렇죠. 네. 네.
14: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 네,
14: 또 있습니다.
15: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 처음 시작한 게 핸드백 매뉴팩처링부터 시작했어요. 50년 됐네요
14: 네,
15: 벌써.
14: 네. 네. 장인께서.
15: 아, 그러니까 그 장인들이 이제 한뜸 한뜸으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14: 네.
15: 지금은 이분들하고 제가 오래 했지만 3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0: 네.
15: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네.
15: 근데도 가격은 여전합니다. 제가
0: 네.
15: 299불 99전에
0: 네.
15: 신상품 이태리 핸드백 들어왔는데요. 헉. 베비니.
14: 베비니?
15: 네. 네. 네. 그런데 스타일, 사이즈, 컬러에 관계없이 네. 2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 네. 엑스트라 10% 또 함께 하십니다.
0: 세상에 이태리 핸드백은 정말 장인이 만든 거 네. 얼마나 퀄리티가 좋게요.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가볍고 색깔도 아주 뭐 요즘 그럼요. 블링블링한 것 같아요.
15: 거기 그 안에 작업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떨어뜨려도 난리가 나요. 그렇게 굉장히 컨센트레이트해서 네. 갖고 만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스케어리한데요.
14: 그분들이 와. 예전에 타 방송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 덕분에. 아, 어마어마하신 장인이십니다. 진짜 3대째
0: 이태리 장인이 네. 빚어낸 이태리 핸드백을 어떻게 299불에 샀나요?
14: 헤비니 핸드백 여러분 진짜 보시면 가볍고
0: 거기다가 그 엑스트라 디자인. 10%
15: 와이프 사주셨잖아요.
14: 네, 그럼요. 저는 와이프 사주셨죠. 뭐 저는 뭐
0: 훈이 돈 많나 봐. 보면 뭐 와이프 장모님
14: 제가 장인어른. 거지예요. 저는 거지예요.
15: 굉장히 애초가시고 네. 재롱둥이세요. 장모님께는. 아, 네.
0: 자기를 위해서 오늘은 타이를 와이프가 사주겠지 뭐. 방송 듣고 있나? 네.
14: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이 색깔 이쁘다 했다잉. 네. 뭐.
0: 그거랑 보라색. 네,
14: 보라색이랑 이쁘다 했다잉.
0: 너무 좋아. 좋습니다. 진짜.
14: 야, 네. 베비니 신상 핸드백 여러분 사이즈나 컬러 관계 없이 네, 네. 299불 99. 네. 거기다가 시니어 디스카운트 10% 10%까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파더스 데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은 티에르 가시면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넥타이도 아까 1 플러스 1 99불 99. 시니어 네. 디스카운트 10% 네. 거기다가 조지 알마니 벨트 149불.
14: 그럼요. 또 조지 알마니 남성용 지갑 원래 또 149불 99.
0: 거기다 템프로 디스카운트.
14: 템프로 디스카운트 가능하시고요. 시니어 디스카운트.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정말
0: 이태리 양복이 한 벌에 499불.
15: 아니 자켓이죠. 자켓. 콤비 자켓.
14: 콤비 네. 자켓인데 요게 499.99전인데 네. 이걸 구매하신 분께는 아까 보던 타이 명품 네. 이태리 타이 하나 그리고 발렌티노. 발렌티노 벨트 하나가 세트로 나갑니다. 499.99에 여러분. 네.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파더스데이 선물 끝장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티엘이고요.
0: 네.
14: 또 여성용은 지금 우리 미옥 씨가 하고 있는 스카프 작은 사이즈 27x27 두 장 그리고 큰 사이즈 35x35 두 장 총 네 장
0: 해서 99불 99.
14: 와, 기가 막힙니다.
0: 세상에 이렇게 질 좋은 오, 진짜 이거는
14: 거기다가
15: 굉장히 인조하세요.
0: 네, 네. 이거는 TL 짝짝짝짝짝
15: 고맙습니다.
14: 진주 네 천연 진주 목걸이와 팔찌 세트도 네. 원 플러스 원으로 99불 99. 또 아까 원석이
0: 팔찌.
14: 팔찌랑 아까 그 목걸이가 옆에가 오닉스가 들어있는.
15: 네네. 제이드의 오닉스입니다. 네.
0: 야, 이거 너무 좋다.
14: 아니, 그렇죠? 네. 야, 이건 저 세일 너무 대단한데요. 자, 그리고 자, 원 앤 온리 카인드 우리 지금 대표님 하고 계신 샤넬 버튼 목걸이가 이게 거의 원래 300불 하죠.
15: 299불 99전이었습니다.
14: 네. 그거를 오늘 여러분 149불 99에. 그리고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구매하시는 분은요 절대 같은 디자인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15: 네. 네.
14: 유일한 디자인 하나 빨리 가서 고르셔야 됩니다. 네. 149불 99 그리고 10% 디스카운트 가능하시고요.
0: 네. 여름에는 진짜 선글라스 필요해요.
14: 그럼요.
0: 이게 새로 좀 바꿔줘야 돼 가끔.
14: 캘리포니아는 와이퍼 없이 살아도 선글라스 없이 못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시죠? 원래 있어요.
0: 아,
14: 정말.
0: 세상에 네. 페라가모 지미추 버버리가 네. 199불 99래요.
14: 그렇죠.
0: 그걸 또 템프로 해줘. 그 어디서 템프라도. 이런 가격에 만나. 진짜 정말 고맙다 TL.
14: 3대째 장인 명인들께서 만드시는 이태리 네. 베비니 핸드백 신상품 스타일 아, 사이즈 크기 스타일. 관계 색깔 관계없이 네. 299불 99전에 티엘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15: 네.
14: 이 세일이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15: 파더스데이.
14: 파더스데이까지. 네.
0: 이번 일요일이 파더스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일요일까지.
15: 그러니까 근데 세르데이까지 오셔야 돼요.
0: 네.
15: 아. 파더스데이는 저도 또.
14: 아, 일주일은 또 쉬셔야 되니까.
0: 그렇죠. 네. 이번 토요일까지.
14: 네. 토요일까지.
0: 그리고 여러분. 좋은 물건들은 일찍 빠지니까요. 맞죠, 맞죠. 대들 빨리 가세요. 빨리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그리고 나 본인을 위해서 하나 두 개 여기서 정말 건질 득템을 할 것 같아요.
15: 네.
0: 이런 가격이 어디 있어?
14: 정말 볼 거 많습니다, 여러분.
0: 네.
14: 티엘입니다.
0: 윌셔와 유가 사이에 바로 치킨 세라노. 수다. 네. 바로 세라노 길에 네. 있습니다. 치킨 수다 2층에 명품의 모든 것.
14: 치킨이라고 할 뻔했죠. 키친 수다 2층. 네.
0: 치킨 아니야?
14: 주차하실 때요. 그 네. 뒤쪽으로 쭉 지나가시면 바로 뒤에 넓은 파킹할 수 있기 때문에
15: 파킹장 굉장히 네. 좋고요. 네. 네.
14: 앞에 고민하시거나 발렛 안 하셔도 뒤로 가시면 됩니다.
0: 아, 그냥 네. 티에르 가요 그러면.
15: 네. 2층에 올라오시면 되고요.
0: 네.
15: 벨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열어드리거든요. 네. 그냥 올라오시면 되고요. 근데 네. 올라오시면서 네. 나 엄마 거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0: 네.
15: 환영합니다.
0: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14: 전화번호 213-483-7077 213-483-7077입니다.
0: 아니 우리가 명품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14: 어,
0: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14: 네.
0: 어, TL 라디오 서울. 우리 굿모닝 네. 차차차도 이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14: 네, 그래야겠네요.
0: 네, 훈이 씨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14: 네.
0: 네.
14: 우리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5: 고맙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14: 네. 네. 네.
15: 고맙습니다.
0: 네, 사랑해요.
15: 네. 고맙습니다. 땡큐.
0: 내일 만나요, 여러분.
14: 네, 뵙겠습니다.

0: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1: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0: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2: Fun is boring. Choose fun.
0: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ocal.com/espanol.
1: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발리.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0: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1: 두 번째 참가자.
2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21: 세 번째 참가자.
22: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8: 오늘은요, 음식 궁합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사 의사를 보면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즉 약식 동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드시는지에 따라서 약이 음식도 되고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서양의학의 시초 바로 히포크라테스. 환자 치료의 근본을 식이요법으로 봐야 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할 만큼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음식궁합 영양학적으로 접근한 개념으로도 있지만 우리는 한의학으로도 우리 체질 음식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사람 체질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지만 음식끼리 만나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로 하극작용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궁합론, 즉 서양식단을 기본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파전에 굴이나 오징어 같은 해물을 넣는 것은 파의 뜨거운 기운을 해물의 찬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들 다 이런 원리를 밑바탕에 깔려있는데 음식 먹고 체한 속을 음식으로 푼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 독성 때문에 먹지 못하는 메밀, 메밀은 무즙으로 중화시켜서 드시면 좋고 그리고 돼지고기에 체했을 때는 얼른 생새우국이나 또 약불에 볶은 마른 새우를 물에 타 먹으면 쉽게 체기가 해결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궁합, 음식 궁합을 이용한 처리 방법인데 자, 함께 먹으면서 좋은 음식이 있죠. 돼지고기에는 새우젓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버터는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또 보고와 미나리도 음식 궁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새우젓은요, 짠맛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단백질 분해요소와 지방 분해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우젓이 참 좋습니다. 당연히 소화가 잘 되도록 돕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버터에 비타민C가 흡수되도록 하는 거 바로 비타민A와 염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스테이크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도마도나 파인애플을 옆에 두는 이유 바로 토마토의 시큼한 맛을 내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큼한 맛, 즉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우리 미역냉국입니다. 왜 미역냉국에 식초를 타는 이유인데 여러분, 다시마 토랑국에도 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왜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의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조류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즉 소화를 돕는 식초를 쓰면 더욱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냉면에는 식초를 넣고 라면에는 녹즙 채소를 넣고 그 다음에 청국장에는 신김치가 어울리고 녹즙에는 식초 그리고 인삼에는 벌꿀이 좋듯이 모든 이러한 우리 음식에도 궁합이 있기 마련입니다.
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TV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 겸손이 없이는 아무도 진정으로 선해질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을 강조한 그런 명언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면이 꽉 찬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아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아바의 Our Last Summer라는 노래였어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립니다. 겸손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배운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 1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더 빨리 달리는 채찍질이 아니라 잠시 좀 나를 낮추고 숨을 고르는 겸손한 그런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치열했던 오전의 긴장감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또 해피투게더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재충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받나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 합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0: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월드.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떨어지는 나만의 그 인생곡이 있으신가요? 예, 이 팍팍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그 시절 그 노래들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멜로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드디어 올 여름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네요. 미주 한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최고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 도시가 이 팜 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이 리조트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총 지휘하고 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데이비몬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다 함께 차차차!
0: 차차차! 네.
1: 벌써 우리 운도 형님, 지금 네. 비행기 타실 준비 다 되셨고, 네. 몸 컨디션 아주 좋으십니다. 아하.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0: 네네네.
1: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예. 우리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 홀에서 네. 서른도시의 콘서트가 드디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0: 그러네요. 다음 주네요, 정말.
1: 다음 주에요.
0: 네. 와,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1: 지금 뭐 월드컵 때문에 경기 보시냐고 정신들이 없으신데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지금 표가 뭐 좋은 자리는 이미 솔드아웃 됐고
0: 네네네.
1: 나머지 자리가 우리 판타지 스프링은 아시는 것처럼 좌우의 좌석이 네. 오히려 무대를 좀 더 잘 보실 수 있고 사운드도 잘 들리는 자리가 네네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0: 네.
1: 지금 빨리 123-693-692-2170 혹은 네. 미주 한국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 네. 홈쇼핑 클릭하시면 네. 바로 터른도 배너가 떠요.
0: 네.
1: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0: 네.
1: 이번 주가 Father's Day잖아요.
0: 그렇죠. Father's Day.
1: 우리 고생 많으신 형님들, 아버님
0: 예.
1: 정말 선물 같은 거 준비하려면 뭐 화장품도 그렇고
0: 네.
1: 그렇다고 뭐 고가의 알마니를 사드릴 수도 없고
0: 어쩌면 좋아.
1: 이 공연 티켓 어머니하고 같이 사드리면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0: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좀 즐겁게 다녀오세요 예. 하고서 예, 선물해 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특별히 우리 예. 형님 누님들 방송 들으시면서 나 멀어서 싫어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준비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버스 출발 일정은 27일 당일날 12시
0: 12시에
1: 정오죠. 네. 아주관광 앞에서 네. VVIP 32인승 버스
0: 네, 네.
1: 3호관광 앞에서 네. 또 VIP 버스
0: 네.
1: LA에 두 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구매를 지금 하시면 네. 버스도 오렌지가 돼서 아주 네. 편안하게 버스 타고 오셔서
0: 네.
1: 버스 타신 분들은 작년에 타신 분들은 올해 또 타세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예. 또 오렌지 카운티는 어떻게 가냐. 오렌지 카운티도 한남체인 주차장에 12시에 버스가 또 VVIP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0: 네.
1: 그거를 타셔야 돼. 아신 것처럼 버스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
0: 한정돼
1: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되고
0: 그쵸.
1: 또 스페셜 공연은 7시지만 6시에 그 공연장 문을 오픈해요.
0: 네.
1: 그럼 미리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래플 티켓도 준비하고
0: 네네.
1: 그다음에 서른도 노래에 나 한번 무대 올라가서 해보고 싶다
0: 오.
1: 이런 분들 5분 정도 저희가 뽑아서
0: 네.
1: 우열을 가려서 1등부터 3등
0: 네.
1: 푸짐한 선물을 우리 또 홈쇼핑월드 사장님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0: 네네네.
1: 미리 연습도 하셔서 오셔서 공연 네. 전에 지루하지 않게
0: 재밌겠네요.
1: 이벤트도 있으니까
0: 그렇죠. 작년에 조항조 콘서트도 그렇게 재밌었잖아요.
1: 작년에도 재밌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려운 황조 형님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죠.
0: 그러니까요. 자, 이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좋은 자리는 좀 솔드아웃 됐어요.
1: 네, 솔드아웃 돼 있으니까 네. 뭐 끝까지 기다리면 뭐 표는 어디서 구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0: 올해는 그런 거 없다고요.
1: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직 오픈돼 네. 있으니까
0: 네.
1: 단체 손님들은 또 특별히 우리가 할인까지 해드려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네. 야, 나 주머니에 돈이 이것뿐이 없는데 두 장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또 아량을 베푸셔서
0: 네.
1: 할인을 또 해드릴 테니까
0: 오.
1: 걱정하지 마시고
0: 323-692-2170
1: 네. 혹은 2080에 전화 주시고
0: 네, 네.
1: 웹사이트는 우리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에 오시면
0: 네.
1: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우리 서른도 형님이 이 가수 겸 또 작가,
0: 작곡, 싱어송라이터죠.
1: 싱어송라이터라고 예, 하잖아요.
0: 작사 작곡 다 하시잖아요.
1: 보랏빛 편지 같은 거는 정말 대박난 노래도 만드셨고
0: 그쵸.
1: 지금 혼신의 노력으로 곡 선곡부터 또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감동과 눈물을 주실지 밤낮으로 지금 고민하고
0: 같아요.
1: 계시고
0: 네.
1: 이번에 하여튼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신 게 안
0: 네.
1: 오시면 후회하고 영혼을 갈아 놓을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
0: 준비를 굉장히 많이
1: 네,
0: 하셨다고
1: 많이 하고
0: 들었어요.
1: 계시니까 파더스데이의 선물 걱정하시는 분들
0: 네.
1: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티켓 구매하시고 버스 좌석 딱 드리면
0: 네.
1: 어머님 아버님 가서 식사도 하시고 편하게 아하. 공연 보고 오세요. 그러면
0: 너무 좋죠.
1: 그냥 눈물까지 쏟으시고 하실
0: 네.
1: 것 같아.
0: 사실 이 VVIP 버스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VVIP 버스로 다녀오시게 되면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콘서트를 즐기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이 서른호 씨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번 그 팜스프링스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뭐 관전 포인트나 특별한 연출이 있다면 살짝 귀뜸을 좀 해주세요.
1: 네, 전반부에 네. 공연 전에 저희 네. 서른도 노래자랑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0: 네.
1: 거 있고
0: 그다음에 있고요.
1: 중간에 우리 브라비 합창단 14년 된 거예요.
0: 와.
1: 지휘를 우리 케빈 리 씨가 하고
0: 네.
1: 단장님이 고선미 씨
0: 고선미?
1: 이름 비슷하네.
0: 어제 깜짝 놀랐네.
1: 깜짝 놀랐네. 예. 그 고현미예요. 고현미 단장님이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0: 예.
1: 총무님이 제이연 총무님이 있으신데 전부 교복을 입고
0: 어머나 어머나
1: 모자까지 쓰시고 이분들이 상하이 트위스트 부를 때 올라가실 거예요.
0: 와.
1: 그래서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85세.
0: 오 시니어.
1: 아 리엔지가.
0: 어머나 어머나.
1: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5세라는 거죠.
0: 이야.
1: 근데 상하이 춤출 때 네. 이 힙이나 무릎 관절 전혀 영향 없이 잘 돌리시는 형님 누님인데
0: 네.
1: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시고
0: 와.
1: 이분들과 서른도 씨와 어떤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있으니까
0: 네, 네.
1: 오셔서 이분들은 정말 14년 동안 종교색 없이 그냥 시니어들을 위해서
0: 네.
1: 뉴욕 공연도 가시고 초청받아서 가시는
0: 진짜
1: 분들이에요.
0: 유명한 그러니까 분들이시네요.
1: 지휘자분들도 상당히 레퓨테이션이 있고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0: 네.
1: 또 테너나 베이스에 또 성악도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0: 네.
1: 일반 합창단하고 좀 많이 틀려요. 이런 분들이 우리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0: 네.
1: 우리 원래 그 교복 입고 빵집에서 미팅하던 생각
0: 그러게요. 옛날
1: 예, 옛날
0: 시절
1: 생각나시고
0: 추억 생각나네요.
1: 또 버스 타려고 가방 들고 뛰던 생각 모자
0: 네.
1: 떨어뜨려서 또 줍던 생각
0: 네, 네, 네.
1: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0: 그쵸.
1: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오시면 야 내가 이랬구나
0: 네.
1: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0: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1: 그런 무대가 됐고
0: 아하.
1: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0: 네,
1: 저희가
0: 네.
1: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프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홈쇼핑 월드
0: 네.
1: 여기 팔가와 세라노 LA 매장
0: 네.
1: 또 멜번과 비치
0: 그쵸.
1: 거기에 가셔서
0: 오렌지 카운티죠.
1: 네, 오렌지 카운티 가면 홈쇼핑 월드 매장에 가시면 지금 엄청 할인하고 계세요.
0: 오.
1: 티켓을
0: 예, 예.
1: 거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베니핏을 드리는 곳이고 또 이 공연에 마음을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0: 네.
1: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관광에 가셔서 LA에
0: 네.
1: 아주관광에 가셔서 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0: 그러니까
1: 구매처가 오프라인도 다 있으니까
0: 네.
1: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더스데이 선물
0: 네.
1: 제일 좋은 선물이고 감동의 선물이 될 거니까 우리 자녀분들
0: 네.
1: 이 방송 들으시면 바로 예약을 해주시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선물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네. 자, Father's Day 선물 여러분들.
1: 그렇죠.
0: 예, 서른도 콘서트 티켓 예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체 예약 손님 같은 경우는
1: 또 20% 할인 또
0: 디스카운트를
1: 해드리고요.
0: 20%나 디스카운트 해드리니까요. 빨리빨리 예매를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콘서트가 될 것
1: 네,
0: 같아요.
1: 꼭 서른도 노래 또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0: 예.
1: 그 노래 뒤에 배경 뒤에 숨어 있는
0: 백댄서들
1: 그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그 추억의 네트로라 그러잖아요.
0: 네.
1: 네트로 영상.
0: 네트로 감성. 아,
1: 예, 네, 요거 70년대, 80년대
0: 네.
1: 하여튼 그 감성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0: 네.
1: 또 감동과 기쁨과 사랑과
0: 네.
1: 가족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공감대 형성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다 그냥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바로 전화 주셔야 되고 버스 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빨리 안 하면 버스 솔드아웃 돼요.
0: 그렇죠.
1: 예, 물론 예, 우리가 예. 버스는 추가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
0: 예.
1: 바로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3236922170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부모님께 이제 효도 선물, 뭐 파더스데이 선물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운전이 부담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이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지금 바로 티켓 예매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티켓 없다고 하네요.
1: 없죠.
0: 아니 티켓 좀 프로그램에 좀 선물해 주세요.
1: 그래서
0: 본부장님.
1: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0: 예.
1: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듣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뭐 저희가 2170에 전화 주시면
0: 예, 예.
1: 바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20%?
1: 20%.
0: 네.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시죠? 20% 디스카운트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전화하세요 빨리. 323-692-2170 323-692-2170 하셨죠? 메모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약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 학교 다닐 때 그 교복 입으셨죠?
1: 교복 입었죠. 저도 마지막 고등학교 때
0: 예.
1: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0: 네.
1: 경기여고하고 혹은 이화여고
0: 항상 여학교하고 남학교가
1: 그렇죠.
0: 붙어 있잖아요.
1: 그다음에 여기 백선 딱 들려 있는 그게 무슨 학교죠? 백선 배지 있는
0: 백선?
1: 그렇게 그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하고
0: 예 예.
1: 딱 미팅을 하고
0: 하고 같이 타시고
1: 광화문이나 멀리는 동대문 빵집에 가서 진짜 미팅하고 오면 그다음 날 학교에 가면 난리가 났죠. 애들이 뭐 어땠냐 뭐
0: 그런. 아니 인기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인기가 좀 있었죠.
0: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1: 네, 별 말씀인데.
0: 인기 짱이셨을 것 같은데.
1: 그것도 있었고 그때 우리 또 예. 버스 회수권하고 토큰 뭐 이런 거 냈고
0: 까마득하다.
1: 겨울에 도시락 그냥 난로 위에 올려놓고 서로 밑에다 넣으려고 싸웠던 기억.
0: 그러니까요. 예.
1: 그때가
0: 진짜 아련합니다.
1: 아련하죠. 하지만 그때 따뜻한 예. 정이 있었어요.
0: 아 그럼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원버스 회수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 탈 때 진짜 여학생 남학생들이 진짜 콩나물 시루잖아요.
1: 그렇죠.
0: 딱딱하게 차 안에 등굣길.
1: 등굣길.
0: 하굣길.
1: 그 여학생들 교복 치마나 그 칼라 하얀 칼라만 봐도 그쵸. 그냥 마음이 설레가지고 야 그때가 좋았죠.
0: 그렇죠. 네.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설레네요.
1: 네, 그때 그 추억과
0: 예.
1: 또 우리 서른도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이도 그렇고
0: 그렇죠.
1: 뭐 보랏빛 편지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상당히
0: 네.
1: 그런 정서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노래 나올 때 또 우리가 배경에 쫙 깔아드리고
0: 네.
1: 그런 레트로성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면서
0: 맞아요.
1: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결론은
0: 그쵸,
1: 행복할 수
0: 그쵸.
1: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0: 네.
1: 꼭 아우 나 서른도 싫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뒤에 나오는 레트로의 어떤 감성에 빠져보시면
0: 네.
1: 이런 공연은 정말 없을 거다라고 그쵸. 느끼실 거예요.
0: 맞아요. 이런 콘서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예매하셔서 즐기셔야 됩니다.
1: 그럼요.
0: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1: 이제 힘들죠. 이렇게
0: 예.
1: 또 한국에도 가수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100분 정도 하시는 그런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지 거의 많지
0: 네네네.
1: 않으세요.
0: 네네네.
1: 특히 미국에서는.
0: 네.
1: 뭐 우리 서른도 형님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연을 하실 정도로 준비하고
0: 네.
1: 계시니까
0: 네네네.
1: 꼭 한번 친구분들, 단체분들도 네. 오시는 것도
0: 아하.
1: 너무 좋고요.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 저기 뭐죠 해피투게더 예 네.
1: 고선미 해피투게더 듣고 전화하셨던
0: 카톡방에
1: 예.
0: 연락이 왔어요.
1: 2170 주시면 저희가 네. 20%
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1: 해드리니까
0: 바로 단체 예약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두르세요.
0: 323-692-2170 와 우리 네. 이렇게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호흡이 착착 잘 맞네요.
1: 아우 우리 선미 씨하고 이제 눈만 봐도 저희가 이제 뭐가 통하는 게 있죠.
0: 아 네. 문보님 너무 좋아요. 자 323-692 2170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시면 20% 디스카운트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브라비 합창단이 이제 함께해 주신다는 거, 콜라보를 함께해 주셔서 학창 시절 추억 소환을 해주신다는 거, 교복 입고 댄스 추면서 해주신다는 거. 오,
1: 너무 고맙죠. 이 자리를 감사하네요. 빌어서 우리 브라비 합창단의 단장님,
0: 네,
1: 우리 단장님과 총무님께 네. 같이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0: 네.
1: 이분들은 정말 그 뭐랄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담은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0: 그렇구나. 예. 아 진짜 그러니까, 이 브라비 합창단 뉴욕 네. 공연에도 뭐 초청받아서 가서
1: 그럼요. 하시나고요. 우리 고현미 단장님 그다음에 아. 우리 제이연 총무님 그다음에 네, 우리 네, 케빈니 네. 지휘자님
0: 네.
1: 이 세 분이 아하. 그냥 일반 노래가 아니고
0: 네.
1: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은 거를
0: 네.
1: 또 편곡까지 하셔서
0: 아 그렇군요.
1: 요거를 노래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 곡의 연극이나
0: 네.
1: 뭐 그런 영화를 봤다는 느낌이 드는
0: 아,
1: 공연하시는
0: 그렇구나.
1: 분이고 다 유료로 공연하시는
0: 분들인데 네. 이번에 서른도 콘서트에 직접 콜라보를 함께해 주시는
1: 예, 초청을 드렸더니 와.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0: 아, 우리 모모님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이 3236921170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지금 연락을 주셨네요.
1: 어 그래요? 그러면은
0: 그럼 전화번호 하나
1: 2080도 주세요. 있어요.
0: 2080.
1: 네, 이 같은 국번 3236922080.
0: 자 다시 한번 3236922080 네. 다 다시 한번 3236922080
1: 네.
0: 자, 이 전화번호로
1: 왜냐면 지금 전화를 많이
0: 받으시니까
1: 2170이 안 받으면
0: 예.
1: 2080으로 해서
0: 예.
1: 전화하시면 저희가 또 리턴 콜도 드리니까
0: 아,
1: 보이스메일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이번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정말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안 오시면 이거는 후회하셔요.
0: 맞아요. Father's Day 선물
1: 네.
0: 뭐라고요?
1: 베스트 기프트.
0: 베스트 기프트.
1: 네.
0: 자, 서른도 콘서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냐고요? 6월 27일
1: 다음 주 토요일
0: 네.
1: 저녁 7시. 장소는
0: 네.
1: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홀.
0: 네.
1: 네.
0: 이벤트 홀에서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이 서른도 선생님은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사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히트곡의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아주 실력자세요. 그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1: 그리고 또
0: 네.
1: VIP 좌석을 사시는 분들 250불 좌석 사시는 분들은
0: 네.
1: 서른도 씨와 공연 후에
0: 네.
1: 또 사진 기념 촬영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래플 티켓으로 뭐 경품 추천도 하시고
1: 추천하죠.
0: 네, 추천해 주셔서
1: 뭐
0: 선물도 드리고요.
1: 홈쇼핑 월드 우리 리킴 대표님이
0: 네.
1: 또 최신 상품 건강식품 뭐 이런
0: 네.
1: 걸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0: 네.
1: 오셔서 저희가 퀴즈
0: 네.
1: 또 간단하게 우리 사회자분들이 또
0: 네.
1: 나가서 하실 거니까 맞추시면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고.
0: 아 역시 우리 홈쇼핑 월드 리킴 사장님 최고십니다.
1: 너무
0: 최고세요.
1: 감사하죠.
0: 너무 감사하죠. 네, 네. 항상 행사 때마다 이렇게
1: 네.
0: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하셔서 팡팡 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네. 진짜 최고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시간이 없어요.
1: 그렇죠. 오늘이
0: 그쵸?
1: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벌써
0: 네.
1: 다 갔죠.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0: 네.
1: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0: 네.
1: 아유 나는 뭐 기다리면 누가 주겠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고
0: 네.
1: 또 함께 추억 여행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0: 네네네.
1: 바로 예약을 해주시면
0: 네.
1: 저희가 가성비 끝내주는 공연으로
0: 네.
1: 정말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0: 네.
1: 왜냐하면 지난 작년에 조항조 때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0: 그쵸.
1: 내가 30년 LA 살면서 이런 공연 처음 봤다.
0: 네.
1: 왜냐하면 눈물을 쏙 빼놓고
0: 맞아요.
1: 또 웃게 하고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하시니까
0: 네.
1: 이런 공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니 올해 콘서트는 또 다른 분위기에 신나고
1: 그럼요.
0: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1: 그 가만히 안 두신다니까요. 서른도 씨가
0: 자 지금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음악
1: 네.
0: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티켓 예매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3236922170 또는 3236922080 전화하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서른도 씨의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 들어왔습니다. 절로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고 고개가 까딱까딱거리고 예,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팜스프링스 예, 요번에 그 6월 27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홀에서 예,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서 마음껏 즐기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또 많이 춤도 추시고 이 노래에 맞춰서 그러면 너무너무 즐거운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도 전화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 또는 323-692-2080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듣고 전화드립니다 하시면 20% 디스카운트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 213-427-5500, 427-5500.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원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로라제이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씨. 어제 제가 신청한 생일 축하곡 저녁에 다시 돌려듣기로 들었습니다. 역시 해피투게더는 음악과 좋은 정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주 저녁에 선미씨 해피투게더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 댓글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시죠. 로라제이님 예, 짱이십니다. 예,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어제 생일 축하곡 들으면서 또 그 사연 읽으면서 아 역시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거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축하곡을 신청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 예, 참 저도 따뜻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일하러 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쉬엄쉬엄 바쁨 중에도 쉬엄쉬엄 여유롭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변함없이 수고 많으세요. 반가반가해요. 응원합니다. 라고 소피아님께서 로라제이님께 또 응원의 댓글 주셨네요. 아큐팡님 오랜만이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신데 자주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레니원우님 고맙습니다. 예, 서른더 콘서트 전화번호 다시 알려달라고 이렇게 댓글 주셔서 제가 전화번호를 아예 적어드렸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오랜만에 들었네요. 역시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달라졌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앞서가는 라디오 서울입니다. 자,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한번 접속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은요 확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 메디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라디오 서울 새 홈페이지에는 메디컬 신청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시민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뭐 어르신들 또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새로워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달러, 원달러 환율, 또 유로, 엔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LA와 서울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메인 화면에 딱 떠 있어요. 모든 게. 굉장히 달라졌네. 와! 아마 놀라실 거려. 주유소 가실 때는 LA 최저가 주유소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AX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실시간 운항 정보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종목 주가도 실시간으로 뜨고요.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또 캘리포니아 슈퍼 로또 당첨번호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구석구석 9개 코너 프로그램도 한 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한 번쯤은 좀 들어가 보세요. 한 번쯤 들어가시면 아마 매일매일 찾게 되실 겁니다. 매일매일 검색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스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AI 챗봇에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AI 챗봇이 막 따라다녀요. 검색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얘가 밑에 조그맣게 내가 클릭하는 것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뉴스라던가, 그런 거를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더라? 오늘 환율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실시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정보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AI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저희 라디오 서울 이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예, 뉴스 시간부터 방송 시작부터 또 군의 음악다방까지 뭐 쫙 올라가 있습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그 창을 열어서 클릭하시면은요 제가 나와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봐주시면 고선미의 이 해피투게더는 어떻게 꾸며져 있나 궁금하시죠? 제가 나와요. 이거 고선미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저예요. 클릭하셔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리는 시간 고선미 앵커의 고운 목소리와 함께 음악, 문화 또 힐링 이야기로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예, 이렇게 써있네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청취자 소통이라고 있습니다. 진행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라고 소통의 창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구소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을 오픈됐습니다. 네, 구소미 해피투게더 카톡 채팅방이 오픈됐으니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와 연결이 됩니다. 예,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사연 이런 거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검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해피투게더 채팅방 오픈을 축하드리며 항상 응원하며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 막 폭축을 막 터뜨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6: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7: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6: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7: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픈한 이 채팅방에 아큐팡님 축하드려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이견과 이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살에서 25살 사이에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초 남가주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발생한 B-52 폭격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승무원 8명의 신원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연방 공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 월요일이죠. 오전 11시 20분쯤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 시험 비행을 위해서 이륙한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잠정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휴전 연장안에 대해 G7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백악관과 이란 정부 모두 아직 구체적인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흘간의 일정을 마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매우 훌륭한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극심한 이 불안정 상태를 끝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방국들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그리 매력적이거나 활기찬 곳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에서 LA 다운타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생기 없고 황량한 도심 중 하나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의 휴대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상비약이나 간식거리로 흔히 구입하는 감기약, 진통제, 식품 등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반입 제한 물품으로 분류돼 압수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물품은 미주 한인들이 가정에서 자주 복용하는 종합 감기약 네이퀼과 나이퀼입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덱스트론 메토로판 성분은 과다 복용할 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한국 식약처와 관세청에 의해 반입 제한 약물 성분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입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플랫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노선에서도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신뢰성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남을 비판하듯이 나를 비판하게 되면 욕먹을 일이 없고요. 나를 배려하듯이 남을 배려하면 다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의 짧은 글귀인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정말 지키기 쉽지는 않지만 이 말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고요. 보다 좋은 만남,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도 있어요. 자신을 대할 때는 좀 냉철한 머리로, 누군가를 대할 때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요게. 근데 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디보가 불러준 노래 Regrets on Me, Unbreak My Heart라는 노래였습니다. 토니 브렉스톤이 불렀나요, 이 노래? 네, 일디보 버전도 참 좋아서 저는 즐겨 듣는 편입니다. 아, 해피님들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시네요. 예, 샌디성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즐거운 수요일이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곡이에요. 멋진 화음으로 듣네요 라고 소피아님 적어주셨어요. 아, 생각보다 실천이 어려워도 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소피아님의 피드백입니다. 네, 남 얘기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뒷담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반성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치명적인 남 얘기는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카더라 통신. 아, 그렇다고 하더라. 어머, 걔? 세상에 그렇다네. 그렇게 뭐가 그러냐고요. 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그렇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컴다운, 컴다운. 아무리 화가 나도 컴다운. 다시 한번 생각하자. 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또 그렇게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부메랑이 돼서 꼭 돌아옵니다. 예, 그것만 명심한다면 남 얘기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듯이 나를 비판하면 욕먹을 일이 없고

0: 진짜 명언 아닙니까? 나를 배려하듯이 남을 배려하면 다툴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못해가지고 다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반성합니다. 아,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화가 나면 막 남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도 되고, 아우 정말 화가 나.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흥분하게 되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 컨트롤 하는 거. 하지만 예. 정말 남 얘기하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신을 대할 때는 정말 냉철한 머리로 대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라. 이러면은 다툴 일도 없고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앵거가 폭발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막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 자신에게 저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 말이. 예. 제가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화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운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진짜 젊음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어요. 네, 특별한 분이십니다. 텔로유스의 정인수 건강상담 코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주제가 이 젊음과 건강을 예, 주제로 말씀을 네. 해주실 거잖아요.
1: 네네. 네.
0: 자, 텔로유스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정말 궁금해요. 이 텔로유스가 어떤 제품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텔로유스는 네. 그 우리 젊음을 회복시키는 네. 그런 제품이고 그런 회사인데요. 저희의 히스토리는 그 캐나다에서 1929년도에 네. 존 데이비슨 라스톤 박사님에 의해서 네. 이제 이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네네네. 그분의 그런 많은 암 환자를 그분이 오. 그 부화수정란 추출물을 주사로 만들어서 네. 많은 암 환자를 고치셨는데
0: 네.
1: 불행하게도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0: 네.
1: 또 1985년도에 노르웨이에 계신 에스칼란다 박사님께서
0: 네.
1: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유럽에서 많이 팔으셨다가 그러다 이제 미국에 이제 2011년도에 미국에 이제 이 제품이 들어오게 됐고
0: 네네,
1: 저희
0: 네네.
1: 회사는 2016년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제품은 텔로유스 제품은 2017년부터 나왔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요즘에 정말 타운에서도 그렇고
1: 네.
0: 텔로유스의 열풍이 뜨겁더라고요.
1: 네네.
0: 어우, 굉장히 뭐 효과를 보고 있다.
1: 네네.
0: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다.
1: 네네.
0: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1: 네네.
0: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1: 네.
0: 최근 건강에 이 건강관리의 화두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1: 네.
0: 예, 텔로유스가 강조하는 그 텔로미어 건강이
1: 네.
0: 우리 몸의 이런 노화 속도와 젊음을 유지하는데
1: 네.
0: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네.
0: 네.
1: 텔로유스는 사실 최첨단
0: 네.
1: 생명공학 기술력과 자연 속의 최고의 비밀들을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0: 네.
1: 텔로유스를 섭취하게 되시면 먹는 양과
0: 네.
1: 그 먹는 그 횟수에 따라서
0: 네.
1: 내 몸의 줄기세포를 1200%, 2400%, 3600%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는 요즘에 우리가 노화를 쳐보면
0: 네.
1: 그 싱클레어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생명공학을 또 노화,
0: 네.
1: 젊음 회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올 3월인가
0: 네.
1: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0: 네네네.
1: 결국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텔로유스를 여러분이 섭취하시게 되면 먼저
0: 네.
1: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레벨을 50% 줄여주고요.
0: 네.
1: 염증 수치를 줄여줘요. 그만큼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가 우리 몸에서
0: 네네네네.
1: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배출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0: 네.
1: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고장난 세포를
0: 네.
1: 정상세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0: 네.
1: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까 줄기세포라는 말씀 언급을 해주셨는데
1: 네네.
0: 줄기세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1: 아, 우리 몸에
0: 네.
1: 줄기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줄기세포라는 말 대신
0: 네.
1: 뿌리세포 혹은 만능세포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이거 만병통치야? 아니 만병통치 아니죠 당연히
0: 네.
1: 그러나
0: 네.
1: 이 텔로유스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우선 뼈와 골수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세포 양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줄기세포뿐이 아니라 면역세포, 네. 호르몬, 그다음에 뭐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그런 부분도 많이 젊었을 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이제 아 졸려 그리고 딱 자면은 눈뜨면 아침이었고
0: 그쵸.
1: 그렇죠. 어저께 막 피곤해도 오늘 한 잠만 자면 한 잠만 잘 자면 건강을 회복했는데 네네네. 나이가 들면은 분명히 100에다 됐는데 자주 일어나시는 분이 많아요.
0: 어 그럼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주 일어나고 네. 어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나 정말 영어 사전 통째로 외운 사전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0: 깜빡깜빡. 네. 아, 저 깜빡깜빡해요.
1: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달리기를 하면 나는 네. 열심히 달렸는데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을 이 텔로유스 제품을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어? 나 옛날에 비해서 머리가 더 똘똘해졌어.
0: 오.
1: 어? 나 옛날에 비해서 눈이 더 좀 초롱초롱해졌어.
0: 네.
1: 그 자기 인지 능력이 굉장히 옛날로 돌아갔다는 걸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아하. 어, 나 요새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다리 근육 단단해졌어. 그러시는 분 많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인지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감정적인 컨트롤이
0: 네.
1: 그 나이가 들면 왜 괜히 슬펐다.
0: 그쵸. 그 괜히 뭐 기복이, 네,
1: 기복이 심한데
0: 그러니까요.
1: 감정이 아주 편안하게
0: 아.
1: 그런 게 감정이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고
0: 아.
1: 육체적인 그런 네. 체력도 지금 옆에 지금 나와 계신 이분도
0: 네, 네,
1: 나이가
0: 네.
1: 지금 화면에 자기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하지만 네. 75세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0: 아하.
1: 외모가 좀 젊어지고 이렇게 좀 핸섬해지는 걸
0: 아니
1: 네.
0: 저 깜짝 놀랐잖아요.
1: 네네.
0: 75, 75세라고 하셔서
1: 네네.
0: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건강하시고
1: 네네.
0: 얼굴에 주름도 없으셔서 아 방송하세요 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1: 네네, 네네.
0: 방송에서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게 익숙하지 네네. 않으셔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오늘은 아닙니다 하셔서 예,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리고
1: 네네.
0: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1: 네.
0: 옛날에 좀 편찮으신 분이었다면서요.
1: 네네.
0: 근데 그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1: 네.
0: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1: 저희가 이제 저희 텔로이스 오피스가
0: 네.
1: 비엔나 파게 있는데
0: 네네네.
1: 매주 목요일 9시 45분, 매주 토요일 9시 45분에
0: 네.
1: 우선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텔로이스 제품 드시고
0: 네.
1: 좋아진 사례를 이제 많이 본인이 나 좀 찍자 그래서
0: 네.
1: 이제 찍어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0: 네.
1: 나의 달라진 점 비포 애프터를 찍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0: 네.
1: 이제 많이 오셔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한 달 섭취했을 때 두 달 후에 6개월 뒤에 얼굴이 점점 역노화가
0: 아.
1: 되시는 거예요.
0: 어머나.
1: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최근의
0: 네.
1: 사례인데 이제 100살 넘으신 분인데 귀가 안 들렸는데
0: 네.
1: 드신 지 열흘이 됐는데 귀가 들린다고
0: 어머나.
1: 그 따님도 이제 성악가시고 교수님이세요.
0: 네네네. 네네.
1: 우리 엄마 귀가 들린다. 원래 눈 때문에 먹었는데 귀가
0: 아하.
1: 들린다고 모시고 오고요.
0: 네.
1: 계속 사람들이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0: 신기한
1: 아닌데 본인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데
0: 아.
1: 얼굴 자체가 자꾸 바뀌어요.
0: 아.
1: 네, 그러니까는 신체 나이가
0: 네.
1: 정말 자기가 느껴요. 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어떤 분은 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하고
0: 네.
1: 본인들이 오셔서 나의 체험 사례 좀 한번 찍어주라라고 오셔요.
0: 어머.
1: 매주 목요일 토요일날 많이 이제 강의도 저희가 텔로이스 제품
0: 네.
1: 누가 만들었고 어떠한 성분으로 어떻게 이것이 생산이 되는지
0: 네,
1: 다
0: 네,
1: 설명해
0: 네, 네.
1: 드리고 또 체험 사례 말씀하시면은요 그 사람들의 체험 사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달라요.
0: 아하.
1: 그래서 이거 정말 만능 세포가 줄기세포가 아니고 만능세포를 만들어주는 대단히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0: 아.
1: 걸 제가 또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텔로유스 파우더죠?
1: 네. 파우더도 네. 있고 캡슐도 있고요.
0: 캡슐도 있고
1: 네.
0: 이 텔로유스 제품을 드셔보시고
1: 네.
0: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사진을 다 찍어놓으시나 봐요.
1: 네네.
0: 이게 보통 비포 애프터 사진 찍는 거는 성형외과나 뭔가 시술을 받을 때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사진을 찍는데
1: 네네.
0: 텔로유스 제품을 드셔보신 분을 아니 아무런 시술도 한 것도 아닌데 네네. 그냥 요 제품을 복용한 것 뿐인데 네.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이건 정말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1: 오셔서
0: 아 부에나파게 오피스가 있어요.
1: 네네네.
0: 거기에 이제 오셔서 본인들이 직접 찍으신다고요?
1: 아니 이제 오시면은 강의를 듣고 예. 저희는 사진을 찍는 부스가 있어요.
0: 아.
1: 그래갖고 이제 제가 찍어서 그분의 카톡방이나 네. 그분의 문자 메시지 방으로 보내드려요.
0: 어허.
1: 그런 다음에 저희 회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오래되고 인상이 네네네네. 많다 보니까
0: 네.
1: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네. 돌아가신다. 그런 분이 안 돌아가시고 건강을 되찾은 분이 너무 많아요.
0: 아니 진짜요?
1: 네.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너무 아파서 왔을 때 체험 사례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거 다 저 사람들 돈 받고 지금 체험 사례 하는 거야.
0: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1: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3개월, 6개월, 9개월 듣고
0: 네.
1: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암 추적 검사까지는 다 없어진 거 보고
0: 네.
1: 아 이거 사실이었구나. 예, 네,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0: 예.
1: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체험 사례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은 서류를 다 갖고 오셨어요. 비포 애프터.
0: 아.
1: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서류
0: 자신의 그 건강
1: 네네네. 아, 병원에서 리포트. 다 받아 갖고 와서 예. 회사에 제출하면 그 회사에서 사진 찍어서
0: 예.
1: 그,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걸 말씀하시면서 정말
0: 놀랍습니다.
1: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얼굴 사진을 계속 찍고
0: 네네.
1: 저희 회사 그동안 임상을 보고 아, 레벨 2로
0: 네.
1: 레벨 2로 3개월마다 드시고 레벨 아하. 2는 3개월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1년을 드셨어. 그래갖고 저희의 제품을 오더 하시면 카탈로그를 주는데 거기에 1년치의 나의 그런 히스토리를 적는 네. 칸이 있거든요.
0: 본인의 그러니까 히스토리 프로젝트에
1: 네,
0: 따라서
1: 본인이. 네.
0: 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1: 네네.
0: 코치를 해주시는
1: 네네.
0: 거군요.
1: 그래서 얼굴 사진을 5번을 1개월에 찍고 오늘 찍고 네.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9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쫙 찍어요 사진을
0: 아,
1: 본인이
0: 네네네.
1: 그리고 나서 그 여기에 예를 들면 활력 및 에너지
0: 네.
1: 정신 건강 및 수면 소화 및 배설계 통증 아하. 및 염증을 쭉 적는 난이 있어요
0: 네.
1: 제일 나쁜 상태는 1 아주 좋은 상태는 5로 해서 이거를 그동안 첫 날 1개월 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네 패키지를 드셨는데
0: 네.
1: 하나도 젊어진 게 없다 하면은 머니백 개런티를 합니다.
0: 머니백 개런티. 그 정도로
1: 네.
0: 자신하시는군요.
1: 네.
0: 그 정도로 이제 효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자신하신다는
1: 네.
0: 말씀이세요.
1: 네.
0: 그럼 이런 치료 사례
1: 네.
0: 실제 이제 드셔보시고 효과 보신 케이스
1: 네.
0: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읽어보고 싶다.
1: 네.
0: 좀 치료 사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1: 네.
0: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1: 네.
0: 있습니까?
1: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제일 위험한 부분이 나는 이걸 먹고 싹 나았다 그런 표현을 저희가 안 쓰고요. 나는 당뇨 수치가 당화 혈색소가 11.1이었는데
0: 네.
1: 이 텔로유스 제품을 꾸준히 뭐 6개월 뭐 9개월 1년을 먹었더니 내가 지금 5.8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포 애프터
0: 네.
1: 옛날에 당화 혈색소 11.1 나우 5.7인 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간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우리는 사실 약이 아니에요.
0: 아하.
1: 이 텔로이스는 몸을 젊어지게 만드는 그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우리 병으로 클레임을 걸지 않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본인의
0: 그렇죠.
1: 심ptom 그다음에 이게 본인 디스크 4번, 5번, 6번 고장 난 거 갖고 오시고
0: 네.
1: 지금 거 갖고 오시고 그렇게 해갖고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네.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0: 네.
1: 우리가 미국에서는 저는 병적으로 그런 걸 클레임하면 좀
0: 그쵸,
1: 위험해요.
0: 그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 네.
0: 치료가 아니라
1: 네.
0: 정말 젊음 회복.
1: 회복.
0: 프로젝트라고
1: 네.
0: 해서
1: 네, 젊음 회복이에요.
0: 네, 젊음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 몸
1: 네.
0: 컨디션을
1: 네.
0: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1: 네.
0: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1: 네.
0: 말씀이세요.
1: 네.
0: 아 근데 텔로유스의 핵심에 이 세포신호?
1: 네.
0: 세포신호라고 들었는데
1: 네.
0: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1: 우리 몸이 예. 세포가 현미경으로 보면 동글동글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수를 네. 많은 과학자분이 뭐 70조라는 것도 말을 하고
0: 네?
1: 100조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세포들은요. 우리가 연구한 박사님들의 교육을 받아보니
0: 네.
1: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는데 세포 신호 분자와 세포 신호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가 100이 나온다면 30대는 20%, 50대는 12.5%, 80대는 0.5%가 밖에 안 나온대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줄기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세포신호 분자와 세포신호 수용체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나 여기 아파 하고 신호를 보내면
0: 네네네.
1: 온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세포신호 분자와 세포 수용체가 활발하게 일을 해서 줄기세포가 그 내가 오를 뭐 테니스를 많이 쳤거나 등산을 다녔거나 뭐 달리기를 많이 해서 무릎이 닳았다. 그러면 고기로 가서 밤 사이에 얘를 줄기세포가 가서 고기를 새 연고를 만들어 주는데 나이 80에 내가 달리기를 했다.
0: 네.
1: 그러면 밤 사이에 일을 할 수 있는 신호분자 신호수용체도 없고
0: 네.
1: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무릎을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런데 나이 80이 내가 넘었어. 나 골프 쳤는데 힘들어.
0: 네.
1: 그런데 그분이 텔로유스 제품 텔로메가 같이 프로덕이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무조건 레벨 1으로 드시게 해요. 저희가.
0: 네.
1: 그 레벨 1으로 좀 일주일이나 열흘 드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걸 레벨 2로 그래서 드셔갖고 차츰차츰 내 몸에서 줄기세포의 양을 뭐 막말로 2400% 나오게 하면
0: 네.
1: 굉장히 그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스스로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1: 네네네.
0: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있어도 세포 간의 그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1: 네.
0: 그런 역할을 이 텔로유스가 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스스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텔로유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 회복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걸
1: 네네.
0: 도와주는 역할을
1: 네네네.
0: 하는 거네요. 와, 그렇군요. 근데 정인수 코치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텔로유스를 만나서 건강해지시고 이렇게 텔로유스 건강 전도사가 되셨다라는
1: 네네.
0: 말씀을 처음 인터뷰할 때 하신 것 같아요.
1: 네네.
0: 제가 아직도
1: 네네.
0: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가지고
1: 네네.
0: 기억하고
1: 네네.
0: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텔로유스가 이렇게 좋은 제품인가라는 퀘스천을 갖게 됐습니다.
1: 네,
0: 역시나 그렇네요. 네. 자,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1: 전화번호는
0: 네.
1: 714-742-4855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고요.
0: 네.
1: 만약에 내가 텔로유스 체험사를 보고 싶어 그러면
0: 네.
1: 텔로 T-E-L-O
0: 네.
1: 21 .com을 보시면 텔로21.com을 보시면 거기에 많은 체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도 역시나 젊음 회복 프로젝트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텔로유스 관심 있으신 분들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뭐 건강에 대한 상담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여러분들 건강 코치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1: 네.
0: 예, 한번 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텔로클럽.com
1: 네.
0: 네,
1: 텔로클럽.com으로
0: 네. 들어가시면 텔로유스가 어떤 제품인지
1: 네.
0: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제가 많이 아파서 집에
0: 네.
1: 잠옷 바람으로 누워있는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내 손으로 입맛이
0: 네.
1: 있어서 밥을 먹고
0: 네.
1: 또 제대로 피곤할 때 팍 잠을 자고 또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0: 네.
1: 내 다리로 걸어 다니고
0: 아하.
1: 내 손으로 목욕하고 그게 아픈 사람한테는 그게 성공이더라고요. 이 시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네. 또 키모테라피나 방사능 치료로 힘드신 분들은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네. 제가 아파 보니까 나 위에는 그 아픔을 견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가족도 엄마 어떻게 남편도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떻게 내 아픈 건 내 몫이에요.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제가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제가 아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 통증이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서 직접 아프셨기 때문에 몸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오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픈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네.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 코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특별히 해피투게더 듣고 상담하시는 네. 분들 잘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젊은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젊은 회복 프로젝트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5: 간다.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9분 지나고 있네요. 디님께서도 지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재 개그 올려주셨나요? 목장에 갈 땐 특히 말 조심.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 역시 재밌으세요. 항상 가끔가다 이렇게 아재 개그 올려주시는데요. 재밌습니다.

장미여관입니다. 봉수가 중독성 있는 노래예요.

99 스케치. 오늘의 인물 에드워드 제너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한 닥터입니다. 내가 인류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치는 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1823년 1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6월 17일은 인류가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던 천연두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종종 기념되는 인물입니다. 1796년 우두를 이용해서 소의 천연두, 우두를 이용해서 천연두 예방접종법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물이죠. 그의 연구 덕분에 인류는 마침내 1980년 천연두 완전 박멸을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백신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따뜻한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안녕.

0: USA.com.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 아이들

트와이스 노래입니다. Cheer up.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하이리밋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3: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2: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3: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2: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0: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후 3시를 여는 멋진 라디오는 내 친구.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 준비하러 오면서 말이죠, 창밖을 보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없이 맑고 햇살은 정말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감싸주는 햇빛만큼 따뜻한 오전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먹구름이 낀 그런 날씨가 보내셨는지요? 자, 여러분 혹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멋진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주파수를 고정하시고 저와 함께 신나는 시간, 즐거운 시간, 추억으로 쫙 빨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루하루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마치 부초 같은 인생 같다는 생각 하면서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일주일의 중턱에 온 오늘 수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순서로 우리 김용임의 아 부초 같은 인생. 아, 이 김용임 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네 인생이 바로 부초 같은 인생이 아닌가. 특히나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딱 어울리는 첫 곡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아, 좀 전에 시니어 센터 겸 클리닉 K-DAY-PACE 간호사님이 목욕 보조 의자를 가지고 와 조립해주고 가셨다고.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권 교수님 잘 계셨습니까? 자, 아, 우리 순철님 오늘 딱 좋은 날씨라고. 권 교수님 토요일날 뵐게요. 아시다시피 SK 그 최초의 LA 가요제가 이번 주 토요일 시니어 센터에서 2시에 막을 올립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아까 SK 대표님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하면서 이제 음향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이번에는 노래자랑인데 좀 특별한 노래자랑이에요. 밴드가 같이 합을 맞춰주는 풍성한 노래자랑.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노래자랑인데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토요일날 2시까지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꾸미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신청곡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귀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짝이나마 이 시간에 어떤 피로감과 또 힘듦을 잠시 접어놓고 시원한 음악과 함께 또 이야기들과 함께 꾸며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뭘 좀 못하면 어르신들이 맨날 꾸짖어요. 에이그 못난 놈. 그 지금은 작고 하신 이순재 씨의 트라이드 마이크였죠. 아유 못난 놈 이런 그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땐 말이죠. 그 못난 놈이란 단어가 어떤 뭐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용어였는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권 교수님 오랜만에 일찍 오시니 왠지 여유롭고 좋다고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노래 알려주세요. 자, 순철님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 천리만길 박우철 신인상 후보들이었다고. 아, 오랜 시절 70년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박우철 씨가 수상, 여자 부분은 장미리의 아 어떻게 할까 수상했고요. 오늘은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로 신청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에이 못난 놈 진성입니다.

네,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 속위에 경일 끼냐, 맨날 얘기를 해도 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라고 야단맞던 그 시절, 좀 늦으면 늦다고 뭐라 그러고, 참, 아, 글쎄 어렸을 때 그 제가 얘기한 그 못난 놈이란 얘기 한번 안 들어보시고 산 분은 없다고 생각해. 저도 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삼촌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자, 아, 예, 권 교수님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쯤 아마 통근 버스에서 이 음악을 함께 하시지 않나 싶네요. 우리 통계님 신청곡입니다.

0: 네,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배인숙 씨 여러분 아시죠? 배인순이라고 자기 언니와 함께 우리가 기억되는 펄시스터즈의 멤버로 언니가 이제 시집을 가고 나서 혼자 독립을 해서 처음 발표한 노래가 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번안곡이었죠. 참 좋았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께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 개편이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자, 메디칼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라디오 서울 저희 새 홈페이지에는 메디칼 신청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적고 시민권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로 오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달러, 유로, 엔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지금 날씨 좋은 LA 날씨, 서울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소 가실 때는 LA에서 가장 싼 주유소가 어디냐도 찾으실 수가 있고 또 LAX 공항 이용하시는 모든 한국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두 항공사의 실시간 운항 정보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미국 주요 종목 주가도 실시간으로 뜨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권 흥분되죠.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장점번호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구석구석 9개 코너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포함한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주 우리 대표님께서 멋지게 저를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뉴스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AI 챗봇에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뉴스야 하고 말걸듯이 입력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저희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바로 저희 라디오서울160.com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H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알청님 신청곡 주셨고, 아이고 우리 앤디김님 들어오셨네요. 자, 앤디김님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그 밑에 줄에 여러분 게시판 보시면 장단장님의 잘난 제자 앤디김님, 장단장님과 동호회에서 같이 색스폰을 부렸고 장단장님하고 합을 맞춰보았던 우리 앤디씨, 저는 안면이 있습니다. 아, 저 지휘하는 거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끔 뵙지만 아주 멋지게 색스폰 부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장단장님의 라이브 시간에 초청해서 같이 한번 연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아, 신청곡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순철님께서 신인가요제에 올랐던 노래, 당시에 한세일의 모정의 서울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 우리 순철님의 아주 멋진 그런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은퇴를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60세고요. 프랑스가 만 64세, 일본이 만 65세에서 70세, 독일은 만 66세인데 67세로 상향 조정 중이고, 스페인도 역시 67세. 자, 스웨덴이 만 68세. 그런가 하면 미국은 정년제 폐지를 1986년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년이 없으니까, 저도 한국 같으면은 정년 퇴직했어야 될 나이죠. 이미 오래됐죠. 미국 사는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정년제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가 됐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아예 애초부터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허락하는 날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알청님, 아이라이에 나오납니다.

네, 아이고, 덕분에 또 멋진 노래 함께 했습니다. 비비안님, 네, 어서 오십시오. 고니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늦었다에 죄송합니다에, 아이라에 괜찮습니다에, 아이라에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H님 어제 생일,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고 여쭤봤습니다. 생일이셨죠, 어저께? 자, 매일매일이 생일처럼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앤디님. 아, 반갑습니다. 앞으로 가끔 시간 나실 때 가끔 들러.

0: 네, 우리 앤디 김님의 신청곡이었죠. 김종환의 공존의 의미. 자, 비비안님, 이은하의 당신은 나라는 제목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사 한 구절인가요? 정확하게 좀 주시면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네, H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홍삼 트리오와 함께합니다. 기도.

0: 네, 홍삼 트리오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홍삼 트리오가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먹는 홍삼 트리오인 줄 알았더니 홍시성을 가진 세 친구가 모여서 된 그룹이라고 해서 제가 혼자서 킥킥 웃었던 그런 기분도 들고, 특히 이 노래는 저희 20대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목소리가 좋은 친구. 그 친구도 옛날에 다른 동네에서 DJ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청평이나 가평에 또 강촌 같은 데 놀러 가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아,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죠. 20대 초반. 아, 그리움에 불러보는, 이렇게 부르면 아주 애프터가 약속이 되는 그런 시절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 덕분에 또 추억의 명곡들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이 어제 기억에 남는 포레버 21, 아, 그랬냐고 했더니 친구들과 즐거우셨다고, 잘하셨다고, 노래 실컷 부르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이번 주 멋진 실력 발휘 기대하시라고, 우리 든든한 비비안 반장이 지켜주시니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자, 홍삼 마신 것처럼 팍팍 힘내세요 라는 그런 뭐랄까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 4시가 갖고 오면 말이죠,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출출하고, 뭘 먹자니 너무 이르고, 몸은 지쳐가고 기운은 떨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당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는 달달한 냉커피, 어제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팥빙수도 좋고, 정 안 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시원한 음악들, 또 달달한 음악들 함께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7: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6: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7: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6: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7: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 SK 노래자랑은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그런 잔치고, 특히나 이번에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노래자랑에서는 보통 노래방 반주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경연을 하셨는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장요셉 단장님, 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제이킴 기타리스트, 거기다가 건반까지 있고 드럼까지 있는 거의 풀밴드의 음악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멋진 이 노래자랑에다가 중간중간에 특별 게스트로 우리 장단장님의 색스폰 솔로 연주를 기타 연주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기회이기도 할 겁니다.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 자, 비비안님, 전주가 멋지죠? 마지막 곡입니다. 박강성, 장난감, 병정.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추억의 팝송 로보 함께한 I'd love you to want me. 참 이 노래는 뭐 누가 부른 어떤 노래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은 살며시 눈을 감으시면 때로는

평생 마음속에 담아놓는 그런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신청곡들 또 작은 사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그 당시의 추억 속에 젖어들려면 이 노래 한 곡쯤은 더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추억의 명곡 리오 세이어란 가수는 우리한테는 When I Need You라는 명곡으로 알려졌던 가수인데 그 노래가 불러준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 역시도 추억의 명곡 중에 하나죠. 비비안님 맞습니다. 옛날엔 날결한 젓가락으로 양쪽 구멍 내서 먹기도 하고 또 날결안에다가 참기름을 약간 섞어서 목소리 보호한다고 먹었던 거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예, 이 노래 어렸을 때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 불렀다고. 지금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 요새 그 AI의 놀라운 발전, 저희 라디오 서울 120에서도 뉴스를 AI로 챗 로봇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여러분 뭐 위챗이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자, 음악도 AI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갈지, 또 AI가 어디까지 따라올지 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두 곡 정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최진희가 불렀던 가버린 당신이란 노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바꿔보니까 AI는 이렇게 불렀네요. 한번 감상하시죠.

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진짜 잘합니다. 아무리 AI지만 듣기 아주 편안한 목소리였고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저도 앞으로 노래를 좀 이런 식으로 불러볼까 생각이 날 정도의 감정까지 우리 사람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한 가지 아쉽지만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좀 듣는 거지 일반 분들이 들을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음악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저도 어떤 때는 AI를 켜놓고 아 이 노래를 좀 배워서 나도 좀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이번에 한 곡도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상배 씨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이란 노래가 우리 미스트롯에 나온 박지연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서 역주행했던 그런 기억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AI가 이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또 멋지게 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 노래도 제가 들어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야 이만하면 참 듣기 좋네 이런 진짜 사람 있다면 얼마든지 오디션 프로에 나가도 경쟁력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들으신 대로 떠날 수 없는 당신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왔죠. 완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리메이크의 특징이고 또 AI만이 부를 수가 있고 물론 우리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엄마가 주신 선물인데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때로는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참고로 AI는 저같이 이렇게 숨쉬어가면서 말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낫죠? 자,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2: 듀쿠님 안녕하세요.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자, 서주경입니다. 서경주가 아닙니다. 네, 쓰러집니다.

네, 아이고 쓰러지지 마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가사를 바꾸세요. 자, 듀쿠님 주말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저씨 세인트님 들려주는 노래가 옛 기억을 되살려준다고. All this but goodest. 아, 우리 앤디님. 아, 지난날의 여름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듀쿠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듀쿠님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예심도 받고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는데 다 잘하세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조금 더 음정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으세요. 앞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듀쿠남씨가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SK 노래자랑에.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을 부르는데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미스터트롯에서 김희재하고 강태관이 불렀던 그 나만의 여인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감상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남아 듀쿠남 씨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네, 바로 이 노래가 듀쿠 씨가 토요일 날 부를 노래입니다. 네, 라이브 연주가 잘 안 들려서 불안합니다. 듀쿠 씨 한 가지는요, 제가 당일날 모든 출연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노래방 반주로만 노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그냥 노래방으로 부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른 도시가 2002년도죠 한일 월드컵 때 발표한 노래인데, 그 후에 우리 하동진이란 가수한테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는 그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더 히트를 했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서른도 팜스프링 이 특별 이벤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자, 이제 파더스데이 선물로 티켓 구매하셔서 LA 아주관광 3호관광 앞에서 정오에 출발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정오 출발합니다. 아무쪼록 323-692-2170-2080으로 전화하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자, 통계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혹시 점심시간에 칼국수 드신 분들 계십니까? 아, 우리 통계님께서 신청곡으로 점심시간 칼국수집 김창완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올려...

참 통기님다운 신청곡. 아이 칼국수집이란 노래 제목 재미나다고. 칼국수 먹고 싶다. 저도 칼국수 먹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앤디님께서 처음 와주신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권진원과 함께합니다.

0: 네, 제가 제목을 조금 다르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앤디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인데 제가 권진원의 여름밤의 이야기를 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를 지금 찾아놓고 있는데 어떤 가수인지 생각보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수 이름을 좀 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네, 순철님 함께하고 계시죠? 사랑할수록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네, 부활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사랑할수록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땡큐라고 그러셨는데 You are very welcome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노래를 부른 김재기 씨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이 노래를 끝으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노래만큼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음악이 가지고 노래가 가진 그런 매력 중에 마력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부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가 아주 멋지게 개편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달러, 유로, 엔화 등 환율을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 LA와 또 서울의 날씨 확인 가능하고 8가지 주요 종목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을 비롯한 주식의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복권, 파월볼, 메가밀리언스 등등 당첨 번호를 바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요새 가스비 비싸잖아요. 저희 캘리포니아 평균 또 LA에서 어느 부분 어디가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지 찾아보실 수가 있고 요새 한국들 많이 다니시죠. LAX 공항 실시간 특히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메디칼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립니다. AI 도우미 여러분 만나보시고 저희 라디오 서울의 9가지 코너, 물론 라디오는 내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면으로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라디오 서울 190.com으로 방문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보따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탤런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드디어 맞붙는 날입니다. 많이들 미리 예약해놓으셨고 준비해놓겠지만 한 가지 다른 나라보다 멕시코이다 보니까 혹이라도 좀 분위기가 과열돼서 특히 아드모아 공원 쪽에 모여서 보시는 분들 아마 멕시칸들 분들하고 좀 섞여 봤을 텐데 다른 불상사가 없기를 제발 진심으로 바라면서 바라건대 우리가 메뒤로 올라가던 일단 굉장히 좀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동안에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질 못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메뒤로 올라가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내일 비기거나 이기면 우리는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가 없는 한 1위든 2위든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신청곡과 참여 덕분에 아주 즐거운 라디오는 내 친구 꾸밀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앤디 씨, 또 우리 듀크남 씨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 이제는 뭐 연습을 하는 것보다 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특히 감기 걸리시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정말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살면서 좋은 추억, 이미 본선에 진출한 분들은 유튜브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 도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운 조금 들 내시고요. 내일 목요일 날 뵙는 거로 하고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 아까 제가 잘못 전해드렸던 딱따구리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0: 해외 송금 아직도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께 의해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주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3년 반을 따라다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하늘에도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것을 전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아직도 땅에 있다면 나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일 것이며, 내가 정말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고 있다면 내 눈이 성하여서 내가 모으려고 하는 내가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과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우리 가치관이요, 위의 것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우리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지금 땅에를 걸어 다니지만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항상 소망을 둬야 될 때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에게 돈이 있고 돈을 모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진짜 하늘나라에 옮겨져서 내가 정말 돈을 버는 이유와 돈이 있으면 하는 그 소망과 그 모든 소원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치관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내 눈이 성하지 않을 뿐더러 내 가치관은 아직도 땅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루속히 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온 몸이 밝아진다. 이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성하니까,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단과 악한 영들의 그 속임과 놀림을 당하여서 세상에 쏟고 사단에 쏟고 그리하여 온몸이 어둡다.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하루속히 벗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만 보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섬긴다는 말 알죠? 예, 섬긴다. 섬긴다는 말 알죠?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떠받치고 살고, 그게 아닌 사람을 가만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떠받치고 살더라 이거야.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상이, 큰 허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허상은 뭡니까? 영성훈련 1년 이상 넘은 사람들. 첫 번째 허상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허상. 에? 그렇죠, 나예요, 나. 세상을 쫓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도 다 헛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재물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08페이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써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물질을 써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프린트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몇개 프린트하다가 프린트를 안 해냈어요. 그래서 그냥 백지를 제가 좀 앞에 1페이지는 프린트 해내고 백지를 나눠드리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럼 이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죠. 그게 현대 세계의 바알신이, 옛날에 바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물질 풍요의 신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돈이거든요. 돈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0: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물질은 뭐냐?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아니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수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사람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물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단지 수단. 그것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뭘, 왜 그러냐고요? 물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영성을 왜 다루느냐? 이걸 다루지 않으면요, 평생 하나님이 물질을 오고 가게 하시는, 내가 물질을 잘못 써드리면, 물질을 잘못 써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영혼을 얻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쓰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 영혼을 얻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새로운 분들이 오면 꼭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초월했다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 내게 아니라는 걸그 당시에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갖다 바쳤어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뭐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길래 다 갖다 바쳐요. 그냥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던 세이빙즈 어카운트 있잖아요. 체킹 있고 세이빙즈 어카운트 있지만, 세이빙즈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드렸어요. 드릴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집을 한번 다 갖다 바친다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은혜를 받고 한번 갖다 바친, 이게 나는 물질 초월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론 욕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가셨기 때문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나는 초월했다 생각하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 통과했다. 예. 그때 은혜 받을 때 나는 통과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통과가 아니래. 통과가 아닌 게. 물질의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내가 은혜 받고, 그것도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 갖다 바치면 안될 만큼 마음을 주셔서 갖다 바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시켜서 다 갖다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어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너 갖다 바쳐라. 마음을 주신데 안 갖다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단지 한번 나는 그 은혜에 접해가지고 나는 단지 갖다 바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데 저는 그걸로 해서 나는 물질에 있어서 통과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통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풀수 없던 그게 조금 이렇게 미련으로 남았다면, 그러면 평생 하나님은 물질을 나에게 오고 가게 하시,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한번 갖다 바친 걸고 땡 하고 마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물질을 여기서 오게 하시고 나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데, 응? 그럼 내가 나한테 온게그 첨다,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내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한번 갖다 낸 걸로 통과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어느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갖다 내게 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통과가 안된 사람인데 나는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통과됐고,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도 없기 때문에 통과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바른 청지기. 이 바른 청지기는요,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유죠. 그러나 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더라는 것이. 맡음. 내가 잠깐 맡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오고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나는 내가 물질 생활을 전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아니 나에게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나에게는 전혀 지금 나에게는 저렇게 저 말씀이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나에게 설사 남에게 베풀 만한 10달러, 10달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온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맡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꿔져야 정작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입을 게 없어서 부족한데 내가 저 얘기 들어서 뭐하나,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게 필요한 것이 정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있게 하셨을 그때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대비해서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결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물질을 줘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러고는요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통장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도 몇월 며칠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쓴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썩고 없어질 그 물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물질을 영원한 곳에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빨리 바꿔줘야 돼요. 땅이 아니라 내 가치관은 하늘에 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모으고 싶다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모읍니다. 제가 지금 뭐 선교 나가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선교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 그게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자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모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물질과 영성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나의 가치관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루속히 제어하시고 버리시고 옳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나는 부유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육신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물질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육신이다. 그 얘기가 뭐냐? 붙고 갈 이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참 나는 영인데 내 참 내가 영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도 어디에다 쌓고 쌓으려고 그래? 땅에다가 쌓으려고. 왜? 자기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나는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질도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나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어디다 쌓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죠. 왜?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은 영밖에 없으니까. 육신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막을 곧 벗는다 그랬잖아요. 이 장막은 벗고 갈 건데 이걸 위해서 사니까 물질을 하늘에다 못 쌓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거라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나의 참 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인 자는 하늘에다 물질을 쌓고 산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래요. 그거는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7절 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며, 그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곳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분깃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에, 예.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 뭐 쭉 이걸 지켰냐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근데 주님은 근데 네에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는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처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재물이 그러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겠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일에 돈이, 만일에 재물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가치관의 이동과 동기의 순결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산상수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기독교 밖에서 다른 종교인들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지표로까지 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적인 superficial한 그 meaning 말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이 설교로 들어가는 마치 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기초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그 진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복,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말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싸움의 모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 문에 들어갈 때도 복이고 연등에도 복이고 뭐 그릇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다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국에 이 한자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한자 그 복복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만큼 복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요, 존재를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해요. 과정, 그것보다도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손에 소유가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걸 결과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요, 과거에 아무리 뭘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다 털린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blessing은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이고 그리고 존재입니다. 세상의 복이 having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복은 being이에요. 그리고 relationship입니다. 어떤 relationship일까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없으면은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제 과거에 대재벌이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우연의 결과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복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딱 맺으면은요,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그분 안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간 이상은요, 그 관계는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내가 그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쪽에서는 이 관계를요 절대로 끊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설사 부족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에 들을 수도 있고 물질도 가졌다가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로 차지 않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컬오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돼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요, 환경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복이고 아니면은 복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타 종교에서 무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 좋습니다. 얼마나 갖는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많은 세상에 그 트러블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별이 있고 하면은 무소유를 주장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무소유로 어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예, 100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무소유의 삶을 어떤 한 종교인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큼 살다가 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릴레이션십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무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찬 욕심으로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다가 몰아넣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 철학, 인생 철학, 무소유의 이런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부추긴다거나 가난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사는 거. 왜? 하나님 자체가 부유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으로부터 6, 7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지구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와이프를 만들어서 두 사람밖에 없을 때에 지금 지구가 지난 6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 반복을 지난 6, 7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구에서 약 84억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쓰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 두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세상의 컨셉이니까 성경이 지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상태인 거 아니 단순히 그냥 지갑이 얇은 상태 또는 지갑이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난한 자다 얘기를 해요. 자, 그게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원어에서 가난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에 적용을 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적인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때를 따라서 시장하면은 예,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호흡하고 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배고플 때 시장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예, 모든 이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돈이 없고 가난합니까?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아시죠? 예, 거미줄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 있으면 빨리 걷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걷어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세요.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움직이면서 예,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절대 여러분의 입에 누가 자갈을 물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요,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잘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많은 부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도 나는 이러한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비 되는 다윗만큼 부요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기초,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기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인 다윗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인생을 살다가 좀 실수한 것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했느냐? 어린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지금 거의 죽어갈 만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부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한마디로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철저히 비워낸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천국, 즉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즉 심령의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진짜 복이 되려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 예, 우리는 복을 항상 물질과 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물질이 영원하려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 육체적으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유한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려면은요, 그 영원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으면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즉 구원받고 본어게이 된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복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복에 대한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전력이 악했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지복, 예, 지극히 큰 복의 상태, 즉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자,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전부 다 period, 다 끝나버릴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복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은 다 이 두 번째의 지극한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정말 좋은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잘 들어가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요, 이 복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poor.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Poor in the heart. 예,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조금씩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은 부유해지는 것에 마음을 치심치 말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졌던 몸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아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힘이 없을 때는 교회밖에 갈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가난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부요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요해졌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거 내 실력인가 내 것인가,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부요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쌓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을 내가 갈 때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은즉 갈 때도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어찌 내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하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유의 문을 더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배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더 번개와 같은 어떠한 그런 섬광의 이런 놀라운 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만 건강해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삶에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기회로, 전부 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 모든 시간 투자와 물질 투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 예, 이 세상의 물질을 쌓는 일에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희의 부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해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영광이 있게 될 것인지는 지난번에 이 천국 비유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을 구름 위에서 살지 마세요. 발 밑에 예, 땅을 밟고 사셔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가를 보고 오셨잖아요. 아니 눈동자가 왜 전혀 견학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아하,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되고 뭐 높이 올라가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 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쭉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 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이 화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의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느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 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아,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마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천 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그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날을 잡아서 딱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세계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예요.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천 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될것 같아.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그 5천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천 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MBC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비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죠,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 제가. 그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순진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에

젊은 남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의 부자의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여,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흔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얘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부활을 택하겠죠. 근데 이청님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부활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부활은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다.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정해서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요.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고 성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가시 시작.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그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에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0: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십니다. 영생도 없고 하늘의 보화도 없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맞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느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에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어저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이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해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골 앞에다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네.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군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 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 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아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요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하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이말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느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어떡해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비느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 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아우,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머리에요. 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 숭배. 음행은 우상 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 숭배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만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 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느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막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되어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린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보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0: 세대에 육신으로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 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얘기해보세요. 자,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KB러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첫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층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존의 완화 편향 문구를 삭제했고요. 경제 전망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어제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7% 내렸고 스탠다드앤드포어스 500 지수도 전장보다 1.21%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금 더 내려서 1.34%포인트 하락한 채 각각 마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4차례 연속 동결됐는데요. 작년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올해 들어서 1월, 3월, 4월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연준의 동결로 한국은 현재 2.50%, 미국은 3.5에서 3.75%.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 수요가 고유가 부담을 넘어섰다는 의미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차 비용 부담 속에서도 내수 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소매 판매액이 전월에 비교해 0.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0.6%보다 0.3%포인트 웃돈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지난달 가솔린 가격 상승에도 지출을 늘렸다는 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타깃,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년 동안 이어진 높은 물가에도 쇼핑객들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 예상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카드 결제 자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의 카드 결제액이 지난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주한 미국 대사 자리에 누군가 앉게 됐습니다. 네, 미셸 스틸 후보자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네요.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찬성 55, 반대 39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모두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워낙 오래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틸 대사 후보자 지명이 있고 나서 언제 되나 조금 마음이 성급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이 지명이 지난 4월 13일 이루어졌습니다. 상원의 인준청문회는 지난달 20일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도 몇 달 동안 인준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임한 후 비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이제 미셸 스틸이 가게 되는데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75년에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입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곳 한인들과 아주 친근하죠. 조세형평국 선출위원직을 지냈고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MOU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공식 대면 서명식에서 서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프랑스 순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전격함으로써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이 MOU가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악세이오스의 대외정책 전문기자 라비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체적인 서명 정황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에 문서에 친필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명 직후 친필 사인이 담긴 문서 촬영본이 이란 정부와 중재국 측에 즉각 전달된 것으로 역시 전했습니다. 네, 한편 19일 이전이라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프랑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통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대로 스위스에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될 계획인데요.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게 되고 이란 측에서도 예정되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MOU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빨리 된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핵 관련해서 또 궁금해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까지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을 통해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기로 이란이 동의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란

140kg의 고농축 우라늄 온전히 미국이 압수해서 미국 내에서 폐기하겠다는 말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기로 동의했다라는 이 상황, 네, 이란이 양보한 건지 미국이 양보한 건지 뭐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핵 위협이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미국의 AI 전문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트로픽이 최신 AI 모델을 한국의 특정 통신사에 기술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막아섰습니다. 자, 자유시장 체제에서 한 기업이 자신들의 아이템을 돈 받고 수출하겠다는데 정부가 막는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AI 관련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AI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하고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해야지 미래에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상황에 빨리 반응하는 게 유럽 국가들인데요. AI 의존도가 높은 유럽, 그래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부각하면서 자신들을 배제시키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주재로 유럽 외교가들과의 관련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런 개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분류에 들어와야만 미국 기업이 개발하는 최신 AI 모델에 대해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선거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일부 투표소에 계속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위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뭐 재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당선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어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팀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 그리고 구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네, 시장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검찰 측은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얘기했네요. 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이다라면서요.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 혹시라도 불리할까 봐명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제지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제가 감정은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그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명 씨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궐선거 전오 시장과 7차례나 만났으며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인데요.
네, 말씀드렸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정치직은

0: 상실됩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48개국으로 참가 나라가 늘어난 이번 월드컵 덕분에 처음으로 무대를 밟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어제 그 가운데 한 나라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포르투갈. 네, 그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하고 1대1로 비겨서 또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 여러 또 K조, L조 등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멕시코와 한국, 한국과 멕시코 경기 있죠. A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로 한숨 번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 뭐 포르투갈, 독일,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르가이 뭐 다 본 것 같은데 영국을 못 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있던 차에 어제 잉글랜드가 나왔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요.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에서는 영국이라는 하나의 단일팀 대신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홈네이션스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각각 독립된 국가대표팀으로 출전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유럽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출전했고요. 그 가운데 잉글랜드가 어제 크로아시아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4대2로 대승을 거뒀고 또 이 4점 가운데 2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단짝을 이루면서 환상의 콤비를 보여줬던 해리케인이 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축구 잘 몰라도 누구누구 하면 아, 그 사람하고 알만한 선수들은 다 골을 넣습니다. 그것도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손흥민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부디 한 골이라도 좋고 뭐 어시스트라도 좋습니다. 한국이 이기는데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자,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이제 나오면 그 국기를 보면서 아, 이게 이 나라들의 국기구나라고 또 새삼 느껴지는데요. 잉글랜드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이른바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라고 불리는 이 국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X자 모양이 새겨져 있죠.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이번에 출전을 못했지만 웨일스는 흰색과 초록색 바탕에 붉은 용, 레드 드래곤이 그려진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국기를 사용해서 한번 보면 잘 잊기 어려울 그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자치 정부 국기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축구 국제대회 같은 데 출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와 붉은 손, 그리고 왕관이 들어간 Ulster Banner라고 부르는데 이 국기를 대표 국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국기는 연합국기인 거죠. 유니언 잭이라고 불리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국기들을 겹쳐서 만든 거. 축구장에서만큼은 이 유니언 잭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대신 각자의 오랜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고유의 국기를 휘날리면서 연합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말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아우 일주일이 꽤 빠르죠? 오늘 저녁에 있을 멕시코와 한국,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기게 되면 32강을 조기 확정하게 되니까 A조가 처음에 시작해서 조금 정신없고 그런 점은 있지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여유있게 좋은 경기 결과를 갖는다면 여유있게 기다리면서 오히려 호흡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두 팀 모두 1차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긴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면 사실상의 조 1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선수들 대체적으로 컨디션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작년 9월에 평가전을 가졌었습니다. 멕시코와 당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 공격으로 재미를 좀 봤거든요. 이번에도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역습 전술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네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점은 1차전에서 핵심 수비수로 꼽히는 세사르 만테스가 퇴장당했죠. 레드카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전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수비라인의 리더격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미드필더를 중앙수비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중원 장악력이 조금 약화되겠죠. 이걸 파고드는 또 홍명보 감독의 전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어디서 누구와 보실 예정이세요?
한인타운 근처에 계시면 서울국제공원 고고 하셔야죠. 대규모 야외 단체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네, 축제 분위기 느끼기에 날씨도 딱일 것 같습니다.

0: 미국의 봉쇄로 사상 최악의 연료난이 가중되고 있는 쿠바에서 미국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5월 중순까지 미국의 대쿠바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역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미국 기업들은 올 들어 5월까지, 즉 지난달까지 모두 3,300건의 화물을 쿠바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디젤과 가솔린을 실은 탱크 350여 개를 비롯해서 승용차, SUV, 트럭, 오토바이 그리고 수백 톤 분량의 쌀과 설탕 또 냉동 닭구이 등등이 포함됐습니다.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적잖은 물량을 쿠바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상무부의 수출 통제 예외 조항인 쿠바 주민 지원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쿠바 주민 지원 제도란 쿠바계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각 미국 기업들이 쿠바 봉쇄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 에너지 정보청이 공개한 주간 원유 재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현재 7억 5,847만 배럴로 한 주 전보다 1,72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가장 낮은 재고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혼란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원인은 전략 비축유 방출과 원유 수출 등 두 가지입니다. 지난 2월 말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했는데 이 전략 비축유 방출이 원유 재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5월 들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것도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아시아와 유럽 정유업체들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많이 늘려온 편에 있는데 이건 역시 미국의 원유 재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487-1001번.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가끔 아주 어린 시절에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나이 들어서 조금 여유로워지면 후학들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장학금을 쾌척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사실 뭐 돈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마음만 있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폐지와 깡통을 주워서 마련한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데 무려 6년째 그 나눔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박순덕 할머니가 주인공인데요. 올해 아흔이시고요. 정읍 7보 행복이음센터를 찾아서 학생 29명에게 총 1,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읍 7보면 수청리가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를 꾸리는데 일찌감치 나서야 됐다고 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네, 그 아쉬움을 그래서 평생 간직해오고 있었는데 고향 후배들만큼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아우 그거 모아서 언제라고 하지만 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폐지와 깡통을 수거해서 모은 돈을 꾸준히 환원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에 3,55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네, 6년째 6차례 나눔을 이어왔는데요. 누적 기부액이 무려 2억 4,35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배우지 못했다는 박순덕 할머니. 하지만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 강원 정선군 화양면 백전 1리, 예, 리가 붙는 이 마을에 1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데요. 정선군에 따르면 12일 건강하게 태어난 심유나 양이 있고요.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처음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정선군에서 이 백전 1리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1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마을이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각 센터와 지역기관들에서는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었고요. 유나양의 탄생을 마을 주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적어도 뭐 경제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정말 사랑은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흐뭇해지네요. 자, 월드컵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개막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역대급으로 무관심 월드컵 이런 오명을 썼던 월드컵의 분위기 체코전 이후에 조금 반전된 분위기죠. 전국적으로 축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각으로는 평일 오전 아니면 낮 시간대에 경기들이 몰려있기 때문에요. 일선 학교 현장 그리고 직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체코전의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킥오프한 덕분에 학교에서 4교시 수업과 점심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재량껏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후반전부터는 또 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네, 말씀드렸듯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었고요. 오늘 멕시코전은 또 1시간이 일찍 시작이 되거든요.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한창인 2교시에서 4교시 시간대 수업 결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축구 보지 않게 하고 수업을 강행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오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보며 느끼는 소속감과 스포츠맨십도 역시 훌륭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은 물론 동의는 구해야 되겠죠. 동의를 구한 뒤에 과자 파티를 겸해서 단체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고등학교입니다. 네,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가오는 이 시기에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조금 있다고 하죠. 그래도 이 스트레스도 풀 겸 아이를 좀 보게 하자라는 유연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점에 기말고사를 앞둔 이 시점에 수업 결손은 절대 안 된다. 학생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강경한 입장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개중에는 많은 여학생들은 또 축구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반면 축구에 열광하는 남학생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예 현장 체험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학생 부모는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체험 학습을 하기로 했다. 같이 응원을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의 목적인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지만은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피해 배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요, 잘못이 없어도 배상을 해야 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 갈수록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책임감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배임 등 법적 문제 소재를 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곤 있다고 하지만은요, 금융위원회는 이 발의된 법안대로 법안 처리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하반기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무과실 배상 책임제 입법 논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피자헛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고비, 마온자루 같은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약을 만들었고 임상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식욕감퇴,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공통으로 관찰됐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 호르몬들의 숨겨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인슐린 분비뿐이 아니라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위장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또 인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호르몬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기능을 모방한 위고비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GLP-1과 GIP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 바로 마운자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제로 임상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역시 놀라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20%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물론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줄이게 되면 경험하는 증상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구용이 아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피하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됐습니다.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에 대해서 집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커시디 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앱을 위협하면 통한다는 점을 이란은 알게 됐으며 장래에 틀림없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번 합의로 이란이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전에는 해협은 열려 있었고 이란은 제재로 인해 박살나 있었고 군인 13명은 살아 있었다. 이제는 미국인 13명이 숨졌으며 주유비로만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제재는 해제될 예정이고 폭격은 멈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커시디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13일 이루어진 트럼프 2차 탄핵 재판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다른 후보에 뒤져서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공화당 소속의 대이란 강경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루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60일 무통행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MOU에 있지만 향후에 통행료 부과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미 공개 정보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또다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발표 전 거액을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익명 지갑이 등장한 데 이어서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대통령 발표 직전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며 미국 규제 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이란 평화협정 발표를 앞두고 폴리마켓의 한 익명 계정은 시장이 협정 성사 가능성을 최저 6% 수준으로 평가하던 시점부터 예스 계약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업체의 분석 결과 해당 계정은 첫 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2시간 전에 새로 생성된 지갑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미-이란 평화협정 소식을 발표하자 관련 시장의 확률은 수시간 만에 12%에서 8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계정이 평화협정 시점을 둘러싼 4개의 베팅 시장에서 모두 적중할 경우 약 11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예지력에 가까운 거래는 예측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지난 3월 23일 원유선물시장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날 오전 7시 5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소셜을 통해서 이란 에너지 인프라 폭격을 5일 동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원유선물 가격은 불과 4분 만에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발표 직전 나타난 거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인 오전 6시 49분 뉴욕 시장에서는 최소 700만 배럴 규모의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계약이 집중적으로 거래됐습니다. 당시 거래량은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무려 2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가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유가 하락에 베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와 지정학 이슈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예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미 공개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6: 연준은 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하에 개최한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종료된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씩 이 3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1월, 3월, 4월에 계속해서 동결했습니다. 현행 기준금리는 최저 3.50%에서 최고 3.75%입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연준은 물가 안정에 더 주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성명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짧은 성명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짧아진 것입니다. 연준이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8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의 위원이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커녕 연말쯤에는 어쩌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했던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공화당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릭 젠슨 후보가 53%, 버트 존슨 후보가 47%를 득표해 릭 젠슨 후보가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현직 부주지사인 패배한 이 버트 존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왔다라는 점에서 그의 패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 중이었던 존스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나는 당신을 완벽하게 지지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버트 존스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지지 후보를 누르고 조지아주 공화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릭 잭슨 후보는 의료 사업가로 성공한 억만장자로 지난 2월에 출마를 선언하고 처음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입니다. 잭슨 후보는 사제 1억 달러를 털어서 공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결과 공화당 주지사 후보에 최종 선출됐습니다.
15: 6월 18일 오늘은 2002년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축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가 쓰여졌습니다. 네,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우승후보 이탈리아를 맞은 대표팀. 전반 18분 비에리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는데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 이영표의 크로스를 안정환이 머리로 받아 넣은 골든골, 바로 이탈리아 골문을 가르면서 2대1의 대역전승을 한국이 거뒀고요. 한국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뿐이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올렸었죠.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젊은 태극 전사들의 모습,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월드컵 하면 바로 그 장면, 그 여름의 뜨거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한마음으로 또 한국 축구의 빛나는 한 페이지가 쓰여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계셔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내일 반가운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네. 한국 경기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서명함에 따라 MOU에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명식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양측은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양해각서도 공개가 됐는데 후퇴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명식 취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현지 연결을 봅니다. YTN입니다.
1: 현재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YTN 취재진이 리조트 내부에 진입해 바리케이드 설치 작업과 미국 대표단이 사전 점검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입구부터 무장경찰이 배치돼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차량을 모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 대표단에게 자세한 준비 상황과 내일 일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내용을 공유할 권한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이 최종 종전을 위한 60일간의 협상에 돌입하는데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 리조트는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고 경비와 보안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서명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한 상황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곧바로 대면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내일 예정대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명시됐는데요. 이란은 이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민간 선박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초입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종식과 이란의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지금 잠깐 들으신 대로 이란이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2: 트럼프 미 행정부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초안 내용을 보도했지만 미국 정부가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영구적인 전쟁 종식 선언과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앞서 나온 언론 보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양해각서 5조에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엔 오만 등과 호르무즈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 아래 이란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란의 재건 자금은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로 계획을 개발하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곧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통행료 면제를 60일로 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 정책 실패다. 빌 커시디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표된 이 MOU 전문을 읽고 내린 평가입니다. 집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MOU를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 잇따르고 있습니다. 커시디 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 통한다는 점을 알게 됐으며 장래에 틀림없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번 합의로 이란이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 전에는 해협은 열려 있었고 이란은 제대로 박살나고 있었고 군인 13명은 살아있었다라고 말한 뒤 이제는 미국인 13명이 숨졌고 미국의 가정들은 주유비로 수십억 달러를 냈으며 제재는 해제될 예정이고 폭격은 멈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이란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0: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이 전쟁은 끝나야 하는데 나는 평화 문제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다라면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해놓고 끝낼 방법을 몰랐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큰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너무 많은 면에서 이란에 굴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란은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과거의 이란 핵 합의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YTN입니다.
1: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고 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종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 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영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면서 평화는 상호 존중의 그늘 아래 실현될 것이며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존엄과 독립수호, 발전, 영내 협력과 더불어 세계 평화에 언제나 전념하고 이를 준수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 문서는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는 한 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오늘 기록에 남겨진 성과는 국가적 인내,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가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SNS에 올린 양해각서에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판 2장 등 2건이며 각 장마다 두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두 대통령의 서명 사이에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며 중재자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해 라는 문구 아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역시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도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에 양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두 달 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하고 재건 기금 확보 등 경제적 실리를 부각하면서 이번 협정 이란의 승리다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디지털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완료했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전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60일간 핵 협상을 위한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MOU에 명시된 협상 범위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이란 내에서 희석해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상호 합의와 IAEA 감독하에 진행된다고만 밝혀 일방적인 핵 포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60일만 통행료 없이 통과한다고 명시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선 아예 두 달 뒤 수수료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 통항 선박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해제돼 60일간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 걸림돌 제거

0: 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의 재건 자금도 챙겼습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적 실리를 집중 부각하면서 이번 협정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양해각서의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 유리한 방향이라며 이란이 앞으로 60일 동안 이어질 협상을 트럼프 임기 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일본이 개입할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폐막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전쟁에 조금 관여하고 싶은가라고 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광하게 권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G7에 속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란 전쟁 중 미국과 협력을 피했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관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실망스럽다라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그녀는 나의 큰 팬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축하하였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희한한 노래죠. 이것도 월드컵 응원가입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 예선 2차전 오늘 오후 6시부터 펼쳐집니다. 오늘은 한인타운 국제공원입니다. 국제공원에서 한인과 멕시코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월드컵 열기 뭐 절정으로 치닫을 것으로 오늘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나 된 LA, 하나 된 레즈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응원 행사는 한인회 등 5개 주축단체 그리고 LA 시정부 등 시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범 커뮤니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요 오늘 오전 10시 서울국제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뭐 벌써 어제부터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죠. 오늘 오후 6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조별예선 2차전 경기를 앞두고 8시간 전부터 오늘 오전 10시부터 각종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서울국제공원 인근 올림픽 블루버드 놀만디 에비뉴 일대는 한인과 라티노 주민들이 함께하는 거리 응원 무대로 오늘 변신할 예정입니다. LA시는 대규모 응원 인파에 대비해서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에서 샌마리노 스트릿 구간까지 차량 통행 내일 오후까지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뮤지컬 배우 최원영 응원단장이 이끄는 공식 응원단을 중심으로 화랑 난타팀의 공연이 펼쳐지며 사물놀이, 케이팝 댄스, 태권도 시범 그리고 양국의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LA에선 승패보다는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지는데 이게 경기를 하기 전이라 그렇죠.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윌셔 잔디광장 응원전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무승부가 가장 평화로운 결과를 만들 것 같다. 뭐 가장 솔직한 말이죠. 네. 한국이 이기게 되면 혹은 멕시코가 이기게 되면 흥분한 관중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줄 때가 됐죠. 그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죠. 네. 아무튼 오늘 한국과 멕시코 경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한국이 독일을 당시 2-0으로 꺾으면서 멕시코가 16강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 뭐 멕시코 한국 형제의 도시다, 뭐 형제의 나라다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이번 대회는 각조 1, 2위 그리고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팀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해 32강 진출을 확정하는 상황입니다. 조 3위 안에 못 들겠습니까? 네, 32강 가겠죠. 한인타운의 오늘 서울국제공원에서 대규모 응원전 예상됨에 따라 어제부터 서울국제공원에 응원전과 문화행사를 위한 초대형 전광판 관련 시설 설치 준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각종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열기 계속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에서는 오늘 정오에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때문에 뭐 서울국제공원에서는 12시 경기 중계를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이 외에 LA시 곳곳의 공원에서 올림픽 월드컵 응원전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도 예상됩니다. 코리아타운 서울국제공원 오늘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LA에 어우러지는 모습 보기 좋다라면서 지금 취재진들이 서울국제공원에 벌써부터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을 오늘 하루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D라인을 타고 윌셔와 놀만디역에서 내리면 버스나 우버 또는 윌셔 블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통해서 서울국제공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코리아타운 외에도 더 그로브 쇼핑몰 인근의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등 오늘 LA 시내 중심과 곳곳에서 대규모 단체 응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늘 하루 LA 전역의 교통혼잡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LA시 곳곳에서 월드컵 응원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 뭐 물론 안전 담당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오늘 나섭니다. 월드컵 응원전 거리 응원을 하면서 음주를 하는 것 불법입니다. 드론을 띄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웨스턴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체크포인트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웨스턴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버드 한인타운 남쪽 인근이죠. 예,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슨 주의가 요구될까요?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삼가와 알라메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도 별도의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말 내내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라고 LA 경찰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한인이 주한 미국 대사에 오르는 것은 성김 전 대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또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장기 공백도 약 1년 3개월 만에 해소될 전망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하는 것 처음입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미셸 박스틸 대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 인준 절차 모두 마무리됐고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은 뒤 한국 정부의 외교 사절 수락 절차를 거쳐 서울에 부임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결선행을 확정지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힐튼 후보는 어제 아로마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현안과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이북 오도민회, 재향군인의 미 서부지회, 이산가족추진위원회, 월남전 참전용사회 등 한인 커뮤니티 보수단체 7개 단체가 연합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리더스 초청으로 마련됐습니다. 힐튼 후보는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헝가리에서 탈출한 이민자 출신임을 소개하며 자유와 기회를 찾아온 이민자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년간 이어진 민주당 집권 체제가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세금을 낮추고 정부 법규를 단순화해 주민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 기조를 캘리포니아에 도입하겠다며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캘리포터블 이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까지 주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8%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감세안을 비롯해 공공요금이나 개솔린 가격 안정, 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방과 주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사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 범죄 급증하고 있다며 주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은 이민세관 단속국 또는 이민서비스국 요원을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을 연방 요원이라고 속인 뒤 비자 문제를 빌미로 접근해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추방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최근 이민기관의 로고를 도용해 합법적인 법률사무소 또는 비영리 단체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국무부는 소비자들의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서 무작위로 접근하는 피싱 사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늘 말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지금 당장 송금 앱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해라. 암호화폐 결제를 해라. 절대로 정부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싸하게 접근하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비자 로터리라고 불리는 추첨 영주권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수수료를 가로채는 이런 전통적인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국무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의 살인적인 생활비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의 삶까지 흔들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개솔린 가격과 식료품 가격, 월세, 그리고 집값이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직업과 연봉을 가진 주민들 역시 경제적인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예전의 중산층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LA 지역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3.5%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료품 가격은 4.5%, 외식 물가 상승률 2.2%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육류, 채소, 유제품 등 기본의 식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는 소비를 줄이거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솔린 가격 부담도 큽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6월 중순 LA 롱비치 지역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상승했습니다. 디젤 가격은 $7를 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거비 역시 큰 고민거리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에 따르면 LA 지역 평균 월 렌트비는 $2,650,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2,85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임대료만 $34,200에 달해서 LA시 가구 중위소득 4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분류되는데 연간 임대료 $34,200를 내고 나머지 70%를 소비에 쓰려면 모두 다가 $10,000 이상의 연봉을 벌어야 하는 이런 최악의 LA 경제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LA의 중간주택 가격은 $1,409,372입니다. 높은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높아진 대출 자격 기준, 재산세, 여기에 주택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젊은 층과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오렌지 카운티 중간주택가격 144만여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 최소 35만여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35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캘리포니아 가구는 전체 16%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저녁에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 수십 곳을 무료 탐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노예 해방 기념일인 내일 준틴스와 다가오는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해 평소 $50에 판매되는 국립공원 패스 특별판을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 한 장이면 최대 4명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30여 곳의 주립 역사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는 오는 7월 6일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시티워크 테마파크 진입 방식을 대폭 변경한 새로운 보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적용된 이 보안 시스템은 메인 진입 광장과 주라기 주차 타워 인근 그리고 마가리타빌 주변 등 총 3곳의 대형 보안 허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관람객들이 시티워크를 먼저 통과한 뒤 테마파크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지만 이제는 주차 타워 옆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를 먼저 통과해야 이 안에 시티워크와 테마파크에 모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캔슬리 213-487-1001, 487-1001번.
6: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9000선을 넘으면서 이제 관심은 꿈의 만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반도체 힘이 살아있는 한 만선 돌파도 꿈이 아니란 전망도 많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 그리고 1500원대의 고환율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YTN입니다.
1: 올 초 4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를 9000선까지 밀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주였습니다. 두 종목 급등에 삼성과 SK그룹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두 종목 주식이 없으면 불안한 포모 현상까지 나왔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주식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선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덕분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다만 중동 위기가 해소되지만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높아진 물가 불안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3: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4: 예,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 증권가는 높아진 금리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감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을 상당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금리 레벨 속에서도 AI 투자 기업들의 투자 지출 확대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7월 어닝 시즌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152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도 변수인데 이는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 열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투표용지 사태 소식입니다.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거 행정 공백 사태 전반을 조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YTN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 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8: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9: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6: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10: 선관위에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6: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1: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편승에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2: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친구라서 합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6: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경찰이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낸 전북 선관위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위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YTN입니다.
13: 경찰 수사관들이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첩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젠지, 도선관위와 구선관위가 이후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14: 예, 혹시 은폐 정황 찾으셨습니까?
15: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 경찰은 오류가 발생한 완산구 선관위뿐 아니라 오류 보고를 받은 전북 선관위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당선증 교부 등 재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게 은폐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북 선관위원장 등 비상근 선관위 위원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늑장 보고까지 하며 사안을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지도부 사퇴 문제로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건강 문제를 들어서 입원했습니다. YTN입니다.
16: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전방위적 거취 압박에도 예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전체 임기를 마치자며 조건부 사태론을 제안한 겁니다.
17: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 당권파는 참정권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무슨 외계어냐 즉시 엄호했습니다.
18: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16: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굳은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19: 명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6: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이 떠난 비공개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열심히 싸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거로 전해졌는데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는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버티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선은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최고위원들을 향합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두 명 더 사퇴 뜻을 밝히면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신한동훈계와 초재선 모임 대한가미래를 중심으로는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강제 축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진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21: 그렇죠.
20: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22: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 앞선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수차례 극한 내용을 경험한 만큼 흑역사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 인식입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일종의 회피에 돌입한 상황이라 거친 논쟁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2: 도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도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1: 타이어.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정상인 마크롱,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치밀한 연출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예상을 뛰어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의 조기 이탈만 막아도 성공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이 러시아 상대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방위 역량 제공 등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담은 공동선언에 동참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올해 G7 정상회의의 결정적인 장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왔습니다. 당시 젤렌스키는 11세기에 지어진 키이우의 도르미티온 대성당의 황금빛 돔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불길에 휩싸인 사진을 트럼프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G7 관계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선언에 동참키로 결심을 굳힌 계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그때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다라고 폴리티코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앞서 만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다른 G7 정상들과 함께 메시지를 미리 조율해둔 덕택이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합니다. G7 정상들은 만찬에서 중동 문제를 장기간 거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키로 한 정전협정에 대해서 칭송을 늘어놨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가 선호하는 글로벌 파워 정치의 이분법적 관점에 맞춰 우크라이나를 승리자로, 러시아를 패배자로 묘사하도록 메시지를 조율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가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심지어 점령지를 잃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젤렌스키가 이기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정상회의 날짜를 조정했고 초청자 명단도 직접 손보는 등 면밀한 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G7 정상들이 2030년까지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성공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알다시피 정상회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 와인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 이를 모두 뒤로 하고 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4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인도와 1단계 무역협정이 진행돼 왔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디 총리는 오랜 나의 친구였지만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겉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사실은 살인자만큼 강경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인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 간의 이 양자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 의회 통과와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연장을 연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ID 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해외정보감시법에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야당인 민주당이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ID 법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필승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기고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를 통과해 압박하고 있는 이 통과를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지금 조금 좌절해 있다며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사이클을 지나갈 것이고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또 리더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자신이 현실 정치와 정책 논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왔다며 요즘 자신을 정치의 참가자라기보다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한 코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국 250주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비율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 23%, 조금 자랑스럽다 14%, 1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로 나타났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인인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중증도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아편성 진통제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의 강도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췌장염 환자는 쇼크, 저산소증, 췌장이 괴사 등 장기 부전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의 투여나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방에서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복부 정중앙에서 통증이 심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60대인 남자분이 급성 췌장염으로 오셨습니다. 원장님이 칼럼을 잘 듣고 있고 원장님이 열렬한 팬입니다 하시면서 늘 원장님한테 가서 진료 한번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니 원장님이면 꼭 고칠 것 같아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원인을 들어보니 3주 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911을 불러 병원으로 가셨는데 양방에서는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고 당뇨와 같은 다른 여러 질병들도 있고 상태가 심각하니 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에 병원 입원도 싫으시고 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입원은 하실 수가 없고 내 병은 원장님이 꼭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진료 후 갑자기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입원을 고려하셔야 한다고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경우에 급성 췌장염은 체내에 지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설사가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변비가 너무 심하여 매일 관장을 하시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조금만 드셔도 소화도 안 되고 입에서는 구취가 무척 심하셨습니다. 원장실에서 진료를 할 때 그리고 치료실에서 침치료를 하는 동안 내내 마스크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그분한테서 나는 입냄새는 옆 사람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렌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묶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뉴스 그리고 스포츠 소식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으로 가봅니다.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명식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MOU 문서에 서명하면서 서명식이 사실상 취소된 거죠. 양측은 이제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YTN입니다.
4: 현재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YTN 취재진이 리조트 내부에 진입해 바리케이드 설치 작업과 미국 대표단이 사전 점검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입구부터 무장경찰이 배치돼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차량을 모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 대표단에게 자세한 준비 상황과 내일 일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내용을 공유할 권한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이 최종 종전을 위한 60일간의 협상에 돌입하는데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 리조트는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고 경비와 보안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서명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한 상황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곧바로 대면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내일 예정대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명시됐는데요. 이란은 이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민간 선박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초입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지금 들으셨죠? 60일간만?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종식과 이란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5: 트럼프 미 행정부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초안 내용을 보도했지만 미국 정부가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영구적인 전쟁 종식 선언과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앞서 나온 언론 보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양해각서 5조에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엔 오만 등과 호르무즈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 아래 이란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란의 재건 자금은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로 계획을 개발하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곧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통행료 면제를 60일로 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 정책 실패다. 빌 커디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표된 이 MOU 전문을 읽고 내린 평가입니다. 집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MOU를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빌 커디시 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 통한다는 점을 알게 됐으며 장래에 틀림없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제는 이번 합의로 이란이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도 썼습니다. 이어서 커디시 의원은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고 전쟁 전에는 이란은 경제 제재로 박살나고 있었으며 미군 13명은 살아있었다라고 말한 뒤 이제는 미국인 13명이 숨졌고 미국의 가정들은 개솔린으로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으며 경제 제재,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될 예정이고 이란에 대한 폭격도 멈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디시 의원은 트럼프 2차 탄핵 재판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올 5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다른 후보에 뒤져서 경선에서는 탈락한 인물입니다. 대이란 강경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MOU에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통행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은 있지만 향후 통행료 부과는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우리가 방금 파괴한 위협을 재건하도록 돈을 대는 거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친이스라엘 보수 농객들과 이스라엘 언론에도 반발이 거셉니다.

0: 이렇게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종전 합의안입니다. 이 합의안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란은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과거 이란의 핵 합의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YTN입니다.
1: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고 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종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 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영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마스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면서 평화는 상호 존중의 그늘 아래 실현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존엄과 독립수호, 발전, 영내 협력과 더불어 세계 평화에 언제나 전념하고 이를 준수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 문서는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는 한 한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라며 오늘 기록에 남겨진 성과는 국가적 인내,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가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SNS에 올린 양허각서, 영문 3장, 페르시아어 2장 등 2건이며 장마다 두 대통령이 사인한 문서입니다. 이란은 이번 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란의 승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자, 오늘입니다. 오늘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예선 2차전 맞대결이 오늘 오후 6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6시 서울국제공원에서, 이번에 윌처 잔디광장 리버티파크가 아니라 서울국제공원에서 합동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 뭐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뭐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 오늘 오후 6시부터 펼쳐집니다. 오늘은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한인과 멕시코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한인타운의 월드컵 열기 절정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행사는 시작이 됩니다. 한인타운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그리고 LA 시정부와 10지구 시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범 커뮤니티 거리 응원전입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국제공원에서 시작되고요. 6시 경기를 앞두고 양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각종 공연이 이어지면서 응원 분위기를 달굴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국제공원 인근 올림픽 블루버드, 놀만디 에비뉴 일대는 한인들은 물론 라티노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리 응원 무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LAC는 대규모 응원 인파에 대비해서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에서 샌마리노 스트릿 구간까지 차량 통행 내일 오후 1시까지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전 얘기지 옛날 사람들 얘기지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우려는 우려가 있어요. 우려는 있죠. 한 참석자는 무승부가 가장 평화로운 결과일 것 같다. 같은 도시에 함께 살아가는 만큼 서로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멕시코 주민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자체가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래도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지난 2018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올랐었거든요. 그때 기억 멕시코 축구 팬들이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서울국제공원의 태극기 그리고 멕시코 국회가 함께 휘날리는 또 하나의 월드컵 명장면이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국제공원은 어제부터 대형 전광판 그리고 관련 시설 설치 준비 한창 진행했고 마무리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각종 공연, 문화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면서 응원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식적인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LA에서 12시에도 축구가 있어요. 소파이 스테디움,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이라고 이번 월드컵 기간에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소파이 스테디움,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에서 오늘 정오 스위스와 보즈니아 헤르체코비나 이 두 국가 간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6시부터 멕시코와 한국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 LA시 극심한 교통정체 예상됩니다. 한인타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교통 통제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머스 마켓 있죠? 더 그로브 쇼핑몰의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시내 중심과 곳곳에서 대규모 단체 응원전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늘 하루 LA 전역의 교통 혼잡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서울국제공원에 가는 안내도 나왔어요. 이 주류 방송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메트로 D라인을 타고 윌셔와 놀만디역에서 내리면 버스나 우버 그리고 윌셔 블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통해 서울국제공원으로 갈 수 있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라면서 대중교통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 음주를 하는 것 불법입니다. 체포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길거리 응원을 하다가 음주를 하던 응원객들 대규모가 체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LA 경찰국 오늘 한인타운 인근을 포함해 LA 전역에서 음주운전 DUI 체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당장 웨스턴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버드 교차로에 오늘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가와 알라메다 스트리트 교차로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요. 12시에 스위스와 보니아의 경기가 있고 그리고 한국과 멕시코 간의 조별 예선 2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6시입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렸습니다.

0: 내일 또 흥분해서 즐거운 소식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의 조 1위의 결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한인이 주한 미국 대사에 오르는 것은 성김 전 대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장기 공백이 1년 3개월 만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스틸 대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인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미셸 박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은 뒤 한국 정부의 외교 사절 수락 절차를 거쳐 서울에 부임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결선행을 확정한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LA 한인타운을 어제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힐튼 후보는 어제 아로마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현안과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힐튼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헝가리에서 탈출한 이민자 출신임을 소개하면서 자유와 기회를 찾아온 이민자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년간 이어진 민주당 집권체제가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세금을 낮추고 정부 법규를 단순화해 주민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캘리포니아에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까지 주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8%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감세안을 비롯해 공공요금이나 개솔린 가격 안정, 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역의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 수십 곳을 무료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일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와 또 다가오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해 평소 $50에 판매되던 이 역사학적 공원 패스포트 특별판을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 한 장이면 최대 4명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30여 곳의 주립 역사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포트 무료 다운로드는 7월 6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랜드마크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불편한 역사와 진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배우고 수용한다며, 모든 주민이 우리 주의 진짜 역사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초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입장 혜택이 적용되는 곳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직접 세우고 운영한 유일한 주립공원 콜로넬 알렌스워스 역사공원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시발점이 된 마셜 골드 디스커버리 역사공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무료 패스를 이용하려면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공식 예약 시스템 웹사이트 리저브 캘리포니아에서 계정을 다운받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어제 보일 하이츠 지역 LA 다운타운 인근 지역 주민들 창문도 열지 말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는 경고령이 내려졌었죠. 네. 보일 하이츠 창고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보일하이츠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큰 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현재는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5분쯤 사우스 로스팔로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대형 냉동 창고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붕 위 태양광 패널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중심부에 있던 암모니아 배관으로 옮겨붙으면서 폭발적인 검은 연기와 함께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초기 소방대원들이 지붕 위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다 위험이 커지자 긴급 대피하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은 도심 지역 화재에선 보기 드물게 헬기 여러 대를 투입해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불은 약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한때 암모니아 누출과 유독가스로 인해 인근 710번 프리웨이 운전자들과 보일 하이츠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라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은 밤 9시쯤 대피령을 해제하면서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인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끈 채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소방 헬기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연방마약단속국이 어젯밤 메가더 공원에서 기습 마약 단속 작전을 펼쳐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연방요원 60여 명과 시경찰관 55명 등 100명이 넘는 대규모 군경 합동 인력이 메가더 공원을 전격 포위했습니다. 군경이 공원을 급습하자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추격전 끝에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 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전의 낮 시간대 단속을 피해 주로 밤에 마약 거래가 극성을 부린다는 인근 상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국 관계자는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단속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밤에 전격 출동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최근 메가더 공원에서 급증한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4일에 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3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메가더 공원이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 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레곤주 출신의 30대 여성이 헤스페리아의 한 트럭 휴게소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파일럿 트럭 휴게소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 대원들은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차량 두 대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쇼핑을 하던 여성이 거울 옆에 걸어둔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는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여성을 수상히 여겼고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해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켰습니다. 위치를 추적해 매장 인근인 유가와 브로드웨이 근처에서 해당 여성을 발견한 피해자는 곧바로 앞을 가로막고 대치했고 압박을 느낀 여성은 결국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훔친 여성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실업급여 등 총 8만 2천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주요 재난 및 비상지원금 사기와 우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주 로샤론 출신의 56세 여성 조이스 터너에게 징역 21개월과 8만 2,555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는 지난해 1월 18명이 사망자와 만 개가 넘는 건축물 피해를 낸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튼 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연방재난관리청의 긴급 재정 지원금을 노렸습니다. 터너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패서디나의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산불 재난구호금 2만 8,195달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터너는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너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 합의 과정에서 터너는 지난 2020년 8월에 또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장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로부터 5만 4,360달러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의 수사로 덜미를 잡힌 터너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며 가로챈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벌써 모기가 많아졌죠. 남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통제국은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주민들의 감염 위험은 낮지만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제 K 참기름 소개해 드렸었죠. 오늘은 K 토프입니다. K 두부. 풀무원이 미국 법인의 누적 두부 매출이 1,0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나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현지 유통망 다변화를 통해 신규 판매처를 확보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 공급량을 늘린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의 주력 제품 워터팩 두부입니다. 워터팩 두부의 누적 매출은 지난달 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AI 동호회를 출범하고 첫 무료 AI 특강을 개최한다라 소식 전해왔습니다. 도산 기념사업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 격차로 소외되기 쉬운 시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고 실용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호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무료 특강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개인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무료 특강은 7월 10일입니다. 예, 다음 달이죠. 7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44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어제 헐리우드 태글리언 컴플렉스에서 신규 회장단과 이사진, 회원, 한인 및 주류사회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장학금 시상식을 겸해 열린 행사에서 오신석 회장이 이임하는 필립손 회장에 이어서

0: 취임했습니다. 오신석 회장이 취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신석 신임 회장은 협회 회원 간의 친목과 네트워크, 교육 강화, 차세대 영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와 매년 진행하는 이 무료 세금 보고 세미나 등 한인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도 강화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얼바인 씨가 새로운 고정식 공공 자전거 대여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드롭 모빌리티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얼바인 시빅센터와 유니버시티 타운센터 등 초기 설치 지역 두 곳에서 시작됩니다. 페달 보조 전기 자전거 20대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 2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얼바인 시장 레리 에어그런은 페달 보조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얼바인에 매우 흥미로운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H마트에서의 순간을 주제로 한 그림을 제출해 풍성한 창의력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총 90명의 어린이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들에게는 각각 뭐 장학금과 상패가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거만과.
2: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8: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9: 클레버케어 헬스플랜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213-388-7979, 213-388-7979.
1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감소한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1천 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은 기업들의 해고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전 협상 타결에도 고유가로 상당 기간 물가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 등 5대 분야를 개선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1: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한 점도표에서 FOMC 위원들이 예측한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지만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8명이 연내 금리 동결을, 1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FOMC에 대비한 케빈 워시 의장은 점도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물가와 AI 등 5대 분야에 TF를 신설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1: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며 점도표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워시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1: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연준의 케빈 워치 신임 의장이 취임 후 첫 연방공개시장인의 회의를 열고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몇 가지 주요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우선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보다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사람, 트럼프의 신복, 트럼프의 왕의 남자 왜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연준 신임 의장으로 부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이 케빈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보를 취할 것임을 보여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 시스템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소통, 대차대조표, 데이터 출처, 생산성 및 고용,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주제를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 가지 변화를 시사했다라고 지목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시 의장은 연준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기자회견이 유용한 도구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반대로 전할 메시지가 없을 때는 기자회견이 없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제 연준의 회의 후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새 거리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배달 로봇 많이 있죠. 네. 보행권을 침해한다. 고장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 또 일자리를 위협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도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달 로봇에 대한 이런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운영업체들은 배달 로봇이 교통량을 줄이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킨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노동단체는 보행권 침해,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배달 로봇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 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한국 축구 대표팀과 멕시코 대표팀 간의 조별예선 2차전,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이 펼쳐집니다. 한국과 경기를 앞둔 멕시코 아기레 감독, 이강인 선수의 스승이에요. 네. 이강인을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한국팀의 전력, 선수부터 전술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얘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6: 우리와 경기를 앞둔 멕시코도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나란히 첫 경기를 승리해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 홈에서 치르는 부담도 있지만 멕시코 대표팀만 세 번째. 스페인의 명문 클럽을 두루 거친 베테랑 아기레 감독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마요르카에서 제자로 만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전체 필드를 자신 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갖고 노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황인범, 오현규 등 선수의 이름을 줄줄이 대며 우리 팀의 전술과 경기력에 대한 평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멕시코 대표팀에선 황희찬의 팀 동료이자 A매치 46골을 넣은 간판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 외에 이번 대회 가장 어린 선수인 17살 신성 힐베르트 모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메시라는 별명답게 다재다능한 미드필드인 모라는 지난 남아공전에서 역대 멕시코 선수 월드컵 최연소 출전 기록을 썼는데 우리와 경기에선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홈이지만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시티에서 960km를 이동했습니다. 두 경기째 과달라라에서 경기를 치르는 우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 어제 축구종과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와의 8년 만에 월드컵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면서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콩고와 비겼고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해서 관심을 끌었던 호날두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7: 잉글랜드가 골을 넣으면 크로아티아가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의 옛 동료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자 크로아티아 바투리나는 통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케인이 코너킥 기회에서 헤더로 받아 넣으며 다시 앞서가자 크로아티아 무사가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립니다. 후반 2분 만에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래시퍼드가 후반 40분에 쐐기골을 넣으며 잉글랜드가 4대2로 이겼습니다. 8년 전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잉글랜드의 소욕전이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0호 골을 넣은 케인은 리네커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 최다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또 페널티킥으로만 5골을 넣은 케인은 역대 월드컵 페널티킥 득점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에 이어 월드컵 6회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3개, 유효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점입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5: 월드컵은 이제 7일 만에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됐고 오늘부터 이제 조별리그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1라운드 1차전 경기에서 24경기가 펼쳐져서 75골이 터져나왔습니다. 2차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대표팀은 오후 6시 멕시코와 2차전을 갖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안경 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3: 213-427-5500, 427-5500.
1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는 유명한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됐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말이 이번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이곳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함에 따라서 전쟁 시작의 이유였던 그 이란 핵무기, 그런데 그 이란 핵무기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이 얻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보당국은 이란이 종전 MOU를 근거로 언제라도 원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란의 돈벌이 수단을 안겨줬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새 무기를 이번 전쟁의 결과물로 획득했다. 사실상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게 미국이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란의 태도를 봤을 때 이 해협을 통제하게 되면 이란에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무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 이란의 상당한 무기 재고를 지목했습니다. 아직도 무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란은 전쟁 뒤에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 그리고 소형 쾌속정 등을 보유해서 기뢰를 깔거나 또는 통항하는 선박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또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마찬가지로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까지 이 억지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한 데에 따른 후유증을 꽤 장기간 앞으로 앓게 될 것이다 라고 미국 내 정보 당국이 그렇게 평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MOU가 스위스 휴양지에서 서명이 될 예정인데 서명이 되든 또는 그 이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라는 선언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란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무기화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추측도 미국에서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전을 했다 한들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세계 경제 또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의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차고 넘칩니다. 갈수록 태산, 첩첩산중, 설상가상, 진퇴양난, 그리고 점입가경 등 현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참석한 김에 프랑스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일단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스위스 알프스에서 모여서 뭐하냐. 네,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60일간의 종전 합의 내용 그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다시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란의 미사일 보유 문제 이런 그 이란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완화된 그런 입장을 보여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8: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합의문 마지막 장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고 마크롱 대통령 등은 박수로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공식 서명식에 앞서 발효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9: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i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18: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종전 합의를 추진한 주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 약 450조 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은 이란이 똑바로 행동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9: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18: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것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상 기간 60일을 최종 합의를 위한 엄격한 시한으로 보지 않으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7: 네, 방금 전에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돈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좀 노쇠한 듯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돈 10센트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 재건 기금을 다른 나라의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 이 계획은 MOU 14개 조항 중에 하나에 분명히 못 박혀져 있습니다. 뭐 미국 정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란은 they don't care. 미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20: 돈이면 다 돈입니다. 또 미국 이란이 미국이 이란에 자금 동결을 시켜놨는데 동결된 자금도 이제 풀어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그들 돈이다. 언젠간 풀어줬어야 될 돈이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것도 이란의 입장에서는 다 돈입니다.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이란은 엄청난 캐시를 지금 받아들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돈이 단돈 10센트도 안 들어간 단돈 10센트도 미국 정부의 돈이 안 들어간 돈일지언정 이란은 그저 엄청난 캐시를 받아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풀린 자금을 몇백억 달러 받아들인 것도 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돈입니다. 그 돈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0: 보적인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기술에 대한 적분권 유지를 강조하면서 기술 독립 박차에 열심히 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선 유럽 외교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그 논의도 매우 열기를 띄었습니다. 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야만 미국 기업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미국의 동맹이라는 기준 속에 들어가야만 그것도 그나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각국은 서로가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접근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첨단 AI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전략 자산은 원자력과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 AI 기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국가 전략 자산은 아무 나라하고 교류를 갖지 않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동맹국 중에서도 보안이 검증된 국가에게만 허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Trusted Partners 전략입니다. 현재 이 국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글로벌 AI 안보 협력의 핵심 주역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 중 갈등 사이에서 기술 유출의 경로로 좀 의심받을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우려. 이게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기대와 우려 이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대감은 49, 우려감은 51.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앤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수출 통제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하면 백악관이 최근 미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앤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최첨단 AI 모델 기술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소위 해외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은 앤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제출한 우선 접근 권한 명단에 한국의 특정 통신사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연방 정부가 볼때그 통신사가 좀못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이를 안보 위협 가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즉각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술 회수 조치,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그 한국의 그 통신사에게는 수출하지 마라. 이 기술을 수출하지 말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 회사에겐 팔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나라의 특정 기업이 보안 허점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분 구조 등등에 있어서 중국에게 지나치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과의 연계나 지분 관계가 의심된다라는 한국의 특정 통신사의 이름은 미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무슨 통신사가 뭐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추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LG U+, 또는 SK 텔레콤, 또는 코리아 텔레콤이 KT 셋중 하나입니다.
1: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발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에 대해서 집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커시디 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 통한다는 점을 이란은 알게 됐으며 장래에 틀림없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번 합의로 이란이 새로운 인프라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전에는 해협은 열려 있었고 이란은 제재로 인해 박살나 있었고 군인 13명은 살아 있었다.

이제는 미국인 13명이 숨졌으며 주유비로만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제재는 해제될 예정이고 폭격은 멈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커시디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13일 이루어진 트럼프 2차 탄핵 재판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다른 후보에 뒤져서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공화당 소속의 대이란 강경파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루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60일 무통행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MOU에 있지만 향후에 통행료 부과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주요 단층대에 축적된 지각 응력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진 위험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샌앤드리아스 단층과 샌하신토 단층에 축적된 응력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역사 기록과 지질학적인 흔적, 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나이테 자료 등을 활용해서 남가주 지역 천년의 지진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의 주목을 받은 곳은 LA 북동쪽 산악지대 통로인 카혼 패스 지역입니다. 이곳은 샌앤드리아 단층과 샌하신토 단층이 비교적 가까워지는 지점으로 향후 지진 발생 시에 단층 파열이 다른 단층으로 확산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지진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지질연구소는 샌앤드리아스 단층이 규모 8.0 수준의 강진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단층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특정 시점의 지진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방법이 없으며 단층의 응력 축적과 과거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보다는 대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들을 고정시켜놓고 또 비상용품을 늘 준비하며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사전에 미리 익혀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주요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은 ICE 또는 이민국 요원을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을 연방 요원이다 라고 속인 뒤에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해서 접근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추방시키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실제 이민기관의 로고를 도용해서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나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먼저 안심시킨 뒤에 줌이나 왓츠앱 등을 통해서 가짜 이민국 화상 인터뷰까지 연출하면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법원 청문회는 메신저 앱 같은 것으로 절대 일정을 잡지 않으며 원격 화상 청문회는 오직 연방 정부 시스템인 시스코 웹백스, 시스코 웹엑스로만 진행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라며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가짜 취업 알선이나 단기간 학위 취득을 미끼로 계약을 압박하는 무면허 직업 훈련학교 등에도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는 한인과 멕시코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인타운의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일찌감치 서울국제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6시 킥오프를 앞두고 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국제공원 인근 올림픽 블루버드와 노르만디 에비뉴 일대에는 한인들은 물론 라티노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리 응원 무대로 변신합니다. LA시는 대규모 응원 인파에 대비해서 올림픽 블루버드와 노르만디 에비뉴에서 샌메리노 스트리트 구간까지 차량 통행을 내일 오후 1시까지 계속해서 통제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배우 최원현 응원단장이 이끄는 공식 응원단을 중심으로 화랑 난타팀의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지며 사물놀이, 케이팝 댄스, 태권도 시범, 양국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응원전이 단순한 스포츠 응원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서울국제공원에서 또 하나의 월드컵 명장면이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서 방역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주민들의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지만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서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 그리고 모기 예방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AI 동호회를 출범하고 첫 무료 AI 특강을 개최합니다. 첫 무료 특강은 이제 다음 달 10일 LA 한국교육원에서 AI 활용 기초 단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로는 도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한희 박사가 나섭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44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어제 할리우드 태글리언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장학금 시상식을 겸해서 열린 어제 행사에서 필립 손 회장이 이임하고 오신석 회장이 새로이 취임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 한인타운 인근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DUI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웨스턴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해당 지역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한인들이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같은 시간 삼가와 알라메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도 별도의 음주운전 검문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베니스 블루버드와 컬버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단속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

0: USA.com.
1: 퇴외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6: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중앙일보, 결국 220억 원 규모의 어음 2차 부도가 현실화됐습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중앙그룹이 사실상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컨텐츠 중앙과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 P&I가 지난 14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방송 계열사인 JTBC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전자 단기 사채 만기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입니다. 이번 연쇄 신청은 개별 계열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식 감사 보고서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17개 종속 기업을 합산한 연결 자본 총계는 140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연결 부채 총계는 무려 1조 2,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 부채만 9,1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룹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5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연결 단기 순손실은 지난해 813억 원에서 올해 11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업의 만성적인 적자가 자본을 잠식하고 그 잠식이 다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중앙그룹의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자, 멕시코 오늘 한국 경기 있죠. 그 전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국에게 1-2로 패했던 체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지금 현재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체코가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게 2-1 역전승을 거둔 대한민국이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멕시코와 대망의 2차전을 갖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밖에 모르는 멕시코라는 그 축구 강국을 상대로 과연 오늘 저녁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더욱 관심을 끄는 점은요. 한국의 손흥민 선수와 멕시코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 히메네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미국으로 왔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의 활약에 오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멕시코의 히메네스 이 두 선수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캡틴 손흥민 선수 현재 A매치 통산 56골을 기록 중입니다. 전설 차범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건데요. 이제 단 두 골만 추가하면 차범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세 골을 넣게 되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A매치 145경기에 나서며 최다 출전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 예선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슈팅 6개를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내일 경기에선 본래 자리인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멕시코전에선 골을 기록하며 넘버원 전설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 손흥민이 있다면 멕시코엔 라울 히메네스가 있습니다. 라울 히메네스는 지난 남아공과의 월드컵 개막전에서 후반 22분 추가골을 기록하며 멕시코 A매치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1위는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치차리토의 6골 뒤진 기록입니다. 190cm의 큰 키와 좋은 체격을 갖춘 히메네스는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한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이 있는데요. 현재 황희찬 선수와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는 동료로 황희찬 선수도 경계 대상 1호로 라울 히메네스를 골랐습니다.
2: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뭐 코칭스텝에서도 선수들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히메네스는 나란히 한 골씩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양 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 진검승부. 과연 어떤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자국의 넘버원 전설로 등극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어서 미리 공개된 애플의 차기 야심작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20주년인 내년에 카메라를 내장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비롯해서 접을 수 있는 아이폰 등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플은 내년 말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과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 등 여러 신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탑재된 에어팟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이를 AI 음성비서 슈리에게 전달하는 애플의 첫 번째 AI 중심 웨어러블 에어팟, AI 중심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귀에 에어팟을 낀 뒤에 식재료를 늘어놓고서 시리에게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저녁 식사를 만들어야 할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탕으로 또 도보 이동 시에 길을 안내하는 기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에어팟이기 때문에 식사 재료를 넣고 물어보면 시리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내 귀로 들립니다. 또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이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길을 물으면 시리가 또는 내비가 내 귀에 말을 해줍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애플은 내년 말에 스마트 안경도 출시할 예정이며 목걸이처럼 걸거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AI 카메라 펜던트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제품은 새로운 이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오는 9월 폴더블 스마트폰을 애플은 출시할 예정인데 그리고 1년 뒤에 내년에 2세대 버전을 후속 제품으로 계속 내놓는다라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아이폰도 내년에 출시됩니다. 올해 나올 아이폰 18 프로 그리고 18 프로 맥스의 후속 모델로 모두 낙소스라는 최신 칩이 탑재됩니다. 또 부드럽게 휘어진 곡면 유리와 테두리가 아예 없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메디컬 그룹
6: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0: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 수요가 고유가의 부담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부담 속에서도 내수 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의미로도 분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국 내 소매 판매액이 전달 대비 0.9%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0.6% 증가보다도 0.3%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지난달 가솔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렸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겟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년간 이어진 높은 물가에도 쇼핑객들의 소비가 예상보다도 탄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드 결제 자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이 카드 결제액도 지난달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 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아이스 요원들과 시설 등을 겨냥해서 바리케이트 설치,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연방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소위 안티파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현재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안티파란 엔타이파시스트, 즉 반파시즘의 줄임말로 인종차별주의 또는 네오나치 또는 백인 우월주의나 권위주의 등 소위 극우파시즘 성향에 이 반대하는 운동 또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파 성향 활동가들은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양보한 건지 미국이 양보한 건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MOU와 관련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금까지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폐기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기로 이란은 동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상 중반쯤에는 미국에서 폐기하던 이란 내에서 폐기하던 확실하게 폐기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데에 이란이 동의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본다면 이건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한 셈입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폐기하지 않거나 이란 내에서 폐기하겠다. 절대 이것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계속 주장한 데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동의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당초 이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온전히 미국이 압수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폐기하겠다라는 말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란이 동의한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한 셈입니다. 뭐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들의 농축 우라늄이 확실하게 폐기되는 거니까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이 상황, 과연 이란이 양보한 건지 미국이 양보한 건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7: 네.
18: 수영도?
17: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18: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19: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18: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19: 이곳 퍼너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a funner.
18: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헤라스소켈.com입니다.
2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1: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2: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꼭 필요한 건강보험. 50년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회사는 2026년도에 가장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업원 상해, 자동차, 주택 등 모든 보험도 최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래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이어서 교회 교인 수는 줄었지만 복음주의 보수교회는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종식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들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를 전면적인 종교 부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교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하트포드 종교연구소가 발표한 이 전국조사에 따르면 대면 예배 출석률과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응답한 교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내 수십 개 교단에 속한 7천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연구진은 대면 예배 출석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앨리슨 노턴 총 책임자는 교회 재정이 개선되고 출석률과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를 바로 종교 부흥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재조정 과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턴 연구진은 미국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었다라며 2000년도에 평균 예배 참석 인원은 137명이었지만 코로나 때는 45명까지 감소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70명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교회 성장세는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및 보수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만 두드러졌다라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긴급 대응책으로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이제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일부 교회의 성장세가 신규 신자 증가보다는 교회 간의 이동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다른 교회에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노턴 연구진은 현재 새롭게 출석하는 교인들의 약 70%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의 회복인지 아니면 재성장인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실상 돌려막기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하에 개최한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종료된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씩 이 3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1월, 3월, 4월에 계속해서 동결했습니다. 현행 기준금리는 최저 3.50%에서 최고 3.75%입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연준은 물가 안정에 더 주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네, 현재 LA 한인타운의 하늘은 준 글룸, 6월의 흐린 하늘에서 점차 벗어나서 햇살이 조금씩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더욱 푸르른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1 승 봅니다. 얼마나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웃다 보면 웃은 일이 생기는 방송. 여러분의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은 왠지 가슴이 더 두근거리는 아침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멕시코와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축구는 참 신기한 스포츠예요. 공 하나를 쫓아 뛰게 만드는 경기. 그런데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서로를 끌어안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멕시코가 축구의 강호 독일을 꺾는 역사적인 골을 넣는 순간 멕시코 시티의 지진 관측 센서가 반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요, 수많은 축구 팬들이 동시에 골을 외치며 펄쩍펄쩍 뛰어오른 그 진동을 센서가 감지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거를 풋볼 퀘이크, 축구 지진, 인공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열정이, 사람들의 응원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땅을 흔들 정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라운드에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마음으로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서로를 믿고 뛰는 모습, 그게 바로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니까요. 자, 그때 멕시코는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지만 그것도 독일을 상대로, 강호 독일을 상대로, 우리는 또 강하다면 강하는 멕시코를 상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성봉은 선배님이 2대1로 찍으셨어요. 그럼 저도 쫓아서 2대1로 승리! 우리 가슴만은 뜨겁게 흔들어주길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2시간 굿모닝 차차차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도의 월드컵송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의 보첼리 오빠와 우리의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재가 함께 부릅니다.

와, 2026년 월드컵송에 우리 이재가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 이런 한국말이 들어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리사도 오프닝 축제 때 함께했고 또 파이널 때는 처음으로 해프타임 쇼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BTS가 아, BTS. 아, 그때는 BTS 봉을 들고 나와야겠어요. 그리고 또 파이널 때도 우리의 K-POP 스타들이 함께하는 그런 월드컵 축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경기 보셨습니까? 와, 꼭 우승한 사람이 영웅은 아니다. 졌어도 영웅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어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잉글랜드가 4-2로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해리 케인, 응? 두 골이나 넣었죠. 대단한 선수, 전설이 돼가고 있는 케인 선수. 하지만 경기 후에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의외로 패배한 크로아티아의 골키퍼였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슈팅을 막아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투혼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나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아니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 최선을 다했어. 어우 고생했어 애썼어.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최고의 감동 스토리 어제 탱저 뮤직 극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보베르데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사리아 에보라. 제가 그 20여 년 전에 그 선수가 아닌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아니 이런 목소리가 있어? 저는 맨 처음에 남자 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나중에는 프랑스로 가서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맨발로 늘 무대에 섭니다. 고국에 내 모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맨발로 쓴 세사리아 에보라 선수가 바로 카보베르데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 반가웠지 뭐예요. 뭐 이 나라 정도는 알아야지 했는데 까먹었는데 바로 그 골키퍼 보지니아 선수가 카보베르데를 우리에게 다시 선사해줬습니다. 인구가 5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작은 섬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가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스페인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만들다니. 수많은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낸 선수, 보지니아 선수. 40살이라고 그래요. 아, 젊은 선수들 틈에서 40살의 골키퍼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골키퍼가 세계 무대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요. 최고령 세계 거북이, 세계 최고령 거북이가 이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스타 거북이라고 해요. 조나단인데 드디어 오늘 뉴스에 났네요. 194번째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조나단인 거 보니까 수컷이네. 할아버지. 어머나, 기네스북으로부터 공식 아이콘 인증까지 받으셨다고 그래요. 194년 동안. 야, 그러고 보니요, 우리 인간들이 아우 잘났다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물들과 지구촌 모든 생명들과 공존을 하는.

0: 이 월드컵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 야, 이 보지니아 선수의 어머니는 관중석에서 얼마나 그 감, 응? 비록 졌지만 우리는 늘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위너 takes all 이러면서 위너가 다 가져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와 조금 다르죠. 우승하지 못해도 영웅이 될 수 있고 1등을 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가스값도 내려갔다는데 얼마까지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잘 버텨야지. 응? 어디 타주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값이 옛날에는 LA가 너무 싸서 야 시컷 먹자 했는데 둘이 먹어도 너무 밥값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요 오늘 한인타운 곳곳에 모처럼 불황 속에 손님들이 꽉꽉 차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약을 안 받더라고요. 무조건 오세요. 예약을 받는 집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팔이 날렸던 치킨집, 통닭집, 호프집이 오늘 성황리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뜨끈한 열기가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리보다 다 아름다운 이야기. 영웅은 꼭 승리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출발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저의 의상이 어떻습니까? 하! 지난번에요. 그 윌셔 잔디광장에서 티셔츠를 나눠주시고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해주시고 각 기관에서 함께했습니다. 아, 티셔츠를 몇 장 얻어왔는데 세상에 남 다 주고 저는 입을 게 없지 뭐예요. 유일하게 또 하나 남아있는 빨간색 드레스를 오늘 입었어요. 오늘은 바로 우리 한인들의 가을날 축제를 여는 노르만디와 윌셔 바로 우리의 그 다울정이 있는 국제공원에서 오늘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경기는 6시부터죠? 지난번에 윌셔 잔디광장에서 티셔츠를 선착순 1000분께 나눠주는데 정말 줄이 쫙 섰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더 나아진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바로 LA 체육회의 우리 켄조 부회장님 오셔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원을 하고 또 어떤 혜택들이 있고 가서 뭘 준비를 하시고 어떤 거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 탁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5: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크래치에서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0: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벤트바디샵은 와싱턴과 그래머시 노랑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엘리 체육회 우리 켄조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8: 네,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7: 대한민국을 외쳤더니 목이 드셨어요.
8: 네. 맞아요. 저도
7: 벌써 쉬어버렸어.
8: 1차전 때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7: 네.
8: 자, 지금 제가 월드컵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 네,
8: 지금 같은 조 A조에 저희가 체코하고 남아공이 이제 저희 상대 팀들인데,
7: 네,
8: 지금 후반전 55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7: 네.
8: 체코가 남아공을 지금 1-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도 저희가 되게, 네, 나중에 승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7: 네,
8: 저희 오늘 멕시코하고 한국, 한국하고 멕시코 2차전, 네, 경기에 어느 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조 1, 2위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7: 네.
8: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은 특별히 저희가 서울국제공원, 올림픽하고 놀맨디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 저희가 월드컵 2차전 야외 응원전을 하는데요.
7: 네.
8: 저희가 대형 스크린을 저희가 두 대 양쪽으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7: 와,
8: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네, 오늘은 많이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에서,
7: 네,
8: 또 후원을 해주는 그 아주 큰 행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와, 오늘 오전부터 하니까,
7: 네,
8: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 네,
8: 오전에 가셔서,
7: 네,
8: 그 야외 부스에서도 많이 게임도 하시고 축구 관련,
7: 네,
8: 그 다음에 기부에도 많이 받으셔서,
7: 네,
8: 또 축제를 많이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네. 준비물.
8: 준비물은
7: 각자
8: 우리 뭐 오늘은
7: 드링크.
8: 아시죠? 6시에 경기하기 때문에,
7: 네,
8: 조금 뜨거운 날씨에서 준비할 수 있어서 본인이 모자나 이런 것들, 선블락 같은 것도 좀 챙겨오시고요. 그 다음에,
7: 네,
8: 미니 방석 같은 거 갖고 오시면,
7: 네,
8: 저 편안하게,
7: 네,
8: 빅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월드컵 2차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하기 시작할까요?
8: 그럴까요?
7: 시작!
8: 오늘
9: 대한민국!
8: 대한민국!
7: 아니 이래가지고 우선 하겠어. 저, 아니 탁구 선생님이 너무 소리가 작으셔. 빨리 그 바깥에 대세요. 우리 송재훈 탁구 교실에 우리 송재훈
8: 선생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네, 스포츠 관련된 아주 우리 LA에 아주 유명하신,
7: 네,
8: 송재훈 우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7: 네.
8: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재호입니다.
7: 네.
8: 여러분들 저 어릴 때는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7: 네,
8: 와, 그때 이제 탁구가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뜨거운 스포츠 종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7: 네.
8: 그래서 그 열정적인 탁구 선수들의 그 드라이브 대결도 보면서,
7: 네,
8: 야, 한인들에게는 탁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7: 네,
8: 축구 다음으로 가까운 종목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성격,
7: 네,
8: 의견으로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오늘 탁구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소개하면서,
7: 네,
8: 또 우리 송재욱 감독님의 또 네. 지나온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현재 요즘은 탁구인들이 어느 나이대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 네.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7: 어때요, 감독님?
10: 네, 아, 탁구 인구가 많이 늘었죠. 예전에 네. 비해가지고.
7: 맞아요. 제가 한번 갔는데 뭐 꽉 차졌어요. 네,
10: 맞아요. 지금 낮은데도. 3세대가 어울려가지고 7살서부터 86세까지.
7: 네.
10: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저촉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아마 3세대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7: 아, 신체 접촉이 없으니까?
8: 그렇죠.
7: 몸싸움 아,
8: 몸싸움 없으니까.
7: 안 하니까.
8: 네, 맞아요. 네.
7: 점잖은 탁구공 따라서.
10: 네.
7: 제가 그때 어떤 분을 뵀는데요. 그분이 파킨슨이 와서 오른쪽을 다 못 쓰시는데 목사님이시던데
10: 네.
7: 왼손으로 치우셔서 기가 막히시던데요.
10: 네, 네. 맞아요. 신체 장애우들이 한 대여섯 분 오시는데
7: 네.
10: 아, 이분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7: 네.
10: 예, 탁구는 그냥 편안하게
7: 네.
10: 그냥 가운데 서가지고도 탁구대에 그냥 라켓만 잡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7: 네.
10: 예, 그래서 오십니다. 예.
7: 어? 그렇군요.
8: 요즘은 저희가 탁구 이렇게 스포츠 종목에서 보면 굉장히 선수들이 화려한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라켓도 많이 종류가 좀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7: 네.
8: 또 빨리 이제
7: 어드밴스 기술,
8: 어드밴스가 좀 있지만 우리 한인 선수들에 대한 소식도 좀 한번 요즘에 어떤 선수들이
7: 네.
8: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인지.
10: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여자 선수 신유빈이.
8: 아, 신유빈. 네. 예,
10: 그리고 또 짝을 이루는 또 임종훈.
8: 아,
10: 또 안재현.
7: 네.
10: 또 그 오상은 감독 아들 네. 오준성이.
7: 네. 네.
10: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일본하고 중국이 워낙 세가지고 이제 한국은 지금 3, 4위 정도 하면은
7: 네.
10: 그러니까 시합 나가서 만약에 동메달 간다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도 또 프랑스, 독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7: 네.
10: 예전에는 동구권이 더 강했었어요. 스웨덴, 네. 헝가리, 체코 이런 식으로.
7: 네.
10: 근데 지금은 이제 동구권보다는 유럽세보다는 지금 아시아권이 지금
7: 네.
10: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7: 네.
10: 또 일본 네.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제 같이 그래도. 어울리고 있는 편이죠.
7: 그럼요. 예. 우리가 탁구 빠질 수 없지.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막 그렇게 탁구장 다녔는데.
10: 근데
7: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요?
10: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탁구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나 마찬가지예요. 3천만 명에서 뽑으니까 탁구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고 저희는 끼케야
7: 네.
10: 300명.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7: 네.
10: 지금 한국도 이제는 그 생활체육으로
7: 네.
10: 생활체육이 더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7: 아, 그렇군요.
10: 예, 그래서 선수 출신들이 많이 밖에 네. 나가가지고 레슨하고 코치하면서
7: 네.
10: 생활체육은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여 있어가지고
7: 네.
10: 지난주에 강릉 세계 메스터스라고 해가지고
7: 네.
10: 현정화, 유남규 그런 세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하던 네. 시합이 있습니다.
7: 아,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원정 경기도 가시고 일반 아마추어인데도 저쪽 어디 동부 쪽도
8: 네,
7: 가시고,
8: 조지아도 가시고
7: 탁구인들 교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8: 이번에 큰 대회에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어디서?
10: 예,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조지아
7: 네.
10: 아틀란타에서
7: 네.
10: 전미주 체육 탁구협회장도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7: 어머.
10: LA에서 9명이 네. 이번에 네. 출전합니다.
7: 예. 그분들은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인데.
10: 예, 순수한 아마추어죠. 예, 그래서 자기 레벨대로 맞게끔 이렇게
7: 네.
10: 시합이 있어가지고
7: 네.
10: 지금 아주 굉장히 한 달 전서부터 맹렬히 훈련해가지고
7: 와.
10: 기대가 큽니다.
7: 그중에서 탁구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분은 도저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출전하시는 분 계세요?
10: 그럼요. 1, 2년이 돼도 자기 맨 마지막 병아리부라고 하나
8: 네,
10: 거기서 시합을 해가지고
8: 시합을
10: 거기서 이제 시합해서 이기면 조금 점수가 올려가지고 그 다음
7: 네.
10: 레벨로
7: 네. 네,
10: 그렇게 종목별로 시합이 돼 있기 때문에
7: 네.
10: 그래서 아무나 그냥 남녀노소 나이 차이 없이 이렇게
7: 네.
10: 시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8: 요즘에 탁구 룰은 예전에 점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점수제나 이런 세트의 스코어는 어떻게 되나요?
10: 그렇죠. 예전에 할 때는 21점
8: 네,
10: 제도로
8: 맞아요.
10: 해가지고 3세트, 5세트 해서 시간이 단체전 하게 되면 4대3 하게 되면 5시간, 6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었는데
8: 5시간이요?
7: 네.
10: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이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다는 그 이제 세계 탁구 연맹의 네, ITTF의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네. 그 결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서부터 네. 그 룰이 21점에서 11점 반으로 확 줄어버렸죠.
7: 아.
10: 그래서 이제 3세트라는 건 없고 국제 시합은 5세트 네. 아니면 7세트.
7: 네.
10: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 네. 회장
7: 네.
10: 네, 2004년도에 중국의 왕하오 선수를 꺾을 당시에 네. 그거 혜택을 많이 받죠.
8: 아, 그때부터 적용이 된 거군요.
7: 와. 11점
10: 네.
7: 그러네요.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21점
8: 맞아요.
7: 막 내려고 했는데
8: 맞아.
7: 11점으로 해서
10: 그 21점으로 네. 했을 때는 중국 이긴다는 게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7: 네. 네.
10: 왜냐하면 점점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7: 네.
10: 때문에
7: 네.
10: 근데 11점은 순식간에 후다닥 하면은 아. 예, 한 세트 딸 수 있고 그러면 네. 심리적으로
8: 네. 현재도 그러면 남녀 세계 랭킹이 다 탑은 다 중국 선수들인가요?
10: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 아성을 만리장성 무너뜨린 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7: 아니, 예. 중국의 탁구 인구가 예. 대한민국 예. 국민 수라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쇼트랙의 강국이잖아요. 제일 엄청, 잘하는 거.
10: 엄청나게 잘하는
7: 우리는 왜 이렇게
10: 거죠.
7: 잘할까요? 예. 스케이트를?
10: 예.
8: 축구도 잘합니다. 사실.
7: 아, 축구도 잘해요.
10: 그렇구나.
7: 아,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아, 근데 바로 탁구를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지고 그 안에서 함께 친구도 만들고 또 조지아에서 다음 주에 경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0: 네.
7: 그런 여행하면서 또 전 미주에서
8: 맞아요.
7: 오신 분들 만나면서
8: 교류도 할 수 있고,
7: 교류할 수 네. 있고 그게 맞아요. 너무 큰 장점인 것 같네요.
10: 그렇죠. 2년마다 네. 보통 이제 전미주 체육대회라고 2년마다 있었는데
7: 네.
10: 그 한은 쉬게 되기 때문에
7: 예.
10: 탁구협회에서 아, 그 쉴 때마다 우리 탁구협회 장배를 따로 맹길자.
7: 네. 네,
10: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5회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7: 네.
10: 이번에 회장님이 네. 아틀란타에 계시기 때문에 아틀란타로 네. 가게 됩니다.
7: 그렇습니까? 네. 재밌다. 네. 송재호 탁구교실은 바로 저쪽 그랜뷰?
8: 네, 올림픽하고
7: 그랜뷰.
8: 그랜뷰에 있는
7: 네.
8: 우리
7: 그러니까
8: 많이 아시는 그 후보 탁구 뒤에 빌딩이기 때문에
7: 후보. 네네. 후보 지나자마자
8: 여러분들 많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나 네. 한번 탁구 교실을 한번 방문하셔서
7: 네.
8: 아 나도 이번에 한번 운동을 다시 새로운 종목을 해보고 싶다 하면 탁구
7: 네.
8: 전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7: 좀 잘 치는 분이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10: 예.
7: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셔서 30분 치고 또 쉬고 남들 치는 거
10: 네,
7: 보고
10: 맞아요.
7: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10: 예.
7: 마시고 그리고 30분 치고.
10: 네, 코치 선생님들이 다섯
7: 네.
10: 분이 계시기 때문에
7: 네. 네.
10: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은
7: 네.
10: 조금씩 많이 못해드리지만은
7: 네.
10: 10분 15분씩 스윙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자동으로 나오는 머신이 있어가지고
7: 네. 네.
10: 부담 없이 그냥 혼자서라도 할 수 있고
7: 뭐 네.
10: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한 3-4개월 정도가 조금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7: 네.
10: 한번 적응하면 평생 86세까지
7: 네. 네.
10: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7: 왜
10: 생각합니다.
7: 왜 86세인가요?
10: 아, 지금 현재 오시는 분 중 최연장자가 86세이기 때문에
7: 아 그러세요 네. 야 그러면 그분이 기록을 세우면 우린 또 그 리밋을 넘어가네요
10: 하기야 뭐 네. 코로나 전에는 94세 95세까지 계셨었는데
7: 아,
10: 불행히도
7: 네.
10: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7: 네. 네,
10: 지금은 86세가 최연장자입니다
7: 네 내가 잘 못해도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 그 파킨슨 때문에 오른쪽을 완전히 쓰지 못한 목사님도 지금 보니까 선수시더라고요.
10: 예.
7: 그분이 맨 처음에 어떠셨나요?
10: 처음에는 그 정도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7: 네.
10: 그래도 이제 본인이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운동해야
7: 네.
10: 되겠다 싶은데
7: 네.
10: 탁구가 가장 적성에 맞고 해가지고
7: 아.
10: 시작하셨는데
7: 네.
10: 파킨슨병이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7: 네.
10: 예. 뿔 주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7: 네.
10: 이렇게 양쪽 코너에서
7: 네.
10: 덜 죽게 이렇게 하고 있죠.
7: 아 너무 잘 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10: 네.
7: 너무 좋은 영감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면 가시면 좋을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10: 예, 네, 그냥
7: 보통, 네.
10: 본인이 한국에서 체육 시간 제일 싫었다.
7: 아,
10: 볼만 보면 무서워서
7: 네.
10: 눈을 감는다. 나는 운동 신경이 없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개런티하죠. 한 달 안에 저랑
7: 네.
10: 한 50번 볼 안 떨어뜨리고 연결할 수 있는 거
7: 아.
10: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8: 우리 탱자님도
7: 네.
8: 좀 배우면 좀 날까요?
7: 아니
8: 지난번에 하신 거 보니까 볼이 다른 데로 많이 날아가시던데.
7: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여학교는 피구할 때 특히 볼을 안 보고 아 웃는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10: 네.
7: 볼 무서워하시는 분 가시기 네. 바랍니다. 네. 탁구공은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10: 네. 그렇게 뭐.
7: 네. 네. 네. 송재호 탁구교실 전화번호 213-383 02-213-383-0096 올림픽과 후보 근방에 있습니다. 1049 사우스 그랜뷰 스트릿이에요. 가서 탁구는 뭐 돈도 그렇게 안 들잖아요. 탁구만 탁구채랑
8: 네네 맞아요. 네,
7: 볼만 있으면 됩니다.
10: 다 프리로 빌려드려요. 몸만 오시면 되네. 운동화만 신고 오시면 됩니다.
7: 네, 좋아요. 자, 우리 켄조 LHK 부회장님 네. 오늘 수고 많으시겠어요.
8: 예, 오늘 2차전도 가서 이제 또 야외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네. 방송 들으시고 점심 가볍게 드신 다음에
7: 네.
8: 또 저희 대한민국 응원할 수 있는 네. 2차전 경기장으로 네. 함께 오십시오.
7: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오늘 낮부터 서울 국제 공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 여러 가지 부스도 있고요. 기브어웨이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요.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면서 좋은 에너지도 받으시고 힘차게 응원하자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오늘은 건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려요. 동시에 의학도 발전하면서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전문의, 또 암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이후 건강 관리까지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안 메디컬의 안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USC의 암 전문의 교수시잖아요.
1: 네, 네.
0: 네, 이번에 안상훈 내과 이래서 설립을 하셨어요.
1: 네, 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셨어요?
1: 네. 제가 USC의 현재 네. 그 암센터에 네. 그 종양내과 전문의, 그러니까 암 전문 교수죠. 네.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진료를 그동안에 꽤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암 전문의를 아시고 계실 텐데
0: 네.
1: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네. 서울대의대를 졸업을 하고 네. 원래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네. 네. 네, 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받고 가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0: 네.
1: 암 환자분들 주치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한국의 일산에 국립암센터.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암에 관심이 생겨서 미국으로 와서 암 전문의가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0: 네.
1: 이 암 환자분들은 또 암이 없는 분들이랑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암 치료에 이제 가이드를 또 잘 받으셔야 되고
0: 네.
1: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0: 네.
1: 또 생존자로서 여러 가지 또 겪는 이런 문제들도 있으시고
0: 네.
1: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이걸 일찍 발견했으면은 이렇게 네.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0: 네.
1: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가족을 위해서
0: 네.
1: 내가 좀 주치의를 해가지고 예방부터 조기 검진 뭐 치료뿐만이 아니고
0: 네.
1: 예방 조기 검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신 다음에 생존자 관리라든지 등등
0: 네.
1: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주치 프랙티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을 하다가
0: 네.
1: 생각만 하다가 이제
0: 네.
1: 이번에 새롭게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짝짝짝짝짝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1: 네.
0: 진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잡아주면서 전담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위치는 어딘가요?
1: 제가 현재 이번에 개업하는 곳은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의
0: 네.
1: 세인 주드 병원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풀러튼 근처에 있는
0: 네.
1: 그 대형 커뮤니티 병원인데
0: 네.
1: 그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 위치 자체는 그 세인 주드 병원 자체가 이렇게 메디컬 컴플렉스처럼 여러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한인 주치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한인들은 플로튼에 많이 사시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업을 하게 됐고.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건물 빌딩은 이제 여러 다양한 과 의사들과 같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오셔서 뭐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하시면 같이도 협진할 수 있는
0: 네.
1: 예,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0: 아, 플로튼에?
1: 플로튼에 있습니다.
0: 거기 LA는 없나요?
1: LA는 그래서 내년 초에 2027년
0: 네.
1: 초에
0: 네.
1: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0: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안상훈 내과. 아, 우리 선생님이 계시면 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기네요, 선생님.
1: 네, 네.
0: 전화번호 드릴게요. 657-888-9919 657-888-9919. 근데 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암 검진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1: 그 한국 분들은 특히 이제 네. 건강 검진하러 한국도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0: 네.
1: 일찍 발견 암을 일찍 발견하시는 경우도
0: 네.
1: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암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0: 네.
1: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0: 네.
1: 폐암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폐암이
0: 네.
1: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 1위가 폐암이거든요. 남녀공이. 그런데
0: 네.
1: 근데 이제 폐암에 대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0: 네.
1: 원래 흡연하신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0: 네.
1: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0: 네.
1: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는 그런 CT를 1년에 한번 찍으시라고 하는데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시다
0: 네.
1: 보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흡연이랑 관련 있잖아요.
0: 네.
1: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부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0: 네.
1: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피시니까 벌써 60대만 돼도
0: 네.
1: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하루에 한 갑씩
0: 반세기를 폈어요.
1: 네, 그러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런 분들은 당연히 스크리닝을 하셔가지고
0: 네.
1: 일찍 발견하면은
0: 네.
1: 쉽게 또 완치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0: 네.
1: 이제 그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아직 한인분들 중에 그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 잘 모르시고 하셔서
0: 네.
1: 잘 안 하시고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1: 그래서 늦게 발견하시면 이제 물론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지만
0: 네.
1: 그래도 조기 발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완치율이 떨어지고
0: 네.
1: 또 당연히 치료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담배 평생 한 번도 안 폈는데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요리하면 또 그렇게 폐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특히 그 비흡연자 여성분들 특히
0: 네.
1: 한인분들이 이제 폐암 진단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요.
0: 네.
1: 아마 앞으로는 그 여성분들도 이 폐암 그 스크리닝 조기
0: 네.
1: 검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 그렇죠. 이제 조기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1: 원래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때 일찍 발견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증상이 없을 때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 검진은 모든 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암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는 암들만 제대로
0: 네.
1: 잘 검진을 하셔도
0: 네.
1: 내가 평생에 생길 수 있는 암의 거의 한 60% 가까이는
0: 네.
1: 일찍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한국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암이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인데요.
1: 네.
0: 연령별대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암이 있을까요?
1: 그 지금 말씀하신 암들이 대부분
0: 네.
1: 연세가 드셔서 많이 생기지만
0: 네.
1: 요즘 추세는 유방암이나
0: 네.
1: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생 연령이 낮아져서
0: 네.
1: 30, 40대 분들도 이런 암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옛날에는 대장암 검진이 50세 이상이었는데
0: 네.
1: 지금 45세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점점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한인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대장암이 많이 생겨요.
0: 왜 그러죠? 식습관 때문에?
1: 식습관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0: 네. 네,
1: 근데 왜 유독 한인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대장암 많이 생기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 가족력도 봐야 되고 이분이
0: 네.
1: 과거 병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 네.
1: 언제부터 어떤 암을 조기 검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0: 네.
1: 아까 저희가 대장암 말씀하셨지만 대장암은 대부분 폴립이라고 용종이라 그래요. 아니 사마이
0: 네.
1: 같은 거.
0: 네.
1: 근데 용종을 내버려둬서 암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종 단계에서 떼내야 되고
0: 네.
1: 어떤 분들은 용종이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0: 네.
1: 이런 분들은 그 대장내시경을 더 자주 하셔야 되고.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기 검진 가이드라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게 꼭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나요?
1: 대장내시경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뭐 CT 찍는 것도 있고 대변 검사로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용종이나 이런 게 발견됐을 때 떼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대장암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예 안 생기게. 근데 안 생기게 한다는 거는 폴립 단계에서 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T나 아니면은 대변 검사나 이런 거는 대장 내시경보다 덜 불편하긴 하지만 예방이 안 되니까.
0: 근데 내시경을 하면서 보이면 바로 떼내니까.
1: 그렇죠. 내시경은 바로 그냥 보면서 바로 진단 겸 치료를 하니까 암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0: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거 하고 나면 똥꼬가 좀 아파. 네. 치료 후에 이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평생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1: 아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이 처음 생기셨다는 거는
0: 네.
1: 그냥 운이 나빠 생긴 게 아니고
0: 네.
1: 내 유전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0: 네.
1: 내가 노출된 환경, 식생활
0: 네.
1: 습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0: 네.
1: 다 작용을 해서 암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0: 네.
1: 한 가지 암이 치료됐다고 해서 다른 암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0: 네.
1: 또 그 다음에 이게 재발되는가도 잘 봐야 되고
0: 네.
1: 또 다른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제나
0: 네.
1: 이런 약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한참 있다가 네. 다른 2차적인 암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중요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암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혈액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검사 말고도 네. 또 다른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진을 갖다가 또 특별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목 있는 쪽에 방사선을 쏘이는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뭐 림프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생기면은 네. 목 쪽에 방사선 쏘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추후에 갑상선암 같은 게 생길 위험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암제를 썼던 분들은 네. 한참 시간이 지나면 골수암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백혈병을 포함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심히 일부러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그냥 암 환자,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 또 그 네. 가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치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또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암을 잘 아는 주치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네, 네. 우리 안상훈 내과 선생님 여기만 가면 암과는 뭐를 응? 근데요 이렇게 네네. 이제 관리를 잘했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 네.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꼭 전하고 싶은 건강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1: 네, 암 예방을 위해서요 딱 한 네.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금연입니다. 담배 안 피우시는 거. 아. 네, 담배는 정말 암의 제일 친한 친구고요. 우리의 네.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다 하시는데 나는 네. 두 개는 다 못 끊는다 그러시면 담배를 끊으시고 차라리 술을 드십시오.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흡연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
0: 그거는요. 네. 베이프라고 요즘 뭐 네. 뭐 에스프레소 맛
1: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요즘에 연구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대체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없고요. 네. 안타깝게. 그다음에 이 담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맞아. 있거든요. 예, 그 간접 흡연 자체도 네. 암 유발하는 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서도 맞아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0: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요. 저쪽 공원에서 누가 피고 계신데 너무 냄새가 역겨워서 야, 이 나쁜 걸 왜 피까?
1: 네, 맞습니다. 그건 매우 네. 중요하고요.
0: 빨리 끊으세요.
1: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식생활을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네. 사실은 식생활은 다 일반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색상의 이 신선한 야채 드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냥 탄수화물만 줄이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고 네. 예, 배를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려면은 야채를 먼저 좀 드시고 네.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조금 네. 드시는 양도 줄일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식사하시기 전에 야채를 한 막 네. 이렇게 큰 접시로 하나 딱 드시고 그다음에 드시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예, 다른 음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제가 요즘 겨자 입 그거를 갖고 그냥 불에다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씁쓸하고 맛있어. 네네. 그런 거나 네. 이 마켓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싼 게 뭐 많아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싸. 식생활 습관 말씀드리면 네. 아 평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네. 철저하게 잘 드시고 네. 주말에는 한두 끼는 또 드시고 싶은 거 네. 드시고 그래서 좀 네. 장기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건강하게 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원장님은 어떤 음식 어떤 야채를 제일 잘 드세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예, 왜냐하면 빨간색 나는 것들이 예, 네. 그런 거 피망이나 토마토 이런 거.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전립선암, 예, 전립선암 같은 그런 암의 네. 위험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색이, 그러니까 색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색을 네. 내는 게 네.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네. 세포 노화도 막고 암 네. 발생 위험성도 낮추고 예, 그렇습니다.
0: 선생님 누가 그러시네요. 정말 믿음이 가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이시로군요. 선생님 개원하시면 바로 선생님 병원으로 갈게요.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미 개원을 하셨죠 플러턴에는?
1: 아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사실은 네. 그 제가 암 전문의로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네. 암 전문의를 그만두고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USC 대학병원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암 진료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제가 내과 주치의로서 개원을 하는 겁니다.
0: 와, USC 암 전문의 교수님이 그리고 수많은 그런 경험과 수많은 멋진 이력을 가지신 선생님이 주치의가 되신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안상훈 내과 LA 문 여는 날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0: 네. 지금까지 암 전문의 우리 안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입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끝인사 주시죠.
1: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새로 개원해서 하는 게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특히 이제 100세 건강 많이 얘기하는데 암 안 생기면 100세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한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안상훈 교수님 짜짜짜.

암과 싸워서 이기자. 오늘 멕시코와 싸워서도 이기자. 천천히 걸어가네. 오늘 열심히 박수치며 응원하다 보면요, 몸의 면역력도 쑥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수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집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님이 툭 하면 자 박수 그러면 막 쳐야 돼요. 그냥 작은 일에도 박수 이래서요. 저는 차 타고 단체로 갈 때 내릴 때 꼭 그래요. 자 운전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이러면 박수.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도 좋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 탱자와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5: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
7: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8: 선택하세요 품질을,
1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아담 같은 오늘은 축구 해설 위원 아 심판 같은 IOC 심판 같은
4: 아 꼬리요
5: 이 축구가 말이죠.
3: 네, 우리 흔히 탱자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남자.
3: 네.
5: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3: 그 자켓 너무 멋있다 진짜.
5: 그쵸?
3: 그리고
5: 아 되게 더워요 이거 자켓이.
3: 태극기
5: 바람이 태극기를 달았죠.
3: 아...
5: 하나 드릴까요?
3: 저는 사실 그...
5: 오늘 아주 빨갛게 아주 섹시하게 입으셨는데.
3: 아니 이거밖에 없어 또 빨간색에. 아, 제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세 장을 받아 얻었는데
5: 네.
3: 다 주인 나눠주고 보니까 결국 제가 입을 게 없는 거야.
5: 꼭 그래요. 뭐 누구 나눠주면 자기 게 없어요.
3: 막 주는 거 좋아해서 제가.
5: 아...
3: 어, 어떻게 더워 죽겠는데 못 벗고.
5: 저도 벗을까? 지금 저 사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3: 저 나 큰일 났네.
5: 팔에 태극기도 있어요.
3: 어 그러네. 네. 어, 나도 벗어 이거. 어 더워.
5: 아 근데 너무 덥다.
3: 어,
5: 좀 벗고 갈게요.
3: 네. 아니 우리 둘 다 어떻게 부채를 잃어버렸어요?
5: 그러니까요.
3: 진짜.
5: 아 진짜 가뜩이나 네. 삶의 인생에 부채가 많은데
3: 어제 예?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5: 왜요?
3: 왜냐면 그 부채를 내가 선물 받아서 너무 제일 아끼는 너무 응? 작가가 만든 건데 근데
5: 아 진짜요? 그게 막 친필 사인이 또 그런 거야 그러면?
3: 네. 그림 한국의 크
5: 20화
3: 아. 근데 다 전화해 보니까
5: 네.
3: 누가 여기 쓰레기통에서 봤대요. 근데 왜 안 건지냐고.
5: 아이 그거를 떨어뜨린 분이 잘못한 거지.
3: 누가 버린 거를 왜
5: 쓰레기, 쓰레기
3: 저절로 거지. 저절로 일 들어갔어. 아니 훈이 씨도 부채 잃어버렸어요?
5: 저는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없었어.
3: 없어. 어떻게 해? 이참에 우리 부채장만 해요.
5: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이번에 뭐 태극기 좀 들고 있는 네. 거 없나?
3: 아 저도 태극기를 하나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 옷을 입었을 때
5: 네.
3: 태극기를 탁 감싸면서 숄.
5: 그 뭐지?
3: 네.
5: 원래는 그거 아시죠? 태극기를
3: 뭐요?
5: 그거 훼손하면 벌 받아요.
3: 아 그런 거 있어요.
5: 형벌 받아요.
3: 응.
5: 그런데 그러니까 태극기로 하면 안 되고 태극기 문양을 딴 이제 그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또 미국사니까
3: 미국 사람들은 성조기로
5: 네. 어 그걸로 정말 다 하잖아요.
3: 다 하죠. 그러니까
5: 저도 좀 웃긴 게 아 물론 태극기를 리스펙트하는 건 맞는데
3: 모셔만 노라
5: 어 그걸 굳이 뭐 물론 뭐 찍거나 회사라면 안 되지. 근데
3: 네.
5: 좀 이렇게 리폼하는 건 괜찮은 것
3: 내
5: 같은데.
3: 내 몸에 감싸는
5: 그럴까요?
3: 거.
5: 예전에
3: 괜찮죠.
5: 우리 미나 씨가 2000년 월드컵 때
3: 네.
5: 그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그냥 몸매로.
3: 네.
5: 아유 미나 씨 잘 지내나?
3: 아 나도 좀 떠볼까.
5: 어 그러니까 오늘 가세요? 오늘?
3: 네,
5: 이러고 가셔야지.
3: 이러고 가면 어때?
5: 왜?
3: 아무튼.
5: 그 저희가 하나 이거.
3: 아 태극기 파는데 어디 있어요?
5: 태극기 파는데요?
3: 네.
5: 할게?
3: 이참에 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네. 큰 거 하나씩
5: 저 사무실에 있는데
3: 아 그래요?
5: 네 하나씩 조그만 거 이렇게 딱
3: 아 조그만 거 저도 있죠.
5: 네. 아 근데 오늘 홈쇼핑 월드니 신문선
3: 네.
5: 유연인과 네. 수원 여자친구 지소연 선수 닮으셨다고. 지소연 선수가
3: 네.
5: 제 기억엔 이쁜 걸로 알고
3: 저요?
5: 있는데
3: 네. 어머 고마워요.
5: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네. 분 아닌가 지소연 선수가. 아무튼
3: 네.
5: 오늘 여러분 드디어 멕시코
3: 네.
5: 경기 있잖아요.
3: 네.
5: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3: 2-1
5: 2-1 승?
3: 승.
5: 자 누가 넣을 것 같아요? 한국 선수.
3: 한국 선수. 네.
5: 뭐 일단 손흥민 한번 들어가나요? 오케이. 오늘은 왠지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할 것 같아. 그렇죠.
3: 맞아요. 지난번 못 뛰잖아.
5: 지난번에는 약간 몸풀기였던 거.
3: 그럼요.
5: 것 같고,
3: 예. 또 후배들.
5: 또 전력을 너무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3: 그러니까
5: 오영규 넣잖아. 그러니까
3: 오늘 흥민이.
5: 오늘 손흥민 그러니까 축구 넣고 두 번째 걸 누가 넣을까요?
3: 강인.
5: 저도 이강인.
3: 강인.
5: 이강인.
3: 강인한.
5: 이강인이 돌파하다가 그냥 중장 걸쳐 빵 때로 들어갈 것 같아.
3: 어 진짜. 내기하자. 둘 다 같은데 걸었네.
5: 그러니까 근데 둘이 똑같아서.
3: 나 우리
5: 저도 2-1 네? 아니면
3: 네.
5: 2-1 아니면 3-2?
3: 네.
5: 우리나라가 좀 골 많이 넣을 것 같아 오늘.
3: 네.
5: 왠지.
3: 아니 작업하시는 분에서 작업실에 많이
5: 누굴 또 작업해요?
3: 작업실에서
5: 네.
3: 우리 멕시칸 아미고 친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 그렇죠.
3: 저만 돈 내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사우나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5: 네.
3: 멕시칸 그 동료가 일하시는 분이
5: 네.
3: 내기 걸자고 그러더래요. 100불.
5: 누가 이기는지?
3: 어 아니 오. 그게 아니라 멕시코가 이기면
5: 네가 100불 내가 100불 이렇게?
3: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짐은 한국이 짐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분이 이 언니가 50 too much I don't have money 50 그랬더니 no no 자신 있다 이거지. 이야. 100불을 걸었대요.
5: 그래서 하셨대요?
3: 뭐 어떻게 나 저랑 똑같은 거죠. 뭐 아, 뭐 어떻게 안 한다 그래. 오늘 그러신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야.
5: 야 이거 네. 돈까지 들어가면 좀 문제가
3: 큰데. 그런 분 계시다면 전화 한번 주세요. 13-531-2291
5: 친구끼리? 응? 친구끼리도?
3: 친구끼리도.
5: 친구끼리도. 아니면 진짜 그 나라 분들과?
3: 멕시코 친구랑 내기를 했다.
5: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이쪽 방송국 출근하면서 네. 그 주차장 해주시는 네. 분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제 리차드인가? 아니 그분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요.
3: 리카르도.
5: 리카르도인가? 그 친구랑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네. 매일 아침 인사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딱 가면서 태극기를 쫙 보면서 What's up, brother? 그러면서 제가 태극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막 웃으면서 꼬레야, 꼬레야.
3: 그래요. 네. 혹시 그렇게 네. 돈 내기 하신 분 계시면 한국 팀에
5: 근데 좀 재미로만 해야지. 배팅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이거는
3: 조금 걸어야 재밌다고 누구시다.
5: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민감해질 수 있죠.
3: 그렇죠.
5: 근데 가족끼리는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뭐 5불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와이프랑 해서 그냥 뭐 누가 몇 대면서 이길까, 누가 이길까, 네. 비길까 해서 네. 각자 다른. 저는 항상 선택이 폭이 없어요. 왜냐면 한 명씩 정하고 나면 전 네. 남은 거 그냥 해야 돼요. 네. 같은 건 안 되잖아.
3: 그치.
5: 그러니까 저는 남은 거 그냥 택하니까 네. 거의 뭐 제 의지와 상관없는 배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도 네. 이겨.
3: 퇴근길에 만나는 곱창집 네.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하고
5: 그 반짝반짝 별
3: 멕시칸 친구하고요. 네. 피해가야 되지 않게.
5: 왜?
3: 아무튼
5: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셨다면 뭐 네. 저희가 절대로 뭐 그런 도박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친구끼리 재밌게 재밌게 하면 그거 쏠쏠하게 모으면
3: 그럼요.
5: 20불씩 모아서 한 100명 하면
3: 그래가지고 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겠지.
5: 그치. 아 근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좀 오늘 피곤해가지고.
3: 네.
5: 어떻게 끝까지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졸려요.
3: 네. 왜 졸려요?
5: 아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3: 아 그러면 안 되지.
5: 밤새 기도했죠. 우리나라 이기라고.
3: 아 그러느라 기도하느라고.
5: 그냥 산에 올라가서.
3: 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5: 생명수를 떠와서. 아시죠? 그냥, 비나이다. 네? 경기를 받아서. 야 여러분 오늘 이기면 제가 어저께 사실 그 댓글에 네. 우리 그 홈쇼핑월드님이 그러셨나?
3: 네.
5: 저보고 키비키님이 그러셨나? 저한테 그 보라색
3: 보라돌이
5: 네, 보라 타이 매면은 대한민국 일 것 같다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 사실 보라 테를 매려다가 입었다 생각해보니 제가 오늘 저녁 때 또 이벤트가 있어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3: 아 풀으면 되지 했다가
5: 아니, 셔츠 풀게 아니고 셔츠 옷 복장이 제가 좀 이렇게
3: 티셔츠 위에 매도 돼요.
5: 어 정말요?
3: 머리 넥타이를
5: 아 이마에다
3: 눌러 되지. 그 필승
5: 회식할 때 늘 하는 거. 네.
3: 옛날에 진짜 뭐 수험 공부할 때 이마에 띠 눌렀잖아요.
5: 아 그거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진짜
3: 네.
5: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3: 네.
5: 시험을 봤나 봐요. 뭐 중간고사 봤겠죠 그런 거.
3: 네.
5: 근데 이제 제가 방에서 공부할 때 머리띠를 제가 뭐 1등이라 썼나 할 수 있다 뭘 써갖고 하여튼 뭐 써갖고 제가 이렇게 머리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머리를
3: 진짜요?
5: 메고 공부 아까 어머니 말씀이에요.
3: 네.
5: 그걸 보면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제가.
3: 네. 근데 본인은 생각이 안 나?
5: 저는 생각 안 나요.
3: 몇 학년 때?
5: 2학년인가 뭐 3학년.
3: 국민학교?
5: 초등학교. 예, 국민학교.
3: 와, 세상에.
5: 저는 어릴 때는
3: 또 튀었다.
5: 어릴 때는 참 애가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 아이였는데 네. 어떻게 애가 크면서 이러냐. 사춘기를 잘못 보내 사춘기를. 사춘기 너무 반항했나 봐.
3: 혹시 뭐 정화수를 떠놓은 게 아니고 맥주를 한 사발 넣고 아니 보스턴에서는요 네. 맥주가 품귀 현상이에요.
5: 왜요?
3: 거기서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5: 아 이번에 경기할 때. 네. 아,
3: 스코틀랜드
5: 아, 또 그분도 엄청
3: 분들이 마시지. 엄청 마셔서 하도 마셔야 돼서 맥주가
5: 야, 잘 됐다.
3: 바닥이 났다고.
5: 경제가 네. 엄청 산 거잖아요.
3: 경제가
5: 그죠?
3: 이렇게 네. 해서
5: 이번 때도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 네. 우리가 지금 어저께도 그렇죠. 계속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리자고 캠페인 네. 하셨잖아요.
3: 네.
5: 정말 이럴 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3: 네.
5: 얼마나 좋아요.
3: 오늘 예약 안 받아요. 선착순 이래서 가서 줄 서야 되고 이런 데도 있고.
5: 그리고 아 제가 이거 방송에 말씀드려서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왜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검사님
3: 네,
5: 나오셔갖고
3: 네.
5: 오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모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딴 데 못 가시는 분들 그쪽 오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다울정이 있는 서울국제공원에도
5: 거기도 너무 좋은데 네. 이미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지금 벌써 몇백 명 몇천 명이 가요.
3: 네.
5: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3: 못
5: 거예요.
3: 못 가시는 분은 거기도 가시고.
5: 거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네. 지금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그 서울공원 일단 네. 1순위 오레스카운에 계신 분들은 더 소울스몰 오늘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3: 네.
5: 그다음에 거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인근의 식당들을 가셔도 좋아요. 근데 네. 자리가 이미 너무 많이 찼더라고. 그런데 못 간다. 그러면 코리아탄 플라자 1층 푸드코트에서도 해요.
3: 네.
5: 그러니까 거기도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네. 뭐 알아서 보세요. 거기까지 자리 없으면 이제 저희가 없는 거지 뭐.
3: 진짜.
5: 와 근데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셨더라고.
3: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좀 살면 너무 좋겠어요.
5: 얼마나 좋아요. 이때 좀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3: 우리 응원가 하나 들어야 돼.
5: 뭐 들을까요? 어?
3: 우리 아파트 아파트.
5: 아파트 아파트. 윤수일 씨가 저희 선배님이신데.
3: 아 그래요? 네. 로제와 윤수일이 함께하는 아파트. 아파트.

0: 아파트 아파트
1: 이거 아파트 값 좀 오를 것 같아 있는데 아 이거 게임 되게 많이 했는데 아파트.
0: 그, 아 게임하면서 오늘
2: 너야.
0: 응원다면서
1: 아 정말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요.
0: 뭐요?
1: 누가 이기든
0: 그럼요
1: 즐기자고요 그냥
0: 그래요
1: 졌다고 해서 절대로 화내실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졌다고 그 상대편 나라 국가에
0: 그럴 것도 없어
1: 국적을 가신 분들과 괜히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요.
0: 어 그럼요
1: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분들을 절대로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면 안 됩니다.
0: 멕시코.
1: 우리가 오케이. 아주 그냥 그죠? 웃으면
0: 아미고?
1: 그냥 서로 칭찬해주고.
0: 네.
1: 너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 싸. 이런 거 해주면서
0: 네.
1: 응원해주고 서로 도둑하게 해주고.
0: 네.
1: 이런 약간 우리가 선숙한 문화.
0: 축제야. 축제,
1: 네, 이렇게 즐겨야지. 즐겨야죠. 간혹 가다가 제가 네. 예전에 일본이랑 한국하는 야구 게임 보러 왔거든요. 와 진짜 그 어마어마한 텐션이 갈발보도 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일 전에. 결국 한국이 이겼어요.
0: 네.
1: 이겨갖고 저희가 막 근데 저희가 맨 앞에서 막 이러니까
0: 네.
1: 그 미국 스포츠 채널이랑 일본 스포츠 채널, 한국 스포츠 저희 다 찍었어요.
0: 네.
1: 찍고 인터뷰하고 막. 근데 일본 사람 분들이 확실히 매너가 좋더라고.
0: 아.
1: 졌지만 저희가 인터뷰하고 일본 방송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막,
0: 네.
1: 막 혈기왕성 애들이
0: 네.
1: 막 지금 일본을 하다가 저희가 막 저희도 착하게 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잘 싸웠다 니네들.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다. 니네 다음에 이겨라. 그랬더니 일본이 막 지나가다가 저희 12골 줄 알았는데. 딱 안아주면서 아 한국 잘했다 오늘.
0: 어야.
1: 그러면서 이지방 이러면 그런데 야 성숙하다.
0: 이지방
1: 멋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지방 라면 맛있죠.
0: 네.
1: 이지방은 라면이 아니고 저기 맥주가 더 기린 이지방.
0: 아 그래요.
1: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네. 오늘 성숙한 우리 또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0: 네.
1: 끝나고도 좀 자기 있던 자리
0: 그렇죠.
1: 치우고 깔끔하게 이래야 성숙한 한국인의
0: 그럼요.
1: 모습을 보여줘야
0: 맞아요.
1: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죠? LA시에서도 또 한국인의 또 커뮤니티의 위상이 올라가고
0: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원래 취지는 지구촌의 화합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 취지를 잊지 말고
1: 화합과 이런 섹시 여기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미옥 씨가 오늘 이상해 보이신 요런 즐거운 파티란 말이에요.
0: 아 네.
1: 와 좋잖아.
0: 지금 아 진짜 보세요. 55밖에 없다니까.
1: 아니 봐봐요 지금
0: 티셔츠를 하나
1: 카메라에 비친 거 두 개를
0: 네.
1: 봐봐요. 지금 미옥
0: 네.
1: 씨랑 저랑 양
0: 네.
1: 투샷인데
0: 네.
1: 저는 그냥 하얀 곰 같고 미옥 씨는 되게 빨간 섹시하고 너무 티가 나잖아. 너무
0: 아,
1: 달라.
0: 고마워요.
1: 네? 아 근데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0: 티게 해줘서 고마워요.
1: 아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아 아름답습니다.
0: 아 훈이 씨 그 네. 티셔츠는 옆에 태극기가 붙어있는데
1: 어 이거 아침에 급하게
0: 빛이. 원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사서 붙인 거예요. 와이프를 쫄랐어요.
0: 붙여달라고?
1: 제가 일단 내가 살 테니 붙여만다오.
0: 아, 어디서 샀어 그런 거는 태극기는 또?
1: 아마존?
0: 아마존?
1: 존?
0: 네. 아, 존한테
1: 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0: 아.
1: 이런 거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0: 그럼요. 어. 네. 저는 태극기와
1: 우리 아들도 해줄 거예요.
0: 성적이 두 개를 빨리 구해가지고
1: 그러니까 양쪽에 다
0: 달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1: 근데 요새 조금 지난번만 했더니 그 조금 안 좋은 부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신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을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저한테 약간 조심하긴 해야 돼요.
0: 그렇구나.
1: 네.
0: 그렇지.
1: 이쯤에서 갑자기 생뚱.

0: 밖에 우리 홈쇼핑 월드님께서 네. 한미 혹시 삼행시를
1: 지어주셨어요?
0: 생뚱맞게.
1: 어.
0: 네, 한번 해볼게요.
1: 네, 한
0: 한미옥님은
1: 미
0: 미국의
1: 옥
0: 옥소리. 이야. 근데 가만 있어. 옥소리 배우님이 네.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신데
1: 네.
0: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열리고 됐죠.
1: 아니, 네. 진짜 안타까워.
0: 안타까워. 근데 그렇게 이쁘니까 더 주변에서
1: 나는
0: 만났구나.
1: 그렇게 해서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0: 근데 뭐
1: 운명이 뭐 그런 거죠.
0: 그렇죠.
1: 뭐.
0: 상대도 있으니까. 근데 한미옥 씨가 한미옥님은 미국의 옥소리래요. 야,
1: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옥구슬. 홈쇼핑 월드님 감사합니다.
0: 한훈 안 해줘요? 네. 홈쇼핑 월드님 뭐라도 한, 해줘요. 한훈.
1: 한만은
0: 훈.
1: 훈훈한
0: 뭐야 그게 너무 내용이 없잖아. 너무 내용이 없잖아. 이거는 마치 한미옥 한미옥은요 미옥입니다. 어, 오케이 뭐 이런 거야.
1: 한마는 하늘 다 모아서 오늘 네. 다 표출해보는 그런 역사적인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미옥씨 꼭 이렇게 입고 나가세요.
1: 진짜요? 네, 네, 괜찮아요? 진짜,
0: 어, 너무 이뻐요. 아. 이거를 아름다움을 네. 보여줘야지 왜. 이러고 한국이 꼴르면 촥 또 어. 세레모니 한번 춤 한번 추시고 지면 조용히 들어가세요.
1: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경화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6: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 Father's Day가 돌아왔다. 홈쇼핑 월드.
0: 네.
1: 파더스데이 감사 초대박스.
0: 초대박스. 야, 이 파더스데이를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우리 홈쇼핑 월드 짜작 짜작 짜작. 김미경 실장님.
0: 실장님.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일정을 모르셨대요. 오늘 방송 일정을 아니, 모르셨다고.
5: 제가 헷갈려가지고.
0: 그러니까 헷갈렸대요. 잠깐.
1: 아, 어. 못 오실 뻔했구나. 어,
0: 아니 근데.
1: 안 되죠. Father's Day 지금 많은 아니, 아빠
5: 저희
1: 오빠들이 기다리는
5: 초 대박 세일 해가지고
1: 그러니까
0: 지금
5: 20일에 관련된
0: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재밌고 아, 여러분
5: 너무 재밌어요.
0: 네. 깜짝 놀라실 세일과 프로모션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어, 얼른 들어가봐요.
0: 빨리 가보죠.
1: 네.
0: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콘서트 티켓을 네. 지금 홈쇼핑 월드에서만 깜짝 이벤트로 50% 디스카운트하고 있습니다. 50% 세일로 여러분 트로트 황제 서른도 콘서트 티켓 27일날 하는 6월 17일 토요일날
1: 네.
0: 산타 뭐죠?
1: 판타지
0: 아,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하는 콘서트 티켓을 5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1: 네.
0: 파더스데이 기념 어떤 게 있나요?
5: 아, 저희가 마더스데이는 엄청나게 기념하는데
0: 네.
5: 아버님들이 너무 소외되셔서
0: 맞아요.
5: 우리 홈쇼핑 월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네. 아, 2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20일로
1: 네.
5: 머리머리 머리를 짜내서 많은 아. 것들을 만들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기대돼요.
5: 먼저는 이불 10전 초대박 세일을 합니다.
0: 자, 21일이니까 야. 이불 10전.
1: 예, 예.
0: 야, 좋아요.
1: 네.
0: 이불 10전.
5: 두번기 구운 곱창김 예. 5매가 하고 김밥김 10매 각각 하셔서 무조건 이 김 시리즈들이 이불 10전입니다.
1: 어머!
0: 야. 곱창김. 그 맛있는 아, 네. 곱창김.
5: 왜 고급 원초로 만든 곱창김. 씹을수록 더 단맛이 나는 곱창김.
0: 네.
5: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우리 김밥김으로 또 김밥 싸시면
1: 네.
5: 아, 또 퀄리티가 달라져요. 근데 바로 이불 10전밖에 안 합니다.
0: 이불 10전입니다.
1: 곱창김 너무 맛있잖아요. 네. 후니 씨 아들이 요만 먹는데요.
5: 그러니까요.
0: 참 복받은 놈이죠.
1: 그치요. 아빠 잘 만나서.
0: 난 누린 거 먹었는데 누진 거 먹고.
5: 아, 아, 아, 네. 거기다가 이제 유부 야채 우엉 김밥을 또 팔거든요.
0: 네.
5: 이게 건강하고 간편함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0: 네. 냉동인가요?
5: 예, 오. 트레드조에서 보시는 분 있으실
0: 예, 예, 예.
5: 건데
0: 그렇죠.
5: 트레드조에서는 4불 99에 파는데 저희 네. 홈쇼핑 월드에서는 무려 2불 10전.
0: 요것도 2불 10전 세일.
5: 예, 예. 단무지 우엉 유부 당근 시금치 거기다가 김도 광천김이에요.
0: 오, 네. 와우.
5: 국산 쌀.
0: 좋습니다.
5: 이거를 바로 영하 만들어서 영하 45도에서 급속 동결 건조시켰거든요.
1: 네.
5: 이걸 저희가 집에 가져와서
1: 네.
5: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2분 30초 돌리시면
1: 네.
5: 갓 만든 김밥.
1: 아,
5: 아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5: 네네. 또 유기농 스틱도 있는데 어, 이게 현미로 만들었어요.
1: 네.
5: 건강식인데 6개월 아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스낵이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거든요.
0: 네.
5: 그렇다고 아기만 먹는 게 아니고
0: 네네.
5: 그냥 저희가 심심할 때 뭘 먹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1: 네.
5: 어?
0: 그렇죠.
5: 누가 그러더라고요. 길티 플레저라고 하더라고.
0: 오.
5: 그때 먹을 수 있는데 맛이 단호박 맛.
0: 길티까지?
5: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단 거 먹으면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안 든대. 너무 좋대.
1: 네.
5: 단호박, 현미, 브로콜리, 자색 고구마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4불 9구인데 어버이날, 아버님날 맞이해서 2불 10전입니다.
0: 좋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그리고 무설탕 홍삼 캔디
1: 네.
5: 이게 홍삼 농축액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5: 이것도 2불 10전입니다.
0: 이야.
1: 이야.
0: 일단 요거 보러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1: 네.
0: 근데 20일이라서 또 21불 세일도 있어요?
1: 야, 이거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네.
0: 그러니까 정말 머리 많이 쓰셨다. 예. 뭐가 있을까요?
5: 일품 산상 배양금 프리미엄 진액이 있는데
1: 네.
5: 이게 원래 99불 99짜리인데 네.
0: 그렇죠.
1: 설마.
0: 이거를
5: 우리 20일? 아버님들 아빠 힘내세요 하시라고 21불입니다.
1: 와,
0: 예. 와 일품 산삼 배양근 프리미엄 진액을 21불에.
5: 알지원, 네. 알지투 이게 특별한 사포닌이 들어가서 원기 회복에 너무 좋거든요.
1: 네.
5: 소화 안 되고 우리 기운 없고
1: 네.
5: 만성 피로, 아, 우리 혈액이 좀 안 돈다고 느끼실 때 이거 드시면 불끈 힘이 납니다.
1: 불끈 힘이 나요.
5: 그것도 21불로 힘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홈쇼핑 월드.
0: 네. 또 뭐가 있죠?
5: 또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태미너의 왕 강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 1개월 분이
0: 네.
1: 저희가 이거죠?
5: 예. 69불 99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그렇죠.
1: 네.
5: 근데 지금이 21불인데 한 박스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입니다.
1: 어머나.
0: 흑마늘 진액을 1 플러스 1으로
1: 무려 21불에.
0: 두 박스 21불에. 예.
1: 그러면 우와. 이게 한 박스에 1불 50이네.
0: 어떻게 한 박스 1불 50입니까? 10불 50.
1: 저희가 아버님께 헌정
0: 주시고 아니에요.
1: 맞아요. 아버님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0: 야,
1: 이렇게 세일하겠습니다.
0: 진짜 예. 가격 너무 좋다.
1: 야, 이거는 사가지고 이건 한 오빠, 저 오빠 이렇게 나눠서
0: 오빠만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 또
5: 저녁에 네. 드시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 오손도손 뭐 맥주도 드시고
0: 아버님 술상도 한번 전해드리고
5: 소주도 네. 드시라고 예. 남해 바다 추억의 알멍게. 포동포동 알멍게 500g
1: 나 이거 팬이에요.
5: 야 이거 진짜 맛있어.
0: 맛있죠.
5: 예, 예. 이게 딴 데는 막 짜고 하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물컹물컹 그런 게 없고 네. 네. 토실토실하고 우리가 알먹을 때 그 통실통실한 맛 있잖아요.
0: 그쵸, 씹히는 네. 맛이 또 예.
5: 그리고 그게 바로 21불인데 1+1
0: 아,
5: 가족 전체 드시라고.
0: 이게 그러니까 세일해서 예. 21분인데 그게 1+1이고요.
5: 1+1이에요. 꼭 잘 드셔야 돼요.
0: 와.
1: 어머나, 1+1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럼 이 멍게가 하나에 10불 50전이야.
0: 그러니까
1: 이거는 쟁여놔야 되겠다.
0: 이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5: 또 저희가 알멍게만 하면 또 섭하잖아요.
1: 네.
5: 그래가지고 남해에서 통발로 잡은 자연산 푸르면 수협 바다 활장어를
1: 네.
5: 거기 보면 네. 꼬리 긴 게 두 마리에서 네. 한 세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네.
5: 그게 24불 99에서 네. 16불 99 이제 드디어 또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네. 가족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좀 요리해 주시라고 저희가 네. 21불인데 그것도 1+1입니다.
1: 와 세상에.
0: 야.
1: 와, 그러면 팔장어.
0: 장어랑 멍게랑 둘 다 1+1이에요. 예.
1: 그러니까요.
5: 아니 요리 잘할 필요 없어요. 거기 소스 다 있거든요.
1: 네.
5: 소스 싹 발라서 10분 정도 약한 불에 쭉 정성껏 구우시면
1: 네.
5: 나도 오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0: 정성껏 굽는 건 어떻게 해야 정성껏 굽는 거죠? 프라이팬에서?
5: 마음을 다해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0: 또는 남편분도 해주시면 좋아요.
5: 예, 예, 예, 예. 네.
1: 이거 진짜 사러 가야 되겠다.
0: 두 개의 21불이에요.
5: 네.
0: 너무 좋아.
5: 거기다가 네. 강원도 횡성군 한국산 참기름 또 들기름 300ml씩인데 이게 저희가 강원도 횡성하고 또 협약이 돼 있잖아요.
1: 네.
5: 그래서 1+1 각각 1+1에서 두 병이 무조건 21불입니다.
0: 그럼 두 개 믹스해도 돼요?
5: 네.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이 각각 다르게 해서 1+1이 21불이거든요.
0: 참기름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들기름도 한 병 사시면 하나가 선물로 나가는 게 21불.
5: 이게 저희가 홈쇼핑에서 얼마나 아버님 나를 많이 해서
0: 머리
5: 네.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들기름 드세요. 참기름 비벼 드세요. 이러면서 드리면 너무 좋겠다.
0: 비벼 드세요. 네, 좋아요.
5: 여기다가 네. 경남 의령 특산물 무림 망개떡.
0: 망개떡.
5: 망개떡인데
0: 네.
5: 이게 그냥 탁 까고 그냥 전자레인지 네. 돌리실 필요 없거든요.
1: 네.
5: 냉동을 바로 녹이셔서 쭉 놔두시면 이렇게 딱 예쁜 접시에 올리면
1: 네.
5: 제 일품 떡이에요.
1: 네. 네.
0: 근데 망개떡 10개 세트가 21불이면은 뭐 가격
5: 세 팩이잖아.
0: 아, 세 팩에.
5: 세 팩이라니까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5: 저희 홈쇼핑몰은 그런 월드가 그렇죠. 아니에요.
0: 망개떡 10개 세 팩에
5: 21불.
1: 저거 이거 사다 놓고 냉동실에 이제나 저제나 먹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거 빨리 가서 더 사 놔야겠다.
0: 그러니까.
1: 조금 먹어야지.
5: 예, 네, 맛있어요.
0: 사무실 챙겨 놔야겠다.
5: 향도 너무 좋고요.
0: 네.
5: 이번에는 21불로 그치지 않습니다. 210불 초대 박스.
0: 거기까지 갑니까?
5: 예. 네. 저희 뉴질랜드산 최고급 양모 이불이 있거든요.
0: 네. 네.
5: 양모가 저희 천연 섬유 중에서 또 뛰어나잖아요.
0: 그럼요. 뭐
5: 비단도 있고 양모도 있는데
0: 예.
5: 이 양모 이불의 장점은 사람 몸과 이불 사이의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서
1: 네.
5: 최상의 숙면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0: 네.
5: 또 체온 조절 기능도 해주고 취침할 때 이렇게 저희가 약간 습도가 끈적끈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자면 여기서 주무시면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이거 입으시면 이렇게 따뜻하고 또 더운 사람은 이게 자연섬유니까 또 시원하게 해준 맛이 있거든요.
0: 네. 네.
5: 그래서 양모 이불이 자연섬유여서 자연섬유를 사용하시면 면역력도 개선되시고 피부 질환도 개선되시고 호흡기
1: 네.
5: 왜 먼지가 많이 없거든.
1: 네.
5: 또 비염하고 이런 것도 다 개선되시는데
0: 네.
5: 저희 킹 사이즈는 무조건 210불.
0: 야, 이것도
1: 건데?
0: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를 맞추셨네요.
5: 네.
0: 210불로.
5: 킹 사이즈는 무조건 160불. 또
1: 네.
5: 스몰 사이즈는 120불입니다.
1: 어머.
0: 거꾸로 돌렸네. 21을
5: 예.
0: 12로.
5: 예.
1: 야.
5: 너무 재밌죠.
0: 야, 근데 네. 머리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네.
1: 양모 이불 이거는 진짜 몸 그렇게 좋대요.
0: 그렇죠.
5: 또 자. 아버님들이 저희 네. 몸이 허약해지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비뇨 많이 있으시고 네. 잔병감 네. 있으신 분들 전립선. 특허 치료제 휴먼 에너지 120 캡슐 4개월분이거든요. 네. 네. 그게 원래 120불인데 네. 이걸 또 저희가 80불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5: 네. 이게 나이 들면서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골수 생성이 저하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남성으로서 기능도 많이 감퇴되시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아버님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5: 네 헬시랜드 가져왔는데 네. 이 또 이거만 드시면. 저희가 또 섭하죠. 섭하지.
0: 안 섭섭하긴 한데.
5: 그래서 구진국포 흑삼골드. 이게 셀바가 79불인데 저희는 예 이거 드리고 네. 또 모닝 화이트 10병. 이것도 세이가가 49불 99전인데 네. 저희가 네. 이렇게 구진국포 흑삼골드랑 모닝 화이트도 팍팍 다 드립니다.
0: 모닝 화이팅입니다.
5: 네.
0: 이게 간에 네. 좋은 거거든요.
5: 예. 네.
0: 그래서 이준호 씨가 네.
5: 맞아요.
0: 이준호 씨.
1: 정준호 아닌가요?
0: 정준호 씨죠. 네. 정준호 씨.
1: 오야 이거는
0: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선물로 주신다고. 네. 야 역시.
1: 아빠 힘내세요. 이 세트대 이건 완전 네,
5: 강인한 체력.
0: 홈쇼핑
5: 월드가 에너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게 있어요?
5: 예 강화홍삼 녹용홍삼 프리미엄 네. 진액 60포 2개월 네. 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창사일에 최저가. 네. 왜? 189불 했던 게 네. 이제는 저희가 그 대신 사은품은 없습니다. 대신에 네. 가격을 확 다운시켰거든요.
1: 네.
5: 65불입니다.
0: 우와.
1: 야.
0: 야, 189불이었던 프리미엄 녹용홍삼 진액이 65불입니다, 네. 여러분.
1: 녹용홍삼 임금님들만 드시던 거.
5: 네. 2개월 저희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아, 예. 드디어. 네.
0: 와이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5: 아. 네. 그다음 피에르 가르댕 최고급 남자 양말 야, 선물 세트 있어요.
0: 네.
5: 저희가 이제 양복을 입고 네. 그 딱 그 완성은 또 양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짝 살짝 보이는 그 양말 태 아시죠?
1: 그러니까 네. 하얀 양말 이상한 네. 거 신으면 안 돼.
5: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1: 양말 중에
5: 저희 고급스러운 거
0: 없어 보여요.
5: 네. 네. 아, 진짜 그래요.
0: 깨져.
5: 네. 24불 99가 네. 이제 어버이날 아버님 날을 맞이해서 14불 99 해드립니다.
1: 좋다.
0: 그리고 우리 좀 어린 아이들이 아빠 네. 위해서 이렇게 하나 사주면 너무 좋겠다.
1: 너무 좋다.
0: 네, 아빠가 선물로.
1: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5: 신을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0: 네. 아, 우리 아들이, 아이가. 아이 딸이 이렇게 주면 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1: 14불 99에 세 컬러.
0: 네,
1: 피에르 가르댕.
0: 피에르 가르댕.
5: 그다음에 스네일 남성 화장품 세트인데
0: 어, 이거 좋은 건데.
5: 우리가 달팽이 점액 영화물 네. 추출률이 있잖아요. 네. 이게 피부 보습에도 좋고 각질 개선에도 좋고 네. 남자분들 각질 너무 많으시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피부결 개선이 되거든요.
1: 네.
5: 그래서 딱 보면 어머 피부가 촉촉해 보여요.
1: 네. 아 오빠.
0: 그러면서 주변에 오빠가 얼마나
1: 아니 그냥 없으니까
0: 오빠야.
1: 아니 없으니까 네. 하다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0: 참고로 저희가 사서 썼거든요 제가.
5: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1: 네.
5: 아 맞습니다.
1: 네. 오빠 스네일 남성 화장품 24불 99에
0: 너무 좋아요.
5: 너무 가격 너무 좋죠.
0: 저희가 써봤어요. 진짜 좋아요.
5: 네. 네. 그다음에 GMN 아이언 프로폴리스 플러스가
0: 네.
5: 이거는 진짜 제가 가격을 말하기가 너무 벅차요. 네. 39불 9건데 예. 9불 99.
1: 이야.
0: 이야, 프로폴리스와 아이언이 함께 있는데 9불 99.
5: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네. 무려 25mg. 아이언도 네.
1: 8.5mg.
5: 아, 비타민 D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1: 이거는 참 못 주무시는 분들 또 면역력 없는 분들은 너무 좋을
0: 맞죠.
1: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너무 좋죠.
5: 거기다 또 해시랜드 알부민은 다시는
0: 뭐다 알부민이야?
5: 아실 분 다시죠?
0: 뭐,
5: 명사 알부민 네. 120 캡슐 4개월분이 120불이었는데 저희 80불에 세일하는데
0: 네.
5: 그것만 하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잖아요.
1: 네.
5: 구진국포 흑삼골드 한 박스 무료 증정하고 한 병 사실 때는
0: 네.
5: 만약에 두 병을 사신다.
0: 네.
5: 구진국포 흑삼골드 당연히 증정해드리고 거기다가
0: 주시고.
5: 여름에 시원하게 나시라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드립니다.
0: 와, 아이스 쿨매트까지?
1: 이게 되게 예. 좋은 건데.
5: 아, 깜짝 놀라세요 오셔서.
0: 혹시 네. 미혹시 알부민 안 드세요? 드시고 저 아이스 쿨매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5: 두 병 사셔야 돼요.
0: 두 병 사시면 되잖아요.
1: 자기 박스, 남 박스.
0: 드리고. 그럼 쿠패드 누구 가져요?
5: 그다음에
0: 너무 좋다.
5: 가을 소리 맞은 네. 양무엿인데 이게 무엿이
0: 네.
5: 무려 89%나 들어가 있거든요.
0: 와.
5: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네. 한 병 구매하시면 구중포 쌍골드 드리고 네. 두 병 구매하시면 구중포 쌍골드 플러스 아이스 쿨매트 퀸 무료 증정하고 있습니다.
1: 아우 좋아요.
5: 네.
0: 진짜. 무료 진짜 좋죠.
5: 이거 약무요. 기관지에 너무 좋고 그럼요. 기침에도
0: 목에
5: 좋고.
0: 너무 좋아요.
5: 네. 아, 여기다가 저희 도라지 가루까지 타서 드시면
0: 아, 그거 완전 약이다. 아,
5: 완전히.
1: 아, 요즘이요. 어제 산불 나고
0: 맞아요.
1: 뭐
0: 어제 불
1: 나고 이럴 때 네. 요즘 현대인들이 기관지가 너무 안 좋대요.
0: 맞습니다.
1: 예, 맞아요. 이 전통 우리의 약 무역으로.
0: 약 무역. 네. 네.
1: 이거 너무 좋다. 선물로.
5: 또 경남제약 경호코 2개월 분이 먼저 300불인데 200불로 또 세일해 드립니다.
0: 오, 경호코 네. 세일합니다, 여러분.
5: 여기다가 한 박스 구매하실 때 사은품은 한 박스만 구매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서운하지 마시라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야.
1: 경호코 좋은 거 다 하실 테고.
0: 그러니까요. 또 네. 기회 너무 좋습니다.
5: 제가 여기 미국에 오니까 외국인들이 할 말 없으나 하는 말이 있어요. 골프 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 왜요?
5: 왜냐면 그게
1: 아,
5: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고 싶은데 할 말은 없어. 근데 그만큼 미국의 국민 스포츠가 골프잖아요.
1: 그리고 LPGA의 우리 네. 한국 선수.
0: 형도 맞아. 워낙 또 잘하시니까.
5: 네. 네. 저희가 집에서 네. 집 거실에서 네. 예, 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골프 헤라디아 김국진의 헤라디아 골프 쇼게임 스크린 골프 연습기를 가져왔습니다.
0: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거,
5: 예, 이거 되게 유명해요. 네. 이게 원래는 3,499불인데
0: 그렇죠. 그 정도 하죠.
5: 아우 저희 확 깎았어요. 그냥 4,499불입니다.
0: 1,000불이나 세일합니다.
5: 예, 저희가 저희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네. 퍼터하고 칩샷이 있거든요.
0: 네.
5: 그거로 연습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1: 한번 가서 해봐야
0: 네. 해봐야겠다 진짜.
1: 쇼게임이 문제인데.
5: 아우, 남자분들이 오셔서 남자 손님분들이 네. 사모님들 쇼핑하시고 네. 따님들 쇼핑하실 때 이거 하시고 계세요.
0: 퍼트 연습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홈쇼핑할 때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체감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1: 이거 투자하면 그동안 잃었던
0: 그렇죠.
1: 골프 내기
0: 금방이죠, 뭐.
5: 네, 금방입니다. 네. 네. 구매 시 사은품은 네. 녹용홍삼 프리미엄 60호가 한 박스, 거기다 동원 치명 공진단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0: 힘내고 골프 치시라고.
5: 네, 네.
0: 이야, 좋습니다.
1: 좋다.
5: 또 거기다가 저희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
0: 네, 네 아이스 쿨매트.
5: 여기 뭐 저희 팔꿈치만 딱 닿아보시면 아세요. 시원해요.
0: 아, 너무
5: 그리고
0: 좋다,
5: 몸 진짜. 싹싹 돌릴 때마다 시원해지거든요.
1: 누드로 네. 누워야 돼. 어 시원해.
0: 그 예전에 그
5: 난감하네요. 진짜.
0: 배우 생각나네요.
1: 왜요?
0: 마릴린 모노가
5: 네.
0: 잘 때 뭐 입고 자냐 했더니 자기는 샤넬 넘버 5 입고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옥 씨는
1: 아이스쿨매트를
0: 입고 자요?
5: 저희는 거기 위에 눕죠. 그냥. 네. 예, 스몰 사이즈는 99불이 49불 99.
0: 네.
5: 퀸 사이즈는 119불이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슈퍼킹은 159불이 79불 99입니다.
0: 야, 진짜 반값 세일이네 무조건.
1: 올여름 굉장히 더워질 거라
0: 맞아요.
1: 그래요.
5: 저희가 이런 거 준비해놓으면 맞아요. 홈쇼핑을 통해서요. 여름 네. 나는 것도 잠자리까지 다 준비합니다.
0: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이런 저 좋은 가격에.
5: 거기다 파더스데이 네. 기념 원가 원 빛 원가 이하 세일이 있습니다.
1: 이건 눈물을 머금가는 세일이네요.
5: 네.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0: 네.
5: 1 플러스 3이거든요. 또 향도 파파야 향, 그린애플, 콤부차, 블랙베리 각각의 과일의 영양소가 여기 녹아 있잖아요. 이게 9불 99전입니다.
1: 거기 네 개를 주는 거예요.
5: 예, 네 개요.
0: 한 개 가지고 네 개가
1: 원래 한 개 가격이 9불 99인데 세 개를 드린다는 거예요. 1 플러스 3.
0: 이거 진짜 완강이다.
5: 저희 손님께서 이제 몸도 씻고 마음도 네. 씻고 다 씻는다고 가져가셨어요.
1: 그냥 이걸 다 해. 예예. 다 씻어 이걸로.
0: 좋다. 네.
5: 이제는 솔드아웃이 얼마 남지 않은 토실토실 어리굴죠. 제가
1: 어리굴죠.
5: 네. 네. 그게 9불 99전입니다.
0: 어리굴죠.
1: 좋아.
0: 9불 99.
1: 네.
5: 저희 젓갈의 명가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새우젓 250g, 낙지젓 400g이 9불 99전입니다.
1: 네. 네.
5: 거기다가 그 시리즈들 있거든요. 저희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 누룽지 같은 데다 밥 딱 네. 올려 드시면
0: 네.
5: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지만
0: 그렇죠.
5: 너무 맛있어요. 그냥 입맛 네. 없을 때는 그냥 네.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1: 네.
5: 대한민국 젓갈 명인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명품 젓갈
1: 네.
0: 백명란젓.
5: 백명란젓은 네. 어떻게 네. 19불 99.
1: 너무 좋아.
5: 녹차 가래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은 6불 99입니다.
1: 다 맛있어.
5: 그리고 대강령 손질이 다 됐거든요.
0: 네.
5: 이 황태채는 7불 9구인데
1: 어, 양이 너무 많아. 나 이거 진짜 나 팬이에요. 두 번 끓여 먹었는데 아주 그냥 황태를 콱콱 넣어서
5: 저는 이거 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이게 바삭해지거든요. 어, 네. 30초만 돌리면
0: 안주로, 안주로.
5: 네. 어, 그래서
0: 맛있어요.
5: 아시죠?
0: 마요네즈 그,
5: 마요네즈 청양고추 찍어 먹으시면
0: 타바스코 네.
5: 저는 맥주 없이 그냥 먹고 있습니다. 저희 간을 위해서 어, 너무 아, 맛있어요.
0: 맥주는 안 하시고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국밥질 하시는 거네.
5: 한국 과자를 대신 먹고 있습니다.
0: 맛있어 맛있어.
1: 안주를 세상에.
5: 그다음에 완도 최고급 명품 곱창기.
0: 곱창기.
5: 이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0: 그렇죠.
1: 예.
5: 이게 26불 9구인데 10불이나 할인해서 16불 9구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이 곱창김이나 황태채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아서요. 어르신들께 네. 그렇게 좋대요.
0: 그래,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스낵으로 그냥 드시면 돼요.
0: 네. 그렇죠.
5: 그다음에 짜장면이었습니다.
0: 네, 치커짜장면.
5: 그다음에 사천 짜장면.
0: 네, 요것도 4불 99.
5: 어, 예, 예.
0: 야, 이건 나도 쟁여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만 하면 쳐다보세요, 저를.
1: 흔히 씨가 사랑하는.
0: 그러니까.
5: 네, 맞아요.
0: 저 딴 것도 사랑해요.
5: 아니, 저희 근데 남자 손님분들이 너무 사랑하세요.
0: 어, 진짜
5: 아. 막 가져가시면.
1: 네.
0: 너무 편하거든요.
5: 너무
0: 맛있고.
5: 편하대.
1: 그냥 딱 너무, 한 잔 빨아 그냥 맛있게.
5: 그리고 약간 매콤하고 싶을 때는 사천 네. 짜장면 드시면 되시고.
1: 네.
5: 그다음에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전복. 어. 무려 5마리.
0: 네.
5: 아우. 5살짜리 아기 주먹.
1: 아,
5: 저 리키네 표정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0: 네.
5: 24불 99가 14불 99. 네. 아. 이게 한 마리당
1: 3불,
0: 3불,
5: 3불. 3불밖에 안 해요.
0: 그러니까. 네.
5: 이걸로 전복 버터구이 드시고 아.
0: 그냥 이건 그냥 드셔도
5: 그냥
0: 돼요. 잘라 드셔도 되잖아요.
5: 예, 그냥 초장 찍어 드셔도
0: 그러니까,
5: 되고.
0: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5: 그냥 김 싸서 드셔도 되고. 아, 다 가능합니다.
0: 아까 우리 네. 알몽게랑 같이 먹으면
5: 그렇죠.
0: 바다를
5: 그냥 횟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횟집.
1: 아, 홈쇼핑 월드. 월드.
5: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희 바이오 간장게장.
1: 아.
5: 야, 이거
0: 또 미역 씨가
5: 이거 한번 드신 분은 없어요.
0: 그쵸.
5: 많이 드시거든요. 네, 네. 16불 9구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1: 이 국물에다가 전복을 청성청성 쓰르면 진짜 전복게장이
0: 그렇죠. 전복장도 되죠.
5: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강원도 더덕고추장. 네. 1kg이 19불 9구가 9불 9구입니다.
1: 네.
5: 이거 네. 진짜 저희 떡볶이 해 먹었거든요. 저희 네. 사무실에서 네. 떡볶이만 이걸로만 해 드셔도 맛있어요. 저는 뭐 그냥
0: 오,
5: 항상 고추장 찍어 먹는 거 멸치에다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네네. 그거 먹는데 그것도 네. 맛있고 이거 진짜 이거 하고 된장 해서 쌈장 만들어 드셔도 다 오, 맛있어요.
0: 네.
5: 그다음에 거창 쌀농부 옛날 촌 된장이 6불 9구. 옛날 그 구수한 맛 아시죠?
0: 네. 네.
5: 약간 까만 된장인데 굉장히 맛있고
1: 네.
5: 지리산 약도라지 가루가 120g인데 이게 동결 건조 분말이에요.
1: 네.
5: 그러니까 그 도라지의 그 통 도라지가 저 몸에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와.
5: 이게 29불 9구인데 16불 9구입니다.
0: 요거 아까 그 무여 씨랑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은 거죠.
5: 너무 좋아요.
1: 네. 네.
5: 그다음에 물 한 봉을 섞이지 않은 100% 수박 착즙. 저희 얼마 전에 네. 손님 한 분이 저희 진짜 문 마감할 때 오셨는데 갑자기 막 진짜 도치나시더니 어, 저 바로 살 거예요. 막 그러시더니
1: 오더니 수박 수박?
5: 이거 여섯 박스만 담으시는 거예요.
1: 네.
5: 아, 저 바로 갑니다. 그러니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0: 이거 진짜 오. 맛있죠.
5: 이거 진짜 맛있어.
1: 예,
0: 그 코스코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5: 네. 코스트코 가격 비교가 안 되죠.
1: 100% 수박이에요. 네. 수박.
0: 작집.
5: 하나에 코스트코는 4불 9구인데 저희는 2불 9구밖에 안 하잖아요. 또 여섯 병 사시면 가격이 더 특별해져요.
0: 네.
5: 이게 여섯 병이 한 박스가 들이가 여섯 네. 병인데 11불 9구인데 이렇게 하면 한 병에 1불 9구밖에 안 돼요.
1: 어머나.
0: 그러니까.
5: 우리 팝시클 같은 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 네네. 그 가격도 안 돼요.
1: 네.
5: 이거 꼭 드셔.
1: 코스코는 4불 99인데 바로 홈쇼핑 월드는 그렇죠. 1불 99.
0: 여섯 병 사시면
1: Father's Day 선물이 가득하네요.
5: 이건... 21일 그냥 네. Father's Day 어떻게 기념하실까? 홈쇼핑 월드로 오시면 돼요.
1: 네.
5: 너무 20일이 너무 많아요.
0: 밥상님도 너무 푸짐하고 몸에 좋은 네. 너무 많아서 여러분.
1: 네.
0: 홈쇼핑 가시는 김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와서 꼭 골프 연습 네. 한번 해보시고.
5: 뭐 건강 제품 네. 여기 홈삼도 있고 남 휴먼 에너지. 전립선에도 좋은 휴먼 에너지도 있고.
0: 네.
5: 김밥도 네. 있고.
1: 자,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빠 네. 오빠를 위한
0: 네.
1: 쇼핑 바로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부에나팩 매장. 부에나팩 매장은요. 네. 비치와 멜버른이 만나는 곳 구벤코호 번호 71452-2494번이고요. 엘레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아시마켓 제2주차장자리 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1: 우리 김미경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 그리고 아버님 저희 남편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듣기만 해도 아버님, 어머님.
0: 그 어디에 계시나이까?
1: 부르자 놉니다.
0: 불러봅니다.
1: 아, 네, 가셔서 네. 응원하시고 네. 아버님, 어머님과 또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0: 그렇죠.
1: 혼자 계신 분도 네. 맛있는 거 드시면서
0: 아, 그럼요.
1: 오늘 좋은 하루 잘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저희 6시에 경기, 7시 아닙니다. 6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네. 신나는 또 겨울 기계 해가지고 또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도록 할게요. 아유, 말이 막 버벅된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오늘 감사합니다.
1: 안녕. 내일 만나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1338-3889 세종 바이오텍.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9: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8: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9: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8: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3: 213-427-5500, 427-5500.
2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5: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한의학, 한의학이 바라본 날씨와 그리고 이 환자, 관절 통증의 상관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를테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날씨가 좋은데도 우리 꼭 어머니들한테 오늘은 고추 말리지 마라, 비 올 거다 하면 틀림없이 오후에 비가 옵니다. 그만큼 이 할머니들은 관절 통증에 대한 본인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한의학적인 그러한 날씨 관계와 관절 통증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 분야 취급하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한번 날씨와 만성통증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 분석을 해봤는데 43개 연구 중에서 41개 연구가 결국 기압과 통증의 상관성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이 낮다고 반드시 평소 느끼는 통증과 병원에 방문 횟수가 늘어나지 않지만 이 비 오는 날 삭신이 쑤신다는 말은 옛날 속설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본인의 환자들은 통증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흐려지거나 비가 오기 전에 평소보다 외부의 기압은 낮아지기 마련이고 습도는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절 사이의 공간인 즉 관절강 내부의 압력과 외부 기압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지만 날씨가 흐려지면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 관절강의 내부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부풀어 오르면서 관절강을 싸고 있는 이 활액막 주변에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은 금방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높은 온습도는 관절 주위에 힘줄이며 인대며 근육들을 압박해서 신경을 더욱더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염증과 부종으로 관절이 민감해져 있는 환자들은 특히 비 오는 날 기압 변화를 빨리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귀 안에 기압을 센서, 바로 이 내부 기압 센서가 이 감지하고 그 시상하부에 전달되는 교감신경계를 그래서 항진된 교감신경이 우리는 혈액 내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압, 날씨의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되면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하면 무조건 이 더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운동량도 감소하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날씨가 좋은 이 LA나 샌디에고 아니면 요즘 같은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날씨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미 할머님들의 비 오는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6: 결국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 어음 2차 보도를 막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중앙그룹이 사실상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츠리 중앙과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P&I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방송계열사 JTBC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 사채 만기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입니다. 이번 연쇄 신청은 개별 계열사의 일시적 자금난이 아닙니다. 공식 감사 보고서가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지주사와 17개 종속기업을 합산한 연결 자본 총계는 140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연결 부채 총계는 1조 2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 부채만 91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그룹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5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의 연결 단기순 손실은 지난해 813억 원에서 올해 111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본업의 만성 적자가 자본을 잠식하고 그 잠식이 다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힐튼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17일 LA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힐튼 후보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 결선 진출을 확정한 뒤 처음으로 이 지역을 직접 찾아 유권자들과 대면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는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헝가리에서 탈출한 이민자 출신임을 밝히며 자유와 기회를 찾아온 이민자들의 삶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힐튼 후보는 지난 16년간 이어진 민주당 집권이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주에 도입하겠다며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의 캘리포터블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세금 정책으로는 연소득 15만 달러까지 주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는 8%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감세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여금 인하와 휘발유 가격 안정 그리고 주택 규제 완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800불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폐지하고 직원 5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와 유류비 부담을 낮춰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11월 결선에서 힐튼 후보가 누구와 맞붙게 될지는 예비선거 최종 집계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 연장 승인을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 통과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권자 아이디 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FISA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법원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연방하원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카드로 내세운 유권자 아이디 법안은 투표 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막혀 예산조정 패키지 편입 시도마저 상원 의사규칙관의 제동으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후임으로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톰 코튼 연방상원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 금지를 지시하거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연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FISA 연장이 막히면 정보당국의 해외 감청 권한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번 연계 전략이 의회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저녁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맞대결이 벌어집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18일 오후 6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인근에서는 이 경기를 앞두고 양국 팬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열립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K-POP 공연과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양국 전통무용 등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며 킥오프 시간에 맞춰 응원 열기가 절정에 달할 예정입니다. LAC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올림픽 블러버드와 노르망디 에비뉴 일대 차량 통행을 19일 오후 1시까지 통제합니다. 이번 응원전의 배경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왔고 멕시코 팬들은 한국 형제여 이제 당신도 멕시코인이다를 외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기 자체의 비중도 큽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고 승점 3점을 확보했고 멕시코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제압해 A조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승자는 사실상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되며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93% 가까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렸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소속으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한 메시는 지난 16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골을 모두 혼자 책임지며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만 38살 357일의 나이로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새로 썼고 이번 대회가 역대 최초의 6번째 월드컵 출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 골로 메시의 월드컵 통산 득점은 16골이 됐고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함께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200경기 120골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차세대 스타들도 뒤질세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는 세네갈전에서 두 골을 넣어 3-1 승리를 이끌었고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은 월드컵 첫 무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뜨리며 4-1 대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잉글랜드 주장 해리 케인도 크로아티아전에서 두 골을 몰아치며 4-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와 함께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골든부트 경쟁은 첫 경기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 연장 승인을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 통과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권자 아이디 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FISA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 단기 연장안이 지난 11일 연방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유권자 아이디 법안은 투표 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막혀 있으며 예산 조정 패키지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상원 의사규칙관의 제동으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의 후임 지명자인 제이미 맥도널드 후보자의 인준이 완료될 때까지 클레이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공석이 되는 국장 자리는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톰 코튼 연방상원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연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병 선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아 사무총장은 이번 에볼라가 역대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접식자 적신월 사연맹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대응을 담당하는 브루노 미숑은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질병을 끝내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이번 발병

0: 아메다스트릭 교차로에서도 별도의 단속이 진행됩니다. 19일에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베니스 블러버드와 컬버 블러버드 교차로가 단속 지점입니다. 20일에는 같은 시간대에 벤나이스 블러버드와 글렌옥스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검문소가 운영됩니다. 사흘 연속 저녁 시간대에 집중된 단속으로 퇴근 후 음주운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와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구간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순찰 차량이 별도로 배치되는 만큼 해당 시간대 음주 후 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1: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뉴욕주 국무부 소비자보호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연방 이민

0: 세관단속국 또는 이민서비스국 요원을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은 비자 문제를 빌미로 접근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추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실제 이민기관의 로고를 도용해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나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위장한 뒤 줌이나 왓츠앱으로 가짜 화상 인터뷰를 연출하며 수료를 가로채는 신종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공식 원격 화상 청문회는 오직 연방정부 시스템인 시스코 웹엑스로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상적인 법률 대리인은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기프트카드나 송금 앱 또는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을 유도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추첨 영주권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주관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신청 비용이 완전 무료이며 공식 접수 사이트 외에 다른 도메인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민 관련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뉴욕주 국무부 공식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모기 매개체 통제국이 헌팅턴 비치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갖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주민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여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흔한 모기 매개 2016년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습니다. 이듬해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번에 지급 명령이 내려진 자산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외부에서 지원한 파키스탄의 AQ칸 박사 네트워크와 연관된 것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묶여있던 돈입니다. 유족은 이 동결 자산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 연계동결 자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뉴욕주 국무부 소비자보호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나 이민서비스국 요원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비자 문제를 빌미로 접근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추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이민기관의 로고를 도용해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나 비영리단체인 척 위장한 뒤 줌이나 왓츠앱으로 가짜 화상 인터뷰를 연출하는 신종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공식 원격 청문회는 오직 연방정부 시스템인 시스코 웹엑스로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부기관이나 정상적인 법률 대리인은 기프트카드나 송금 앱 또는 암호화폐 결제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을 유도한다면 100% 사기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추첨 영주권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여전합니다. 연방 국무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 비용이 완전 무료이며 공식 접수 사이트 외에 다른 도메인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민 관련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뉴욕주 국무부 공식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0: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 연방준비제도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 열린 첫 회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원했지만 연준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2%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2.9%로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 높게 유지되면서 물가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전망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연내 1회 인상 쪽으로 견해를 바꿨습니다. 3월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파적인 전환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했는데 이는 3월 전망치 2.7%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크레딧카드와 자동차 대출 부담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소폭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합의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중동 공급 불안 우려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이민세관 단속국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불 55센트로 전날보다 0.7%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76불 79센트로 1%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미국의 전체 원유 재고는 약 7억 5,800만 배럴로 한 주 만에 1,700만 배럴 넘게 줄었습니다. 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긴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유가는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마치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외에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투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상장의 숨은 수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 론 베런은 2017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에 불과할 때 투자에 나섰고 2022년 머스크가 자금난을 겪을 때는 자신의 사재를 포함해 1억 달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런이 운용하는 펀드의 30%는 스페이스X 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다르사나 캐피탈 파트너스는 2019년부터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해왔으며 투자 수익이 1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사례도 화제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지 앙드레 라보아는 주당 2불에도 못 미치던 시절부터 지분을 보유해왔고 이번 상장으로 그 가치가 2,8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2022년 입사한 선박 엔지니어 메리 엘린 머슬먼은 2년간 급여의 10%를 꾸준히 자사주 매입에 투자해왔습니다. 벤처 투자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의 벨러 에쿼티 파트너스와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도 초기 투자로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며 앤드리슨 호로비치는 100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워싱턴대도 각 파운더스 펀드와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둔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이강인을 지목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자신의 제자였던 이강인을 두고 전체 필드를 눈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다루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과 황인범, 그리고 오형규 등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줄이 언급하며 우리 팀의 전술과 전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에이스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17살 시니에 힐베르트 모라가 주목받고 있으며 모라는 이번 대회에서 멕시코 선수 월드컵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우리나라와 경기를 앞둔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자신의 제자 이강인을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우리 팀의 전력을 선수부터 전술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얘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 우리와 경기를 앞둔 멕시코도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나란히 첫 경기를 승리해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 홈에서 치르는 부담도 있지만 멕시코 대표팀만 세 번째. 스페인의 명문 클럽을 두루 걸친 베테랑 아기레 감독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4: Yo tengo 67 años, 50 en el cochino fútbol o en el bendito fútbol, mejor dicho, y todavía siento algo antes de cada partido. Lo siento, es un nerviosismo.
3: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 마요르카에서 제자로 만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전체 필드를 자신 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갖고 노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황인범, 오현규 등 선수의 이름을 줄줄이 대며 우리 팀의 전술과 경기력에 대한 평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4: La velocidad de los coreanos hacia adelante la hemos entrenado cómo nullificarla, cómo llegar a esa segunda caída, ese despeje largo, cómo juntar al equipo en 40 metros en ataque y en defensa.
3: 멕시코 대표팀에선 황희찬의 팀 동료이자 A매치 46골 넣은 간판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 외에 이번 대회 가장 어린 선수인 17살 신성 힐베르트 모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메시라는 별명답게 다재다능한 미드필드인 모라는 지난 남아공전에서 역대 멕시코 선수 월드컵 최연소 출전 기록을 썼는데 우리와 경기에선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 No, pues es un orgullo para mí, un sueño que tuve pues de más chico, el poder representar a mi país y ahora que se me está presentando a esta edad.
3: 멕시코는 홈이지만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시티에서 960km를 이동했습니다. 두 경기째 과달라라에서 경기를 치르는 우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5: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보이라이치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은 잡혔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암모니아 라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은 폭발도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직후 해당 지역에는 대피, 대기 명령이 내려졌으나 수요일 밤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동쪽 로스앤젤레스와 샌가브리엘 밸리 일부 지역에는 연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늘 오전까지도 대기질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암모니아는 흡입 시 호흡기와 눈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어 화재 이후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단순 연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3가의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일대에서 오늘 아침 피파 공식 팬존 행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피파가 공식 지정한 관람 거점으로 경기 중계와 축제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윌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배치돼 입장객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팬존 티켓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검색 절차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지하철과 라이드쉐어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주차와 교통 혼잡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입장 검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유있게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LA 도심 일대의 교통과 인파 상황은 당분간 평소보다 크게 붐빌 전망입니다.
7: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로스팰리즈 블루바드와 인터스테이트 다섯 번 프리웨이 남행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50분경 차량 한 대가 충돌 후 도로 위에서 뒤집혔습니다. 노스이스트 관할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추가 구조 대원들도 잇따라 투입됐습니다. 현재 구조 및 수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 교통이 심각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정체가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오렌지 카운티 모기 매개체 통제국이 헌팅턴 비치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갖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주민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여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흔한 모기 매개 질환입니다. 매년 1,300명 이상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 질환을 앓고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발열과 두통, 몸살, 발진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뇌염이나 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벽과 해질 무렵 외출 시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고 방충망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매년 여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이 시기 개인 예방 수칙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인공지능 전환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핵심 임원이 돌연 회사를 떠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AI 개발 환경 구축 담당 임원 에밀리 돌턴 스미스가 사임했습니다. 스미스는 2015년부터 메타에서 일하며 스레드 총괄 등 주요 직책을 거쳤고 두 달 전부터 사내 AI 툴링 개선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정확한 사직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IT 매체 크립토 브리핑은 10년 넘게 회사에 헌신한 임원의 이탈은 조직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4월 전 세계 직원 8,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7,000명을 AI 관련 신규 부문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컴퓨터에 마우스 움직임과 키 입력까지 수집하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내 반발을 샀습니다. 메타 최고 기술 책임자 앤드루 보스워스는 이달 초 사내 회의에서 직원 사기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도 사내 문서를 통해 AI 전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재배치 직원들에게 새 보직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AI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사이 내부 균열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3: 잉글랜드가 17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었습니다. 해리케인이 페널티킥과 헤더로 두 골을 넣었고 벨링엄이 후반 2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케인은 이번 골로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포르투갈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으며 호날두는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와의 8년 만에 월드컵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며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겼고 호날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잉글랜드가 골을 넣으면 크로아티아가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의 옛 동료 해리케인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자 크로아티아 바투리나는 통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케인이 코너킥 기회에서 헤더로 받아넣으며 다시 앞서가자 크로아티아 무사가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립니다. 후반 2분 만에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래시퍼드가 후반 40분에 쐐기골을 넣으며 잉글랜드가 4대2로 이겼습니다. 8년 전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잉글랜드의 소욕전이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0호 골을 넣은 케인은 리네커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 최다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또 페널티킥으로만 5골을 넣은 케인은 역대 월드컵 페널티킥 득점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에 이어 월드컵 6회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3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점입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오늘 국방부는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초안 작성 단계이지만 기존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적 개념은 2024년 12월 불법 개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 백서에서 4년 만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방부의 대적관 언급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아직 초안 작성 단계지만 기존 표현은 유지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8: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 통일부는 곧바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과 대북 기조를 해설하는 정부 공식 문서로 통상 2년마다 발간됩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명시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직접적 군사 위협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땐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사라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2024년 12.3 불법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는 4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적을 둘러싼 논쟁은 또 한 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18일 공개됐습니다. 합의문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을 60일간만 보장하며 이후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를 열어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해협 통제권이 핵무기보다 강력한 전략수단이라고 평가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 통제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구체적 안전장치 없이 핵 문제를 미룬 채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누리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권리를 잃고 오히려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줬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9: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10: 왜? 마 به ازای خدماتی که ارائه خواهیم کرد خدمات ناوبری حفاظت از محیط زیست احیانا بیمه کشتی ها و سایر خدماتی که از سوی ایران و عمان
9: 미 정부 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11: We're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the war began, except we're in a weaker position and Iran seems stronger. I think this peace agreement could well be a surrender.
9: 종전 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 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2: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5: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4: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5: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4: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5: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Harrah's Resort SoCal. Experience Funner.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 안경 검안과.
10: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487-1001번.
12: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3: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12: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3: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6: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스위스 알프스의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장소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비르겐슈토크 리조트로 3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고 중재국인 카타르가 운영해 보안에 유리합니다. 양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서명할 예정이지만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했지만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됩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전 100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오늘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하명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19: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8: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6: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 유가 하락했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최소 두 달에서 네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달 초 배럴당 92불이었던 두바이유 가격은 17일 현재 73불까지 떨어졌으나 호르무스 해협 선박 병목 현상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정유시설 복구 지연이 겹쳐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원대가 굳어진 고환율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2: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1: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 예, 한국과 멕시코와의 축구 경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승리는 영광이 없는 승리와 같다. 피에르 꼬르네루유의 이 명언인데요.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언제나 강자가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멕시코의 우세를 점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거대한 벽일수록 이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은 더 짜릿한 법이죠. 두려움 없이 부딪히는 자만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자,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증명할 운명의 매치. 뜨겁게 하나 된 마음으로 소리 질러. 아, 기합 소리가 좀 약했나요?

0: 네. 우리는 하나 첫 곡으로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 질러 대한민국. 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아크팡님 반갑습니다. 어느새 목요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저녁 6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 멕시코.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A조의 가장 뜨거운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양팀 모두 1차전 승리로 승점 3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조 1위와 32강 토너먼트 조기 진출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체코와 이 남아공 경기 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1.1 동점 무승부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6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아마 다들 오늘 뭐 월드컵 경기 약속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3, 4, 5 모여서 예, 경기 보고자 또 약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국제공원에서 이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응원 일정이 잡혀 있지요. 여러분들 다 한 곳에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울국제공원에서 오늘 있습니다. 뭐 아침 10시부터 막 굉장히 북적북적 행사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기는 오후 6시지만 뭐 오전 10시부터 북적북적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월드컵의 경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가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멕시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까? 우리 뭐 이곳에서라도 응원의 열기를 더 뜨겁게 한 마음이 돼서 으쌰으쌰 소리 질러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네,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잖아요.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현재 이 골 득실에 밀려서 한국이 조 2위 또 멕시코가 조 1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사실상 A조 단독 선두 결정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축구 이 지긋지긋한 2차전 징크스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과연 이 징크스를 타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역대 월드컵 역사상 조별리그 2차전에서 유독 징크스가 있어요. 예,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차전에서도 멕시코를 만나 1-2로 패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오 필승 코리아 우리나라 선수들 태극전사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행복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한 건강 라이프를 선도하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쇼호스트 김원정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화사합니다 오늘.
1: 아니 오늘은
0: 너무
1: 정말
0: so beautiful.
1: 이 에너지가 그 열정적인 빨강색으로 예. 이제 응원을 또 열심히 그쵸. 이제
0: 왜 빨간 네. 걸 입었을까요?
1: 진정한 에너자이죠.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헬스코리아도 응원합니다.
0: 아, 네. 그쵸 그쵸. 아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1: 네.
0: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네. 월드컵
1: 그럼요,
0: 경기
1: 그럼요.
0: 누구랑 볼 거예요? 어디서 볼 거예요? 이 말로 막 그냥 화제가 대단합니다. 네.
1: 그러면서 이제 또 속신적으로도 요즘 많이 막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또 이게 하나의 또 에너지를
0: 활력소를
1: 에너지. 예, 주는 맞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맞아요. 평소에 챙기셨으니까 가능한 네, 일이고 네. 또 그 경기를 잘 보시려면 네. 우리가 눈이
0: 건강해야죠. 잘 보여야죠.
1: 그래서 오늘 좀 눈 건강 다시 네. 한번 여러분의 눈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요즘은 안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노안이 빨리 온다라고.
0: 맞아요.
1: 막 30대 눈이 좀 막 이상하고 뻑뻑하고 따끔거리고 어허. 아파서 가봤더니 네. 그 실제 그 본인의 나이보다 30대인데 눈의 나이는 뭐 40대가 훌쩍 넘었다 막
0: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저희가 눈을 혹사시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0: 맞습니다. 진짜 혹사당하고 있어요. 네. 제 눈도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1: 손이
0: 손바닥 아래 세상이라고 그렇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러니 뭐 눈이 남아 이게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해요.
1: 그나마 좀 큰 화면도 아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손바닥 안에서 막
0: 이렇게 봐가면서
1: 맞아요.
0: 글자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 네. 우리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1: 근데 여러분들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우리가 소중한 걸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0: 네.
1: 눈 건강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을 때.
0: 맞아요.
1: 근데 눈은 유일하게 장기 중에서 밖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그래서 한번 뭔가 그 데미지를 입으면 네. 뭔가 이상이 생기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지만 눈 건강이야말로 정말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눈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는 것들이
0: 네.
1: 이제 뭐 일단 아픈 거죠. 막 따끔따끔 아프고
0: 그쵸. 시고 시리고 눈이
1: 시리고 부시고
0: 네.
1: 그리고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막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0: 그쵸.
1: 눈을 깜빡깜빡할 때
0: 까끌까끌하고
1: 그리고 아침에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고 안 떠지는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눈곱 같은 게 나와서 굳어가지고
0: 염증이 생긴 거죠.
1: 염증 그렇죠. 그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그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요게 뭐 각막염, 결막염, 뭐 백내장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로까지 가니까
0: 네.
1: 거기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0: 아하.
1: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가 누리아입니다.
0: 치료 의료 기기예요.
1: 그러니까
0: 인증받은 거잖아요.
1: 인증받은 네.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까다롭다는
0: 네.
1: 한국의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고
0: 네.
1: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임상시험 결과 다 있고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눈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누리아이 사용하시면 정말 개선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사실 이 눈이 피곤하면요. 반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괜히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미간주름. 미간주름의 주범.

0: 또눈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막 이렇게 찡그리게 되니까 안 보이면 그렇게 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네. 이마가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느껴요.
1: 네. 네.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예. 햇빛 제 모습 뭐 저희가 선글라스도 끼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너무 부시고 운전하실 때 이렇게 막 앞에 오는 차가 또 뭐 이렇게 라이트를 켜는 경우도
0: 예,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 잘못해서 막 사고 날 뻔도 한 적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누리아이로 매일매일 네. 요거 자동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아하.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네. 이게 뭐 치료 의료 기기다 하면 아하. 복잡하게 또 생각하시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뭐 사용하는 게 힘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매장 오셔가지고는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니까 네.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가운데 동그란 버튼만 누르면 되네 막 이러시면서 자동으로 그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그 이제 마사지 기법으로 네. 여러분들 요거 치료를 하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공기압, 네. 아, 진동, 온열, 공기압 마사지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5분 동안 맡기시면 돼요.
0: 아하.
1: 여러분의 피로하고 정말 아픈 눈을 네. 건조해진 눈을 네. 누리아이에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아이 이 마사지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1: 네.
0: 예, 온열 또 공기압 마사지 기능이 프로그램화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진동까지.
0: 진동까지.
1: 네. 근데 이 진동도 아. 그냥 뭐 두두두두두 하는 그냥 진동이 아니라 네. 15가지 진동이 진짜 안구건조증 그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 15가지의 진동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0: 네.
1: 이제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뜻한 온열이 들어와요. 근데
0: 아.
1: 우리가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이제 안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뭐 특별하게 해주는 치료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누리아이를 사용하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손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거. 그렇죠. 여기 열기 나오는 걸로도 눈에 갖다 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0: 이렇게 네. 네, 맞아요.
1: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거
0: 스팀타월.
1: 눈에다가 네. 스팀 타월 같은 거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또 온도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금방
0: 맞아요.
1: 씻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 비슷한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어떤 분은 요거를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0: 어머나
1: 여기 약간 화상 입을 뻔 눈 주변이 또 가장 약한 피부잖아요.
0: 그치, 예민하죠.
1: 그리고 많은 혈관들이 있고 시신경이랑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온열로 따뜻하게 주변을
0: 네,
1: 감싸주는
0: 네, 네, 네.
1: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막혀 있는 관들, 그러니까 피지 같은 게 껴서 뭐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나와야 되고 지방샘 그 마이봄샘에서
0: 네.
1: 그 유분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0: 네, 네.
1: 그게 막혀 있으면 잘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드라이해지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 관들에 막혀 있는 피지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온열 마사지가 해줍니다.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그 막혀 있는 걸 녹여줬지만 밖으로도 빼내줘야 되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그러니까 공기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0: 예.
1: 심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관에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껴서 있어서
0: 문제가
1: 있었던 분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0: 와.
1: 빠져나와요 정말.
0: 어머 진짜요.
1: 근데 그 양이 예. 처음에는 좀 많이 나오다가 며칠 사용하면 점점 줄어들면서
0: 예.
1: 아예 이제 마지막에는 안 나오는 단계에 너무 눈이 맑아졌다고 이렇게 뭔가 막 푸옇고 막 실타래가 지나가는 것 같고 막
0: 네.
1: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정말 밝은 세상 신세계가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0: 세상에
1: 누리아이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0: 그렇구나.
1: 네.
0: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겠죠.
1: 네.
0: 사실 우리가 예, 눈이 뽀얄 때 너무 막 신경 쓰이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스스로가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요.
1: 네.
0: 근데 눈이 잘 보이고 눈이 좀 편안한 때는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1: 그럼요.
0: 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누리아이.
1: 네.
0: 예, 누리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치료 의료 기기 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사용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간편하네.
1: 그냥 버튼 하나만,
0: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1: 네.
0: 얘가 알아서 뭐 지압도 해주고 온열도 따뜻하게 눈을 해주고
1: 두드려주고
0: 공기압 뭐 이렇게
1: 네,
0: 마사지도
1: 눌러주고.
0: 해주고
1: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관자놀이 누르기만 해도 눈 주변
0: 예.
1: 누르기만 해도 시원한데
0: 예.
1: 잘 안 하죠.
0: 맞아요.
1: 어쩌다 한번 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 누리아이의 15분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수동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지만 네네. 그 옆에 한글로도 다 써 있습니다. 온열 마사지 하면 온열 버튼을 누르시면 네. 15분 동안은 온열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 프로그램 15분을 하고 나서 아하. 보통 이제 온열만 따로 또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효과가 더 좋고 네. 그래서 르르르 그냥 잠들고 눈은 눈대로 아주 평온하게 이제 쉬는 거죠. 네.
0: 그러면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네네.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제 샤워하고 씻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하면 너무 좋겠네요. 최고죠.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눈이 가볍게 떠지고
0: 그러니까.
1: 맞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네,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눈물샘이 막힐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노안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이 잘 안 난다. 네. 물론 누르증으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1: 있고 반대로 또
0: 눈물샘이 막힌다거나 지방샘이라고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게 막히게 되면 또 눈 건강에 치명타잖아요.
1: 그렇죠. 또 이것도 이제 안구가 건조가 예.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진동 마사지가 네. 이렇게 두드리면서 15가지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막 두드리면서 눈물샘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빨리 잘 배출을 해라 그러면서 말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모든 장기들도 맞아요. 다 네. 느리게 돌아가고 뭔가가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네. 때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체어도 도움을 받는 건데
0: 그쵸.
1: 이게 눈 주변의 모든 거 이제 눈물샘 그리고 마이봄샘 이런 데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리아이의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은 거죠.
0: 이 좋은 제품 우리 눈 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가격이 궁금하네요.
1: 가격이 예. 저희 지금 100불 네.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파더스데이 다가오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데 예. 이거 399불 399불이고요. 또 방송 중에 또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네. 방송 듣고 해피투게더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네네. 저희 또 헬스코리아에서 이것도 먹는 영양제 눈 영양제 중에서는 또 히트 상품이에요. 베스트셀러 예. 한 달치 이름도 네. 눈 건강
0: 눈 건강이에요.
1: 눈 건강
0: 영양제 요,
1: 네. 영양제 요게 70불이거든요. 네, 70불 요 제품 아무래도 이제 같이 눈 영양제까지 먹으면서 누리아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크겠죠.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0: 네네네.
1: 저희가 요거 무료로 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70불 상당의 그것도 이 눈 건강이라고 눈 건강 영양제를
1: 루테인, 지아잔틴, 눈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0: 오 그렇구나. 요거 네. 선물로 주신다고요.
1: 네.
0: 해피투게더 듣고 왔어요 하시면 무조건 네. 선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리아이 이 아이템이 이 499불인데
1: 네.
0: 예 100불
1: 할인.
0: 디스카운트 해서 399불
1: 네.
0: 여기에 플러스 눈 건강 영양제 70불 상당의 네. 영양제까지 선물로 주신다고요.
1: 그 1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는 항상 AS 신경 쓰는 회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 또 애프터 서비스까지 1년
0: 아 누리아이 애프터
1: 네,
0: 서비스까지
1: 드리고 무료 배송은 뭐 헬스코리아는 이제 무료 배송은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하지만 이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네.
0: 하여간 그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참 이게 한번 헬스코리아 방문하신 분들은 네. 믿고 찾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19년 됐어요. 저희
0: 그렇죠, 그렇죠.
1: 19년 됐고 고객분들이
0: 네.
1: 기본 저희 고객분들은 15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딱 기본으로 딱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헬스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0: 그렇죠,
1: 하시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헬스코리아 이렇게 딱 방문하시는 분들 제일 네. 먼저 마사지 체어에 앉아보실 것 같아요. 무료 체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1: 너무 부담 없이 체험관처럼 맞아요.
0: 왕처럼 황제처럼 딱 앉아서
1: 여왕처럼 여신의 품 디바에도 안 계시고
0: 디바에
1: 또 그라비티 뭐 그라비티 터보
0: 예.
1: 그러니까 이게 7가지 모델이 있다 보니까 저희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 H 솔루션의 7가지
0: 네.
1: 모델 그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매력이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델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 뭐 매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네.
0: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참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서요.
1: 그럼요. 최고예요. 이거는 미주 전 지역에 네. 마사지 체어를 대중화하는데 1등 공신. 가장 많이 팔린 마사지 체어란 얘기죠.
0: 아, 그라비티 마사지 네. 체어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누리아이 제품, 눈 건강을 위해서 누리아이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뭐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또 네, 직접 네. 헬스코리아에 방문하셔서 네. 예,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전화번호가 213-385-1005 아시죠 여러분? 1005. 아,
1: 1005.
0: 213-385-1005입니다. 네. 1005.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눈 건강, 눈 영양제 한 박스 70불 상당의 영양제입니다. 한 박스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네. 헬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갤러리아 몰 많이 아시죠? 거기 네.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네. 그러니까 그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가 이제 아리랑 마켓 몰 바로 옆에 있는 네. 그 길버 플라자예요. 그래서 인방학관 떡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뭐 다 네. 아실 겁니다.
1: 그럼요.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맞아요.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누리아이도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고 네. OTC 카드도 가장 OTC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곳이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0: 와, OTC 카드를 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네. 좋네요.
1: 저 뭐 이지바이크도 네. OTC 카드로 사시고 그러니까 먹는 것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 헬스코리아에 다양한 왜냐면 건강을 위한 그런 필수품들이라고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모든 제품들 다 상의하시면 OTC 네. 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반가운 소식을 늘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건강을 네. 위해서 애써주고 있는데 이 한인타운의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가 오늘도 뭔가 특별한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특별한 누리아이에 누리아이 대한 눈 건강 거기에다
0: 또 그라비티?
1: 그라비티는 여러분들 정말
0: 어떻게 해주시나요?
1: 가성비 갑입니다. 그쵸. 가성비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예. 일단 가격이 한 달에 저희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을 해요. 헬스코리아는 그래서
0: 그게 너무 좋아요.
1: 너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 마사지 체어 그리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제대로 사람의 손맛 깊이 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라비티가 한 달에 이게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0: 94불 플러스 택스. 그러면 괜찮아요.
1: 다른 거 좀 줄이고 맞아요. 저 혼자만 사용할 게 아니라 가족 건강 모두의 건강 매일매일 네. 관리할 수 있는 마사지 체어 이게 네.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게 뭐 렌트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월 금방 가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이자라는 거.
1: 무이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0: 맞아요.
1: 그리고 또 파더스데이고 하니까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지바이크. 요거는 이제
0: 좋잖아요.
1: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기 네. 그 기구로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네. 하체 근력을 딱 강화시켜주면 저희 진짜 이 하체 근력 근테크가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재테크보다 근테크다.
0: 근테크. 요즘에는 근테크라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런 얘기들이 예. 이제 어르신들이 하실 정도로 이 하체 근력에 따라 얼마나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지가 좌우된다라고 막 얘기들 하시니까 그냥 근데 혼자 막 그렇게 열심히 걸어야지 생각해도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0: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 집에 있으면서 뭐 TV 보시면서도 발만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운동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요것도 네. 250불 상당인데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이자 네. 할부 이용하셔도 네. 한 달에 94불 내시면서 요 250불 상당의 이지바이크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0: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가격으로 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참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와, 이 6,999불이 아닌 4,499불의 놀라운 네. 가격인데 여기에 무이자 48개월 무이자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부담 없이 월 94불 플러스 택스로 네. 예, 집안에 들여다 놓고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다고
1: 마사지 한 번 받으러 가는 가격 생각해 보세요.
0: 그런데요.
1: 거기다 시간 예약해야죠. 또 뭐 그 잘하는 사람 만나기도 또 힘들고 집 줘야 되고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매일매일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받으신다고 하고 온 가족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럭셔리하게 매일매일 네네. 일상의 네. 혜택을 그
1: 디자인도
0: 누리면서.
1: 너무 예뻐요. 가서 보시면 네네. 색감도 그렇고
0: 그렇네요. 참 고급스럽더라고요.
1: 네. 네.
0: 자, 그라비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사면 사실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1: 보통
0: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1: 그럼요.
0: 합니다.
1: 짧게도 5, 6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사용하는 게 마사지 체어예요. 제가 그라비티가 네.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으니까 네. 지금 6년 넘었거든요. 이제 7년 차 가니까 네. 그라비티가 네. 그런데도 뭐 전혀 이상 없고 헬스코리아는 그냥 풀 워런티 3년 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0: 그렇죠. 네. 3년 워런티면은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1: 무료 배송에 배송 리뷰는 너무 좋고.
0: 네. 예.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 네. 또 구입하셔서 집에서 매일매일 이런 마사지 체어에서 정말 건강에 혜택을 누리고 네. 계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1: 그런 분들은 오늘 응원도 더 활기차게.
0: 그렇네요.
1: 월드컵 응원도 더 활기차게,
0: 활기차게
1: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죠.
0: 예, 그렇죠, 그렇죠.
1: 뭐 그게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아, 나 힘들어, 피곤해서 맞아. 나 응원 못하겠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네. 아, 좋네요. 네. 네,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냥
0: 아예 장만을 해야 되겠네요.
1: 체험 한번 해보시고 응원이 잘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돼요.
0: 네. 뭔가 내가 뭔가 네. 달라졌는데 네네. 그 마사지 한번 받은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1: 네.
0: 아, 대박이네요 진짜. 자, 시중에 워낙 많은 마사지 체어가 있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다 비슷비슷해
1: 비슷비슷해 보여요. 보기에는 네.
0: 그게 그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는 받는 순간부터 네. 다른 마사지 체어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달라요?
1: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얼핏 네. 보면 하지만 네. 가까이 가서 보면 또 그 사용된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거나 뭐 색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마사지 성능이잖아요.
0: 아~
1: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나 프레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네. 다른 마사지 체어를 받고 오시면 네. 그라비티는 아 그거보다는 한 3, 4천 불 더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격 그 가격대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네. 첫 번째 나온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정말 사장님이 처음에 혼신에 정말 힘을 다 기울여서 그리고 마사지 체어를 좀 대중화 시키고 네. 싶어 하셔서
0: 네.
1: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니까 근데 또 가격만 낮추다 보면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만든 그런 정말 탄생작이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라비티는 정말 많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0: 그렇군요.
1: 대비 네. 성능이나 이런 걸.
0: 네. 자,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네.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좋네요. 휴식 네. 시간 뭐 보내기에도 좋고 또 힐링 타임으로도 너무 좋을 것
1: 마사지를
0: 같아요.
1: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제 회복하는 거죠.
0: 그쵸, 그쵸.
1: 그 회복력 요즘엔 그 회복력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
0: 네.
1: 그 뭐 한국에서는 막 그런 용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0: 네.
1: 그만큼 회복이 빠른 시간에 되기 위해서는 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사지거든요.
0: 네.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마사지는 좀 가서 받아야 되고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0: 네.
1: 그래도 사람의 손맛 손맛했는데 이제는 그라비티 받아보시면 그 사람의 손맛 성능을 느끼시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하게 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0: 네.
1: 바로 그냥 아무 때나
0: 그렇습니다.
1: 내가 시간을 할 수 있고
0: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예.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씨께서 누리아이 우리 눈 건강을 위한 누리아이 소개를 해주셨고
1: 네.
0: 또 그라비티 마사지 최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파더스데이가 돌아오는 일요일이에요.
1: 네, 네.
0: 다시 한번 간단하게 포인트만 네.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파더스데이 우리 진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저희 무이자 48개월 할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라비티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풀 워런티 3년 드리고 있고 이지바이크 250불 상당 사은품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만나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택하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네. 전화번호 213-385-1005
1: 네.
0: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월드컵 경기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쵸?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인 화면 제일 위에서부터 뭔가 컬러가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마다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을 했어요.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카톡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카카오톡 예, 여러분들 해피투게더 고소미를 클릭하시면은요 저와 함께 더 친근하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인사 남겨주세요. 고소민 씨 안녕하세요. 예, 저랑 반갑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소미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은요, 선착순 아니면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10분을 추첨해서 예, 식사권이 나갑니다. 소반 식사권, 그리고 또 제주하려인가요? 제주하러 식사권. 선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와야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셔야만 이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요. 야! 해피투게더! 고소미 해피투게더! 여기 채팅 공간,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함께 오셔서 으쌰으쌰 응원도 하시고 그곳에서 뭐 일상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일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 행복을 나누는 공간 사랑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 남겨주세요. 예, 고소미의 해피 투게더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들어와 주실래요 여러분?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라디오 서울1650.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클릭해주세요. 그곳으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 제일 밑에 노란 색깔이에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메디칼 캘리포니아 메디칼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예, 이 정보가 가득합니다.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꿀팁이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주가도 볼 수 있고요. 또 복권, 내가 복권 파워볼 샀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클릭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값도 쫙 나와있네요. 실시간으로 예, 그때그때의 가격으로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렉스 항공 정보도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0: 16억 원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의회는 수요일 9대 5 표결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주거용 복합 건물에 대해 일정 기간 ULA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투표안을 시 법무관이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성된 문안은 다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11월 투표용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메저 ULA는 지난 2022년 LA 유권자 약 58%의 찬성으로 통과된 세금입니다. 흔히 맨션세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실제로는 이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앙일보가 결국 220억 원 규모 어음 2차 부도가 현실화됐습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중앙그룹이 사실상 이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양국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란에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에 충분한 합의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전 1시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만찬을 마친 뒤 베르사유 궁을 나서면서 이 취재진의 베르사유에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맞벌이로 연소득 약 14만 달러를 벌지만 생활의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 부부는 침실 두 개 아파트에 월 3천 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연봉 10만 달러만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렌트비, 자동차 보험료, 식료품 값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라면서 아이들 학원비와 대학 저축까지 생각하면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가운데 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대규모 합동 응원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서울국제공원 인근 노르만디길에는 이 초대형 전광판과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멕시코 양측이 함께하는 합동 응원전으로 기획됐으며 오전 10시부터 각종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지 뒤에 오후 6시 경기 시작에 맞춰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4: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3: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4: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 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거북이의 빙고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물고기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혼자 꿈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2시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녹색 그라운드 위에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이 중계를 지켜보며 함께 숨쉬고 계신 이 수천만 국민의 염원이 이제 곧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녁 6시 예, 북중미 월드컵 경기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그 꿈은 오늘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어우, 뜨겁습니다. 2026 월드컵 응원송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큐팡님, 반갑습니다. 승부와 상관없이 축제 같아요. 이렇게 예쁜 말을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부와 상관없이. 예.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심장이 모두 한 곳으로 아마 모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상대할 멕시코는 뜨거운 태양처럼 아주 강력한, 예, 좀 매서운 팀이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좀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0분 동안 펼쳐질 우리 태극전사들의 위대한 도전. 예. 우리도 붉은 함성으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자아자 대한민국, 예, 승리는 우리 것, 대한민국 오필수 꼬랴, 예,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

0: 국악 속의 인문학. 네, 국악 속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가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우리의 이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선율에 담긴 삶의 깊이를 느껴보는 국악 속의 인문학.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세요, 대표님.
1: 그러게요.
0: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0: 네, 3주 만에 뵙나요?
1: 네.
0: 그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요. 축구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1: 정말이에요.
0: 예. 네. 자, 멕시코와의 경기, 예, 저녁 6시에
1: 네.
0: 예, 진행되지 않습니까?
1: 네.
0: 몇 대 몇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 저는 비겼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1대1로 저는 그 저기 뭐야 네. 그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거에 써서 냈어요.
0: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경기 보셨어요? 남아공과 체코인가요? 1대1로
1: 1대1이죠.
0: 비겼어요.
1: 네, 네. 네.
0: 동점. 멕시코와 한국도 좀

0: 아지트 그 문화명.
1: 멕시코,
0: 예.
1: 멕시코의 그 이름조차도 네. 우리 그 저기 동북아시아에 있던 맥 쪽이 가서 네. 맥 쪽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맥이고 그래서 메이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것이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뭐 받아들여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 학설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분은 원래 언어학자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인디오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말과
0: 네.
1: 우리나라 고대 언어와 이렇게 유사점들을 많이 발견했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극 문양, 그리고 우리의 전통 놀이 같은 거 윷놀이,
0: 예,
1: 팽이치기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도 발견이 되고 하고 있는 거로 미뤄봐서
0: 네. 네.
1: 그다음에 여기 더 이제 그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0: 몽고 반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1: 그러니까,
0: 형제의 나라다.
1: 그렇지. 그러니까 형제를 이기기는 좀 뭐하고 지기도 좀 뭐하고 네. 그래서 비겼으면 딱
0: 비겼으면 좋겠다.
1: 좋겠다.
0: 네. 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1: 아니 그냥 그 호프예요. 바램이에요. 바램.
0: 네. 그렇군요.
1: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그,
0: 아, 강국이죠. 강국.
1: 예. 네.
0: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멕시코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오늘도 아까 어디 그 저기 제 그 오피스에 있는 데서 나오는데
0: 네.
1: 그 우편 배달부 하시는 그 멕시칸 여자분이
0: 네. 네.
1: 막 웃으면서
0: 예.
1: 아, 오늘 게임 그 저기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래서 야, 우리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비기자.
0: 동쪽으로 비기자.
1: 그리고 그냥 즐기자. 그렇게 나왔죠.
0: 그쵸. 네, 저희 뭐 이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도 승부와 관계없이 축제입니다. 즐기자고요. 이런
1: 그러니까요.
0: 댓글들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아, 그치 내려놓고 하지만은 마음껏 응원하고 소리
1: 그럼요.
0: 질러 네. 이렇게 소리 질러 네. 오피스 코리아 응원을 해야죠.
1: 그럼요. 네. 당연히 해야죠.
0: 맞아요. 네.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 선수들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1: 그럼요.
0: 보내줘야 됩니다.
1: 네.
0: 네, 붉은 함성 응원은 응원대로 열심히 하고
1: 당연하죠. 뭐 질 때 지더라도
0: 그쵸.
1: 뭐,
0: 경기
1: 재밌게
0: 뭐
1: 하면
0: 승부에 관계없이
1: 뭐.
0: 그냥
1: 게다가 네. 요즘
0: 즐겨야죠.
1: 그 저기 뭐야 우리 축구 팀이 또 얼마나 이 강합니까? 그냥
0: 너무 잘하죠.
1: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벌써 여섯 명, 일곱 명 막 그렇게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0: 선수들이 막강합니다.
1: 대단해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축구가 있었어요. 고대 우리나라에.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게 기록에 나오기로는 삼국유사에.
0: 삼국유사요?
1: 네.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0: 와.
1: 축구를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 고름을 딱 발로 밟아서
0: 삼국시대.
1: 그게 뜯어지게 만들고
0: 네.
1: 그거를 김유신의 동생인 문희가
0: 네.
1: 꼬맹에게 만들음으로써 거기서 연문이 싹 터서
0: 사랑이 싹 섰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가
1: 그렇게 해서
0: 있군요.
1: 그 저기 막 왕비가 됐다. 그러는 게 있는데 그때 했던 것을
0: 네.
1: 축국이라고 그럽니다. 축국.
0: 축국?
1: 예. 네. 그래서 그 국자가 뭔가 봤더니
0: 네.
1: 가죽공 국자예요.
0: 어머나.
1: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구 동그란 구 그
0: 예.
1: 저기 막 그거를 쓰잖아요. 근데
0: 네네네.
1: 그때도 뭐 동그랗긴 동그랗지만 가죽공이라는 말을 써서 축국이라고 얘기를
0: 축국.
1: 했대요. 근데 그 축국이 그 지금 옛날에 그 정조 시대 때 만들어진 책에 의하면
0: 네.
1: 그 무예도 보통지 여기 책에 의하면 지금 족구나 이런 것처럼
0: 네.
1: 차서 넘기는 것도 있고 골대에다 놓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임이 이루어졌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군요.
1: 이게
0: 그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1: 그
0: 네.
1: 당나라 시대 이게 사실은 그때 당나라잖아요.
0: 네,
1: 그
0: 네, 네.
1: 우리가 이제 그 삼국통일하고 막 이럴 시절에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0: 네,
1: 있었었는데
0: 네, 네, 네.
1: 당나라에서 나온 당서라는 책에 이미 그 말이 쓰여져 있었대요. 축국이라는 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국을 잘한다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었대요.
0: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차기가 있었네요.
1: 그렇죠.
0: 공차기를 즐겨한 우리나라.
1: 네.
0: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축구공하고는 정말 우리.

0: 우리 삶,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특히 남성분들은 아주 그냥
1: 네.
0: 축구하면 아주
1: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
0: 아니
1: 미치죠.
0: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공
1: 예.
0: 차고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1: 네.
0: 그래서 그
1: 근데 그것도
0: 공놀이.
1: 그런 것 같아요. 축구는 한 거의 뭐 원래는 22명이 하는 건데 거의 30명, 40명이에도 공 하나만 던져주면은
0: 네.
1: 다들 행복했거든요.
0: 아.
1: 그런데 다른 야구나 이런 것들은 다한명한 명이 다 이렇게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싼 거야.
0: 아하.
1: 그래서 축구만큼 싼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돈이 없는
0: 그렇죠,
1: 나라에서
0: 그렇죠.
1: 신발은 없어도 이제 축구공을 차면서 노는 그 이유가 그 제일 싸요.
0: 그렇죠. 돈이 많이 안 드니까.
1: 예. 그리고 저희 군대에서는 한 대대가 한 450명 되는 대대가
0: 네.
1: 전투체육의 날 이러면은 450명이 전부 다그 저기 마당에 나와가지고
0: 네.
1: 공한 4개, 5개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골키퍼도 여러 명이고 공도
0: 예.
1: 한 5개 되니까 막 서로 차면서 그거를 노는데
0: 그쵸.
1: 거기다 비까지 오면은 더 금상첨화죠.
0: 진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아, 진짜 그 야구 저리 가라죠.
1: 그렇죠.
0: 왜?
1: 야구는 일단 비싼 운동이니까. 아,
0: 그런가요?
1: 정말이에요.
0: 오, 돈이 많이 드니까?
1: 예. 예, 그 하나 헬멧 하나, 그 야구 바땅 하나, 공 하나 이거 전부 다 비쌌어요.
0: 아, 그렇군요. 돈이 많이
1: 예,
0: 들어가는
1: 돈 많이
0: 스포츠군요.
1: 가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0: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1: 아, 그러실래요? 뭐 내기하거나 이러시.
0: 내기하고 싶으세요?
1: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네. 아니, 1대1로 비겼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이렇게
1: 저는
0: 말씀해
1: 그랬으면
0: 주시니까
1: 좋겠습니다.
0: 저도 직접 비겼으면 좋겠네요라는 그런 생각이
1: 그랬으면
0: 듭니다.
1: 좋겠습니다.
0: 뭐
1: 그래야
0: 물론
1: 싸움도
0: 뭐
1: 안 나고 그 저기 그 과달라하라에 지금 가 계시는 우리 축구 팬들은
0: 예.
1: 그 4만 5천 명씩이나
0: 그
1: 되는
0: 함성에
1: 그 저기
0: 짓눌려서
1: 멕시칸 관중들 사이에 몇백 명이 있는데
0: 예.
1: 거기서 괜히 그냥 저 꿀밤 한 대씩만 마셔도 4만 5천 대를 맞는
0: 아니,
1: 건데.
0: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군요. 제 주변
1: 예,
0: 사람들도.
1: 아무래도 이게 저기 흥분이 되면은 그럴 수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신사적으로 하지만 즐거운 축제가 될 겁니다.
1: 그럼요. 예.
0: 자, 오늘 축구 아주 재밌는 축제로 기대를 하면서요.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은 우리 축구하고도 사실은 약간의 연관성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0: 아, 그런가요?
1: 우리나라 그 악기 연주,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음까지 그 소리까지
0: 네.
1: 연주하는 형태 중에
0: 예.
1: 가장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그 연주 종목이 시나위라고 하는
0: 시나위?
1: 거예요. 시나위.
0: 오.
1: 굉장히 말도 멋있지 않아요?
0: 시나위가
1: 시나위.
0: 무슨 뜻이에요?
1: 시나위는 그 아무런 형식이 없이 아무런 악기의 제한도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같이 연주를 할수 있는
0: 네.
1: 그런 자유로운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0: 오.
1: 그래서 어떤 때는 한 5명,
0: 네.
1: 4명, 어떤 때는 뭐 거의 7명, 8명도
0: 네.
1: 해요. 악기도 어떤 때는 대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뭐 해금,
0: 예.
1: 장구 하나, 어떤 땐 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말도 그 사람 입으로 하는 그것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0: 네.
1: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음악에 이제 그 정악 같으면은 무슨 뭐 수현장지곡 이래가지고 그 악보가 있었거든요.
0: 네.
1: 이거 악보가 없어요.
0: 악보 없이 어떻게 해요?
1: 악보가 예를 들어서 박자는 있어요.
0: 예.
1: 박자는 이번에는 뭐 무슨 도드리장단이나 아니면은 뭐 중무리장단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중무리장단에 맞춰가지고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아리랑을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뭐 슬픈 노래를 해도 되고 씻김 굿에 나오는 장단을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막 음악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묘하게 어우러져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게 이해가 안 가죠?
0: 이해가 안
1: 왜냐하면
0: 가네요,
1: 그게
0: 진짜.
1: 조가 우리나라는 조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0: 사이죠?
1: 다섯 개음 가지고
0: 예.
1: 그 가는 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무조건 다 어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거기다가 또한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딱 쉬면서 다한 사람이 솔로를 해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기다려줘요. 솔로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그 신호를 주면 또 다 같이 싹 들어와서
0: 아니,
1: 연주하고.
0: 아니 근데 악보가 네. 없다면서요.
1: 없어요.
0: 이분이 언제 끝날지 그걸 어떻게
1: 알아요? 그 서로 눈치죠.
0: 이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눈치는 진짜 눈치 백단 이런 말이 있는데.
1: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거기서 예. 아주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을 봤어요.
0: 아.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 주고 알아서 물러 가지고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음악을
1: 그렇죠.
0: 하는
1: 거군요. 예. 그 기본은 타악이에요. 기본은 이제 장구가
0: 네.
1: 그 이제 박자를 맞춰 주기는 맞춰 주는데 그 예를 들어서 네 개 박자가 가는 그 중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몇 박이고 간 다음에 저기서 끝난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솔로를 하시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만 가야금 솔로가 끝났어. 그러면은 또 해금 솔로가 탁 들어오고
0: 아하.
1: 대금 솔로가 그 다음 들어오고
0: 네.
1: 거문고 솔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그 찰리한
0: 네.
1: 음을 이렇게 현을 문질러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아쟁이나 해금 같은 소리와
0: 네.
1: 딱딱 끊어지는 소리 가야금과 뭐 거문고 이런 소리 그다음에 그 저기 탁 그 또 딱딱 끊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 이렇게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끊어지면서 하는 소리들이 어우러지는데 제가 저는 맨 처음에 이 신화를 듣고 이 눈물이 나왔어요
0: 왜요?
1: 야,
0: 어떤 면에서요?
1: 이게
0: 어떤 울림이 나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의
0: 예.
1: 자유로움과 규칙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매뉴얼을 안 읽는 민족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0: 네.
1: 그 뭐 물건을 사면은 그냥 해. 우리 뭐 책 보고 요거는 이래야 되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0: 그러니까 규정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1: 그렇죠. 그냥 하는데
0: 예.
1: 그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면서 전체 이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규칙성 중에 규칙 아니면 규칙성 중에 무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0: 무질서 안에 질서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무질서 네. 안에서 이제 질서 있게
1: 예.
0: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악기가 다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1: 이해가 안 가죠.
0: 네.
1: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0: 가능할까요? 아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1: 네.
0: 말씀해 주신
1: 네.
0: 뭐 시나위?
1: 시나위
0: 이거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맞죠? 국악.
1: 저는 안 들리는.

0: 굉장히 좀 구슬프네요. 우리 국악이 조금 정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소리가.
1: 예, 우리 토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우가. 근데 딱 구슬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왜 그
0: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1: 우리가 시를 누가 낭송하신다. 근데 그 시를 듣는 마음이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시가 꼭 슬픈 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0: 근데 이 가락 자체가 우리 국악은 좀 가락 자체가 굉장히 이런 좀 슬픈 그런 단조 같아요.
1: 단조는 단조인데요.
0: 네.
1: 그렇게 뭐 이렇게 요거 아니면 저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슬픈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 저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지만 담백하게 들으면은 담백하게 들으면 거기서 이 슬픔보다는 이게 저기 뭐 이따가 대금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네. 그 저기 뭐야 가락이 참 멋있어요.
0: 그러니까 일곱 사람 이거 일 악기가 일곱 개인데
1: 한 사람은 소리로 하고
0: 한 사람은 소리하고 예. 보컬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예. 그리고 뭐 가야금 있고 대금 있고
1: 거문고 있고
0: 거문고 있고
1: 해금 있고
0: 징 있고
1: 징 있고 장구 있고. 근데 그거는 또
0: 네.
1: 누가 하는 저기 아무 뭐 피리가 더 들어와도 되고 뭐가 더 들어와도 되고 그냥 다 들어와도 돼요.
0: 아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시나위?
1: 네.
0: 예 시나위 이게 그 산조 기행이라고 하나요?
1: 예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0: 예.
1: 전부 다 다른 음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화성악에 화성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각자가 다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솔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우러지는 거죠.
0: 아 각자 알아서 소리는 내는데
1: 네.
0: 그게 한 프레임 안에서
1: 그렇죠.
0: 이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합창 같은 거 이렇게 네. 보면은 베이스는 조금 재미없고
0: 네.
1: 알토도 조금 재미없잖아요. 있어야 풍성한 소리가 나지만 음조 자체는 이렇게 저기 좀 단순한 선율들을 가는 게 많은데 보통 합창곡들이
0: 화음이 있어야 또 멋있잖아요.
1: 네, 네. 근데 우리는
0: 네.
1: 저기 뭐야 각자가 다 솔로이스트예요. 각자가 다 솔로이스트인데 그게 어우러지는 게 그게 희한화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뭔가 악보 없이 서로 알아서 들어와주고 알아서 빠지고
1: 네.
0: 이게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1: 않아요?
0: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예, 희한하지 않아요? 예.
0: 그거를 플랜을 짜서 그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 이게 처음에 얘기는 해요. 우리가 무슨 장단으로 시작해서 무슨 장단으로
0: 아하,
1: 간다.
0: 아하.
1: 뭐 그렇게 하고 솔로는 누구 순서대로 들어온다. 뭐 이 정도는 해요.
0: 아, 그 정도는 하는데 이제
1: 네.
0: 알아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나위라는 뜻이 아까 이제 그 말의 뜻을 잠깐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1: 네.
0: 예.
1: 정확하게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0: 구음 시나위는 뭐예요? 구음 시나위.
1: 구음은 네. 원래 시나위는 악기로 하는데.
0: 악기로 하는 거고.
1: 근데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0: 아.
1: 그걸 소리로 하는 거를 구음.
0: 구음.
1: 입구자 써가지고 구음이라고 하는데 그 구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음 신화위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0: 아하, 그게 가사가 담긴 거예요? 가사가
1: 아니요.
0: 있는 가사 없이
1: 네.
0: 그러니까 스캣송이네요. 지금으로
1: 그렇죠.
0: 말하자면 우리가 막 이렇게
1: 그렇죠.
0: 가사 없이 이렇게
1: 네,
0: 소리를 내는 뭐 스캣송이라고 하는데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0: 말하자면.
1: 거예요. 그냥
0: 네.
1: 그 저기 어떤 때는 니 노 나 하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 내는 그 구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음 신앙이라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한을 담아서 그 슬픔을 아니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소리 내는 법이 있고
1: 예.
0: 또 즐거움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는 또 어떤 소리를 내나요?
1: 판소리에 즐거운 부분도
0: 기쁘고
1: 많이 나오고
0: 행복한 표현을 할 때는
1: 그럼요.
0: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뭐 흥보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 목소리는 원래 똑같잖아요.
0: 네.
1: 근데 뭐 가난이야 이 가난 타령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 똑같은 걸 가지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0: 장단을 넣어서
1: 장단도 그렇고 이제
0: 리듬감
1: 그 예, 네. 발성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막 기쁜 노래와 슬픈 노래가 동시에 가는 게 이제 우리 소리잖아요. 어떤 악기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하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 제 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다 들어가 있는 소리라고 네네네. 봐야죠.
0: 아,
1: 그 신악이라는 거는 한국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무속음악의 뿌리를 둔 가장 대표적인 기악 합주곡이다. 정해진 악보 없이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가락을 풀어내어 네. 조화를 이루는 한국식 재즈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다.
0: 재즈. 아.
1: 그리고 우리 소리 저기 뭐야 특징은 여기는 이런 말을 썼네요. 부조화 속의 조화. 그 다음에 남도의 깊은 맛.
0: 네.
1: 그리고 현대 국악의 어머니. 뭐 이런 정도를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악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근데 흔히 국악을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런 편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국악이 현대인들에게 왜 여전히 필요한 건지 뭐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BTS가 아리랑을 했는데 예. 10만 관중이 다 아리랑을 같이 부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겠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네. 더 드러내면은 밝고 저런 부분을 더 드러내면은 어둡고 이런 거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국악은 우리가 고래로 사실 서양 음악 들어온 게 네. 1900년대 초니까 네. 지금부터 120년 아니에요. 아. 뭐 실제로 우리가 쓰인 거는 한 10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와 지난 5000년을 우리와 같이 해온 음악을 저거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차라리 거기서 네. 밝은 면을 찾아내야지.
0: 아, 그런 겁니까?
1: 그런 겁니다.
0: 진짜 BTS가
1: 식으로,
0: 아리랑을 불러서
1: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0: 얻었죠.
1: 많아요.
0: 예.
1: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 저기 뭐야 사탄의 음악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0: 아니 무속 신앙에서 이제 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하나의 예술로 바라보자면은
1: 네.
0: 또 우리의 전통 국악이니까 전통 네. 음악이니까 네.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1: 그렇죠. 네. 저는 그 예, 예, 예. 우리가 음악이라는 단어를 뺏겼어요.
0: 네.
1: 국악이 음악은 네. 음이라고 하는 음자를 서양
0: 네.
1: 음악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국악이라고 쓰는데 500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음악이라고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0: 근데 요즘에는 퓨전 국악 해가지고
1: 예.
0: BTS가 아리랑을 이렇게 진짜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소화해서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1: 네.
0: 또 얼마든지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음악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전 세계 속으로 이제 좀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이런 퓨전 국악
1: 맞습니다.
0: 우리 것을 알리면서도 뭔가 현대인들이 쉽게
1: 네.
0: 호응하고
1: 네.
0: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국악을 즐기면 좋은지
1: 국악인들이
0: 예.
1: 다 열심히 연구하고
0: 네.
1: 개발하고
0: 네.
1: 작곡하고 그렇게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자 여전히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국악의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이거는 뭐
1: 제가 저기 시니어 센터에서 그
0: 예.
1: 연세 드신 분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0: 네네네.
1: 그분들이 기본 장단은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장단과 우리 그 음료를 다 갖고 계시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뭘 더 안 배워도 돼요. 예를 들면 아리랑 하면은 저절로 나와.
0: 오.
1: 네. 뭐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약간씩 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0: 네, 네, 네.
1: 뭐 아리랑 하면 저절로 나와.
0: 네.
1: 그게 네. 그게 우리 음악인 것 같아요.
0: 아, 우리나라 아리랑은 진짜 세계적인 아리랑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뭐 부르의 명곡 이런 데서
0: 네.
1: 그 우리 국악을 가지고 저기 막 편곡을 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0: 네네.
1: 물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수준이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새로이 편곡하고 그러면은.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편곡을 잘해가지고 멋있는 네. 그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0: 아.
1: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현대 음악이 시작을 할 때, 현대 음악이 시작할 때 한 수만 개의 곡이 작곡이 된, 이건 서양 음악 얘기하는
0: 네.
1: 거예요. 수만 개의 곡이 작곡됐는데 그 중에 10개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새로이 이제 창조하고 창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도 계속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너무 전통에만 매여가지고
0: 네,
1: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또 안 돼요.
0: 그렇죠. 예. 좀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듣고서
1: 그럼요.
0: 아 우리의 가락이고 우리의 소리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었고
1: 예.
0: 뭐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1: 그럼요.
0: 하나 더 플러스 욕심을 낸다면 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게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BTS의 아리랑처럼
1: 네.
0: 그런 곡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1: 아, 저도 나오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요새 그거 들어보셨어요?
0: 어떤
1: 그거?
0: 곡이요?
1: 태정태세문단세?
0: 아, 예. 태정태세문단세. 그 노래로 나왔습니까?
1: 예.
0: 오, 들어봐야겠네요.
1: 그거 되게 재밌어요.
0: 다음 그, 시간에는 그거
1: 저는 그거 아직 그거를 예. 외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 국사 시간에. 27명의 왕,
0: 네.
1: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뭐
0: 아,
1: 임명선.
0: 네.
1: 예. 이걸 저절로 왜 지는 거야? 그냥.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0: 어,
1: 예. 이런 거.
0: 오, 그렇구나.
1: 되게 재밌어요.
0: 그리고. 그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유튜브에서. 태정, 태세, 문단세.
1: 네.
0: 예, 예, 예.
1: 그런 거로도 그 완전히 새로 작곡한 거거든요.
0: 네.
1: AI가.
0: 네.
1: 그런데 굉장히 이거 괜찮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배우고
0: 네.
1: 제가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0: 이야, AI가 또 태종태세 문단세까지 만들었어요.
1: 좋은 AI예요.
0: 좋은 작곡가예요.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진짜 이제는 AI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살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네요.
0: 날이 될 것 같네요.
1: 만든 거를.
0: 그래도 사람이 부르는 이 호흡이라든가 그런 감성이라든가 감정의
1: 예.
0: 노래는 못 따라오죠.
1: 그렇죠? 아, 그럼요.
0: 예.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김원일 대표님,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이신데 우리 국악을 우리 소리를 알리는데 항상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서도 우리
1: 네.
0: 시니어 분들께 이런
1: 네.
0: 소리를 또 가르치시고 그러십니다.
1: 이번 네. 예. 8월 1일에
0: 네네네.
1: 토요일인데 제가 수군가 완창을 해요.
0: 아.
1: 3시간 할 거거든요.
0: 3시간을 하신다고요?
1: 네. 3시간을 하는데
0: 대단하십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정말 듣기 귀해요.
0: 네.
1: 찬스가 별로 없어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이제 한번
0: 어디서 하세요? 보시고.
1: 동양성교교회를 빌려서 하시는. 하기로 했어요.
0: 예, 예. 동양성교교회에서 몇 시에 하십니까?
1: 3시.
0: 아, 8월 1일?
1: 8월 1일.
0: 토요일 오후 3시 동양성교교회에서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나요? 수문과
1: 네,
0: 완창.
1: 제가 합니다.
0: 혼자
1: 예.
0: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 예, 저 혼자 하고 고수 혼자. 그래서 두 명이 딱 올라가 있어요.
0: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1: 벌써 11년 전에 그 광복 70주년 때
0: 네.
1: 제가 흥무가 완창을 했었어요.
0: 네.
1: 그때 했던 고수랑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0: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악을 이제 판소리라던가 우리 소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1: 네.
0: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전화번호 주세요.
1: 네. 213-276-7277입니다.
0: 네. 213-276-7277.
1: 네.
0: 우리 소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1: 네.
0: 판소리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13-276-7277입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1: 아닙니다. 다음 주는 태정태세 문단세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0: 네.
1: 8월 1일 날
0: 네.
1: 많이들 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0: 네.
1: 우리 왜 판소리는 딱 두 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근데 추임새를 잘해주시면 그 3시간이 금방 갑니다.
0: 아, 추임새.
1: 네, 정말 힘들지도 않고 네. 가는데 그 추임새를 누가 해주시냐? 청중들이 해주시잖아요.
0: 청중들이 청중들의 몫이군요.
1: 귀명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들으시다가 옳지 잘 온다
0: 얼쑤.
1: 이러는 거 그렇지.
0: 얼쑤.
1: 네, 그러는 걸 해주시면 부르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요. 아. 정말로.
0: 아, 대표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3시간 완창이라니. 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1: 아이, 네. 괜찮습니다.
0: 잘 해내시리라 믿어요.
1: 예,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에서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그런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빽빽하게 채우는 것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비울 때 그 소리가 더 깊이 마음에 남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로 지치셨다면 잠시 마음의 여백을 좀 둬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8: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9: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8: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9: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5: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5: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7분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해피님들 감사합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아큐팡님 Let's go Korea 라고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TKR님 들어와 주셨네요. 선미님 함께하려고 머리 휘날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 휘날리면서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고소미 해피투게더 오픈 채팅에 참여해서 실시간 소통과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 라고 예, 올라온 댓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다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대화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가깝게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여기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은요, 그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그리고 제주화령가요? 제주화령가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식사권, 50불 식사권을 예, 선물로 드려요.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30명이 모여야만 이 식사권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몰려오세요. 예,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해 주세요. 예, 고소미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예, 남겨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고바오 할아버지가 고바오 할아버지 머리가 될 뻔했다고 해주셨는데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어쩌죠? 어쩌죠? 예,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니까 축구 축제 생각하며 잘 봅시다. 응원하며 박수치며 열심히 응원하며 다 같이 봅시다. 와우! 라고 댓글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은 대한민국 승리합니다. 2-1로 이깁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나요? 예, 영킴님 감사합니다. 영킴님께서 우리 소리는 아름다운데 보급이 잘 안 되었어요. 라고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예, 댓글 주셨네요. 선생님 한인타운에만 계시지 말고 사우스베이도 이 토렌스 쪽에도 좀 오시면 어떠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비틀즈의 Hey Jude 듣고 계십니다. Don't let me down. You have found.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폴 매카트니의 말이에요. 1942년 6월 18일 오늘은요 폴 매카트니 생일이네요.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악가이자 비틀즈의 핵심 멤버 네, 폴 매카트니 축하드립니다. 예, 84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Yesterday, 또 Hey Jude, Let It Be의 멜로디를 쓰고 직접 부른 주인공이죠. 폴 매카트니. 여전히 세계를 돌며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입니다.

TKR님 죄송합니다. 예, TKR님 신청곡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피자헛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고비, 마온자루 같은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약을 만들었고 임상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식욕감퇴,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공통으로 관찰됐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 호르몬들의 숨겨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인슐린 분비뿐이 아니라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위장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또 인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호르몬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기능을 모방한 위고비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GLP-1과 GIP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 바로 마온자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제로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역시 놀라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20%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물론 메스꺼미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줄이게 되면 경험하는 증상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구용이 아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피하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됐습니다.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오세시입니다. 아이고, 나른함이 밀려 들어오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게 업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의 라디오 주파수를 1650에 고정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자, 어떻게 보면 목요일에 3시에 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지는 고니. 자, 오늘 날씨가 80도 중반을 웃도는 그런 여름 날씨, 조금 아침에는 시원한가 싶었더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틀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의 텐션이라고 하죠, 텐션을 확 올려줄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아, 예, 드디어 멕시코와의 결전이 있는 날입니다. 와, 출발합니다.

네, 아, 첫 곡으로 We Are The Champion,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퀸의 노래로, 여러분 오늘 챔피언 아닙니까? 여러분도 챔피언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사들 멕시코와 오늘 결전 있습니다. TK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멕시코 2-1로 이깁니다. 네, 오후 6시 결전의 날입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풍성한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약속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따뜻한 또 시원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함께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제 방송이 마치고 나면 5시입니다. 다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시건, 그러나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는 것은 멕시코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멕시코 사람들과 많이 섞여 삽니다. 그분들도 많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거나 우리가 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조심들 하시고, 또 이렇게 격분한 그런 관중들이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예, 순철님 어서 오세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게시판에 보시면 라디오 친구분들 DJ 고니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제가 매일 여러분께 이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주 멋지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메디칼이 이렇게 텔레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위에 메디칼이라고 돼 있고 밑에 주가, 복권, 주유, LAX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라디오 코너에 보면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쭉 9개가 나오는데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라는 그런 제 아주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멋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살짝 클릭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오후의 낭만 고니의 음악세계, 전직 가수 출신 DJ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120분 청취자와 함께 고니와 청취자가 만드는 오후의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지는 따뜻한 라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맨 밑에 가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에 누르시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또 저와 함께 나누는 대화들, 또 제가 때로는 공연 정보, 이런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하는 사랑방 채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TK님께서 아주 힘찬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아마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가장 제목이 길지 않나 싶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 강산의 노래 우리 TK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황인범, 오현규, 이강인, 뭐 그 이외에 김민재, 김승규, 조현우, 골키퍼 뭐 모든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오늘 지던 이기던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아드모아 공원 저희 한인축제가 열리는 거기서는 오늘 응원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오전 10시서부터 이미 식전 행사가 진행이 돼서 많은 상품도 드리고 또 뭐 비행기표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힘을 좀 보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멕시코인들과 충돌이 없도록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걱정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6월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름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매일 아이고 80도를 웃돕니다, 덥습니다 하지만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6월 중순인데 안 더우면 이게 더울 땐 좀 더워줘야 음료수도 마시게 되고 시원한 맥주도 한 잔 생각이 나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요사이는 아마 지난번 체코전에서 그런 특수를 누렸겠지만 오늘 또 고맙게도 체코와 남아공이 무승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제 한 91%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멕시코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2위로 올라갈지 조 1위로 올라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올라가든 일단 32강에 진출하면 우리는 한 게임을 더 볼 수가 있고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32강, 16강, 8강 어디까지 갈지 정말 관심이 되는 이번 6월 한 달 그래도 많이 힘든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로가 되고 또 달래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원한 노래 드리겠습니다.

0: 네,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거의 매일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3개 프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Father's Day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Mother's Day도 중요하지만 이제 Father's Day도 좀 챙겨주는 그런 우리 자식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Father's Day 선물로 아주 적격입니다. 가수 서른도 저희 라디오 서울 주체로 팜스프링에 지나서 인디오에 있는 판타지 스프링스 이벤트홀에서 토요일 날 공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LA 아주관광 3호 관광 앞에서 정오에 출발하고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정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필요 없이 3355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희 라디오 서울 323-692-2170-2080으로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풍성한 Father's Day 선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요, 가끔은 바람도 좀 쐬고 아이고 거기까지 언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저 가는 길, 오는 길 옆에 분들과 이야기 또 나누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것도 추억이라는 것이, 지금 서른도 씨의 추억 속으로란 노래를 들으셨지만 옛날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얼마나 멋지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7: 차차차.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김만수의 노래였습니다. 눈이 큰 아이. 여러분들 이 노래도 7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별명들이 있죠. 눈이 큰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머리가 큰 아이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명을 짓곤 했는데 뭐 다리가 긴 아이, 다리가 짧은 아이, 키가 큰 아이, 뭐 키가 작은 아이 등등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졌던 별명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마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아침은 그저 간단히 뭐 제가 아는 그 우리 유튜브 촬영해 주시는 우리 임재수 감독님은 아침에 꼭 누룽지 누룽밥을 드신다고 합니다. 누룽밥에 간장 조금 넣어서 계란 후라이 한 개하고 드신다고 합니다. 아주 변함없이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술 드시고 그러면 해장에 뭐 라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칼칼한 거 먹어야 된다. 사실 자극적인 음식 자체가 이제 공복이잖아요.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위장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30년 동안 비만 치료를 해온 우리 이진복이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달걀하고 건과류였었다고 합니다. 달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달걀은 특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린다면서 한 가지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담겨있는 의미라고 그러면서 비타민C 또 섬유질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에 좋다는 거 알죠? 혈당 안정에도 좋고 혈당이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물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죠. 건과류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추천한다고 뭐 호두나 아몬드 같은 음식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박사님이 지금 거의 85세가 넘으셨는데 항상 아침에 삶은 달걀, 건과류, 야채, 우유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음식을 드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내일부터라도 달걀을 뭐 후라이 하셔도 좋고 삶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내일서부터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정보들이 저희 매일매일 제가 일부 자랑을 하는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 새로 단장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 나와 있는 좋은 정보들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터질 거예요. 김씨네였습니다. 김씨네가 이제 왜 김씨네냐면 부부인데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이 쉽지 않았었는데 김효원과 김동자라는 부부였었는데 둘 다 김씨라서 김씨네라는 그룹.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철님 통했군요. 쓰려다가 이상열 씨 노래로 선곡했다고. 우리 TK님 아 계속 지금 우리 승전보를 원하는 그런 멘트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손발 완전히 잘 맞춰서 꼭 승리로 이어지기를 네 기도드립니다. 자, 꼭 필승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빈틈없는 경기 되실 진심으로. 우리 TK님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관람하실지 모르지만 꼭 내일은 제가 이겼다 결국은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런 승전보를 올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상열 씨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번 했던 건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네, 너 하나만을 이상열입니다.

0: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너 하나 마늘 이상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겠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3: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3: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최윤아입니다. 오직 한 사람.

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해 준 오직 한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자물쇠, 당신은 열쇠. 아, 참. 예, 오늘 빨간색 입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예, 빨간색입니다. 이렇듯 가산말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할 때 남자가 나는 자물쇠고 당신은 열쇠입니다 하면 자물쇠는 열쇠가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자분들, 참 남자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이에 버금가는 또 가사가 있고 노랫말이 있고, 일단 제목 자체가 멋있습니다. 비비안님, 당신은 명작입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이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명작입니다. 당신은 명작.

0: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너무 멋있고 여러분이 명작이시고 저 고니가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죄송합니다.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0: 화로로 간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조금 전에 저희 그 월요일날 파워스포츠를 저와 함께 하시는 최세용 의원님께서 아드모아 공원 현장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많은 멕시칸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오늘 공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0분경에 라이브 인터뷰로 최세영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습니까? 네, 심수봉의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퍼프란 노래 The Magic Dragon, 피터 폴 앤 메리라고 아주 올드 팝송이죠.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2부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풍성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아님 오늘 구경 가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친구 카톡이 오셨는데 서울 파괴 길도 막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서울 아드모아 공원에는 아침부터 식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세영 위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라도 염려되는 덕분에 워낙 남미 계통 그 멕시칸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현장 상황을 예정이 없던 인터뷰인데 제가 전화로 지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최세영 의원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저는 최세영입니다.
0: 네. 자, 사실 이건 뭐 예정이 없이 우리 의원님이 예. 걱정해서 알려주셔서 제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그 서울 국제공원에서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0: 네.
1: 단체. 근데 거기 지금 벌써 아침부터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를 다 잡아놓고 이번에 오면서 지금 주님의 영광 교회 쪽으로 오다 보니까 네. 거기가 마비 상태예요.
0: 아, 네.
1: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식당이고 뭐고 전부 문을 열어서 술들을 먹었는지 길거리에서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0: 아니, 그런데 그 주체가 저희 그 한인재단인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됐나 보죠?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는 제이에게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이 나오는데 밴드는
0: 네네.
1: 앞에서 박수 치고 그 떠드는 거는 전부 히스패닉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0: 좀
1: 다는 아니지만
0: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글쎄요. 저희 한인 행사기 때문에 좀 그 입구에서 통제를 좀 네.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 아, 혹시 제가 알기로 또 그 다른 곳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도 저희가 응원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1: 예, 지금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네. 주차장이 지금 아직도 한 1,000대 될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1: 그리고 저 음식도 준비가 돼 있고 물론 네. 술은 없습니다.
0: 네, 네.
1: 음식도 준비돼 있고 또 뭐 야외 자리도 있고 실내 자리도 있고 뭐 혹시 음식 싸우시면은. 여기 지금 야외에서 그 의자가 한 4,500명 앉은 자리가 돼 있고요.
0: 아.
1: 그다음에 좌석이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1,500석이거든요. 여기가.
0: 네네네.
1: 근데 그거에다가 그 화면이 LED로 돼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나는데 이런 데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아이고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돌발적이긴 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실 예정인 분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워낙 뭐 이게 이벤트가 큰 이벤트다 보니까 그거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오면서
0: 네.
1: 야 이거 전화해서 어떻게 고니 씨한테 얘기해서 이거 라이브로다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아이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1: 오늘 네. 방송 중에 중간중간 말씀을 좀 하세요.
0: 그래서
1: 뭐 여기를 꼭 제가 광고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와서 보시는 게
0: 네.
1: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0: 네.
1: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응원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꼭 승전보를 올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 방송에서 승전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0: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0: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 갑작스러운 저희 예정에 없던 지금 뭐라 할까요? 그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만일에 그 아드모아 공원 그 저희 서울 공원에 예정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아무래도 좀 그 축구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또 농구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시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셔서 3355 모여서 보셔도 좋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교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자, 비비아님 잊혀지지 않아요. 우순실입니다.

네, 우리 비미안님의 신청곡 잊혀지지 않아요. 우순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아 우리 세인트님 아저씨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네요. 저도 중학교 시절까지 축구선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입니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2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6시입니다 여러분. 자, 아 양은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청곡 주셨고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세영 의원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남미 쪽 사람들이 이미 서울공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벌써부터 술을 먹고

보험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주가 8개 회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들어가면 파워볼 뭐 여러 가지 복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주유는 LA 근교의 주유소 가까운 데를 알려주면서 캘리포니아의 주유 그 기름값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이 요새 많이들 다니시죠? LAX의 또 상황들, 특히나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봐,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맨 처음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오수연의 새벽 뉴스, 그 다음에 우리 송봉우의 모닝 뉴스, 아닙니다. 우리 유지승 씨의 모닝 뉴스, 그 다음에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굿모닝 차차차, 고선미 해피투게더, 마지막에 보면 뒤쪽에 저 이름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아유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를 멋있게 해놨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로빈 씨, 로빈 씨는 우리 안선영 씨로 라디오 서울의 총괄에서 살림꾼입니다. 주말에 보면 우리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또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LA에 사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매일 3시 낭만이 시작됩니다 라고 넣고,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그러면서 맨 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노란 버튼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이쪽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누르시면 저희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게 또 다른 우리의 좀 더 게시판보다는 편안할 수 있는 소통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세영 의원님이 지금 메시지가 오셨어요. 그쪽 주님의 영광께 오시면 티셔츠 상품권 스카프 증정한다고. 네. 자, 예, 로빈님이 안선영님이십니다. 예, 노래 라디오는 내 친구, 이 노래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로빈님이십니다. 이 라디오 서울의 정말 살림꾼이시죠. 비비아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이 골키퍼였는데 그렇게 지우개를 훔쳐갔다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연필도 훔쳐가고 놀리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머리핀 같은 거, 머리띠 같은 거 훔쳐가고 그랬다가 돌려주려다 잊어버려서 정작 나는 그걸 어디 놔뒀는지 모르고 이렇던 짓궂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할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디케님 신청곡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와주신 우리 양은수님이 신청하신 린의 야!

네, 참 아무리 들어도 우리 린 씨는 정말 노래를 맛깔나게 잘 부르십니다. 이 노래를 약간 보충 설명하면 이 노래를 작곡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쓴소리의 달인 작곡가 어머나를 작곡한 문명선입니다. 윤명선이요. 윤명선. 문명선이 아니고. 어머나를 필두로 해서 뭐 이승철의 서쪽 하늘 다작이 많은데 현역가왕에서 우리 린 씨에게 선물한 바로 이 노래 이하였습니다. 우리 윤명선 씨는 제가 2008년도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윤명선 씨의 노래를 받을 뻔하다가 윤명선 씨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 작곡을 산에서 합니다. 등산가예요. 그렇다고 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계산 가까운데 한 그 공기 좋고 맑은 데서 자기는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청계산까지 올라가서 담소도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저는 하광훈 씨한테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받게 됐고 만일에 그 시간에 제가 윤명선 씨의 곡을 받았다면 제 인생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저희 라디오 서울 160.com의 앱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본부장님 대한민국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면서 신청곡 주셨네요. 야, 좋은 노래네요. 이 노래가 오늘 응원곡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야, 우리 문본부장님 화이팅!

0: 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부산 갈매기. 아마 부산의 주제가입니다. 특히 롯데자이언트는 몇십 년 동안 이 노래가 응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입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양은수님 감사하긴요. 제가 감사드리고 혹이라도 시간 되실 때는 또 오늘이라도 듣고 싶은 노래가 더 있으시면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비비아님 아까 불렀던 이아란 노래 저희 LA 노사사에서 힐러리라는 분이 잘 부르신다고. 참고로 힐러리라는 분은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분이고 일주일에 한 보통 세네 번 정도는 노래 모임에 나가시고 참고로 지금 8순이 넘으셨어요. 제가 지지난 해인가 8순 잔치에 또 사회도 봐드리고 아주 정말 노래에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7: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6: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7: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6: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월드!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금 저희 그 브릿지송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를 우리 라빈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우리 최세영 의원님이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라디오는 내 친구 곤입니다.
1: 예예, 연결하십시오.
0: 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장 상황.
1: 일단 그 여기는 아직까지 한적해요.
0: 네.
1: 그 여의도 있고 충분하고 지금 준비 요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0: 네.
1: KBS 협찬으로 했는데 정말로 협찬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라면이 산더미가 쌓여있고 티셔츠에 뭐 그다음에 스커프에 그다음에 선물권까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렇군요.
1: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교회 선전화되는 건 아닙니다. 전 여기 성도도 아니고.
0: 네. 네네.
1: 아무튼 KBS가 그 주명관계하고 손잡고 지금 이걸 저 시작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기 또 있잖아요.
0: 아무래도 저희가 그거 끝나고 최소한 한 게임은 32강 게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것까지 네. 다 지금 여기서 주최를 해줄 서포트를
0: 하기로
1: 사장님 계셔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0: 네.
1: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데 그 지금 여기 막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인타운에서 오는데 40분 걸렸대요. 그러니까 40분인데 점점 더 트래픽이 있다고 보고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불상사가 안 나야 됩니다. 정말로 안 나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1: 아까 웨스턴을 지나서 그 노르만디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노르만디 그 길에는 벌써 사람들이 뭐 거의 시스패닉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0: 네네네네.
1: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이 나오면서 흥은 오히려 시스패닉들이 더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혹시라도 경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친구들이 사고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저는
1: 이기면은 난리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여기는 일단 술은 없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기회니까 술은 없고 아주 그렇지만 지금 준비된 게 보니까 티셔츠, 그다음에 스커프, 그다음에 응원봉, 그다음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러플 티켓에서 또 당첨이 되면은 신라면도 나가고 막 준비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오셔서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오뎅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데는데 주님의 영광교회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0: 네, 알겠습니다.
1: 여러분 그 라디오 서울을 듣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0: 네.
1: 꼭 오셔서 편안하게 와셔서 말이 사실이구나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월요일날 꼭 제가 승전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방송할 때
0: 네.
1: 승전보를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저도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현장 상황을 우리 또 최세영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이 월요일날 우리 파워스포츠 시간에 정말 승전보를 알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수련입니다. 안녕.

0: 네, 배호의 유명한 안녕이었는데 우리 한수련이라는 가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 비비안님 맞습니다. 배호님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자, 이치님, 아 늦었어요. 응원하러 일어났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뽑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쇼핑몰 들어가세요.
7: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이 노래 역시도 우리 라비님이 만들어주신 노래입니다. 자, 우리 SK 임정호 사장님 토요일 노래자랑 놀러오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내일하고도 모레입니다. 오후 2시에 올림픽과 킹슬리에 자리잡은 시니어 센터에서 오후 2시에 제1회 SK 쿨링배 LA 가요제가 열립니다. 자, 많은 분들 오시라고 우리 SK 사장님이 그러셨네요. 네, 자, 아싸 아싸.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 이 표지에 보면 라디오 서울 120.com 라디오 친구분들 DJ 권희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디오 서울을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희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위에는 메디칼 정보가 나와 있고 밑에는 주가가 8개의 주가가 시간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 파워볼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관심 있는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주유라고 하면 실시간 내 있는 근처에서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주유소를 알려줍니다. 자, LAX는 한국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출 도착 시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빌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쭉 가시다 보면 권희는 라디오는 내 친구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여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송 에피소드 매일 오후 3시 낭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노란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누르시면 입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연만 올려주시고 올리시면 이 게시판하고 똑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SK 사장님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아주 멋진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노래 자랑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데 우리 SK 사장님이 또 SK 이 노래 자랑 LA 가요제 타이틀송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만드시고 나서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SK 임정호 사장님. 이 노래가 이제 오프닝 송이 되면서 노래자랑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언제가 됐던 LA 가요제에서는 꼭 이 노래가 타이틀송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비비안님, 네, 신바람 난다고 LA 가요제 신나게 불러보자. 함께 노래하자. 얼쑤 좋다. 박수치며 즐겨보세요. 노래 속에 웃음꽃, 노래 속에 사랑 있네. LA 가요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의 별이 된다. 정말입니다. 목소리가 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멕시코, 아, 가슴 떨립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 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이것 역시도 우리 로빈님이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 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정신없이 정말 재밌게 지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풍성하게. 혹시 지칠지 모르는 목요일,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힘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지친다는 것보다 정말 모든 힘을 쏟아서 저희도 한 마음으로 그 응원하면서, 자, 이겨라, 우리 대한민국 권아들 최고죠. 자, 우리 TK님이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진 않아서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래도 기운나게 우리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해서 제가 내일 낮 3시에 올 때는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톡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7: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3: 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 중앙그룹이 사실상 그룹 전체의 재무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컨텐트리 중앙과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P&I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방송계열사 JTBC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 사채 만기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입니다. 이번 연쇄 신청은 개별 계열사의 일시적 자금난이 아닙니다. 공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사와 17개 종속기업을 합산한 연결 부채 총계는 1조 2300억 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만 9,1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그룹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5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단기 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의 연결 단기 순손실은 지난해 813억 원에서 올해 1,11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본업의 만성 적자가 자본을 잠식하고 그 잠식이 다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결국 법원행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14: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각자의 방식으로 합의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합의 이후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 하락했다며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이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석유가 흐르고 있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가 급등과 고용 호조 그리고 물가 하락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은 것이 이번 합의 핵심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 기간이 양해각서에 60일로만 명시돼 이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겼고 핵무기 금지 약속도 후속 협상에서 어떻게 관철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로도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길어졌다면 국제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파장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정상이 서명한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며 이번 합의를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는 서명된 문서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유인을 끌어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합의를 이란의 외교적 승리로 규정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도시에서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 공급사 스타쉽 테크놀로지스의 유럽 운영이사 데니 패스는 로봇이 장애물을 수로 피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량과 배출가스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카고 시민 존 로버츠는 가족과 산책하다 로봇을 피해야 했던 경험을 계기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걷도록 만들어진 인도에서 사람이 비켜서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그는 안전기준과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카고 전역에서 배달 로봇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4,400